사과의 각지 더하면 90도래요. 뭐야 이거? 외심에서 봤던 건데요? 외심에서도 각엑스 각와의 각지 더하면 90도였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같은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달라요. 외심에서 하나씩 더했을 때 90도가 나왔던 이유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으니까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XX, YY, GG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각이 같아요. XX, YY, GG. 따라서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 꼭 알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 비슷한 그림 나온다 했잖아요. BIC가 외심에서는 정확하게 두 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심에서는요, 두 배가 아니에요. 두 배가 아니라 조금 식이 복잡해요. 90도 플러스 2분의 1각 A가 나옵니다. 즉, 각 A를 절반으로 한 다음에 며칠 더해라? 90을 더해라.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점 A에서 I 지나는 이런 반직선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보니까 왼쪽에 이각 BID 부분은 검은 동그라미와 X의 합으로 나타나지고요. CIT 이 부분은요, 흰 동그라미와 검은 동그라미의 합으로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X 하나, 검은 동그라미 하나, 흰 동그라미 하나 더하면 90도가 나왔죠. 따라서 저 각은 검은 동그라미 하나에 90도의 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검은 동그라미가 결국 뭐가 된다? 각 A의 절반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두 가지 머릿속에 유념한 상태로 내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져보러 갈게요. 자, 점 I가 삼각형 ABC 내심이라고 했을 때,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를 쳐라. 가볼게요. 내심이니까, 아, 내접원의 중심이네? 그럼 어디까지 거리가 같았더라? 변까지의 거리가 같았더라. 외심하고 막 헷갈리면 안 돼요. 변까지 거리가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심은 어떻게 찾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더 이상 할수 있는 얘기는 없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없었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그건 외심의 성질. 그 다음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것도 외심의 성질.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두 삼각형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외심과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이야기. 삼각형 ADI랑 BDI랑 합동인가요? 아니에요. 얘는요, 언제? 외심일 때 합동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AD랑 BD랑 길이가 같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얘 또한 외심일 때 길이가 같아요. IT, IE, IF는 길이가 같나요? 그렇죠. 이건 내심의 고유한 성질이었고요. DBI, DBI, 요각 X, 요 부분과 EBI, 요 부분은 각의 크기가 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요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심이래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내심이다. 오케이. 여기, 여기. 또, 요렇게 수성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갔고요. 우리는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ID의 길이는 2cm. IBE의 크기는 여기 20도. 요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내심이래요. 그러면은 X의 값을 찾아라. 오케이. X. 이거 뭐야? 이등변이네. 32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자, 외심의 성질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X는 35. 요렇게 가져야 돼요. 자, 12번. 이 그림. A의 두 배니까 X는 160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외심과 헷갈리지 않고 각 X의 크기는 이각 A 절반 40도에다가 우리는 90도를 더했더라. 따라서 각 X는 130도. 요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심 설명해 볼수 있고요. 자, 14번. 별표 치고. 자, 내심에선 요런 재밌는 문제도 나와요. 자, 내심일 때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찾죠? 여기가 5, 7, 10. 주어진

그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는 건 뭐냐면 얘를 왜 A, D와 B, D, B로 쪼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X도 B2랑 C2로 쪼개서 구해볼까? 이런 힌트를 얻자는 거죠. 쪼개서 구해볼까? 아직 잘 모르겠네? 그럼 내심의 성질을 활용해봐야겠다. 내심은요, 변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그 길이가 전부 같대요. 아직은 뭐 감이 잘안 와요? 그러면은 각 꼭지점까지 연결을 할 건데 이 각각의 선들이 뭐가 된다? 아,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 된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그래서요, 여기 합동이고요, 여기도 합동이고요, 여기도 합동이래요. 그래, 합동인 거 알겠어요. 근데 합동이면 뭐가 되는데요? 하고 봤더니, 대응변이에요. 여기 B부터 E까지는 7이고요. 대응변이에요. AD랑 AF, 여기까지 5고요. FC, 10에서 5 빼면 여기도 5고요. 여기가 5라면 CE도 5래요.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5 더하기 7이니까 12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아, 요렇게 다 같구나. 이런 재밌는 문제도 내심의 성질을 활용하면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삼각형의 내심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 세 선분이 만나는 점으로 찾을 거래요. 사실 다시 얘기하면 내심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린 대답해야죠? 뭐라고? 내심은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의 질문. 여기서 외심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외심은,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외심. 외심은 뭘로 찾냐? 바로 5번으로 찾습니다.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으니까 이 5번이 바로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3번은 외심의 성질이 되는 거죠. 이등변이네요. 여기 길이도 같더라.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8번.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20도, 35도. 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배운 거를 막 활용합니다. 이거 문제 풀려고 보니까 이미 여기서 20도, 35도 줬으니까 아, 여기 크기만 알면 될것 같은데. 여기 크기가 몇 도지? 55도니까 여기가 125도가 돼요. 그럼 우리는 내심, 요 BIC와 각 A의 크기와의 관계를 알고 있죠. 두배 아니죠? 두배 아니에요. 90도에다가 2분의 1의 각 A를 구하랬어. 오케이. 90도 넘어가면 2분의 1각 A가 35도래. 따라서 각 A의 크기는 70도래.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했어요. 잘했는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 I랑 A랑 한번 이어볼까요? I랑 A랑 이으면, 여기도 각, 내각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점점. 여기 20도, 20도. 여기 35도, 35도. 느낌이 오죠? 점 하나, 20도 하나, 35도 하나. 다 더한 몇 도? 90도. 그러면은 요점 하나의 크기는 35도다. 그럼 35도가 정답이 아니라 각 A는 그두 배인 70도가 정답이 된다. 요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심. 뭔가 지금 느낌이 계속 오고 있나요? 자, 6번. 자, 내심에서는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자, IBC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밑변이 B인 건 알겠고,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 요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를 몰라요. 높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지? 높이를 직접 구해야죠. 근데 이 높이, 잘 보면, 이거 뭐죠? 이 내접원의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즉, 이세 변의 길이가 전부 같아지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이 내저번의 반지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하게 이 친구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보자면 사실 얘가 밑변, 얘가 높이기 때문에 뭐 눕혀서 보면 밑변 높이, 이렇게 똑바로 보면 밑변 높이죠. 어쨌든 이 넓이는 12 곱하기 5 나누기 2여서 6, 5, 30이 되거든요. 근데 이 넓이는 이 삼각형으로 쪼개 볼수 있어요. IA, IC, IP 이렇게 나눠서 요 밑에 하늘색 삼각형, 그다음 요 위에 초록색 삼각형, 여기 이렇게 각각의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요, 이 각각의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삼각형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쓸수 있으니까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 저 왼쪽에 IAB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얘네를 싹 정리해주면요, 쭉 더하면 결국엔 15R이 되는 거고, 15R이 30이 되네? 오케이. R의 값은 2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심을 활용하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내저번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요. 자, 7번. 자, 얘는 문제에서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내심이고, 길이 같고, 평행이고, 둘레의 길이 주고, AB의 길이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자, 일단 AB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정보가 많은데 뭘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씩. 일단 내심이라니까, 내심은 어떻게 찾더라? 각의 이등분선. 여기랑 길이, 각이 크게 같고, 여기랑 여기 각이 크게 같고. 내심 썼어요. 그다음 AB가 AC랑 같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평행하대요. 둘이 평행하면 뭐가 좋은데요? 둘이 평행하니까 쓸수 있는 거 각이죠. 억각.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X. 찾았다. 뭘 찾았죠? 이 삼각형 이등변. 이 삼각형 이등변. 이거 가지고 뭘쓸 건데요? 하고 보니까 이걸 괜히 준게 아닙니다. 둘레의 길이가 18cm다. 뭐가? 이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잘 보면은 두 가지 파트. A부터 I까지 갈수 있고요. E를 지나서 I까지 갈수 있는데 요 왼쪽에 ADDI는 ADDB, 즉 AB의 길이와 같은 거고 AEEI는 AC의 길이와 같아져요. 즉, 둘이 더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되더라. AB 플러스 AC가. 근데 AB랑 AC 자세히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둘이 같네. 아, 오케이. 두 배의 AB가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18cm 나누기 2니까 정답은 9cm가 되더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도 많은데 이거 정보를 다 써서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냈다? 이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엔 내심을 만들기 위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을 기억하고 있단 거. 두 번째, 평행이라 엇각을 기억하고 있단 거. 요두 가지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시험 대비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AB, AC 이등변 삼각형에서 OI가 외심, 내심일 때 OB와 요 사이의 각을 구하래요. 사이의 각을 구해라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뭐요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겠죠. 즉, ABI를 찾아서 ABO를 찾아서 둘이 빼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외심의 성질도 써야 되고 내심의 성질도 써야 돼요. 그럼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O부터 A까지 이어주면요, 이 좌우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외심이니까 요 OB, OC, OA 길이 같아서 SSS 합동. 즉, 하나당 몇 도? 26도. 26도인 거 찾았으면 거의 끝났어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작은 부분 OBA가 26도거든요. OBA가 26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ABI 요큰 각이거든요. 요큰 각은

찾아줬고, 그리고 64도인 걸 찾아서 내심이니까 여기가 32도인 걸 찾아준 다음에 그 둘을 빼서 6도입니다 하고 마무리해준 거죠. 좀 급하게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라고요. 자, 삼각형의 내심, 외심과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개념들 계속 동시에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은 럭키 7, 7번째 시간 7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유닛 2, 우리 지난 시간부터 유닛 2로 들어왔잖아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야. 시간 엄청 빨리 가죠. 그죠? 여러분들 한땀 이렇게 실력이 쌓이는 소리가 들립니까? 느껴지세요? 아, 조금 선생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아, 내가 단어를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유닛 2, Education and Knowledge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소제목이 뭘까? 한번 봤더니 아, Research and Experiments입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실험하고, 실험 조사에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우리가 늘 이 소제목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에이, 그냥 뭐 있으니까 외우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소재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 그래 맞아, 그 단어. 그래 맞아, 이 단어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 하나의 관련된 소재의 지문에서 단어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이 슉슉슉 나옵니다. 그러면 오, 뭐야, 쉽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단어를 확실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지문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도 총 30개의 단어, 우리 프리뷰에서 봤던 단어들 하나하나씩, 한땀 한땀씩 내 것으로 만들 준비 됐나? 네, 가보겠습니다. Research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search가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검색하다, 우리 search engine이라고 할 때 포털 사이트에 search engine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research라는 단어 뭘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조사, 연구를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이거나 research라는 명사의 의미로 되는 쓰일 수가 있습니다. 유의원의 study, 그렇지, 연구라는 단어의 명사. study로 명사, 동사 다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명사의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로서, 유의어,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명사, 동사의 의미 둘 다의 입장에서, 둘 다의 면에서 얘는 예, 유의어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er, 오늘도 나왔습니다. er, or, ee,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얘는 연구원, 조사원, researcher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research 챙기시고 넘어갈게요. investigate. 자,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뭐가 있을까? 얘도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사하고 조사하려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look into라는 표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into까지는 없습니다. look into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을 쳐다봐. 이게 조사하다, 수사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예문 볼게요. The police. 경찰은요, will investigate, 조사할 거예요. The car accident, investigate the car accident.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의미 단위로 보시면 훨씬 이 비슷한 어떤 accident라는 표현과 investigate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조사를 할 겁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능한 한 빨리 그 교통사고를 조사할 거예요.

명사 형태의 investigate에서 E를 빼고 IOR을 붙이게 되면 investigation이라는 명사, 수사, 조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OR, ER이 아니라 OR를 이번에는 붙였습니다. 수사관, 조사관, investigator라고 발음이 되겠죠. Be under as, under investigation. 여러분들, under가 붙으면 뭐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가 be under라는 표현입니다. Be und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Be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하면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under라는 표현이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전치사다.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Investigate. 안녕. 세 번째. Observe. Observ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리서치도 중요한데 Observe라는 동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관찰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이야. 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 관찰을 면밀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는 거죠. 얘는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맞아요.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수한다라는 건 어떤 법규나 규율 따위를 준수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 형태의 observation이라고 하면 관찰이라는 뜻이 되겠고, 준수, 지킴이라고 하면 형태가 좀 바뀌어요. observe라는 동사에다가 혹시 아나? 오, 너무 잘했어. 똑똑해. Observance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얘는 준수, 지킴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끝에 이렇게 ANC로 끝나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는 거니까,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니까 watch, monitor 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Observe the weather changes. 뭘 관찰하래요? 날씨의 변화를 관찰해.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날씨를 관찰하고 and make a chart. 차트를 만들어 라는 뜻입니다. 야, 날씨 관찰해서 그 다음에 차트 만들어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Observation, 관찰. 기본적으로는 관찰하다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하나에 더 덧붙이는 의미로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로 준수, 지킴, observance까지 챙겨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얘가 이제 고3 지문에서는요. 고3들도 약간 이걸 보면서 이런 의미까지 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온다 그래요. 얘는 무슨 의미로 되냐면 말하다의 의미로 됩니다. 어떤 학자나 어떤 저명한 사람이 말하다, 내 이야기를 말하다 이렇게 할 때, someone observed that 이렇게 말하다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관찰하다 먼저 챙겨 두시고 준수하다까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ory 이 단어는 알죠? 이론이나 학설, 의견이나 생각. 이론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어떤 사람 나만의 theory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의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theoretical. 이렇게 끝에 ETICAL를 붙여서 이론적인이라는 의미를 만드는구나. 앞에 여기 theory가 딱 보여야 돼요. in theory, 이론상으로라는 관용적인 표현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hypothesis. 얘가 그냥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hypothesis라고 하면은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론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기 전에 일단 가설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ory, hypothesis 얘는 비슷한 같은 하나의 지문에서 같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좀 의미는 다릅니다, 확실히. 얘는 이론이라는 뜻이고 얘는 그 이론으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 추측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hypothesis, es로 바꾸면 끝에 i 대신에 e로 바꾸면 길게 발음이 됩니다. hypothesis라고 발음이 되고요. 얘는 복수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설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론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sumption이라는 단어도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의미의 assume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해도 추정이라는, 추측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approach.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approach는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접근법, 처리 방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scientific approach라고 하면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예문에도 접근법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접근이라는 의미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device. 자, 요거 한번 볼까요? device에서 끝에 se로 끝났을 때와 ce로 끝났을 때가 품사가 다릅니다. device.

발음도 다른데요. 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다라는 디자인해내다라는 의미의 고안하다, 장안하다라는 창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device예요. device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인 거예요. 고안해서 만들어진 장치,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igital devices라고 하면 디지털 장치, 디지털 기기라고 할때 디지털이라는 의미랑 요즘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professor devised a detailed survey. 그 교수님은요, 상세한 자세한 설문조사를 고안해서 만드셨습니다. 왜요? For the university research project.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주 상세한, 자세한 그런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연구를 하시려고 하겠죠. 그죠? 이럴 때 devise라는 동사가 만들어내다, 고안하다, 창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단어 갈까? 좋아요. 자, experiments. experiments.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experiments는 뭐야? ment로 끝났으니까요, 쌤. 명사의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실험이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얘는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ent로 끝났지만, 실험을 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experiment. 실험, 실험하다. 둘다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오죠. 동사자리 나올 때. 많은 단어들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쯤 해보는 게 바로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trial. 원래 시도라는 뜻이죠.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하는 거. 얘가 바로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perimental. A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지요. 그래서 실험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 capsule. capsule. 이란 단어요. capsule. capsule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약의 그 캡슐 있죠. 우리가 약 같은 거 분말로 된 약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캡슐 안에다 넣어서 먹잖아요. 그게 바로 캡슐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알약이라는 단어가 pil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캡슐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작은 용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작은 용기, 작은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컨테이너라는 단어도 contain이라는 동사가 포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용기를 가리킬 때 바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도시락 용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식재료를 담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을 바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나와 가겠습니다. Goggles, goggles. 어려워요? 그냥 우리말로 하듯이 고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고글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안경처럼 생겼기 때문에 야, 우리 눈이 두 개니까 이두 개의 눈을 다 담을 수 있게끔. 그래서 glasses도 안경이라는 단어가 끝에 복수형으로 만들잖아요. goggle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a pair of goggles라면 고글 한 쌍이 바로 뭐예요? 하나의 고글 한 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goggle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11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procedure라는 단어고요. 자, 이 단어 좀 한번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proceed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pro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너무 잘했어요. pro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seed는 go, 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proceed라고 하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하다라는 단어가 proceed가 되는 겁니다. 자, step. process처럼 명사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절차나 방법이라는 의미가 바로 proceed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procedure라는 단어로 바뀐 다음에 명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procedure라는 단어가 절차 방법. 그러니까 절차라는 process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유예로 남겨진 거고요. 여기 지금 정리가 된 거고 step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단계잖아요. 단계를 밟아라, 절차를 밟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procedure, step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e next procedure라고 하면 다음 단계 이런 의미입니다. What is the next procedure for our investigation? Investigation? 그치, 조사라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의 조사를 위해서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next procedure, 어떠어떠한 절차, 어떠어떠한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 proceed라는 동사에서 출발했다. CEED가 seizure라는 요 표현으로 바뀌면서 의미는 pro,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즉 절차나 방법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같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step보다는요, process

수상 단어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같이 묶음으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다음 12번째 프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앞으로. 방금 전에 우리 프로세스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 다음 과정이나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유형 방금 전에 봤던 procedure라는 단어 있습니다. 얘가요, 동사의 의미로도 쓰여요.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scientific process, 과학적인 과정은 as important, 중요해요. For producing accurate research results. accurate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과학적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cess라는 단어, 과정이나 절차라는 의미를 갖고 procedure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머릿속에 다 담아두세요. 이 단어도 그러니까 procedure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process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빈출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나올 때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빈출이에요. 그리고 그 빈출의 단어들이 맥락상으로 중요한 또 맥을 갖게 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또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르면 전체 의미를 못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빈출 단어, 중요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단어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ample, sample. 이런 단어들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지. 샘플이나 표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표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example, 사례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random sample이라고 하면 random이라는 단어가 무작위라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배정이 돼? 랜덤으로 배정이 된대. 이게 바로 random입니다. 무작위의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정말 제비뽑기가 가장 대표적인 랜덤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random sample, 무작위 표본, sample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measurement, measurement. 자, 이 단어 먼저 봐야지. measure라는 동사가 측정하다, 재다라는 뜻입니다. 측정하다, 재다. 길이 나와 무게 따위를 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측정하다 재다. 자, 그래서 measurement, MENT를 붙였으니까 측정이라는 의미, 측량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치수, 측정을 해서 나온 치수나 길이나 크기나 양이라는 의미의 measurement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measurable이라고 하면 측정할 수 있는 끝에 able, ible로 끝나는 단어들은 뭐뭐와 할수 있는 가능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미사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이란 의미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measure라는 의미를 잘 챙겨두면 measurement, 측정,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accuracy, accuracy. 이 단어 나온다고 얘기했죠? 어떤 단어? accurate 이란 단어 뒤에서 나와요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이란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CY로 끝나게 해서 accuracy라는 정확, 정확도라는 단어가 돼서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precision입니다. precise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확한, 정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서 E를 빼고 ION을 붙여서 정밀함이라는 뜻을 만든 거예요. accuracy 반대는요, in을 붙입니다. 그래서 inaccuracy, 부정확.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요거 요거 봐봐. 그렇지. 앞에 in을 붙이면 inaccurate.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ny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accurately라고 하면 정확하게라는 의미의 부사. accuracy, accurate, accurately. 이렇게 같이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indicate, indicate. 앞에 강세가 오네. 자,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얘가 생각해보면 어떤 연구나 실험이나 조사가 뒤에 걸 보여준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요. 의미상.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맥락상 중요할까? 그냥 뭐 버려도 될까? 매우 중요해요. 앞에 있는 연구 조사가 뒤에 걸 나타낸다. 라는 의미니까 뒤에 게 결론에 가까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ndicate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show라는 동사랑 비슷하게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survey results, 그 연구 조사, 설문조사의 결과가 indicate that, 얘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indicate의 목적절로 that을 이렇게 써서 뒤에가 결론이야.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거든요.

Students prefer the new policy. 학생들이 새로운 정책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Indicate that 이라고 할 때 대절 이하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가겠습니다. Calculate, calculate라는 단어예요. Calculation, calculation이라는 명사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익숙하려나요?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 추산하다라는 의미가 동사 형태로 calculate라는 동사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compute라는 동사가 요즘에 3학년 지문에 조금 나오는 표현이에요. 컴퓨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컴퓨터 원래 출발점은 계산하는 기기였다 하죠. 그래서 compute라는 동사가 원래는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네, estimate이라는 단어도 추정하다. 추정한다라는 건 그 추정치를 한번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추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calculate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계산하다의 의미에 가깝고 estimate은 추산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alculation, calculator, OR에 붙이면 사람도 되지만 기계도 되지요. 그러니까 계산기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data. data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 data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data라고 우리말로는 그냥 얘기하죠. 데이터나 자료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얘가 datum이라는 datum 원래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얘가 단수 형태고 um을 a로 고쳐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서 자료나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굳어진 표현으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단복수처럼 그냥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복수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료나 데이터가 data라고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diagram 무슨 무슨 gram이 들어가면 어떤 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 표, 도표나 도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뭔가 담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도표나 도형이라는 의미가 된다. chart라는 단어도 비슷한 diagram과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catalog 우리말로도 카탈로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목록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list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elate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 또 zoom in 해서 볼게요. 우리가 독해도 여러분 독해 지문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일단 대답은 yes.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다 읽고 나서도 모든 A부터 Z까지 내용이 다 상세하게 머릿속에 기록이 되진 않죠.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 어딘지는 알죠. 즉 독해를 할 때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독해를 하듯이 단어도 역시 정말 많이 쓰이고 비중 있게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좀 더 집중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뭐뭐와 관련시키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1차적인 의미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얘가 고난이도가 괜히 고난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3학년 지문에 3학년들도 잘 몰라요.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나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단계를 지금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이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앞서가고 있다는 건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관련시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챙겨두지만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살짝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실 때 아, 이 의미도 고등학교에 나오나 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onnect라는 단어 연결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얘랑 연결이야. 얘랑 관련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맥락상으로 connect나 relate가 비슷한 유의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know? 아셨어요? Some people relate poverty to crime. Relate A to B. 요 구조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2에다가는 여러분들 책에는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색깔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난을 범죄와 일부 사람들이 연관시키는 거 아셨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late A to B. A를 B와 관련 짓다. 관련시키다. 이렇게 쓰일 때 to라는 전치사 동반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도 오랫동안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전치사가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는지는 자꾸 눈에 익혀야 알 수 있고 얘네들이 같이 쓰이는 전치사들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독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relation, 관계라는 뜻이고 relationship, 관계, 비슷해요. 그리고 relative라고 하면 나랑 관련된 사람, 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친척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relative라고 하면 얘는 명사의 의미로 친척, 혈연으로 관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relation, relationship, relative 이렇게요. 자, 그다음 graph, graph. diagram이라는 단어 배울 때 우리가 chart라는 단어 비슷하게 봤죠. graph도 좀 비슷하게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graph랑 도형은 좀 다르지만, 자, graph 도표라는 단어고요. chart는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유희열이랑 같이 정리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비슷하게 놓고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bar graph, 막대기로 된 graph. 이럴 때면 이렇게 해서 막대, 막대, 막대, 막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bar graph입니다. 원형 그래프는요, 마치 파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파이 차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이 차트 or 파이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그래프의 형태를 쓰고 뒤에는 어떤 그래프예요라고 얘기할 때 뒤에 그래프를 붙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챙겨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complex, complex or complex, complex. 앞에 강세가 오면 명사. 뒤에 강세가 오면 보통 명전동우라고 해서 동사가 뒤에 강세가 온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뒤에 강세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세가 있을 때 하나 명사는 보통 앞에 강세가 오고 형용사나 동사는 특히 동사는 뒤에 강세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말이야, 아, 어디에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컴플렉스가 바로 요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 콤플렉스라는 의미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영어 독해에서는 이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실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리딩이잖아요. 학술적인 글쓰기 때문에 콤플렉스라는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잡한이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나와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complicated, complex, complicated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ed가 붙었다는 게좀 특징인데요. complicate라는 단어가 복잡하게 하다. 복잡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를 붙이게 되면 복잡하게 된 이란 뜻이니까, 아, 그래서 복잡한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imple 반대말이 되겠지. 자, 얘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복합 건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주상 복합, 주거의 목적으로 만든 건물과 상권으로 만든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해서 주상복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해진 이런 복합 건물을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하면 여러 스포츠를 할수 있는 그런 복합 건물을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omplexity 끝에 it, y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듭니다. 복잡성이라는 단어요. 요 단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복잡한이라는 의미, 형용사로 보통 나오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statistic, statistic or statistics. S를 붙여도 통계, 통계학 둘다될것 같아요. 얘는 복수 형태로 이렇게 보통 나올 때 S를 붙여서 통계학. 학문을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S가 많이 붙잖아요. 대표적인 게 mathematics, physics. economics 이런 것들 전부 다 S가 붙어서 학문을 만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tatistics S가 붙게 되면 통계학. 요 PL이라는 표현이 복수형의 표현이에요. plural이라고 해서요. 복수형으로 S를 붙이면 학문이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통계 자료라는 statistic이라는 단어, data, figure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data는 우리가 봤고 figur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figure는 숫자나 수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숫자나 수치가 바로 뭐예요? 통계 자료를 나타내겠지. 자, 그다음 25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exclude, exclude라는 단어고요. 자, e나 ex가 들어가면 바깥, 아웃의 의미를 갖는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야, 너네는 바깥으로 나가. exclude입니다. 배제시키다, 제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야, 너네들은 들어와. 안으로 include라고 하면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접두어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include 포함하다,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표현으로는 leave out이 되겠죠. 남겨두는데 어떤 상태로? out 바깥쪽의 상태로 남겨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제외하다, 배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명사형은 de로 끝나는 단어를 sion. 특히나 요로 D로 끝나는 단어를 S나 S로 고치고 ION이나 IV를 붙여서 형용사나 명사 형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exclusion이라고 하면 제외, 배제라는 뜻이고요. exclusive라고 하면 배제적인이야.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외하는 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팥빙수를 팔아요. 근데

나만 팔고 다른 사람은 다 팥빙수 판매에서 제외했어요. 그럼 나만 판매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독점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점적인이라는 단어가 exclusive, 배제하는, 제외하는 이라는 의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독점적인이라는 의미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경제에 관련된 지문에서는 특히나 exclusive가 나왔으면 독점적인이라는 의미도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coach, coach. 인용하다, 전달하다. 그런데 왜 인용구 얘기할 때 이렇게 따옴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quotation mark입니다. 그래서 인용부호, 우리가 이렇게 이중부호를 쓰기도 하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single, dou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ingle quotation mark, double quotation mar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용하다, 전달하다의 의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눴고요. cite라는 단어도 역시 인용하다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원래는 언급하다, 말하다의 뜻인데, quotation, 인용이나 인용구라는 인용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째, attach. attach. 어딘가에다가 붙인다라는 의미죠. attach가 바로 부착하다, 네, 첨부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at 대신에 de를 넣게 되면 detach. de가 들어가면 of의 뜻이 강합니다.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떼다, 분리하다. attach, detach. 반의어로 보시면 되겠죠. attachment. ment 붙이면 명사형 접리사니까 명사. 부착이나 부착물. 여러분들이 전자메일, 이메일 쓰실 때 대부분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첨부 파일도 같이 보내죠. 그럴 때 attachment라고 하면 첨부 파일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outcome. outcome.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했어. 열심히 단어를 방학 내내, 한달 내내, 두달 내내, 1년 내내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out. 바깥으로 나온 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일까? 그렇지. 결과, 성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result, consequence라는 단어랑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result는 많이 아는데 consequence라는 단어 모르고 있다면 이거 꼭 챙기셔야 되겠죠? consequence, result, outcome.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 income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선생님, 얘가 결과물이니까 뭐 얘는 원인인가요? 아니야. 인컴은 맞아요. 수입입니다, 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 이게 바로 인컴이 되는 거고요. 아웃컴은 인과 아웃의 차이이긴 하지만 얘는 결과,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꼭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conclusion, conclusion. 함께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뭔데? 결론이 뭔데? 이거예요. 그래서 conclude라는 동사가 결론을 내리다. conclusion, 결론, 결말. conclusive, 결정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In conclusion, 마지막으로 끝으로, 즉 요약하면 결론을 내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 conclusion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은 어떤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보통 연결어로 많이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derive from, derive from, derive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유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어디로부터 유래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from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derive from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도 originate라는 단어도 얘도 유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딘가에서 유래한다라는 뜻이니까 동일하게 from이라는 전치사 썼네요. 유래하다, 파생되다. 어디어디로부터 파생되다, 유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멋지게 이렇게 30개 단어 잘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문제풀이로 가볼까요? daily practice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이랑 일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잘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매칭이, 우리가 이런 문제 유형 계속 보고 있죠? 매칭이 딱딱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알맞게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럼 일단 매칭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Conclusion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얘는 결론이란 뜻이었지. conclude, conclusive,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 봤었어요. 그 다음, 관찰이란 단어는? 그렇지, observation. observe라는 동사, 관찰하다. 하나는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가설이라는 단어는? 맞아요, hypothesis라는 단어입니다. 가설. 그럼 이론은 뭐예요? 맞아, theory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하나, data. 이렇게.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act.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 Watching someone or something carefully. 누군가나 혹은 무언가를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살펴보는 보는 행위.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뭘까? 그렇지, 관찰하다.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는 단어 그리고 관찰이라는 의미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An idea or explanation. 생각이나 혹은 설명이래요. 뭐에 대한? For something that 이 아이 무언가에 대한 has not yet been proved.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생각 혹은 설명이래요. 이건 뭐예요? 그치.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거면 theory, 이론이지요. 하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거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는 hypothesis, 가설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A final decision, 마지막 최종 결론이래요. After considering all the information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한 후에 최종 결론이래요. 이게 뭐야? 그치, 최종 결정이니까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그렇지, conclusion이라는 단어. 의미는 결론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자, 이제 B 파트 가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관계. 1번은 어떤 관계야? 얘는 단순한, 얘 뭐였지? 그래, 맞아. 복잡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뭐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complicated라는 단어였습니다. complicated. 자, 그러면 단순하고 복잡한 얘는 반대 의미가 되겠죠. 얘는 안에 넣어서 포함시키다, 바깥으로 빼서, 그렇지, 제외하다, 배제하다.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 in 대신에 ex로만 바꾸면 되지요. 그러니까 exclud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딩동댕 적절한 거예요. 2번 갑니다. result, outcome. 얘는 결과, 결론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stop, 단계입니다. 단계, 절차, 뭐였더라? 그렇지, procedur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손으로 가리고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C로 갑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복에서 적절한 단어를 맥락상으로 적절하게 한번 넣어봐라. device, se, 동사입니다. 그치, 고안하다, 창안하다라는 뜻이에요. goggles, 고글이에요. capsule, 캡슐입니다. calculate,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갑니다. It is hard to. 뭐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Very hard. 그죠? 뭐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It is very hard to calculate the exact cos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번 문제입니다. Engineers. 엔지니어들은요, for daily life, 일상생활을 위해서 똑똑한 도구가 뭘까요? 그치, 똑똑한 도구. 우리가 그걸 써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똑똑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가 되겠죠. 디자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설계하거나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동사만 찾아도 나올 것 같은데, calculate은 계산하다라는 의미였으니까 바로 지워졌고. 이제 남은 동사 하나 뭐 있어? 그렇지, device라는 동사지. 자, 복수 형태니까 그냥 그대로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e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만들면 안 돼요, 쌤. 여기선 지금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걸 과거 시제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지?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단어, 고글이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딱 봐서 직관적이고 뭐구나! 라고 알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무 힘 빼지 않게 여러분들 단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반의 관계나 유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독해를 정말 잘하는 팁이 뭐냐? 단어를 그냥 분절분절된 따로따로 놓여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나 반의어를 이용해서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 아, 출제자가 이걸 의도해서 얘랑 연결시키라는 거구나, 라는 게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주제별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묶음별로, 유의어나 반의어로 묶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Daily 리뷰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즐겁게 여덟 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세 번째 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자세하게 살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글의 내용처럼 우리 이번에는 글의 내용을 낱말 단위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낱말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낱말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보고하는 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글을 쓰는 연습까지 해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선 뭐다? 낱말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선생님이랑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우리 처음으로 보게 될 글은 거미줄을 치는 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이것도 어떤 친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이거든요.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화단에서 여러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다가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본 것은 처음이라서 자세히 지켜보았다. 이건 뭐예요? 이 친구가 왜 이 거미줄 만드는 장면을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 먼저 거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서 거미줄의 뼈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긴 줄을 여러 개 쳤다. 마지막으로 중심부터 빙빙 돌며 길지 않은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있죠. 자, 이건요, 거미를 관찰한 내용, 거미줄을 치는 내용을 관찰한 것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낱말들의 뜻,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심에서 바깥 방향, 이걸 보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 거미가 거미줄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 잘 찾아봤고요. 일단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쳐다봤다고 했죠. 2번, 거미줄 치는 거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고요. 3번, 학교 화단에서 동물과 식물들을 살펴봤다는 말도 있었어요. 4번, 거미는 거미줄의 뼈대를 만들고 바깥쪽에서 중심 방향으로 긴 줄을 친다 그랬나요? 아니죠.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긴 줄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5번, 거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서 거미줄의 뼈대를 만든다라는 내용 그대로 있었고요. 여기 지금 1, 2, 3, 5번은 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4번은 이 낱말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 글을 고쳐쓰기 위해 떠올린 질문을 살펴보고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어요. 1번, 동물과 식물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동물과 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 뭘까요? 짧다, 생물, 가운데 중에서 그렇죠. 생물이 되겠죠. 자, 짜잔. 그 다음 두 번째, 길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은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길다와 반대인 낱말, 길다, 짧다가 되겠죠. 그래서 짠, 가의 연결. 그 다음 세 번째, 중심과 바꾸어 써도 뜻이 비슷한 낱말은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중심과 비슷한 낱말은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됩니다. 자,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뭐 한다고요? 낱말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빠르고요. 또 글을 고쳤을 때도 더 적합한 낱말을 찾기도 쉬워요. 그래서 고쳤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포함관계, 반대관계, 그리고 뜻이 비슷한 낱말의 관계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이 글처럼 대상을 관찰한 경험을 떠올려서 써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대신 무엇을 써야 돼요? 어떤 대상을 관찰한 경험을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을 써봤습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는데 이 애벌레가 배추잎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관찰한 적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관찰한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길 가던 개미를 관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관찰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어떤 대상을 관찰한 경험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낱말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 전에 문제에서 여러 낱말들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었어요. 일단 가부터 살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가, 한복이 참 곱네.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정말 아름다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인 낱말 중에 혹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낱말들의 관계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한복이 참 곱네, 곱다라는 내용과 정말 아름다워,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둘이 뜻이 비슷한 낱말들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나 한번 볼게요. 한 명이 발을 구르며 내려가면 다른 한 명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를 뛰는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볼까요? 내려가면 올라가는구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렇죠. 내려가다, 올라가다. 바로 뜻이 반대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한식으로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가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한식의 종류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식 안에 비빔밥, 불고기, 김치가 포함되고 있어요. 맞나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 가를 보고 다음 문장의 밑줄 긋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보기 보니까 곱다, 빛깔, 옷이 있는데요. 문장 볼까요?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모양과 색깔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까 함께 확인했죠. 곱다가 됩니다. 곱다. 이것 말고도 아름답다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낱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는 이렇게 뜻이 비슷한 것들, 그리고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여러 개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그림 나의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같은 관계의 낱말들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내려가다, 올라가다 무슨 관계라고요? 서로 반대되는 관계예요. 뜻이 반대인 관계예요. 하나 볼까요? 1번 덥다와 춥다 반대 맞죠? 자, 잘 찾았고요. 2번 사람과 인간은 어때요? 서로 반대예요? 아니죠. 사람이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뜻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색깔과 파랑은 어때요? 파랑이 색깔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색깔 안에 파랑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 4번 거미와 개미는 어떤가요? 거미와 개미 서로 비슷한가요? 아니죠. 뜻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자, 거미나 개미는 모두 동물 안에 포함되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X. 5번 뛰다 달리다 뭐예요? 둘이 뜻이 비슷한 낱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찾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뜻이 반대인 낱말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같이 볼게요. 그림 다의 디귿과 리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디귿과 리을 무슨 관계라고요?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또는 어떤 낱말이 다른 낱말에 포함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뭘까요? 정답은 맞아요. 3번이 되겠네요.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이다. 한식이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같이 볼게요.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옷은 뭐다? 맞아요. 한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라고 적어줄게요. 한복에.

나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고유의 식사, 한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짠! 그 다음 다 볼게요.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한다?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라를 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낱말들, 굉장히 쉬운 낱말이긴 하지만 그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과 낱말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1번입니다. 색에 포함되는 낱말이에요. 색에 포함되는 거 빨강, 파랑, 노랑 같은 것들이 되겠죠? 다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모양과 뜻이 비슷한 낱말. 모양이라고 하면 생김새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모습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마지막, 입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이에요. 옷을 입다의 반대는 옷을 벗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볼게요. 다음 낱말 사이의 관계를 보고 알맞은 내용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낱말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보니까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아래, 위, 아래, 밑, 앞, 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은 뭐예요? 나머지 낱말을 포함하는 낱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이런 화살표가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 이 둘은 무슨 관계라는 뜻이에요? 서로 뜻이 반대라는 뜻이죠. 그 다음 앞과 뒤도 마찬가지로 뜻이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래와 밑이 이렇게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뭘까? 뜻이 비슷한 낱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낱말들의 관계 다 정리했으니까 하나씩 답을 찾아봅시다. 1번, 위와 뒤는 뜻이 반대인 낱말이다. 아니에요. 위와 뒤는 뜻이 반대? 상관없죠. X. 2번, 아래와 밑은 뜻이 반대인가요? 아니요. 아래와 밑은 뜻이 비슷한 낱말이죠. 땡. 3번, 밑은 위아래를 포함한다. 밑이 위아래를 포함해요? 밑이 위아래를 포함해요?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4번. 위와 아래는 뜻이 반대인 낱말이다. 그래요. 위와 아래는 이렇게 반대 표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 5번. 방향은 위, 아래, 앞, 뒤, 밑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이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그래서 정답 알맞은 것 두 가지는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 한번 볼게요. 필기도구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 친구들 읽으면서 낱말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훑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필통 속에는 어떤 필기도구가 있나요?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맞아요. 필기도구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필기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필기도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럼 그 뒤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뜻이겠죠. 먼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필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도구인데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연필심은 검은 가루가 돼서 종이 위로 떨어집니다. 우리 아까 봤던 낱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검은 가루가 종이의 겉에 사이사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는요, 종이의 겉에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봐요. 자, 이번에는 볼펜 볼게요. 볼펜도 글씨를 쓰는데 자주 사용되는데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과는 다르대요.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의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아, 중심, 가운데 각각 들어있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볼펜에서 흘러나온 잉크는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긴다 그랬어요. 아까 연필은 뭐라 그랬어요? 겉에 그냥 붙어서 글씨를 쓰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볼펜의 경우에는 종이 속으로 잉크가 스며들어서 자국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단어, 낱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0번 문제 같이 볼게요. 글씨를 쓸 때 연필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연필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연필심에 이 검은 가루가 되어서 이 종이 위에, 종이 겉에 붙어서 글씨가 써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 어디에 설명되어 있나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종이에 있던 검은 가루가 연필심

붙어요? 아니죠. 종이 위에 붙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 2번. 연필심을 문지르면서 잉크를 흘러나오게 한다. 잉크는 볼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땡. 3번. 연필심에서 나온 하얀 가루가 종이 위에 붙는다. 연필심에서 하얀 가루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검은색 가루. 검은 가루예요. 땡. 4번. 검은 가루가 되어 떨어진 후 종이의 겉 사이사이에 붙는다. 딩동댕 이렇게 표현했고요. 5번. 연필심에서 잉크가 흘러나오나요? 아니에요. 이거 볼펜에서 나왔던 말이었죠. 잉크가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긴다. 볼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도 땡이고요. 연필심에서 일어나는 일 4번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볼게요.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억에 포함되는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기억. 어떤 필기 도구가 있나요? 필기 도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책에서,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 볼펜, 지우개, 샤프. 여기 안에는 예를 들어서 연필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연필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필기 도구의 종류를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니은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니은. 볼펜도 글씨를 쓰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자, 가에 있는 잉크가 종이에 나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깁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잉크는 볼펜에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볼펜에, 맞아요. 볼펜에 가운데 들어있다고 했죠. 가운데 들어있는 잉크가 종이에 어디로 스며든다고요? 겉으로요? 아니요. 속으로 스며든다고 했어요. 이것이 연필과 볼펜의 차이라고 했죠.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답으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 내용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단. 다음으로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방금 전까지는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였는데 이번에는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를 설명한대요. 연필로 쓴 글씨는 뭐로 지울 수 있어요? 지우개를 지울 수 있죠. 이 지우개를 문지르면요. 지우개 가루가 생기는데요. 이 가루는 종이에 붙어있는 연필심에 검은 가루와 뭉치면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떨어지게 한대요. 아, 그래서 지우개질을 하면 우리 막 지우개 똥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나오면서 연필의 이 내용이 지워지는군요. 그렇지만 지우개는 종이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종이 안을 파고들 수는 없기 때문에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울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볼펜으로 쓴 글씨는 종이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글씨가 써진다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지우개로는 볼펜의 내용을 지울 수 없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5문단입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는 수정액으로 지웁니다. 맞아요. 여러분 떠오르죠? 수정액. 수정액은 수정하는 액체라는 뜻으로 하얀 가루와 가루를 녹이고 굳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볼펜으로 잘못 쓴 글씨가 있는 종이 위에 수정액을 사용하면 하얀 가루가 녹아 흘러나온 뒤에 빠르게 굳습니다. 아, 이 가루가 처음에는 녹았다가 흘러나온 뒤에 빠르게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수정액 쓰고 나면 조금 있다가 마르죠. 지우개가 검게 보이는 대상을 없애는 것과 달리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수정액은 그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서 덮이는 겁니다. 즉, 연필은 검은 가루를 종이 겉에 붙게 해서 글씨를 남기고 볼펜은 종이 속에 잉크를 스며들게 해서 글씨를 남기고요. 지우개는 연필의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떼어내서 글씨를 지우고 수정액은 잉크 자국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 도구에 이렇게 재미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친구들. 자, 그럼 1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까닭. 자, 지우개의 원리와 볼펜의 원리를 같이 생각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볼게요. 지우개는 하얀 가루를 만들어 볼펜에 잉크를 녹인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죠. 지우개는 잉크를 녹일 수 없어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지우개는 잉크를 종이 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잉크를 지울 수는 없다. 잉크를 종이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건 뭐라고요? 볼펜이라고요. 지우개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지우개는 종이 안을 파고들 수 없어서 종이에 스며든 잉크를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속, 겉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같은 관계의 낱말들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연필로 쓴, 그 다음에 수정액으로

지웁니다.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대되는 관계예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 1번 녹다와 굳다 반대되는 관계 맞죠? 그 다음 2번 검은 연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볼펜과 수정액은 둘 다 필기도구에 포함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 관계랑은 상관이 없고요. 4번 종이와 지우개 이것도 네 반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요. 5번 연필과 필기도구 연필이 필기도구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수정하다와는 관련이 없는 낱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낱말의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뭘 찾아보면 된다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색깔이 변하는 사과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과를 관찰한 글인가 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엄마께서는 접시에 방울토마토, 딸기, 사과를 한입 크기로 담아주셨습니다. 오, 맛있겠어요. 나는 과일을 밤만 먹고 나머지는 오후에 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과일을 먹으려고 보니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대요. 어머나 세상에.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인데 사과는 도대체 왜 얘만 혼자 변했을까? 사과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사과를 왜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관찰한 과정을 기록해서 친구들에게도 이 신기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짜잔! 1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무엇을 관찰할지, 그리고 언제 관찰할지, 어떤 식으로 관찰할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문단입니다.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요. 1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했습니다. 지금 관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죠?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았고요.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찍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찰 일기 쓰면 굉장히 잘할수 있어요. 친구들, 이거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나아가 사과를 관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왜 사과를 관찰하게 되었다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엄마께서 맛있는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사과만 색깔이 처음과는 다르게 변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이 맞는 말이고요. 1번, 내가 사과를 특별히 좋아해서 관찰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 없고요. 2번, 친구들이 나한테 궁금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 없고요. 3번,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셔서 갑자기 관찰하고 싶었던 건 아니죠. 가만히 뒀더니 사과만 색깔이 변해서 신기해서 궁금해서 하게 된 거죠. 그다음 5번, 방울토마토와 딸기와는 다르게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뒤에 한입 크기로 담았기 때문이다. 이거랑 관찰하게 된 이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1에서 3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문단에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왜이 사과를 관찰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관찰 동기라고 합니다. 나타나 있고요. 2번 2문단에는 관찰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과를 관찰 대상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3번. 관찰 기간이 이 문단에 나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찰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동그라미. 4번, 3문단에는 관찰 방법이 나타나 있다. 내가 이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관찰을 할지, 뭐 만져볼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관찰 결과. 어떻게 관찰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 바르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볼게요. 이와 같은 글을 쓸때 주의해야 할 점을 바르게 말한 친구. 승우, 관찰 기간은 무조건 길게 잡아야 돼. 아니, 상관은 없어요. 관찰 기간을 길게 잡든 짧게 잡든 상관은 없지만 나의 관찰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못됐고. 지호, 관찰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돼. 그렇지. 내가 관찰한 걸 진짜 사실대로 써야지. 막 혼자 상상해서 쓰거나, 뭐, 이거 잘못 관찰된 것 같아. 내가 바꿔서 막 쓰거나 이러면 관찰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재민, 관찰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쳐 써도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고쳐 쓰면 안 된다. 혹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고민하고 다시 관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고쳐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누구? 바로 지오입니다. 그다음 4문단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사과를 관찰해 보니 사과의 색깔과 촉감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였다. 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한 시간 뒤의 사과는 처음과 다르게 군데군데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촉감, 만졌을 때의 느낌과 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0: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사과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아졌고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도 좀 마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느낌 느낀 적 있죠? 3시간이 지났더니 사과는 전체적으로 다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겉면은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이고 바짝 말라 있었어요. 향도 이제는 잘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에서 찾아봤대요. 그 까닭을 어떤 자료로도 찾아봤나 봐요. 사과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서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네요.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이런 성분이 없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자, 그다음 구문단. 이번 관찰을 통해 껍질을 깎은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마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런 결론을 가져왔고요. 앞으로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도 또 이런 궁금한 일이 생기면 관찰해보고 싶다라고 자신의 다짐, 느낌, 생각까지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1번입니다.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른다. 마른다는 내용 있었죠? 2번. 사과는 공기를 만나면 촉감도 점점 변해가는 거 관찰했고요. 3번.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겉이 점점 갈색으로 변했어요. 4번. 사과에는 공기를 만나면 색이 변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 우리 잡지에서 찾아낸 내용이죠. 5번, 사과의 껍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땅이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 껍질을 까놓은 사과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껍질을 관찰했다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알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 짠, 이렇게 정답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0번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세연,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사과를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자, 사과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이유가 뭐랬어요? 바로 공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고 2번과 3번은 상관이 없겠네요.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21번.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방금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핵심 키워드는 공기라고 했죠.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를 만나면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글 속에서 찾아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오늘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볼게요.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면 낱말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글을 읽거나 쓸 때에도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낱말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 잘 생각하면서 주변의 낱말들 잘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과 함께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오늘 26강 대상을 설명해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는데요. 오늘 17번부터 32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평화를 기원했다인데요. 정답은 X죠. 평화를 기원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원했죠? 그렇죠.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공부 끝에 어떤 퀴즈를 낼지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공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2쪽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4단원이 대상을 설명해요였잖아요. 어떤 대상을 어떤 글의 구조로 설명하는지 한번 우리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 홍보하려고 만든 현수막은 사용하고 난 뒤에 대부분 폐기됩니다. 그래서 폐기하려는 현수막이 바로 폐현수막이죠. 폐현수막은 플라스틱이 주성분이라 소각할 때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폐현수막. 우리 글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죠? 제목에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플라스틱이 주성분이라 소각할 때, 즉 태워서 없앨 때 해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환경 문제를 일으켜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폐현수막을 가방, 지갑, 우산, 부채로 재탄생시킬 수 있대요. 아, 이것은 좋은 소식이군요. 그냥 태우기만 하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 이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제목에도 나와 있었지만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재탄생시켜 볼까?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자, 무슨 단어 나왔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아, 만드는 방법에도 무엇이 있구나? 순서가 있구나. 차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폐현수막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폐현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각목, 종이집게 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 분리를 하는데 무엇을 나누는가 보니까 원래 고정할 때 사용했었던 각목, 그리고 종이집게 심을 제거를 해야 가방을 만들 수 있나 봐요. 각목과 종이집게 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확인해 봤는데요. 3문단에서 그 다음 단계 볼까요?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아, 이제 분리를 했으니까 가방에 사용할 만큼, 필요한 만큼 자른다고 하네요.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문제 나오기 좋겠죠. 딱 맞게 자른다, 이런 거 말고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들고 싶은 모양과 크기를 생각해서요. 폐현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 자릅니다. 이미 현수막에 나와 있던 문구를 내가 가방에 넣고 싶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치까지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자른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한번 문제 만나볼게요. 17번입니다.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대상을 설명해요 라는 단원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자, 1번.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려고, 아, 환경이 정말 오염 심각하니까 그 심각한 마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 그런 설명하는 글 아니었습니다. 현수막의 특징과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역시 아니죠. 단순히 현수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가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현수막과 현수막의 쓰임을 비교하는 글 역시 아니었고요. 자원을 재활용해야 하는 까닭을 알리려고 아, 좀 부족합니다. 재활용해야 하는 까닭보다는 폐현수막을 가방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중요한 단어 여기 다 들어있네요. 5번이 정답이겠죠. 폐현수막을 가방이라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요. 18번. 폐현수막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맞게 말한 친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소각한다라는 것은 태워서 없앤다라는 뜻인데, 그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친구들이 말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신철. 자연에서 분해가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소각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 분해가 잘 된다 이런 내용도 없었을 뿐더러 불필요한 비용,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지, 현수막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 제대로 소각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문제가 생겨. 뭔가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연, 현수막의 주성분은 플라스틱이라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배출되어서 환경 문제를 유발해.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 여기 그대로 있죠. 주성분, 무엇의 주성분이요? 현수막을 다 쓰고 나서 이제 폐현수막이 되는데 그것을 소각하려고 보니까 플라스틱이라서 유해물질이 생기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소각하는 거, 태우는 거 말고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주연입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건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건까지만 읽고 빨리 풀러 가지 마시고 알맞지 않은 거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실수하지 않도록이요. 가방, 강목, 우산, 부채, 지갑, 그래서 한 번씩 봤던 물건들 같은데 만들 수 있는 거, 무엇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건 뭐였죠? 그렇죠. 2번 강목이죠, 강목.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폐현수막에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0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 2, 그리고 3 단락에서 이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두 가지 찾아서 쓰는 거예요. 글의 구조라는 거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언가를 계속 나열하는 열거 구조도 있었고요. 차례가 중요한 순서 구조도 있었고, 또 비교하고 대조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구조는 일단 뭐예요, 여러분? 순서, 차례가 중요한 순서 구조잖아요. 그것을 알수 있었던 말.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도 동그라미 하고, 아, 순서가 나오려나 봐요. 했었는데요. 구조를 드러내는 말첫 번째 뭐죠? 그렇죠. 먼저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아,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순서 구조네. 알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조를 알수 있는 말. 다음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먼저라는 단어가 붙은 문장을 첫 번째로 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다음으로 뒤에 오는 말을 실행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두 가지 단어를 답으로 적었다면 맞습니다. 우리 4, 5, 6 단락 마저 읽어볼게요. 그뒤 이런 말도 우리가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을 알수 있죠. 먼저, 다음으로, 그 뒤. 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대요. 길가에 걸려있던 폐현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아, 왜 세척해야 되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았군요. 길가에 걸려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꼈나 봐요. 그래서 씻어줘야 한대요.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런 것도 바꾸면 문제 될수 있겠네요. 뭐, 차가운 물 이런 식으로요. 미지근한 물에 무엇을 넣고요? 주방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깨끗해지나 봐요. 자, 5 문단 보니까 기억에 뭔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빼고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아, 뭔가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일단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서 틀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하는 단계. 보통 현수막 뒷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하면 더 깔끔합니다. 자, 현수막 뒷면 이런 것도 앞면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뒷면이구나 기억하시고요. 뒷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하면 깔끔하게 예쁜 가방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해요. 완성된 가방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더욱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느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꾸미는 거예요. 원하는 작품,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네요. 환경도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번호도 한번 달아볼까요? 환경 보호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좋은 활동이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또 문제 만나러 가봐야죠. 21번입니다.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 때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읽었던 부분 같은데요. 독창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대로 꾸민다. 바로 여기 1번의 답이 있었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꾸미면 독창적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완성이 되겠죠? 원하는 모양보다 크게 만드는 것, 세척하는 것, 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수막 뒷면을 가방의 외부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독창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죠. 뭐 깨끗해질 수도 있고, 깔끔한 가방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 독창적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것은 원하는 대로 꾸민다니까? 정답 몇 번이요? 1번입니다. 22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을 읽으면서, 여기는 기억으로 뚫려있네. 문제로 만나겠군 예상했었는데요. 바로 22번 문제였네요.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이 단계였는데요. 먼저 모두 반면 마지막으로 차이점으로는 이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이 글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글의 구조는 순서 구조였단 말이죠. 차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 구조니까요. 이두 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모두 반면 차이점으로는 이런 것들은 비교와 대조 구조 이런 것에 어울리겠죠. 그럼 먼저 마지막으로 이거는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마지막 순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나서 글의 구조가 무엇이었지? 그 구조에서 잘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지? 이것은 어떤 단계에 해당하지?를 우리가 연상했다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3번 중요한 문제네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에 알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에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가방을 만드는 거야라고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잘안 난다면 지문을 보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기호를 쓰는 건데 첫 번째는 주어졌네요. 나. 폐현수막에서 각목과 종이집게 심을 제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고요. 가 보니까 깨끗하게 세척하기 다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하여 여유 있게 자르는 것 라.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하기였는데, 선생님, 바느질하기가 가장 마지막이었던 게 확실해요.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라를 이렇게 먼저 적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다 중에서 어떤 것이 두 번째인가요? 세척하는 게 먼저인가요? 자르는 게 먼저인가요? 그렇죠. 자르는 게 먼저였죠. 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세척하기였습니다. 나, 다, 가, 라의 순서로 적으면 정답이었고요. 제거하고, 자르고, 세척하고, 바느질하는 그런 단계로 가방을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23번 문제 잘 풀었어요. 다음 24번 문제요.
이 글에서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쓰는 건데요. 아, 대상.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글의 구조는 무엇이니 어떤 글

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니? 그것을 우리가 빠짐없이 적어줘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이것이 대상이 되겠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도 뺄 단어가 없습니다. 모두 다 들어가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해요. 잘 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어떠한 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표시도 하시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예상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네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지만 소나무와 잣나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두 나무는 모두 상록수로 사계절 내내 잎이 푸릅니다. 아, 중요한 단어 뭐예요? 모두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두 나무의 공통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두 나무는 모두 상록수로, 상록수라는 것은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것을 얘기해요. 잎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침엽수입니다. 아, 그러면 두 나무 모두 상록수고 침엽수다 하는 공통점도 우리가 표시해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 단락. 소나무와 잣나무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모두라고 했을 때는 공통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점을 또 얘기해 주려고 하나 봐요. 집중해서 읽어 봅시다. 소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무엇이요? 소나무, 소나무. 그럼 이렇게 다른 네모 표시로 한번 해볼까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이래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이것이 소나무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의 특징 얘기하겠어요? 잣나무의 특징도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두 나무의 특징을 잇는 단어가 뭐예요? 반면입니다. 반면. 이런 단어는 뭔가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선생님은 동그라미도 치고 네모 그리고 밑줄도 치고 있는데요. 표시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 눈에 잘 띄는구나. 이렇게 필기하고 표시하는 게 좋구나. 이런 것도 배워가면 좋겠어요. 반면. 차이점 말하려고 하네.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차이죠. 아까 소나무는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잣나무는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오네요.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 빛을 띠는 갈색입니다. 색도 다르네요. 모양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차이점이구나. 알고 문제 풀러 가봅시다. 25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1번. 잣나무는 십장생 중에 하나이다. 잣나무가 그랬어요? 아니죠. 소나무가 십장생 중에 하나였고요. 2.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르다. 그쵸. 잎이 푸른 나무, 소나무 맞아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구별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잎이나 나무 껍질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소나무는 상록수이지만 잣나무는 아니다. 아니요, 공통점 얘기할 때 모두 상록수이고 또 침엽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은 모두 화렵수이다. 아, 화렵수 아니고 침엽수라는 단어 사용됐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요. 26번. 다음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나무의 이름을 쓰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이고,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 빛을 띠는 갈색이래요. 어떤 나무의 특징이죠? 그렇죠.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 소나무의 특징을 먼저 설명해준 뒤에, 반면, 이제 다른 것이 나올 거야. 알려주고, 잣나무의 특징으로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었었죠. 27번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공통점,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차이점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요. 어떤 것은 공통점에 공이라는 글자를 써라, 차이점에 차라는 글자를 써라 이런 문제도 있는데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세 글자씩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표시했죠? 여러분도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모두라는 단어는 공통점, 차이점 중에 어떤 것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렇죠. 공통점을 알려주는 단어죠. 공통점. 잣나무와 소나무는 모두 침엽수이다. 우리는 모두 국어를 잘하고 싶다. 공통점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죠. 반면, 선생님, 이 단어만 보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 싶어져요.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할 거야. 알려주는 거니까 차이점. 그것과는 반대로 반면 이런 느낌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쉽네요. 차이점. 차이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구나. 28번 문제. 이 글에서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 글,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글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했더라?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들을 나열하였다. 시간에 따라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였다. 어떤 것이죠? 정답? 그렇죠. 3번에 있네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우리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공통점 모두 어떻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반면 이렇다라는 내용도 있었으니까 대상의 특징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한 그런 글이고요. 차례대로 설명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아, 이제 특징에 대해서 뭔가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오려는 모양인데 다릅니다 했으니까 차이점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봅시다.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지는 현악기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나무요? 소나무.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지는 현악기, 줄을 사용하는 악기, 활에 발라서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인대요. 그리고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화가루는 다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식, 여러분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해서 다식판에 이렇게 박아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쓰였대요. 그리고 잣나무 나오네요. 잣나무의 열매인 잣은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 그대로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쓰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쓰임새가 이렇게 다르구나. 소나무는 뭐 악기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다식. 먹는 과자에도 쓰이고, 잣나무도 역시 먹는 것에 쓰이기는 하지만, 다식은 아니고, 그냥 영양가가 높고 고소하니까 그대로 먹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의 고명으로 쓰이고, 이런 역할이구나, 다르구나, 알고 갈게요. 4문단 볼까요?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이자 침엽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김새와 쓰임새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상록수이자 침엽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생김새와 쓰임새.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네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로 이로운 소중한 식물입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9번.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송진, 송화가루 모두 소나무와 관련이 있었던 건데 어떤 것은 꽃가루고 어떤 것은 줄기 겉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글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송진은 꽃가루였나요? 줄기 겉에서 나오는 것이었나요? 그렇죠. 송진은 줄기 겉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쓰임새는 다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송화가루잖아요. 그럼 소나무의 꽃가루겠죠? 이것은 다식을 만드는 데 쓰였다. 우리가 글에서 찾은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30번. 소나무와 잣나무의 차이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원상. 소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잣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해. 아니요. 잣나무의 열매는 잣이었죠. 그것은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서 그대로 먹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은결.

소나무는 사람에게 이로운 나무이지만 잣나무는 해로운 나무야. 아니죠. 모두 이로운 식물이다 했었어요. 민지, 우리 생활에서 소나무는 송진과 송화가루를 쓰는데 잣나무는 열매를 써. 아, 이것이 맞는 내용이네요. 소나무는 송진, 송화가루, 잣나무는 열매. 혹시 소나무와 잣나무가 이렇게 바뀐 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민지가 알맞게 말한 친구구나. 답을 정할 수 있겠어요. 31번. 이 글을 요약할 때 요약한다는 건 뭐예요? 간추리는 거였죠? 다음 틀에서 공통점을 정리하는 두 분의 기호를 적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뭐예요? 비교와 대조 구조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비교와 대조 구조. 자, 이 중에서 공통점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차이점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크게 지금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가, 나, 다라고 적혀 있는데, 공통점을 정리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공통점을 적을 수 있겠죠. 소나무의 특징, 잣나무의 특징,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이 겹쳐진 특, 즉, 공통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은 나가 되겠죠. 가에서는 잣나무에는 없는 소나무만의 특징이 들어가겠고, 다에는 소나무에 없는 잣나무만의 특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2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을 쓰는 거예요. 자,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드러날 때는 뭐 모두 이런 단어 쓰인다고 했었죠. 두 가지가 다른 특징, 뭐 생김새나 쓰임새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만약 32번 문제 아직 안 풀었다면 잠깐 선생님 강의 일시 정지해두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적은 후에 다시 선생님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자, 공통점 잘 쓰셨나요?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상록수이자 침엽수이다. 둘다 상록수. 어떤 것이었죠? 계절에 상관없이 늘 푸른 잎을 가진 것을 상록수라고 하고요. 침엽수는 뭐였죠?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긴 것을 침엽수라고 했어요. 상록수, 침엽수, 그리고 우리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에서 화렵수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화렵수는 잎이 넓은 나무를 얘기하고 소나무와 잣나무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상록수이자 침엽수이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32번까지의 문제 잘 풀어보았는데요.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준비한 만점 그치기 퀴즈 보고 나가셔야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모두라는 표현은 공통점을 알려주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 그리고 지문들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공통점을 알려주는 말일까? 차이점을 알려주는 말일까? 잘 고민해보신 뒤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러 오세요.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같이 풀이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열심히 풀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의 예시로 밀도부터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요, 이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물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밀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밀도를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 혼합물에 불리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합물을 정의하고 먼저 가야겠죠? 자, 순물질은요, 바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물질의 예시를 보면요, 밑에 금, 물, 에탄올, 산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색깔 갖고 있어요? 노란 색깔 가지고 있었죠. 또 물은요. 물 1기압에서 보통 몇 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구나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물질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어떠해야 돼요?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혼합물은요, 이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는 여기 보시면 공기, 우유, 암석, 바닷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 아르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그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질소는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산소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쉴때 사용하는 그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의 끓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각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열 곡선에서는요, 물과 소금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요, 지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정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이 100도씨를 물의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인 물은 지금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은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 혼합물은요,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즉,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소금물이 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물질은요, 끓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끓는 점이 물은 100도씨야라고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죠.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왜이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소금물 중에서 물 부분이 먼저 끓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기 시작을 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남은 소금물은요, 점점 그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끓는 점이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냉각 곡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얼릴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요. 0도씨 부근에 되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소금물은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요,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요, 어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은요,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이 얼 때도 물 부분이 더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짐에 따라서 더 오는 동안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밀도차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혼합물은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즉,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이 액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때 사용하는 도구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분별깔때기이고요. 하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깔때기를 사용하고 언제 스포이트를 사용할까라는 걸 보면요. 두 액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된 액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분별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액체의 양이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작은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액체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분별깔때기와 스포이트 안에 있는 액체 혼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밀도가 작은 액체가 모두 분별깔때기에도 스포이트에도 위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두 액체의 밀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혼합된 두 액체의 밀도가 다르겠구나. 밀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에다가 에탄올을 따를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과 에탄올은 우리가 섞으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층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따를 거예요. 식용유를 따르게 되면 물 위에 무엇이 뜨죠?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깔때기와 스포이트를 활용하여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액체 혼합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밀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두 도구를 활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두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활용해서 분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밀도가 큰 액체는 어느 층에? 아래층에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밀도가 큰층 위에, 즉,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깔때기에 이 액체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밑에는 이렇게 비커를 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 깔때기가 비커의 벽면에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분별깔때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오는 액체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 벽면에 닿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꼭지를 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즉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 비커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계층 정도 오면요, 비커를 바꾸어서 경계층을 따로 받아낼 거고요. 경계층을 어느 정도 다 받아냈다 싶으면 이 위층의 액젓을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관에 넣은 이 혼합물을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고체 혼합물이었던 거냐면, 좋은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우리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쭉정이는 필요가 없고 좋은 벽시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이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벽시와 쭉정이의 혼합물을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밀도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벽시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밀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어떨까요? 작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쭉정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무엇의 밀도가? 좋은 벽시의 밀도가 가장 컸겠구나. 밀도차를 이용해서 지금 고체 혼합물을 분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금물이 이 좋은 벽시나 쭉정이를 녹이면 소금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탕이랑 소금을 팍 섞었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사용했다면 소금과 설탕을 이처럼 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은요,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밀도가 두 고체의 어떠한 액체 속에서, 밀도가 그두 고체의 어떤 중간인 액체 속에 물질을 넣으면 이처럼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 뜬걸 걷어내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읽어보면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천일염에서 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인데요. 이 천일염 안에는 흙이나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서 흙이나 먼지를 걸러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천일염을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다 녹인 다음에 걸음 장치에 이 소금물을 걸러주면요, 물에 녹지 않은 흙이나 먼지가 걸러질 거고요. 밑에 내려오는 소금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순수한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그 전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재결정 방법은요,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필수 탐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요. 40도씨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여요. 즉, 질산칼륨 60g에 아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들어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일에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즉, 온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걸음 장치를 설치하고 과정일의 용액을 걸음 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용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석출된 물질을 지금 이 걸음 장치에 걸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0도 심을 100g에 녹았던 질산 칼륨은 60g이었어요. 그리고 황산구리투는 1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이 비커를 넣으면서 몇 도씨로? 2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20도일 때 질산 칼륨의 용해도를 살펴보았더니 32g이래요. 나는 아까 분명히 60g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32g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용질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석출될 거예요. 왜? 녹지 못하니까.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60에서 32g을 빼준 얼마가 28g이 석출되겠구나. 그리고 이 28g은 무엇이에요? 질산칼륨이 석출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황산구리는요, 우리가 1g밖에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1g은 석출될 리가 없겠죠. 20g이나 녹을 수 있는데 1g밖에 안 녹으니까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름종이 위에 무엇만 걸러질 거예요? 석출된 질산칼륨만 걸러질 거고요. 그때 그 그람수는요, 60에서 용해도 32g을 뺀 얼마? 약 28g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거름종이를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이랑 항상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용해도 곡선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요, 질산칼륨의 40도일 때이 질산칼륨을 아까 얼마만큼? 60g만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용액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용해도는 몇 g이에요? 32g입니다. 아까 60g을 넣었는데 32g밖에 녹지 못해요. 그러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28g은 고체로 석출되는구나라고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구리는요, 아까 1g밖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도씨일 때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1g은 석출되지 않겠죠.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에서도 우리 질산칼륨이 얼마나 석출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 녹인 후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이 방법.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물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이 원유의 분리거든요. 이 원유의 분리 그림을 보면 어떠한 하나의 탑이 있죠. 이 탑의 이름이 증류탑입니다. 즉,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물질을 원유에서 우리가 분리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류탑 보시면은요, 이 아래 부분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이 통의 구조가 위쪽은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뜨겁다라고 통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유를 점점점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는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끓어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먼저 끓어나와서 위로 가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증류의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소주꼬리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 소주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술은 맑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은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즉,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는요, 말 그대로 탁한 술이에요. 왜 탁한 술이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된다. 고체와 액체 중이 액체가 주로 모인 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여기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고체 물질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고체랑 섞여있던 어떤 기화된 액체 물질만 냉각하여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혼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액체냐면요. 여기 보이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실험 도구 보시면은요. 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할 건데 그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이 끓임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넘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끓임 쪽을 넣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에탄올의 수용액을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약 78도씨 정도 되고요. 일기압에서 물은 대략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천천히 몇 도씩씩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찬물이 있네요. 기화된 에탄올, 주로 에탄올 성분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찬물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액체는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액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주로 기화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주로예요. 사실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제서는 물이 끓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에탄올이 주로 구성된 액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처럼 1단원에 배웠던 밀도, 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 탐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였습니다. 분별 깔때기는요,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이 A와 B가 섞이게 되면은 이 분별 깔때기로 활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 둘이 섞여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또 A와 B가 밀도 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B를 분리할 때 위쪽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원활하게 이 압력으로 눌러줌에 따라 액체가 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위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 실험 기구의 아래쪽 끝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 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A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60도씨에서 우리가 지금 물 100g에 지금 얼마 녹아 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이? 그렇죠. 109g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00g

뭐가 질산 칼륨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로? 20도씨로 뚝 떨어졌어요. 20도씨일 때 질산 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32예요. 즉, 이 말은 32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9g을 녹였는데 그중에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체로 석출돼야겠죠. 그래서 109에서 32 빼주면 얼마예요? 7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한 후에 A에는 에탄올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A 보면은요, 혼합물을 분리한 후, 이 말은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먼저 분리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먼저 끓어오르는. 즉,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선생님이 B에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의 주로 남은 물질은 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B에서 처음에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찬물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 장치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선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먼저 끌어나오겠죠. 끓는 점 차이가 작으면 같이 끌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리가 더 쉽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첫 번째 대단원 수업도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음 3강에서는요, 두 번째 대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라면 친구들. 라면 먹으면서도 국어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관용 표현 또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네. 네, 친구들의 대화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 표현, 그러니까 관용어와 속담은 상황에 잘 맞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관용 표현은 상황이다. 대화 상황. 자,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좋은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하나씩 둘씩 볼게요. 축하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축하해 독서 대회입니다.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조용해진다. 마치 뭐 드라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장...

보면은 준영이, 민주, 정후. 네. 지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정우야 축하해. 이번에 독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었다면서? 네. 원래 친구가 축하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잖아요. 맞아. 하하. 어제 학교 누리집에서 나도 봤어. 라고 이제 민주가 얘기하고요. 정후가, 축하를 받은 정후가. 뭐, 그거야 당연하지. 난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약간 코미디 같이, 코믹한 그런 설정이 아닌가 봐. 보통 이렇게 보면, 그거야 당연하지. 난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하하, 우리 정우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야, 내가 잘하는 것은 알지만 조금 이것 하면 좋을 텐데, 뭘것 같아요? 하, 당연하지. 난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쟤 겸손하지 않은가 봐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네. 너 겸손하면 좋을 텐데. 그래.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 라면서 무엇을 갖고 왔어요? 네. 관용 표현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담에 해당하죠. 속담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네. 관용어는 굳이 뭐 교훈을 꼭 담고 있고 이렇진 않은데, 속담에는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 미안.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한것 같아.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 이거라는 말이 떠오르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네. 이 말과 관련된 어떤 말이겠죠. 무조건. 그치? 예.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자, 말을 잘하면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할수 있어요. 야, 여기에 어울리는 말뭐 없어요? 네. 뭐, 그렇지. 천냥빚을 갚는다. 뭐가?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 꽤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원래는 빚을 내가 얻었으면 그 돈을 그대로 갚으면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 그냥 빚을 갚아버릴 수 있어. 여러분, 그 역사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서희가 누구랑 단판을 져요? 소선영하고 단판을 짓잖아요. 소선영. 이 사람은 어느 장수예요? 거란의 장수예요. 거란이, 예, 고려를 침략해 왔죠? 그런데 서희가 소선영한테 그래. 그리고 가버렸죠, 소선영이. 이거 봐요. 말을 잘해서 외교에 성공했잖아. 이럴 때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딱 맞잖아요. 네. 자, 얘도 봐요.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한것 같아. 제대로 말을 잘했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기분이 좋아졌어. 다시 친구해. 어쨌든, 그 분위기를 또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때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 있죠. 또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약간, 초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 예, 이런 예시가 있죠. 백정이 있어. 옛날에 백정은 고기를, 예, 잘라서 파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백정이라는 그 직업을 양반들은, 예, 절대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있을 때, A라는 양반이 와서, 에이, 이놈 상길아! 나에게 고기 한 근을 다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고기를 썰어서 딱 줬어요. 요만큼 줬어요. 고기를 요만큼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B 양반이 와요. B라는 양반이 딱 와서, 에, 이보게, 박 서방, 나에게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박 서방이라고 불리운 박상길이 고기를 이만큼 줘요. A 양반한테는 이만큼 주고 B 양반한테는 이만큼 줘요. 그러니까 A 양반이 화가 났죠. 이놈아! 나에게는 왜 고기를 이것밖에 안 주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정이 뭐라 그래요? 예, 이 고기는 상길이 놈이 썬 것이고요. 이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게 뭐예요? 말을 잘해서 우리가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 예. 이만큼 말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랬죠? 말을 따다다다다 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이렇게 현란하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과 뜻도 한번 볼게요.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처럼 겸손을 나타낸 관용 표현. 너 잘은 했지만 좀 겸손하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을 지금 친구들이 내비치고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받은 친구가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니까 괜찮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기분이 뭐 좋아졌어 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벼이삭 뭐예요? 벼이삭 벼 벼가 뭐예요? 쌀이 나오는 식물이잖아요. 자, 쌀 이삭이 처음에 이렇게 쌀알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지. 달라붙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나고 그렇죠? 잘 보면은 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주 실하게 그러니까 잘 많이 달리면 이게 무거워지잖아.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고. 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는 것 같죠? 마치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정말 내실 있게 잘난 사람일수록 뭔가 잘 알고 정말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맞아요. 내가 뭐 좀 하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최고 같아. 그래가지고 열 개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막 겸손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정작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겸손해지거든요. 자, 이 말이에요. 네.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알지만 조금 겸손하면 좋겠어 이런 거죠. 네. 자,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네.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겸손이에요. 예, 겸손한 친구 참 보기 좋죠. 예, 단호하다는 것은 여러분 왜 단호박이야 쟤 막 이러잖아. 이 단호에서 나온 말이죠. 네, 어쩌면 말을 좀 재밌게 만든 건데 단호라는 건 움직임이 없단가.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 예, 흔들림이 없는 친구 있죠. 예, 흔들림이 없는 친구 이럴 때 단호한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흔들림이 없다. 한번 내가 딱 마음을 먹었으면 옆에서 막 이렇게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어. 이런 친구 단호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속담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어요. 자, 어렵거나 나쁜 일은 겹쳐 일어난다. 이거 엎친 데 덮친다. 뭐 이런 말 있죠. 엎친 데 덮치면 사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예, 설상가상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사자성어로.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생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거. 네. 자,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을 잘 알기 어렵다. 이거 저번에 배웠다. 네. 등잔 밑이 어둡다. 많이 배우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남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럼 이게 다인 줄 알고 막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졌어. 아우, 이런 말이 떠오르네. 뭘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예, 이게 5번이 되겠죠? 네. 입이 무겁다. 예, 말 많이 안 할 때. 입이 근질근질하다. 이거 반대말이지. 입이 무거운 사람,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거려. 입을 벌리고 싶어서. 이런 거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이게 뭐예요? 잘난 사람이 있어? 그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겸손해야 된다는 속뜻이 있는 거죠. 야,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어. 내 날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 야, 개똥이가! 그랬는데 개똥이가 문을 탁 열고 나타나.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든지 이제 이런 거죠. 자, 관용 표현과 관련 있는 교훈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보통 속담에는 무엇이 있다? 교훈이 있다. 네. 속담에는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 자,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아이고, 이거 정말 명언이죠. 예.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을 이만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정말로 필요한 말은 요만큼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 예. 직업 중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말 속에 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마디 할 때는 실수를 적게 할수 있지만, 100마디 말을 하면 그 중에 서너 마디는 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예,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말이 많으면, 예, 실언도, 실언, 실수로 한 말이란 뜻이에요. 실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참 높아요. 그러니까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상황에 알맞은 대화하기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 관용 표현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상황에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이때 어떤 속담을 쓸까? 내가 이때 어떤 관용어를 쓸까?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배꼽을 잡아요. 배꼽을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뭘까요, 이거?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는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막 웃을 때 보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꼭 만화처럼 생각하면, 애니메이션처럼 생각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 배가 뿔룩 나와? 그러면 풍선이 푹 부풀어 오르듯이 배가 푹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배꼽이 탁 튕겨나가? 막 이런 생각도 해. 그러니까 배꼽 튕겨나가지 말라고 배꼽을 딱 잡고 웃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예. 굉장히 재밌는 말 아니에요? 야, 내가 그때 배꼽을 잡았잖아. 이 말은 크게 웃었다. 그런 뜻이죠. 영화를 보다가 배꼽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 엎친 데 덮친다. 엎어졌는데 덮친다. 이 말이죠. 네. 엎친 데 덮친다. 사자성어로 하면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앉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났을 때. 야, 야영장에 갔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비가 많이 왔는데. 와! 바람까지도 세게 불더라고. 이게 이거야. 비가 왔는데 거기에 바람도 세게 불어. 자,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살아갈 방법, 방도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계의 대본을 내가 탕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다시 썼거든? 잃어버려서? 우와, 더 좋은 글이 써졌지, 뭐야? 막 이런 거. 예. 예, 이런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나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게 더 좋은 일로 발전을 할 때,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난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네, 좋은 성적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나에게 온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자, 다음의 뜻을 지닌 속담은 뭘까요?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었어. 예. 배꼽이 달아나지, 폭 하고 달아나지 않도록 배꼽을 잡고 웃어야 돼.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기는, 예, 우리 같이 봤어요. 2번, 4번, 5번은. 예,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관용 표현,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뭘까요? 엎친 데 덮친다. 뭘까요? 힘든 일이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거죠. 네.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뭐 금상첨화로 내가 이것까지 얻었지 뭐야 막 이렇게 예 이럴 때 금상첨화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뭐금 위에 화 꽃이야. 금 생각해봐. 금쟁반에 꽃이 딱 있다. 오, 정말 더 좋을 것 같지? 예. 금 위에 꽃이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예. 이게 엎친 데 덮치는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생활 속에서 관용 표현 니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서 써볼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워. 우리가 살 때, 살아갈 때 하늘이 정말 무너질 정도로 정말 큰 일은 진짜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나의 경우가 없더라면 뉴스에서 본 거, 그죠? 어떤 기사에서 본 거, 뭐 드라마에서 본 거, 갖고 와도 돼. 예, 여러분 상황에서, 난 이런 적 없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네. 예, 어떻게 해서든 이 서술형 문제를 맞히려면 어디서든지 끌고 오셔야 돼요. 네. 뭐, 열심히 준비한 발표 자료 파일이 지워져서 좌절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건 교재에 있는 예시 답안이에요. 좌절. 짜자잔, 짜자자자자잔. 이게 좌절이거든. 자, 복사본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네. 자, 관용 표현 디귿이 어울리는 상황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수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수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건 꿈이야. 그죠? 이건 기적이야. 네. 자, 모든 숙제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있죠? 선생님이 이제 모든 짝을 지어줬어요. 너 둘이든 넷이든. 그죠? 근데, 아니, 뭐,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겠지. 그런 친구 있잖아. 그랬더니, 모둠을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없어져 버렸어. 이거네, 이거. 예,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한 친구는 옆에 친구들이 붙어 있으려고 해. 야, 쟤랑 같이 모둠 활동하면 일이 잘 되더라. 다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쵸? 예. 매일 운동하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이번 시합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게 뭐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운도 따르기 쉽지 않을걸요? 예. 자, 요거 2번. 자,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용 표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대요. 아이고, 심술이 굳다고 소문까지 났구나. 어느 겨울날 사또는 이제 심술 궂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좀 괴롭혀볼까 이랬나 봐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야. 옛날 사또의 부하 직원인 거지. 예. 또 다른 관리. 여보게. 요즘 내가 입맛이 없고 힘이 없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요즘 내가 말이야. 턱 힘이 없고 입맛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어울리죠? 예. 이방은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또는 음흉한 미소일 것 같아, 왠지. 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당장 산딸기를 구해오게. 언제? 당장. 이 말을 들은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지. 눈을 감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 이게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야. 예. 상사가, 이방의 상사가 사또잖아요? 이 명령을 꼭 들어야 되는 이런 처지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 예. 굉장히 안 좋은 때에 산딸기가 먹고 싶대요. 겨울이니까 안 좋은 때죠. 이게 될까요? 그것도 당장. 뭐, 다음 내년에 구해오게.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눈앞을 가려. 눈이 캄캄해졌어. 절망적이라는 거지. 사또, 지금은 겨울이라 산에 눈이 쌓여 산딸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네! 내 명을 어기면 곤장을 치겠네! 곤장이 뭐야? 매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방은 급히 관할을 나와서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산딸기를 가져갈 것이냐, 곤장을 맞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지. 둘다 못하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글에 드러난 사또의 성격은 딱 들어있죠? 심술궂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술궂으면 안 돼요. 그죠?
이 심술 궂으면 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단 말이죠.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말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여보게, 요즘 내가 전혀 도무지 입맛이 없고 힘이 없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보게, 요즘 내가 곧 입맛이 없네. 여보게, 요즘 내가 통 입맛이 없네. 여보게, 요즘 내가 어찌 입맛이 없네. 아, 다안 되죠? 이것만 빼고. 2번. 통 입맛이 없네. 전혀 도무지. 예, 이런 뜻과 같은 뜻이래요. 사또가 이방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산딸기를 구해와라. 새콤달콤한 거. 나 지금 입맛이 없다. 나 이거 먹으면 힘이 날것 같아. 그런데 조건은 당장 구해와 이랬어요. 자, 뭐예요? 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산딸기를 구해오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쓰시면 돼요. 사또의 명령이 뭐하다?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우리 정당하다. 지난 시간에 토론 배울 때 많이 썼던 말이죠. 그 반대말이에요.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정당하다가 옳다. 타당하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잖아. 옳지 않다. 윗사람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 그렇죠? 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예,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예. 자,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라 예시답입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니은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누굴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이방은 시력이 나빠서 사또가 잘 보이지 않았을 거야. 자, 이방이 시력이 나빠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까? 그게 아니죠. 앞길이 막막한 이방의 절망적인 마음. 따다다다다다다다 좌절이란 말이지.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자, 뭘까요?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민형이가 될 거예요. 네. 민형이가 농담한 거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새로운, 예, 고민하고 있던 이방 옆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들이죠.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길을 지나던 이방의 아들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시는데, 이 겨울에 어찌 구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막 이런 거죠. 지금 같으면 좀 쉬울 수 있어. 비닐하우스 딱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될수 있는데, 그때는 비닐하우스가 있나요? 그죠? 그러자 아들이, 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랬어요. 어? 왜 웃었을까? 식은 죽 먹기. 여러분, 죽 먹어봤어요? 막, 팍 펄펄펄 끓고 있는 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트트트 못 먹죠. 그런데, 알맞게 잘 식은 죽. 잘 먹을 수 있죠. 막 후두두두 먹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식은 죽 먹기란 얘기는 아주 아주 쉬운 일이란 뜻이에요. 예. 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은 죽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얹힐 수가 있어. 이거 비슷한 그 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누워 떡 먹기 있죠. 예, 누워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누워 떡 먹기. 비슷한 말로 이 말도 씁니다. 예, 누워 떡 먹기. 하지만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진짜로. 진짜 안 돼요. 예,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예, 고구마도 한 번에 막 먹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조상들이 고구마 먹을 때 항상 김칫국물 옆에 둔 동치미 국물을 옆에 둔 이유가 있어. 절대로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다음 날 이방의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 이방의 아들을 본 사또가 말했죠. 아니, 이방은 어디 가고 네가 여기에 왔느냐? 그래, 산딸기 가져왔니? 그러자 아들이 침착하게 차분하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또가 예끼! 뭐라 그랬을까? 거짓말하지 마! 이랬겠죠. 그러자 아들이 태연히 대답했어요.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랬겠죠? 자, 사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훗. 이랬겠죠? 예끼! 아니, 겨울에 뱀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딱 받아서. 예, 토론으로 치면은 허점을 딱 찾은 거야. 반론을 하는 거지. 겨울에 뱀이 없는데, 그럼 산딸기가 있을 리 있겠...

0: 됐나요? 막 이렇게. 자, 사또가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자, 이야기의 중심 사건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일단 사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건 마지막이다. 맞죠? 자, 이방이 산딸기를 어떻게 구할지 걱정한다. 이방의 아들이 문제를 재치 있게 해결한다. 요거겠네. 재치 있게 해결해서 사또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고요. 사또가 이방에게 산딸기 구해오라고 명령을 먼저 내렸겠죠? 그리고 나서 나가 되겠네요. 이방이 산딸기를 어떻게 구할지 걱정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라, 나, 다, 가.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건 먼저 빈칸으로 채워 넣으면 돼요. 빈칸을 채워 넣으면 돼요. 밑줄 그은 부분에서 관용 표현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거죠, 동그라미. 이제 2단 줄넘기는 식은 죽 먹기다. 쓰쓰쓰쓰쓰. 이거 알죠? 예. 이거 아주 쉽다. 어제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식은 죽 먹겠다. 아이고 너 정말 어려웠나 보구나. 정신이 없어 네가. 요거죠. 예, 알맞은 거. 예, 알맞 큰일 날 뻔했네. 알맞은 것에 요거네요. 요거. 네. 이제 챙겨 놓은 준비물이 보이자 어제 챙겨 놓은 준비물이 보이지 않아. 식은 죽 먹은 느낌이었어. 예, 너도 정신 차리자. 예. 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끼. 아니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하느냐? 요게 맞겠죠. 디귿의 숨은 뜻으로 알맞은 것은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딱 꼬집어서 얘기해 준 것이죠. 아니, 뱀이 없듯이 산딸기도 없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다.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애둘러 표현한 것이죠. 자, 라면 문제예요. 밑줄 그은 말을 바꾸어서 새로운 속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낫이 뭔지 알죠? 예,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인데 마치 우리가 보는 그 기역자. 예, 기역자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자, 여러분, 비슷한 두 사물을 한번 찾아보시고 속담을 여러분 창의성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서 수령 대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있는 쉬운 문제들에 좀 이어서 5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은 9번과 10번 두 문제 골라봤는데 이게 개념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책의 기억들을 좀 떠올려보는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선생님과 개념책을 수업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아, 이게 활용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의 연장선 위에 점 E가 있고요. 그때 각 A와 각 DCE가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각 D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이 뭐하고 똑같아요? 각 B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각 D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가 모두 다 같은 각들이다. 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각 A와 각 DCE, 너와 너의 비율이 7대 5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각 A와 각 D의 비율이 7대 5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뭘 떠올려? 두개 더하면 180도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각 D의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7대 5로 나눈 것 중에서 5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 비례배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D의 크기는 더해서 180도인데 그 중에 7대 5로 나눈 것 중에서 5의 비율에 해당되는 거야라는 식 세울 수 있을 거죠. 그러면 180도 곱하기 12분의 5 계산하면 되고요. 이 결과가 75도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써주시면 충분한 그런 문제였었죠. 자, 여기 있는 너 가게 크기가 너랑 똑같애라는 건 평행선이니까 동의 가게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에서 옮겨준 거라는 거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니? 자,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자, 한 번에 그냥, 자, 이렇게 놓고, 너랑 너는 서로 엇각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선생님은 지금 동의 각도 보여드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서술형으로 서술한다면, 그냥 한 줄에 엇각하고 써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문제, 서술형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C의 2등분선이 선분 AD와 만나는 점을 DE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38로 주어져 있을 때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각의 2등분선 생각해 보는 문제들은 많이 해본 적이 있죠.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 등장할 거야 라는 것도 눈에 좀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 있는 거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인데, 엇각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동그라미 하나가 옮겨갈 거니까, 삼각형 DCE가 2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아, 선분 DC의 길이와 선분 DE의 길이가 같아지는구나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눈에 보여야죠. 이 문제를 풀때 이걸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이건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지? 자,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는요. 지금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8cm다라고 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38cm라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만 더하면 19cm여야 되고, 그럼 네가 11cm니까 아, 선분 AB의 길이가 8cm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선분 CD의 길이도 8cm가 되고요. 선분 ED의 길이도 8cm가 되겠네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제 답 구했네. 자, 선분 AE의 길이는 11cm에서 8cm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cm 하고 정답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뭘 활용했어?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활용해서 8cm의 길이를 옮겼죠. 자, 이렇게 길이를 옮겨주는 일이 오른쪽 하나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왼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상황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각을 둘다 2등분 해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의 2등분, 요 매우 중요한 주제였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살짝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럼 7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할 때, 이 PQRS가 어떤 사각형인지 구하고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각형인지는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 평행사변형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너도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슨 사각형이니? 라고 고르는 객관식 문제였다면 저렇게 풀고 마무리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봐야죠. 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냐면요. 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고 해서 평행사변형인 걸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 조금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 식으로 다 써드리지 않고 기호로 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자. 먼저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CR의 길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자, 왜 같을까요? 생각해보면 A, B와 C, D라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데 같은 길이의 선분을 P와 R이 2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랑 너랑 너랑 너랑 이 4개의 등분된 선분들이 모두 다 길이가 같아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표시한 두 개의 주황색 선분이 길이가 똑같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분 QC와 선분 AS도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으로 같아집니다. 자, 길이 똑같아요, 둘 다. 자, 그러고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가지고 있으니까요. SAS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대응변끼리, 아, 너하고 너는 길이가 동일하구나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괜찮니? 자, 이렇게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하면 된다? 반대쪽에서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역시나 합동이 될 거다. 그죠? 왜? 지금 이 길이 빨간색으로 길이가 똑같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주황색으로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각 대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습니다. SAS 합동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변이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마주 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니까 안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 사변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과정들을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라면. 근데 선생님은 지금 기호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서술해 가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실전 책에서는 조금은 실전 풀이로 빠르게 접근하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일일이 한줄한줄다 써드리는 서술형 풀이를 원한다면, 개념 책에 있는 서술형 강의를 한번 골라서 들어보시는 거, 그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7번 문제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를 기호씩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3x 플러스 2와 5x 마이너스 6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자, 3x 플러스 2는 5x 마이너스 6이다라고 쓸수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x 마이너스 6에서 3x 넘겨오면 좀 항이 가벼워질 테니까 우변을 2x로 바꾸고요. 넘겨서 좌변을 8, x가 4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보죠. x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변의 길이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x에다 4 대입하면 20에서 6 빼는 거니까 자, 이 길이가 14가 되겠구나. 그럼 마주 보고 있는 이 길이도 당연히 14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선생님, 근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선분 BC와 AD의 길이 알아야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는 절대 구할 수 없는데요? 맞아.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지. 그렇지만 지금 너 동그라미, 너 동그라미라고 각의 크기를 주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각이 마주 보고 있는 대각 D와 각의 크기가 똑같아져야 되니까요. 삼각형 AC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대각선의 길이가 선분 AD, 그즉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 대입할게요. 16에다 2 더하니까 아, 18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반대쪽도 18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8에다가 14를 더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2에 2배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는 64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서술형 8번 문제였었어요. 괜찮죠?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서술형에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독특한 게, 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각의 크기 똑같아지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개념책에서 아마 잘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책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니까 여러분, 요 그림이 좀 독특하네, 이 부분이. 자,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네,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9번은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놓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 위에 비어있는 삼각형, 이 부분이 서로 합동으로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디어가요, 정말 많은 문제에서 사용이 됩니다. 위치를 조금 바꾸고요. 그림의 모양을 조금 바꿔서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 오늘 풀면서 다른 문제를 푸는 밑거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두 대각선의 교점 O가 있고요. 그 O를 지나는 직선이 AD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F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OED와 삼각형 OFC의 넓이의 합이, 즉 색깔 칠해진 넓이의 합이 16제곱센티미터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 삼각형 AOD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다라는 조건을 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저 16제곱센티미터의 몇 배? 4배 하면 되니까 64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걸 답으로 쓸 수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합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할 겁니다. 자, 보자. 먼저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똑같아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점 O를 기준으로 해서 2등분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너랑 너는 맞꼭지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아집니다. 됐지? 더불어 지금 표시한 세모는 엇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아져요. 그렇잖아. AD와 BC가 평행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엇각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각 같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SA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그대로 위로 갖다 옮겨 붙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삼각형 AOD의 넓이가 16이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 넓이의 4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할만합니까? 좋아. 옮겨준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문제에 적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그게 9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10번 문제도 선생님이 오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예요. 아, 이 문제 너무 중요해. 그치? 실제로 이렇게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선분 AD가 AB의 2배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치? 이렇게 AB의 길이가 2배를 하면 AD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등장하면서 요 각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여기 있는 각 HPG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일정하게 주어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 HPG라는 각이 매번 일정한 각의 크기가 되는 과정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 ABGH라는 사각형이 독특한 사각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각형인지를 생각해보고 각의 크기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사각형의 모양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이 그림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집중해야 될 거. 자, 여기 있는 A, B의 길이가 여기 있는 C, D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D, F의 길이와도 같아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 조건에서 모든 길이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옮길 거냐면 자, 이렇게 선분 DF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관심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눈에 보이십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돼. 됐니?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8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여기로 옮겨서 엇각으로 서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너 세모 엇각으로 똑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눈에 좀 안 보여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각인데 둔각이기 때문에 눈에 좀 안 보여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 이렇게 두 개는 맞꼭지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가 180도에서 동그라미랑 세모 빼낸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동그라미랑 세모를 180도에서 빼낸 거니까 아, 네가 네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네모 동그라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

각각이 네모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자, 됐지? 자, 그런데 이 길이 두 개가 같으면 도대체 뭐가 괜찮은 일이 벌어지는 거냐? 자, 요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고 또 더불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까지 지금 현재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요. AD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의 두 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졌다면, 그러면 이 길이도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 이 길이도 선분 AB의 길이와 같아지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됐죠?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모든 변들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일을요, 이제 어디에서도 반복한다? 아래쪽에서도 반복한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역시나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그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같더라라고 동일한 얘기를 똑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인데 두 개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져 말은 두 개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평행 사변형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웃하는 변의 길이까지 같아져라고 얘기했으니까 마름 모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같아. 그런데 길이 똑같은 게 평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평행 사변형이야. 근데 지금 그 평행 사변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말은 뭐야라는 얘기할 수 있으면서 표시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어때요? 마름 모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여야 되는 거다? 90도여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얘기돼? 그지? 지금 이 사각형, 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 마름 모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네가 28도라는 걸 활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각이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아진다. 이렇게 변의 길이 똑같아지면서 이렇게도 똑같아지고, 결국은 이각 28도는 각의 크기가 같이 그냥 옮겨 다녔을 뿐인 거지. 절대 계산할 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각이 28도건 29도건 상관없이 너는 마름모가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각은 마름모의 두 개의 대각선의 수직이다.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걸 증명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마름모라는 걸 증명해가는 과정이 어땠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SA 합동, 그치? 자,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각의 크기 똑같아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아지면서 요거랑 요거도 같아지는 상황이더라라는 것까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래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저게 마름모다라는 생각하면서 직각이야, 수직이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볼게요. 자, 11번은 종이접기 문제입니다. 자, 종이접기는 접기 전과 접은 후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등장할 거야. 엇각도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각,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인데, 너랑 접기 전 접은으로 각의 크기 똑같아야 되고요. 그런데 엇각으로 여기 있는 각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 저 동그라미 구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때문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꼭지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90도에서 32도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58도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도라는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밑각 중에 하나의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구하고 싶어 하는 각 D

선생님이 또 강조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 각 X의 크기는 각 Y의 크기의 두 배다. X 빼기 Y를 구해봐라.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름모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름모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래, 삼각형의 합동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각의 크기를 전부 다 옮겨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있는 삼각형 합동이고 또 이렇게도 합동이고 이렇게도 합동이고 네 개가 전부 합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 증명하고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마름모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X가 이쪽으로 옮겨가는구나. 너도 X고, 너도 X여야 되고, Y가 여기로 옮겨가고요. 너도 Y고, 너도 Y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더불어 또 어때야 된다? 그렇지, 이거 수직이다. 라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에서 X와 Y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라고 문제를 또 바꿔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각 X의 크기 더하기 각 Y의 크기가 90도다라고 이렇게 식 하나 처리해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X 두 개와 Y 두 개가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이니까 더하면 180도 나와야 돼. X 두 개랑 Y 두개 더해서 180도니까 X 하나 Y 하나 더하면 90도여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식을 이 그림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식은 어디에 있어요?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X의 크기는 Y의 크기의 몇 배다? 두 배다. 아, 각 X가 각 Y의 크기의 두 배다라는 게 지금 숨겨져 있죠. 그럼 이두식뭐할수 있다? 연립해서 XY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해볼게요. EY를 여기 있는 X와 X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어때? Y의 두 배에다가 Y 하나 더한 게 90도래요. 즉, 각 Y의 크기의 3배가 90도다라고 두식 연립해낼 수 있고요. 그럼 각 Y의 크기가 30도야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면 각 X의 크기는 그것의 2배니까 60도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각 X 빼기 각 Y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30도 하고 정답 써낼 수 있습니다. 식두개 찾아내서 연립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연립방 정식과 주어져 있는 도형, 마름모의 문제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에서 하나의 식이 문장으로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림에만 집중했다면 살짝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13번입니다. 자, 오늘 풀어야 될 마지막 문제는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저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정말 많이 했었던 건데 합동인 삼각형들도 생각해 봤고요. 넓이가 똑같은 것도 생각해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상황도 실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그런 중요한 도형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등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삼각형이 합동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결론이어야 돼. 이걸 중간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표시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 자, 이 삼각형 ABC에 집중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에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래야 대응변 AC와 대응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왜 합동인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선분 AB와 선분 DC는 길이가 같아집니다. 거기에 더불어 선분 BC가 하나 공유되어져 있는 변이죠. 그런데 사이에 있는 각 B와 각 C가 어때? 등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밑각으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구나.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변 AC와 D

0: DB의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합동 조건은 뭐 사용했습니까? SAS 합동 조건을 사용을 한 상황이죠. 어떤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까?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됐죠? 해설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살짝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등변 사다리 꼴이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꼭 이렇게 예각처럼 생겨져 있는 게 같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모두 똑같아요.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둔각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을 거꾸로 위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변이 공통으로 주어지고요. 등변 사다리 꼴의 빗변 두 개서로 같아지니까, 아,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가?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가? 같아지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구나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위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아, 결국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때 사용한 합동 조건도 뭡니까? SAS 합동 조건이다라는 거지. 똑같아. 위치만 뒤집어져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둔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좀잘 발견 못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거꾸로 설명을 한번 선생님이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했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날개 부분의 넓이는 같아진다. 합동인 넓이가 동일한 삼각형에서 동일한 부분을 빼냈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문제에 SAS 합동으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2: 미스터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M-S-O-B.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아이고, 호빵이 어떡이? 밥은 먹었고? 비누 왜 맞고 계시나?
1: 응? 아, 청춘, 화장실에서 뭐 한 거예요?
2: 맞아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0: 아, 삼촌이 그 가래를 좀 뱉느라고.
2: 어? 가래떡?
0: 아니, 아니, 가래떡 말고 가래 말이야, 이 가래. 응.
1: 아, 그 노랗고 끈적끈적한 거 말이죠?
0: 오, 호빵이 나는구나.
2: 말도 안 돼. 어떻게 입에서 노랗고 끈적끈적한 게 나오냐.
0: 오, 나올 수 있어. 너 가래를 자주 뱉은 산친구들 대장 이야기 기억 안 나?
2: 아, 산친구들 대장.
0: 어,
2: 기억 안 나.
0: 기억을 못하는구나. 응.

0: 아래는 왜 생겨요?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날이었어.
1: 아이고, 다들 밥은 먹었어?
2: 네. 아, 대장, 오늘은 먼지도 많은데 그냥 안으로 들어가죠.
3: 맞아요. 맞아, 맞아.
1: 허허허, 무슨 소리?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훈련해야지. 나 따라해. 주먹 찌르기. 얍! 다음은 발차기. 얍!
0: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다음날 다들 집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4: 역시 추울 때 따끈한 방을 켜고.
3: 그러니까.
1: 아이고, 아이고. 다들 밥들은 먹었어?
3: 예.
1: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에이, 오늘은 말이지.
5: 괜찮아요?
6: 어우, 갑자기 기침이 나오냐.
2: 봐봐, 왜? 나 왔어. 대장 가래. 이따만큼 나왔어.
1: 그래, 그래, 그래. 나왔다, 나왔다. 어쩌래, 어쩌래. 어? 자, 자, 주먹, 주먹.
6: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아유.
0: 에이. 아니, 대장이 자꾸 가래를 뱉기 시작한 거야.
1: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아.
0: 일하려고 준비하다가도.
1: 맞지? 오.
0: 간식을 먹으려다가도
1: 아, 먹어.
2: 아, 먹어요.
0: 심지어 자다가도 가래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러던 어느 날.
2: 대장,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제발 마스크를 좀 껴요.
1: 아, 마스크 끼면 답답하단 말이야.
5: 그리고 가래 좀 아무데나 뱉지 말아요.
1: 아니,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2: 소리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다고요.
0: 대장이 뱉은 가래가 다른 사람 발에 묻고 만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 아이고, 거기 안 서요! 아이, 실수예요, 실수!
5: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니?
7: 발에 가래가 묻다니.
8: 아무데나 함부로 뱉어서 그래.
0: 아, 삼촌은 아무데나 뱉거나 그러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7: 네, 삼촌.
5: 근데 가래는 왜 생기는 거예요?
8: 맞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5: 왜 생기는 거냐고요? 왜?
0: 어, 그러니까 가래가 왜 생기냐면 그 가래가 가래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7: 정말요?
0: 아니지. 아, 맞다. 우리에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호기심 딱지야. 먹어라!
8: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가래떡지. 가래떡지야. 궁금한 걸

0: 안녕하세요.
1: 굿! 또 너희들이구나?
0: 네.
2: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노랗고 끈적끈적한 가래는 왜 생기는 거예요?
3: 그리고 가래가 꼭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돼요?
1: 글쎄, 가래에 대해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봐.
0: 네.
1: 가래는 주로 코의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목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가래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져.
4: 자, 이제 단백질 호남을 조금 붓고. 물은 아주 많이 붓고. 자, 이제 다시. 자. 섞어, 섞어, 돌려, 돌려, 섞어,
5: 아니, 어제도 만들었는데, 오늘도 또 만들어요?
4: 그럼, 가래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돼.
5: 아니, 왜요?
4: 그건 기다려보면 알게 돼. 섞어, 아니, 섞어. 섞어, 섞어, 돌려, 돌려.
6: 나 따라해. 주먹 찌르기. 야!
2: 우와! 저기로 들어가자!
7: 좋아!
2: 빨리 들어가자!
1: 미세먼지 같은 나쁜 물질이 코나 입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더 안으로 들어오면
2: 기기네요!
1: 어? 저걸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비상! 비상! 가래 공장! 가래 공장!
8: 네! 가래 공장입니다!
1: 저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깊게 들어왔어! 어서 빨리 가래를 내보내!
8: 네! 알겠습니다! 가래! 발사!
1: 이렇게 가래가 공기가 통하는 관을 촉촉하게 적신 후

0: 밖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굳게 만들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나오고 있어.
1: 아, 그런데 가래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와요?
0: 그건 말이야.
2: 뭐지? 안 떨어져!
3: 많이도 들어왔네. 아이, 마스크라도 쓰던가 해야지. 아, 이걸 어쩐다. 아, 안 되겠다. 기침일꾼! 기침일꾼!
4: 네, 기침일꾼입니다.
3: 지금 가래가 너무 많이 쌓였어. 어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
5: 네, 알겠습니다.
0: 기침일꾼들은 가래가 있는 곳의 근육을 강하게 움직여서
5: 하나, 둘, 하나, 둘,
6: 갑자기 기침이 나왔냐.
0: 이렇게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7: 그럼 가래가 많이 나오는 건 몸에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0: 응, 그래서 가래를 잘 뱉는 것이 중요해. 아~ 자, 이제 가래가 있어야 할까? 아니면 없어도 될까?
8: 있어야 해요.
0: 그래, 맞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안녕!
8: 안녕히 가세요.
1: 우와, 가래도 다 하는 일이 있구나.
9: 아, 참, 삼촌. 사친구들 대장은 어떻게 됐어요?
7: 아, 어떻게 됐냐면
1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무데나 그렇게 가래를 뱉으면 돼요, 안 돼요?
11: 안 돼요.
10: 앞으로는 그 휴지에 잘 뱉어서 잘 싸서 버려야 돼요. 알겠죠?
11: 예.
10: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안 돼요?
11: 돼요.
10: 코나 입으로 나쁜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가래가 덜 생기는 거예요.
11: 예, 예.
7: 그날 이후 산친구들 대장은 가래를 아무데나 뱉지 않았대.
9: 허당 의원은 정말 모르는 게 없어.
1: 맞아, 맞아.
7: 삼촌도 그 가끔 까먹어서 그렇지 아는 거 엄청 많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삼촌에게 물어보렴.
9: 네, 네. 삼촌, 이제 가래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맞아요.
7: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9: 우와, 삼촌 최고, 최고.
7: 친구들도 함께 할까요?
9: 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국어, 그 중에서도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고요.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기. 인데요. 자, 우리 지금 문단 그 중에서도 문단의 짜임 배우고 있고요. 또 글을 읽고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요. 지금 뭘 쓰고 있나요? 수상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수상한 선글라스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궁금하니까 오늘 바로 그 글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의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봅니다. 자, 바로 오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쌍둥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쌍둥이는 선글라스

를 끼고 분실물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분실물 장터는 주인이 찾지 않는 버려진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자, 분실물이라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쌍둥이가요, 이렇게 분실물 장터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 자, 분실물 장터의 물건을 바라보던 한 소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어?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대요. 한 소리는 놀라서 얼른 선글라스를 벗었대요. 선글라스를 벗은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쓰면 또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른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은솔아, 이상해.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 소리는 손을 더듬어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은솔이를 잡았습니다. 은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 선글라스도 이상해.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둘은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에서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과 선물 받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다음 보죠. 도대체 이게 뭐지?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 아, 사람들이 보이는데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인대요. 분명히 지금은 물건을 그냥 팔고 있는데 말이야. 한 소리는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선글라스를 끼고 장터에 물건들을 보고 있던 은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보물 상자를 찾아낸 것처럼 잔뜩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한소라!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을 옛날에 썼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 이 선글라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글라스가 틀림없어. 뭐? 정말? 물건의 원래 주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요술 선글라스라니, 말도 안 돼! 한 소리는 은소리가 가리키는 작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택배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어린이 신발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소리는 은소리와 함께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신비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신비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이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 분명 지금은 그냥 물건을 팔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를 끼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옛날에 이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옛날에 물건을 썼던, 사용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와, 진짜 신기한 요술 선글라스네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보고 쓰면 되겠네요. 선글라스를 끼면 옛날에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인데요. 자, 가와 나를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요.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했대요. 자, 가. 저는 선글라스를 쓰자.
장터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 놀란 은소리와 한소리의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 왜냐 하면 평범한 선글라스인 줄 알고 썼는데 눈앞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진다면 저라도 깜짝 놀라고 신기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는 이유인데요. 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왜냐하면 또는 때문입니다를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그 까닭,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먼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은요, 어떤 부분에서 재미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가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재미나 감동을 느낀 이유, 까닭은 왜냐하면 때문입니다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나 문장이기 때문에 2번에다가는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은소리와 한소리가 기억과 같이 행동한 까닭 묻고 있는데요. 두 가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기 있어요. 둘은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번, 선글라스를 써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선글라스를 낀 세상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끼니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죠. 옛날에 이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서 있었죠. 4번,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엔 깜짝 놀랐기 때문에 서 있었죠. 5번, 분실물 장터에 주인 없는 물건이 단순히 많았기 때문은 아니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과 4번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9번 문제 보죠.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쌍둥이다. 그래요. 자, 2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샀다. 이 수상한 선글라스를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코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무료로 주셨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틀렸습니다. 3번, 선글라스를 끼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4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줄넘기를 사기 위해 알뜰장터에 왔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5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선글라스의 신비한 능력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죠.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샀다고 한 2번이 되겠네요. 무료로 아저씨가 빌려주신 건데 말이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세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 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 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벗고 작은 신발을 다시 보았습니다. 은소리도 선글라스를 벗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손자 신발을 사셨어. 얼마 못 신어서 할아버지가 서운하셨겠다. 아이들은 금방 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정말 아깝긴 하다. 누군가 사가서 또 신으면 좋을 텐데. 에? 웬일?

누구냐? 만날 새것만 좋아하는 이은솔이잖아. 은솔이는 한솔이의 말에 다른 곳을 보는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30번 문제 보죠. 코스염 아저씨가 은솔이와 한솔이에게 이 수상한 선글라스를 빌려준 까닭은 무엇일지 쓰시오.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볼 텐데요. 자, 이 선글라스는요, 수상한 선글라스였죠. 쓰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선글라스를 빌려주신 아저씨는요, 이 쌍둥이에게 알뜰장터에 나온 물건들의 이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려준 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알뜰장터에 나온 물건들의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덕분에 맨날 새 것만 좋아하는 이 이은솔이, 아, 누군가 사가서 또 신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솔이가, 웬일이냐? 네가 맨날 새 것만 좋아하는데, 웬일로 네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알뜰장터에 나온 물건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이야기에서 사건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우리 글의 내용 떠올리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뜰장터에 갔다. 니은. 끼자, 이 안경을 끼자. 눈앞에 또 다른 세상이 보여 당황했다. 디귿, 코스염을 기른 아저씨가 쌍둥이에게 자신이 팔던 선글라스를 무료로 빌려주었다. 자, 리을, 은솔이와 한솔이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작은 신발을 바라보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은요, 일단 가야죠. 어디에? 알뜰장터에. 기억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은 선글라스를 끼기 전에 일단 받아야죠. 무료로 빌려준 디귿이 두 번째입니다. 디귿. 그리고 이제 껴야죠. 끼니까 우와,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여 당황하고 놀라죠. 니은. 그리고 이걸 끼고 이런 모습을 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죠. 리을이 마지막. 따라서 기억. 띠긋, 니은, 리을 손으로 차례대로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할극,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죠? 다음, 시와 그림으로 표현, 뭐, 네칸 만화로 그림, 뭐,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또, 뭐,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읽어주기, 다 좋은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일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점원, 아이,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괄호에 이렇게 적혀 있죠. 어린이 신발을 바라보며. 신발을 건네며, 손자를 찾아가, 신나서 손뼉을 치며 걷는다. 이런 말은 뭐냐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이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을 하세요라는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에 있는 그 지문 말고요. 지문은 등장인물이 이런 표정이나 행동을 하

0: 하세요라고 지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지문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이야기하는 대사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는요. 등장인물도 필요하고요. 이 등장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대사도 필요한데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바로 지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로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방법이겠다. 따라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2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얼른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 역할극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할아버지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점원과 아이를 해주는데, 읽어주는데,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재밌게 이 지문을 자세히 보면서 알맞은 표정 행동을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선생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발을 바라보며.
1: 아이고,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0: 친구들 차례. 찾아가서.
1: 아이고,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0: 좋습니다. 이 부분은 대사는 없어요. 손뼉을 치며 걷는 그 행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신나게 함께 역할극까지 해봤습니다. 32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실천 부분 알아볼 건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받침과 뒤따르는 소리가 만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알아볼 겁니다. 자, 볼게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컵을 식탁에 놓다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 버렸어. 아이고. 책을 책상 위에 쌓지 말고 책꽂이에 정리하자. 자, 그러니까 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면 각각 어떻게 발음되냐면 키읔, 티읕, 치읕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앙코, 노타가, 싸치처럼 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면 각각 키읔, 피읍, 키읔, 티읕, 치읕으로 발음되고요. 자, 두 번째 보죠. 이번에는요, 받침 비읍과 기역 뒤에 이번에는 히읗이 오면 이렇게 발음돼요. 비읍이 피읍으로, 기역이 키읔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 낱말 어떻게 발음되냐면 입학이 아니라 입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침 비읍 뒤에 히읗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화가 아니라 국화로 발음됩니다. 왜냐하면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다 옥수수, 강냉이, 자장면, 짜장면, 보조개, 볼우물, 깨뜨리다, 깨뜨리다. 들락날락, 들락날랑 모두 두 낱말 모두가 표준어인 낱말이지요. 자, 우리 2번도 함께 보면서 관련 문제 풀어보죠. 33번 문제인데요. 다음 밑줄 친 낱말의 발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고양이는 알을 안아 2번 감기를 났더니 몸에 힘이 없어. 3번 배가 고프지인데요. 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받침 히읗 뒤에 받침 히읗 뒤에 지읒, 기역, 디귿이 오면 각각 치읒, 키읒, 티읒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알을 나치, 나치로 발음되고요. 감기를 알코, 코코코, 키읒으로 발음되고요. 배가 고프지 않다, 타타타, 티읒으로 발음돼요. 따라서 나치, 알코, 안타에 각각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문제 보죠. 보기에 문장을 바르게 읽은 친구 두 명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꽃잎이나

티읕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납작하게가 납작하게로 티읕으로 발음되고요. 또 앞화가 바로 앞화로 비읍이 피읍으로 발음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 기역은 납작하게로 읽어야 하고요. 앞화는 앞화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읽은 친구 두 명을 고르면 바로 수지와 예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명을 골라 이름을 적어줍니다. 수지, 예준 이렇게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수지와 예준이가 정답이네요. 자, 3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35번 문제 보죠. 다음 낱말과 뜻이 같은 표준어 빈칸에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두 낱말 모두가 표준어인 경우 살펴보았잖아요. 예쁘다와 이쁘다 모두 표준어입니다. 예쁘다와 이쁘다 여기 적어주고요. 또 어저께도 표준어지만 바로 어저께 말고 어제도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예쁘다와 이쁘다가 모두 표준어, 그리고 어저께와 어제도 모두 표준어, 이렇게 35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36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지구들기라는 제목부터 재미있는 시를 읽어보고 한번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의 시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죠. 이 엄청난 지구를 번쩍 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힘껏 물구나무를 서봐. 그런 다음 두 발로 하늘을 단단히 딛고 그 무거운 지구를 두 손으로 받쳐 드는 거야. 네가 용을 쓰는 순간 바다는 갑자기 더 출렁이고 놀란 새들은 푸드득 날아오르겠지.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살살 들어야 해. 팔이 후들거려서 오래 견디지 못하겠지만 잠깐이라도 분명히 넌 지구를 든 거라고. 정말 지구는 무겁지? 너무 무겁지라는 지구들기라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자, 36번 문제 풀어보죠. 물구나무를 서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건 묻고 있는데요. 자, 제목처럼 지구를 들수 있다. 그다음 바다가 더 출렁인다. 하늘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 안다. 5번.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른다. 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따라서 아닌 것은 하늘을 걸을 수 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죠.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가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새들은 푸드득 날아오르겠지라는 표현이 재미있었어. 어디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내 경험이 들어갔나요? 경험은 없죠. 서진이 물구나무를 서봐라는 부분이 재미있었어. 역시 왜냐하면 자 재미나 감동이 있는 부분 이야기했고 그 이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구나무를 섰을 때 세상이 거꾸로 보여 재미있었던 내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야라고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한 친구는 바로 서진이가 정답 서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8번 문제 볼 텐데요. 이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우리 방금 본 친구들처럼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디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둘다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 시에서 찾았으면 돼요. 선생님은요, 여기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정말, 정말 지구는 무겁지? 정말 지구는 무겁지? 너무 무겁지? 라는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재미있었냐면, 물구나무가 힘든 것을 물구

물고 나무가 힘든 것을 물고 나무가 힘든 것을 지구가 실제로 지구를 들수 없잖아요.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고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보는 겁니다. 물구나무가 힘든 것을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3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이 낱말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국의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이어나가 보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모두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죠. 제곱근과 실수,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항수는 적지만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서술형 대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띄우면 항상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제곱근의 뜻과 표현부터 시작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실수와 수직선까지 어떤 수에 대한 성질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자, 실전책 15쪽이고요. 우리는 1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인데 일단 문제 조건들을 좀 읽어볼까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읽지만 우리는 0보다 크다를, 그렇죠, 양수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A, B는 음수일 때, 자, 여기가 포인트죠. 두개 곱해서 음수일 때입니다. 우리가 9쪽 7번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두개 곱해서 음수다? 이건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둘의 부호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죠. 보세요.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B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A가 양수라면 B는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표현 보시면 A에서 B를 뺀 것이 양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이항해도 A가 B보다 크다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적어주시면 될까요? 자, 이렇게 써놓고요. A와 B 중에 A가 더 크다. 그렇다면,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구나. 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자,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루트 b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것은, 그렇죠,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반대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부분의 부호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a 마이너스 b 그리고 b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3a.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 것은 근호안을 어떤 제곱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없는 문제네요. 그쵸?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주어진 표현을 그대로 써줍니다. a 빼기 b는 0보다 크고 a, b는 0보다 작음으로, 이므로 자, 결론을 쓰는 거죠. 저기 있는 부분이요. a는 양수, b는 음수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쵸? 그럼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에 대한 이제 부호를 조사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A는 양수. 그죠? 양수. 여기다 먼저 써볼까요? 마이너스 B는요? 자, 마이너스 B는. 자, 요 부등식 표현이 헷갈리면 위쪽에 써놓으면 좋습니다. 아까 썼던 거. A는 양수, B는 음수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B는 B의 부호 뒤집은 거니까 플러스네요. 그쵸? 이건 연습장에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마이너스 A입니다. B에서 A를 뺀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A. A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 두 개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뒤에 두 개는 반대로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서술형 과정에서는 A는 양수, 마이너스 B도 양수, 그 다음 B 마이너스 A는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3A도 음수이므로,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주어진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루트 B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자, 이제 a제곱. 이쪽은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도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세요. b 마이너스 a는 반대로 나올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죠.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더하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원래 빼기라고 읽지만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반대로 나오면 더하기 마이너스 3a의 반대는 플러스 3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 마무리 해볼까요?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A 보겠습니다. A. A는 하나 있고, 여기 또 마이너스 A가 있고, 그럼 사라지죠? 그럼 3A가 남네요. 3A.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가 또 사라지네요. 그쵸? 남아있는 것은 여기 3A만 되겠네요. 답은 3A.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중요한 문제죠? 예, 중요한 문제고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차근차근 풀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자주 등장하던 문제인데요. 루트 n분의 30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우리가 개수를 물어보지만, 네, n을 다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 평가니까. 답체 몇 개? 이거보다는 무엇, 무엇, 무엇, 무엇, 그래서 몇 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n은 무슨 약수? 300의 약수죠. 300의 약수. 왜냐하면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근호안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일단 n이 너무 뭔가 커지거나 해서 분수 형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n은 300의 약수이고, 자, 이제 연습장에 필요한 것은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위에다 적어볼게요. 300은 니은자로 해도 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얘는 3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쵸? 3 곱하기 100. 그럼 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10은 누구와 누구의 곱이죠? 그렇죠. 2와 5의 곱이에요. 그럼 2가 두 개, 5가 두개 있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 적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연습장 추가로 적어볼게요. 이쪽에 루트 n분의 300인데 n분의 이렇게 되는데 2는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고요. 3은 한개 있네요. 얘는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5의 제곱이죠. 5도 두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렇죠? 뭔가 자연수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n은 일단 누구를 반드시 약분해줘야 된다? 그죠? 3을 반드시 약분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n은 300의 약수이고, 그리고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다. 그죠? 제곱꼴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n을 정확하게 찾는 게더 의미가 있겠죠. 가능한 표현은, 잘 보세요. 말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 왼쪽에 연습장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3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를 약분하지 않으면, 그냥 3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죠? 3.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약분하는 경우도 있냐면, 2의 제곱을 약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즉 4.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3 곱하기 5의 제곱을 약분할 수도 있겠죠? 그럼 3 곱하기 25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다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누구요? 네, 모두 약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두 약분하게. 그러면 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그래서 요렇게 직접 나열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임으로 이다. 따라서 몇 개다? 네, 4개다. 따라서 4개 있다. 근데 개수니까 n의 개수는 4이다. 수는 4이다. 또는 뭐 n은 4개 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전개, 곱셈 공식 파트를 학습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면 근호안을 무언가의 제곱이다. 무언가의 제곱이다 하고 막 전개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배운 내용을 써먹는 건 좋지만 지금은 그 의도가 아니죠. 그죠? 이건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니까. 예. 근호안에 3 빼기 루트 7과 루트 7 빼기 3의 부호를 판단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적어 볼게요. 3 빼기 루트 7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을 루트 얼마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루트 9로 바꿀 수 있죠. 루트 9 빼기 루트 7이니까 얘는 양수네. 그쵸? 이고 자, 하나 더 적어 볼게요. 두 번째 거. 루트 7 빼기 3이죠. 3. 그럼 반대로 얘는 루트 7에서 루트 9를 뺀 거죠. 작은 것에서 더큰 것을 뺐으니까 이제는 음수겠네요. 그쵸? 음수이므로 자, 주어진 식은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 적어볼게요. 두 번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빼기 루트 7의 3을 뺀 것, 그것의 제곱. 자, 그럼 앞에 거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3 빼기 루트 7. 자, 그다음 뒤에 거는 반대로 나오는데 앞에 있던 문제와 같은 상황이네요. 반대로 나와서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건데, 그 부호를 뒤집을 건데, 또 부호를 뒤집네. 그쵸? 그럼 부호를 뒤집고 뒤집으니까 제자리죠. 그쵸? 그럼 더하기, 루트 7 빼기 3.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는요, 자,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을, 부호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죠? 어려운 용어로는 절대값이 같지만 서로 부호가 다른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더해주면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3 빼기 3이니까 계산 결과는 0.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네. 19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번. 요게 이제 오늘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할 내용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렇죠. 이전 학년 내용이 나왔어요. 확률. 확률, 자,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 각각 A, B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일단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2AB라는 값이 3과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자, 일단 첫 번째. 확률이 뭐였죠? 확률. 36분의라고 말하는 학생 잘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즉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뭐분의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럼 모든 사건이 뭐냐? 상황을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고 있죠, 그죠? 주사위는 눈이 1부터 6까지 보통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우가 6가지 있죠. 그죠?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죠? 그래서, 아, 전체는 일단 36가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36분의 무엇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무엇, 이 분자 자리에 채워질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2AB가 3과 5 사이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구하라는 문제의 표적을 좁혔습니다. 확률 문제였지만, 아, 루트 2AB가 3과 5 사이에 들어가는 그 경우를 먼저 세야겠다.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을 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과 5를 루트로 표현할래요. 자, 적어볼게요. 3은 루트 9죠. 그리고 5는 루트 25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루트 2AB를 써줄게요. 이고, 그쵸? 그러면 2AB는 9와 25 사이에 있죠, 그쵸? 이므로, 뒤에 있는 단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아요. 지금은 계산 과정이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을 해도 좋아요. 이 가운데는. 어쨌든 다 2를 나눠주면 양수를 나누기 때문에 방향은 안 바뀌죠? 저는 소수 표현을 쓸게요. 2분의 9, 4.5. 그리고 2분의 25, 12.5입니다. 12.5. 5,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 배운 내용을 통해서 a 곱하기 b가 4.5와 12.5 사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아낸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러한 ab를 찾아야 돼요. 곱해서 4.5와 12.5가 되는. 그죠? 그런데 일단 a와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1, 2, 3, 4, 5, 6이고, 그죠?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하고, 그러면 직접 나열해 줘야 돼요. 그죠? 여긴 나열할 거예요. 이제 연습장 등장. 자, 이쪽에다 구할 겁니다. 이걸 세는 것에 대한 학생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죠. 그죠? 우리가 이 확률 단원, 그리고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주요 학습 내용이 순서대로 빠짐없이 잘 세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을 잘 세볼게요. 기준만 잘 정하면 됩니다. 저는 A를 기준으로 할게요. A 너 기준?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소리냐? 첫 번째, A가 1이면, 볼게요. A가 1이면 B가 얼마일까? 이거죠. A가 1이면 4.5보다 커야 되니까 B는 무엇이 가능하죠? B는, 그렇죠. 5, 6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찾았다.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A, 너만은 기준으로. 빠짐없이 세겠다. 그럼 두 번째는 A가 얼마일 때? 그렇죠. A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얼마가 4.5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가능한 게1안 돼, 2안 돼, 3. 그렇죠? 3부터 가능하죠. 3, 4. 그렇죠? 5는 10이니까 가능하고요. 2, 5, 10. 그렇죠? 2, 6에 12, 그러면 3, 4, 5, 6다 가능하죠. 막 7까지 가면 안 돼요. 그쵸? 막 7, 8, 9 이렇게 더 넣어보면 안 돼요. 6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3이라면, 자, 보세요. A가 3이면 B는 일단 3, 1은 3, 3, 2, 6, 그쵸? 2부터 가능하죠. B는 2. 그 다음에 3이면 3, 3은 9니까 가능하죠. 근데 4부터는 가능한가요? 3, 4, 12. 가능하다, 그쵸? 그럼 4까지 가능. 근데 5부터는 안 되죠. 15가 되니까요, 그쵸? 그럼 3개 있고.
이런 식으로 세면 됩니다.

그럼 옆에 또 세볼게요. 자, 하나 더, 여기다가. 4, A가 4라면, 볼게요. 4 곱하기 1은 안 되고, 4 곱하기 2, 4 곱하기 3까지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B는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쪽에다 세볼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 여긴 연습장이니까요. A가 5라면, 자, 5 곱하기 1, 5 곱하기 2, 그쵸?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연산 속도가 올라가요. 그 B는 1, 2까지 가능하죠. 그쵸? 마지막 여섯 번째, A가 6이면요, B는 마찬가지로 1, 2 가능하네요. 그쵸? 1, 2. 그럼 몇 가지냐 이건데, A가 1일 때두 가지 있었고요. A가 2일 때네 가지 있었고, A가 3일 때세 가지 있었고, 4일 때두 가지, 5일 때두 가지, 6일 때두 가지네요. 그쵸? 그럼 다 더해볼게요. 2가 하나, 둘, 셋, 넷, 8. 8 더하기 7. 그러면 답은 1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경우의 수가 15니까 일단 여기 적어줍니다. 약분하면 12분의 5가 답이에요. 알겠죠? 일단 답을 이렇게 쓸 건데, 이제 여기 부분 채워볼게요. 주어진 상황을 이제 직접 나열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사위 눈두 개는 순서상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자, 이렇게 쓰고 하나하나 나열하면 됩니다. 1,5, 1,6, 그리고 2,3, 2,4. 그죠? 그리고 2,5, 2,6. 빼먹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2,6. 자, 오케이. 1일 때 2개, 2일 때 4개. 그럼 3일 때 3,2부터 시작해서 3,3, 3,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2,3. 그죠? 4,2, 4,3. 그 다음에 또 5,1, 5,2. 그리고 6,1, 6,2, 그죠? 요렇게. 그죠? 2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따라서 이렇게 쓰는 3번 따라서 이러이러할 확률은 36분의 15, 12분의 5,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잘못 옮겨 적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도 개수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이 혹시 있다면, 네, 채점하는데 마음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죠? 네, 요런 정도로 작성하면 되겠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답을 맞추는 거고요. 또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게 부담스럽다. 객관식 버전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네, 기특하니까요. 네, 본인의 수준에 맞게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21번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이유는 일단 읽어볼게요. 루트 x와 루트 2x와 루트 5x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두 자리 자연수라 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10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99까지예요. 일단 몇 개죠? 자, 1부터 99까지면 99까지인데 앞에 9까지, 즉 9개를 뺐죠? 여긴 90개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수에 압도당하죠. 어이구, 90개 중에 이걸 어떻게 찾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상황을 볼게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한다? 근데 무리수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 무리수인데? 근데 갑자기 루트 16은 무리수 아니네? 규칙 발견해야죠. 학습했던 내용, 아, 근호안의 제곱수인 경우는 유리수였죠. 그쵸? 그럼 유리수를 세서 빼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적어볼게요. 루트 x가 유리수가 되는 x는, 자, 적는 겁니다. 제곱인 자연수인데 두 자리부터니까 4, 4, 16, 5, 5, 25,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9, 9, 81. 그다음에 10 곱하기 10은 안 되죠. 그쵸? 요렇게.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루트 2x가.
dx가 유리수가 되는, 이건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되는 x는 그냥 단순하게 2 곱하기 x가 어떤 제곱인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냥 x 앞에 2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풀어봤어요? 그죠? 2 곱하기 x가 자연수, 아, 제곱인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x는 반드시 2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곱인 자연수. 그죠? 적어볼게요. 2 곱하기 16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요. 2 곱하기 어떤 제곱인 자연수를 하나씩 곱해볼게요. 1은 안 되겠고, 2의 제곱인 4도 8이니까 아직 안 되죠? 근데 3, 3은 9. 2 곱하기 9부터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18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부터 세는 거예요. 2 곱하기 16. 위에 있는 거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2 곱하기 25. 2 곱하기 36. 그다음 2 곱하기 49. 그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예요? 98이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64는, 네, 그렇죠. 100을 넘어버리죠? 여기까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있다. 잘 따라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술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이렇게 또 세보는 건또 그나마 할 만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루트 OX가 유리수가 되는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5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2 곱하기 2부터 가능하죠. 5, 4, 20. 그죠? 그 다음 쭉 위에 거 보면 됩니다. 5 곱하기 9. 성큼성큼 커지죠. 그쵸? 그다음 5 곱하기 16 얼마예요? 5 곱하기 16? 네, 80입니다. 그럼 여기 아직 가능하죠? 그 다음 5 곱하기 25는 100을 넘죠? 125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몇개 있습니까? 따라서 답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겠습니다. 6개, 5개, 3개. 총 14개 있죠. 그쵸? 14개 있고,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될까요? 뭐 14개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90개에서, 자, 이 중에 겹치는 건 없어요. 우리 소인수분해 관점에서 제곱인 자연수고요. 제곱인 자연수에 2를 곱한 거고요. 제곱인 자연수에 5라는 또 다른 소수를 곱했죠? 그러니까 얘네 셋은 서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요렇게. 그냥 다 빼주면 됩니다. 빼기. 몇 개였죠? 14개. 그러면, 7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요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였죠? 21번이었고요.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얘는, 자, 지금 PQ의 좌표를 구하래요. 요 그림 자체는 우리 수직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했던 건데, 제가 원 문제 하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떠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ABCD가 있어요. 수직선 위에. 그리고 두점 AD에서 접하는 반원 O를 그렸어요. 이 중심이에요. 그럼 원 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떠올리는데, 중심은 여기 있고, 반지름은 일단 OP, OQ가 있어요. 또 어디 유의미한 지점에 없을까요? 여기요? 여기는 조금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OA와 OD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유의미한 반지름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선분 BC의 길이가 4라고 합니다. 선분 BC의 길이가 4니까 요 가운데 여기 절반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선분 AB의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선분 AO의 길이는,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여기가 루트 20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직각삼각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 그럼 이제 PQ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P의 좌표는 기준점이 어디예요? B 아니죠? C 아니죠? 어디가 기준점이에요? O가 기준점이죠. 그쵸? 그럼 O의 좌표도 서술해줘야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을 때는 뭔가 순서대로 쓰기 어려우면 하나하나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점 O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3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3이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표현으로 답과 비슷하게 써본다면 점 O의 좌표는

그냥 그대로 가죠. 점 O의 좌표는 3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P의 좌표는 3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루트 20만큼 간 거죠? 이거 맞죠? 그다음 점 Q의 좌표도 구해보죠. 점 Q의 좌표는 자 기준점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0 갔다, 그죠?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을 쓸 때는 보통 좌표 표현 이렇게도 써주니까요. 3 빼기 루트 20, 그죠? 그리고 Q 3 더하기 루트 20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좀더 답을 명확하게 적는 표현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렇죠? 네, 잘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일단 편하게, 그러니까 적는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지가 좀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다음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Q&A 게시판 또는 수강 후기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2학기도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첫 수업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숙제 잘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숙제 뭐였죠? 낱말 퀴즈에 정답 올리는 거였잖아요. 그 전에 우리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요가 단원명인데요. 지난 시간엔 작품 중에서도 시 세 편을 읽어봤잖아요. 오늘은 시와 더불어서 또 새로운 글의 종류도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낱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화가 난 남자아이는 삐리리 공만 찾다.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 정답은요? 애꿎은이었습니다. 그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공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화가 나니까 공을 뻥 차면서 공에다가 화풀이를 한 거잖아요. 또 이런 예시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근데 잘못을 한 건 형이고 나는 가만히 얌전히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화가 나시니까 주변을 보다 이제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지. 그래가지고 너는 왜 가만히 앉아있어? 너 숙제는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억울하고 서럽죠. 아, 형 때문에 애꿎은 나만 혼났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낱말 퀴즈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문제들 풀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선생님 시 한 편 더 읽어보겠다고 했었죠. 월요일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아, 요일 중에서도 월요일, 그 중에서 또 월요일 아침인데요. 시의 내용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아, 뭔가 다급해 보이는데 월요일을 기다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숨겨놓고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 아, 월요일은 오기를 바라는 대상이에요? 아니, 오지 않았으면 하는 대상이에요? 그쵸? 현관문을 잠갔대요. 왜?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월요일 오지 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현관문도 잠그고, 그 다음에 달력이랑 시계는 왜 숨겨놨을까요? 아, 월요일이, 내가 이제 나타날 시간이군 하면서 오지 않도록 시간,

일요일에 알수 있는 것들은 다 서랍에 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그렇죠? 일요일이 잠들 수 있어요? 월요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막 팔과 다리가 달려서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어요? 없는데 마치 뭐처럼 표현했어요. 사람인 것처럼 잠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표현들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책상 앞에서 시간표를 보며 가방을 싸는 월요일 아침,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공감이 참 많이 돼요. 아, 월요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일요일 밤에. 그래서 일단 경험, 그래서 공감,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표현을 보기 전에요. 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 가서 그 선생님이 친구들 만나는 거, 학생들 만나는 거 기쁜데, 그래도 솔직히 주말이 더 좋잖아. 그죠? 늦잠도 잘수 있고, 어디 놀러도 갈수 있고. 이 친구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연에서처럼 월요일 들어오지 마, 오지 마 하면서 이런 귀엽고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면을 보면 어때요? 내가, 아, 현실을 받아들이 결국 월요일이 오고야 말았군. 책상에서 시간표 보면서, 아, 1교시 국어, 수화,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가방을 싸는 월요일 아침이 왔군요. 그래서 시의 제목도 월요일 아침이네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살금살금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죠? 이 표현이 인상적이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살금살금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집에 어린 아기,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또 공감할 수도 있죠. 아기가 큰 소리 내면 으앙 하고 깨니까 쉿 하면서 살금살금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깨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일요일이 깨지 않게, 일요일 계속 그냥 자고 있어, 영원해라, 이런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금살금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 일요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공감이 특히나 많이 되는 그런 시인데요. 문제도 풀어볼까요? 13번입니다.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현관문을 잠그고, 왜 현관문을 잠갔었죠? 월요일이 들어오지 못하게. 월요일 오지 마. 월요일을 마주하기 싫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곧 월요일이 되니 행복한 마음을 표현한 거야. 그럼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겠죠. 활짝 열어놨겠죠. 월요일 어서 와. 빨리 와. 이랬을 텐데, 잠그고 있으니까 행복한 마음은 아니죠. 낯선 사람이 들어올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한 거야. 현관문을 잠그니까, 이런 거 맞지 않나 하지만,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맞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낯선 사람 아니고 월요일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야.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하지만 현관문을 꽁꽁 잠궈도 월요일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주말이 소중한 거기도 하지만, 알맞게 말한 친구는 예슬입니다. 14번.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선생님도 시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너무 재밌겠다. 막 어떤 그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막 서랍에다가 달력이랑 시계 막 급하게 숨기고 현관문도 막 잠그고 하면서 막 살금살금 움직이는 거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다 월요일이 오지 마라 하는 그런 귀여운 그런 노력과 행동들인데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볼까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모습? 아니요, 현관문을 잠그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주말에 무엇을 할지 기대하는 모습? 물론 일요일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드러나지만, 아,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넣는 모습, 우리가 2연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서랍 속에 넣고 살금살금 걸었는데도 월요일이 찾아왔어. 그쵸?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왔는데요. 1번, 월요일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다. 빗대어 표현? 비유적인 표현? 1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에서 월요일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거 있나요? 마치 마른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처럼 말 크레파스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빗대어 표현만 보고 맞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각 행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표현

했다. 여러분 시 봤을 때 점점 행의 길이가 늘어나나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없고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반복하여 표현했다.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두 번, 세번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월요일과 일요일의 차이점을 강조해 표현했다. 아, 4번도 여러분이 살짝 매력적인 선지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과 일요일의 차이점, 월요일은 이러이러해서 싫은데, 일요일은 이러이러해서 좋아. 이렇게 차이점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아, 여기 정답이 있네요. 어떻게 표현했었죠? 월요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일요일이 사실은 잠들 수 없는데,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이 문제는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뭐 1번, 4번 선지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았길 바라면서요.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문제 맞히셨다면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16번입니다. 이 시를 읽고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인상적인 부분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선생님이 시라는 작품을 읽을 때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생생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을 골랐을 수도 있고, 또는 주제나 분위기를 잘 나타낸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넣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아, 혜진이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구나. 하지만 경험을 떠올린 건 아니네. 이렇게 예리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주말이 금방 끝나서 아쉬웠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되었어. 경험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같은 걸 겪었으니까 비슷한, 같은 감정을 느꼈다. 경험과 공감은 짝꿍처럼 약간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소담이가 경험을 떠올리면서 인상적인 부분 잘 찾았고요. 살금살금이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재미있었어. 역시 표현이 인상적인지를 찾은 거지 경험을 떠올리면서 찾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혜진이나 수원이도 인상적인 부분은 잘 찾았지만 경험을 떠올리면서 찾은 친구는 소담이네요. 정답은 소담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라는 작품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도 작품이잖아요.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요, 여러분, 전기문이에요. 전기문.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따라 적어주세요. 전기문은 어떤 글이냐?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뭐 상상 속의 인물이나 상상 속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물이 나오니까 보통 우리 이야기를 읽으면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죠. 이것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인물이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또는 이러한 가치를 중시했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고요. 또 시대 상황 같은 것도 알수 있습니다. 아, 어떤 시대에 살았었구나. 여러 가지 단서가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시대 상황 이렇게도 적어주세요. 전기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유관순이 제목이죠. 전기문의 제목인데, 유관순 열사 이야기 우리 뭐 영상 자료나 위인전에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작품 중에 우리 시를 여태까지 봤다면, 이건 이야기잖아요.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때 어떤 경험이나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았었죠. 시에서는. 근데 이 이야기는 경험을 찾기에는 우리가 뭐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우리는 지금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까 그렇지만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밌는 표현

충분히 C보다는 덜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때는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나 뭐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잘 느껴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실제 인물의 삶의 근거에서 썼으니까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유관순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 그 마을에서 살아온 선비 집안의 후손이었다. 후손은요, 여러분, 우리 전후 할때그 후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오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선비 집안에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해서 대를 이어왔다 이런 뜻이죠. 유관순의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유관순에게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는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한 까닭이다. 아, 우리 시대 상황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시달리고 있고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 시대 상황, 우리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자면 이런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구나라는 시대 상황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자,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힘이 약한데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대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이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화, 물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정치, 경제,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것. 그럼 서양 문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학문 중에서도 새로운 거, 우리 신상품, 신제품 할때 붙는 그 신입니다.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여자들도 집안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배워서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에서도 서양문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고요. 여자들도 이렇게요. 집안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배워야 한다 하니까 유관순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아, 배움이구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중요시하는 가치, 또 살아온 삶, 이런 거알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평소에 마음에 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 비록 나라의 힘이 약하지만, 힘을 기르려면 이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물, 신학문, 이런 단어들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풀어볼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유관순의 집은 화목하지 않았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안이었다고 했잖아요. 유관순이 살던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약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시대 상황, 일본이 침략을 해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힘이 약해서 침략을 받았다.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와 공정하게 교류하였다. 이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지금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교류하지도 않았겠죠. 아버지는 여자들이 집안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뭐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5번. 유관순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제쳐둘 수 있는 그런 선지네요. 선생님은 2번이 답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1번이나 4번의 내용 같은 거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용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었고 뭐 넉넉하지 않았지만 화목하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돼. 그런 시대 상황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 그거 아니야. 여자들도 배워야 해.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고, 신학문도 배워야 하고, 여자들도 나가서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7번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18번. 기억에 드러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2번에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라고 유관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아,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물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안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둔 이야기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일본의 침략에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 이 무력이라는 것은요, 힘을 뜻해요. 뭐 배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총이나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런 것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배움을 중시하셨다. 성별에 따라 배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아니죠. 여자도 배워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요. 이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알맞게 말한 친구 두 명은 누구누구인지 쓰시오 했어요. 자, 인상적인 부분 이야기에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고 깨달음이나 느낀 점 이런 걸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었죠? 유관순의 집은 넉넉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내용과도 맞지 않고 인상적인 부분이라고도 볼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유관순에게 한 말에서 배움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죠. 아버지의 말에서 당신은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시대임을 알수 있어. 말에서 시대 상황 드러난다고 했었죠. 당신은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시대 다섯 글자로 일제 강점기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일제 강점기. 지금은 나라의 힘이 약하지만 배워서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맞게 말한 친구는 호윤이 그리고 다희입니다. 자, 20번 문제요. 밑줄 그은 낱말이 알맞게 쓰인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후손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볼수 있었죠. 후손 선생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 대가 지난 뒤에 자손.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장에 어울릴지 봅시다. 할아버지는 후손을 위해 재물을 열심히 모으시곤 했다. 아, 내가 우리의 뒤 이어질 그런 자손들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할아버지께서 후손을 위해는 말이 되죠. 그런데 2번 봅시다. 이 기록은 우리 후손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신 것이다.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후손이 기록하셨어요? 이것은 알맞지 않죠. 만약에 이 단어를 뭘로 바꾸면 말이 될 수도 있을까요? 후손과 반대되는 단어, 낱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조상께서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후손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셨다.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2학기의 목표처럼 어휘력을 정말 길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20번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관순을 서울로 보내어 신학문을 배우게 하셨다. 역시나 아버지께서 젊은이들이 잘 배워야 한다.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런 배움을 중시한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너도 서울로 가서 신학문을 배워라 하면서 보내셨나 봐요. 1916년에 유관순은 서울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화학당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여성 교육기관이에요. 입학했다 하면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육기관에 들어갈 때 입학했다라고 하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한 겁니다. 우리 사실에 근거한 글 정기문 이것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 인물이 살았던 삶이 드러나고 있구나. 전기문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요. 유관순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방학 동안에는 고향에 내려가 우리 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글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다. 우리 글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서울의 이화학당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배움을 실천했는데, 그런데 방학 동안에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글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0: 를못 배우게 해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배우는 것을 싫어했겠죠. 문제도 보겠습니다. 21번. 아버지께서 유관순을 보낸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찾아보면 서울로 보내셨죠. 서울로 보내서 신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22번.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글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다. 글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얼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단순히 글을 쓰고 읽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아, 우리 민족이, 한 민족,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거, 우리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똘똘 뭉쳐야 돼. 그런 생각을 글을 통해서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까닭을 찾아보자면, 우리 글은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 일본이 왜 우리 글 배우는 걸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글을? 아닙니다. 우리 글에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얼이 담긴 것, 글을 완전히 못 배우게 해야지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우리 글은 신학문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신학문이라는 단어 있다고 여러분 흠칫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글을 배우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역시 아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의 특징을 알맞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글이 뭔데요? 제목은 유관순이지만 글의 종류는 전기문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상상 아니고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었죠? 1번을 보니까 바로 전기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다. 이 글의 특징, 전기문의 특징이에요. 상상 속 인물들의 대화를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다? 자, 상상과 실제는 반대되는 단어잖아요. 이 글은 실제 삶,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니까 상상 속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죠?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기록한 글이다. 아, 반갑기는 합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뭐예요? 기행문이죠, 기행문. 아, 반가우니까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기행문. 하지만 이 글은 무엇이다? 전기문이다.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24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유관순이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친 까닭을 짐작하여 쓰시오. 짐작이라는 건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걸 이야기하죠. 서울의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글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죠. 이 글이 뭐길래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얼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풀어 보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우리 글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 비록 지금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같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서 인상적인 부분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뭐 무력,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나라의 힘을 기르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24번까지였지만 선생님이랑 20초 낱말 퀴즈 같이 할 시간이죠. 준비되셨나요? 선생님도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 준비, 시작! 자, 이 단어는요, 초성이 미음, 미음입니다. 이 단어는요, 외국에서 들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문화와 물건, 이런 뜻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요. 그 나라는 외국에 이것을 일찌감치 들여왔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오늘 설명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본문에서 있었던 단어니까 여러분이 알맞게 찾아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강에서도 유관순 전기문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시절을 위해 학교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EBS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함께하는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plant, 식물이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동물과 관련된 단어들을 봤다면 우리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수수께끼 정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pig, 돼지가 되겠죠. I am a pig. 나는 돼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It is orange. 이것은 주황색입니다. Rabbits like to eat it. 토끼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It is red and sweet. 이것은 빨갛고 달콤합니다. It has many tiny seeds on the outside. 바깥에 작은 씨앗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각각 해당되는 단어를 오늘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월드 미션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plant죠. plant. 오늘의 주제입니다. 발음해 볼까요? plant. 식물이란 뜻이에요. 자, 또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동사로는 나무나 씨앗 등을 심다란 의미로도 쓰여요. 자, 예문 한번 보면요. 이 식물은 공기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죠. This plant can clean the air. This plant can clean the air. 자, 이때 plant는요, 식물이라는 명사 의미가 되겠습니다. plant, 식물 또는 동사로는 나무나 씨앗 등을 심다. 자, 다음은 tree입니다. tree. 자, 발음해 볼까요? tree. 자, 이가 두 개죠. 그래서 끝에 이 발음을 좀 길게 해주시면 돼요. tree. tree. 나무입니다. 나는 키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sit under the tall tree. I like to sit under the tall tree. tall tree. 키큰 나무가 되죠. 자, plant, 식물. tree, 나무가 되는데요. 이때 plant 동사의 의미로 선생님이 예문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tree, 나무를 봤으니까요. 나는 나무를 심었다 라는 예문을 써볼까요? 자, 이럴 때는 I planted a tree 라고 하면 됩니다. I planted a tree. 나는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때 plant 뒤에 ed를 쓰면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lanted, 심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water이에요. water. 자, 발음해 볼까요? water. 물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는 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는 물을 좀 마시고 싶어 한다. He wants to drink some water. He wants to drink some water. 자, 이때는 water, 물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자, watery, y를 붙이면요. 형용사로 물 같은 또는 묽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은 wind. 자, 발음해 볼까요? wind. wind, 바람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세다. The wind is strong today. The wind is strong today. 오늘은 바람이 세다. windy라고 하면 형용사이고요. 바람이 부는 이란 뜻이에요. wind, 바람, windy, 바람이 부는.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grow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발음해 볼까요? grow. grow. 동사로 자라다 또는 커지다란 뜻이고요. 동사의 3단 변화를 보면 grow, grew, grown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grow, grew, grown. 자, 예문 볼게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자란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주어죠. 그래서 동사 뒤에 s를 붙여주면 됩니다. It grows even in the dark. It grows even in the dark.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자란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지금 아래에 보면 growth란 단어가 있어요. growth. growth. 이건 이제 명사고요. 성장 또는 증가란 의미가 돼요. grow up. grow up. 이건 자라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vegetable. 자, 천천히 발음해 볼까요? vegetable. vegetable. 채소.
야채라는 뜻입니다. vegetable. 자, 채소는 너의 건강에 좋다라고 하죠. vegetables. 자, 채소는 are good for your health.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자, 여기서 are good for 이라고 하면 무엇에 좋다라는 표현이죠.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채소는 당신의 health.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채식주의자라는 명사 또는 채식의라는 형용사는 vegetarian, vegetarian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vegetarian. 자, vegetable, 채소, 야채, vegetarian, 채식의 또는 채식주의자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자, 다음은 씨앗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seed. 자, 지금 보면 이가 두번 있죠? 그래서 길게 발음해 줍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seed. seed. 씨 또는 씨앗. 자, 나는 정원에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 I planted a sunflower seed in the garden. I planted a sunflower seed in the garden. sunflower 해바라기고요. sunflower seed. 해바라기 씨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우리 plant라는 동사 봤는데요. 심다란 뜻이었어요. planted, 심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떠나보겠습니다. root, root. 자, 따라해볼까요? root. 바로 뿌리, 식물의 뿌리이고요. 근원이란 의미도 돼요. 자, 유의어로는 base, origin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뿌리는 흙에서 물을 흡수한다라고 하죠. Roots take water from soil. Roots take water from soil. 뿌리는 어디에서? 그렇지. From soil. 흙에서 take water. 물을 흡수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root. 식물의 뿌리 또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계속 가봅니다. 자, 다음은 식물의 줄기가 나옵니다. stem이에요, stem. 자, 발음해 볼까요? stem. stem, 줄기. 자, 예문에 보면 줄기는 꽃을 지탱한다라고 하죠. The stem holds the flower up. 자, 여기서 hold something up. 무언가를 지탱하다 또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stem holds the flower up. 줄기는 꽃을 지탱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줄기라는 단어와 여러분 branch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나뭇가지는 우리가 branch라고 해요. stem은 줄기, branch는 나뭇가지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과일 열매라는 명사죠. fruit. 자, 발음해 볼까요? fruit. fruit. 과일 또는 열매죠. 나는 아침에 항상 신선한 과일을 먹는다. I always eat fresh fruit in the morning. I always eat fresh fruit in the morning. fresh fruit, 신선한 과일입니다. 자, fruitful이라고 하면 형용사예요. fruitful, 형용사로 생산적인 또는 유익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나뭇잎이에요. leaf. 자, 발음해 볼까요? leaf. leaf, 잎이라는 뜻이고요. 복수 형태는 leaves예요. leaves.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올리브 단수형이고 복수형을 쓸 때는 F가 V로 바뀌고요. ES를 써준다. Leaf, leaves. 자, 예문 보면 이 나뭇잎은 작고 초록색이다라고 하죠. This leaf is small and green. This leaf is small and green. 이 나뭇잎은 작고 초록색이다. 자, 꽃잎은요, 우리가 petal이라고 그래요. petal. leaf는 그냥 나뭇잎의 잎이고요. 꽃잎은 petal이라고 그래요. petal.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꽃이에요. 꽃. flower. 자, 발음해 볼까요? flower. flower. 꽃입니다. 유의어로는 blossom이 있어요. blossom. blossom도 꽃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예문에 보면 그녀는 꽃한 송이를 꺾었다. She picked a flower. She picked a flower. 자, 꽃한 송이니까 a flower이라고 써주면 되죠. 자, 다시 leaf는 나뭇잎이 되고요. flower, 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꽃 중에서도 이 장미꽃이 나와요. 장미는 rose. 자, 발음해 볼까요? rose. rose. 네, 장미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주었다. She gave me a red rose. She gave me a red rose. A red rose. 빨간 장미 한 송이입니다. 자, rosy라고 하면 형용사인데요. 장밋빛의 이런 의미가 돼요. rosy, 장밋빛의. 자, rose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명사를 봤죠. 자, 그런데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동사 rise, 오르다, 올라가다의 과거형으로 우리가 rose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3단 변화를 잠깐 써보면요. 자, rise, 오르다, 올라가다, 과거형은 rose고요. 자, 과거 분사 아는 친구. 네, 바로 risen이에요. risen. rise, rose, rise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단어가 명사로는 rose, 장미이지만 아, rise라는 동사에 과거형도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당근이죠. carrot. 자, 발음해 볼까요? carrot. carrot. 당근입니다. 자, 토끼들은 당근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Rabbits like to eat carrots. Rabbits like to eat carrots. Carrot, 당근이죠, 당근. 자, 다음 단어는 콩이 나와요, 콩. 콩은 bean입니다, bean. 자, 발음해 볼까요? bean. bean. 콩이라는 뜻이죠. 자, 나는 수프에 들어있는 콩을 좋아한다. I like beans. In the soup. I like beans in the soup. Beans in the soup. 수프에 들어있는 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spinach. spinach. 시금치예요. 자, 다시 발음해 볼까요? spinach. 자, 지금 잘 보면 niche요, niche. spinach. spinach. 시금치. 시금치는 녹색 채소이다. spinach is a green vegetable. Spinach is a green vegetable.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단어 나오죠? Vegetable, 채소 또는 야채란 뜻입니다. 자,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를 통틀어서 우리가 greens라고 할수 있어요. 녹색 채소를 greens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는 이제 딸기가 나오죠. 딸기. 자, 발음해 볼게요.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딸기. 자, 복수 형태는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씁니다. 그래서 strawberries, strawberries가 되죠. 자, strawberry, strawberries. 그녀는 시장에서 딸기를 좀 샀다. She bought some strawberries. 복수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bought some strawberries at the market. 자,를 한번더 써줘야 되죠. She bought some strawberries at the market. 자, 딸기와 비슷한 이 라즈베리라는 과일도 있는데요. 라즈베리는 raspberry. 네, raspberry 이렇게 써줍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farm. farm. 네, 농장이란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는 농사를 짓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예문 볼까요? 내 삼촌은 농장에서 일한다. My uncle works on a farm. My uncle works on a farm. 내 삼촌은 농장, farm에서 일합니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농

하면요, 뒤에 er을 붙여서 farmer이라고 하고요. 농업은 ing를 써서 farming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farm 농장 또는 농사를 짓다. farmer 농부, farming 농업이 되죠.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볼 텐데요. 다음은 들판, 밭 또는 분야란 의미예요. field. 자, 따라해 볼게요. field. field. 자, 들판, 밭 또는 어떤 분야란 의미가 되죠. 그 들판은 꽃으로 가득 차 있다. The field is full of flowers. The field is full of flowers.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The field is full of flowers. 그 들판은 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래 보면 현장학습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Field trip, field trip. 네, 이건 현장학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crop. 자, 발음해 볼게요. crop, crop. 작물, 농작물이라는 명사예요. 자, 쌀은 한국의 주요 농작물이다. main이 주요란 뜻이죠. Rice is the main crop in Korea. Rice is the main crop in Korea. 쌀은 한국의 주요 농작물이다. 자, 참고로 이 crop이란 단어는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자, 동사로는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잘라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crop 작물, 그리고 동사로는 사진이나 그림을 잘라내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grass예요. grass. 자, 발음해 볼까요? grass. grass. 풀, 잔디란 뜻이죠. 그 풀은 초록색이고 부드럽다. The grass is green and soft. The grass is green and soft. 그 풀은 green, 초록색이고요. soft, 부드럽다. 자, grassy라고 하면 형용사로 풀로 덮인이에요. grassy, 풀로 덮인. 자, 다음은 lawn입니다. lawn. 자, 발음해 볼까요? lawn. lawn. 잔디밭이요. 잔디밭. 그 어린이들은 잔디밭에서 놀고 있다. The children are playing on the lawn. The children are playing on the lawn. lawn, 잔디밭. 자, 잔디를 깎다는 우리가 mow라는 동사를 써요. mow the lawn. mow the lawn. 잔디를 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grass, 풀, 잔디고요. lawn, 잔디밭이 되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hay입니다. hay. 자, 발음해 볼까요? hay. hay. 건초란 뜻이에요. 우리가 풀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소나 말에 먹이로 주는 걸 이제 건초라고 하는데요. 소들이 건초를 먹고 있다라고 하죠. Cows are eating hay. Cows are eating hay. 자, hay, 건초, 말린 풀이 되겠습니다. 자, 지피나 지푸라기는 우리가 straw라고 해요. 지푸라기는 straw, hay는 건초. 자, 다음 떠나볼게요. 다음은 허브라는 뜻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얘들아? 허브라고 읽을까요? 네, 미국식으로는 자, 지금 발음교를 잘 보면 H 발음이 없어요. 그냥 herb입니다. herb. 자, 따라해볼까요? herb. herb. 자, 우리말로는 허브라고 하지만 영어로 미국식으로 발음할 때는 herb예요. 물론 영국식 영어로는 H 발음을 합니다. 선생님이 영국식 발음은 잘 못하지만 herb. herb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H 발음을 하죠. 그런데 미국식으로는 그냥 herb, herb라고 해요. 자, 예문에 보면 이 허브는 아주 신선한 향이 난다라고 합니다. This herb smells very fresh. This herb smells very fresh. 이 허브는 아주 신선한 향이 난다. 자, 허브의 형용사로는 herbal, herbal이라고 합니다. 자, H 발음을 하지 않아요. 자, herb, herb. herbal, 허브의. 자, 미국식 영어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H를 발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식은 발음을 해줍니다. 이 정도 차이점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한번 볼게요. 꽃병입니다. vase. 자, 따라 해볼까요? vase. vase. 꽃병. 그 꽃병은 아름다운 꽃들을 가지고 있다. The vase has beautiful flowers. The vase has beautiful

full flowers.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릇, 우묵한 그릇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냥 bowl이라고요. bowl. bowl이 그냥 이 우묵한 그릇을 의미하고요. vase는 꽃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plant를 주제로 한 단어들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한 단어를 이용해서 낱말 퍼즐을 같이 풀어 볼 텐데요. 자, 자신 있는 친구들은 강의 잠깐 멈추고 풀고 와 주시고요. 네, 우리 바로 가로 퍼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dried grass예요. 이때 dried는 건조한, 말린 이런 뜻입니다. 자, 말린 풀이에요. For horses and cows. 말이나 소들을 위한 말린 풀. 어떤 단어가 되죠? 건초입니다. 우리 건초는 hay였어요. hay. hay. 이렇게 쓰면 되죠. hay. 자, 4번은 moving air. 자, 움직이는 공기. 뭘까요? 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wind가 되겠죠. wind. 자, 이어서 6번. 이것은, 자, 예시로 무엇이 나오냐? trees, flowers, grass. 자, 나무, 꽃, 그리고 풀이 예시로 나와요. 자, 이것은 바로 식물의 한 종류가 되겠죠. 식물. 식물은 plant입니다. plant. 그쵸? plant. 이제 식물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잔디도 있는 거죠. 자, 8번. 자, 8번은요. 이것은 carrots. 자, 또 예시가 나오네요. carrots, onions, potatoes. 자, 당근이고요. onion은 양파죠. 그리고 potatoes는 감자입니다. 이것들은 채소, 야채 예시가 되죠. 자, 우리 채소, 야채는 vegetable입니다. vegetable. 자, 한번 써볼게요. vegetable.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vegetable. 채소, 야채. 자, 마지막 9번은요. 그림 힌트를 볼게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요 아랫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뿌리가 되겠죠. 우리 뿌리는 root입니다. root. 자, 그래서 2번은 hay, 건초, wind, 바람. 6번은요. plant, 식물이고요. 그다음 8번은 vegetable, 채소, 야채. 마지막 9번은 root, 뿌리가 되죠. 자, 이어서 우리 세로 퍼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An area of short grass라고 하네요. 자, 지금 풀이 나와요. grass, 풀 또는 잔디인데요. 풀이 있는 작은 지역이다. 바로 뭘까요? 네, 잔디밭이 되겠죠. 잔디밭. 잔디밭은 lawn입니다. lawn. 네, an area of short grass, lawn. 자, 3번은 그림 힌트. 자, 이렇게 생긴 과일. 어떤 과일이죠? 딸기죠. 딸기는 영어로 strawberry입니다. strawberry. 자, 먼저 straw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berry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strawberry, 딸기. 자, 4번 볼게요. 자, 4번에 food, 음식은 우리가 eat, 먹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이것은요, drink, 마시다라는 동사를 쓴대요. 자, 무엇을 마실까요? W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물이 되겠죠. 물은 water입니다. water. 자, water. 음식은 eat, 먹고요. water, 물은 drink, 마시죠. 자, 5번입니다. My favorite blank is an appl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은 사과야. 사과는 과일이죠. 그러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과일은 영어로 fruit입니다. fruit. My favorite fruit is an apple. My favorite fruit is an apple. 자, 마지막 7번입니다. One blank plus one blank. 자, 이것 더하기 이것은 two leaves. 두 개의 잎들이다. 자, 이때 leaves는요, 잎의 복수형이 되죠. 자, 그러면은 단수 형태는 leaf입니다. leaf. 자, 단수 형태 leaf.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leaf의 복수형이 이제 leave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가로 그리고 세로 퍼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A번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다음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1번 볼까요? seed. 자, seed는 무슨 뜻이죠? 씨앗이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root. root. 뿌리라는 뜻입니다. 식물의 뿌리. 근원이란 의미도 있었죠. 자, 3번. stem. 자, stem은 줄기예요, 줄기. 자, 그러면 우리 나뭇가지는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나뭇가지는 이제 branch가 되죠. 헷갈리면 안 돼요.

stem은 줄기, 나뭇가지는 branch. 자, 4번에 fruit. 과일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leaf는 나뭇잎이 되죠. 자, leaf의 복수형은 어떻게 쓴다? 네, 방금 앞에서 봤듯이 leaves 이렇게 VES 형태로 써준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딸기 잼입니다. 딸기는 strawberry이죠. strawberry jam. 딸기 잼. 자, strawberry. 자, 2번. boiled blank. 삶은 콩이다. 콩은 bean이 되겠죠. bean. boiled beans. 자, 우리가 boil이라고 하면 삶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boiled ed를 붙이면 삶은 콩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시원한 바람이죠. cool wind. 자, 바람은 wind입니다. wind. cool wind. 시원한 바람. 자, 4번은 넓은 들판이에요. 우리 들판은 field가 되죠. field. a wide field. 넓은 들판. 자, 마지막 5번입니다. 푸른 잔디밭이요. 잔디밭은 그렇지. lawn이죠. lawn. the green lawn. 푸른 잔디밭. 자, 이렇게 우리 B에 있는 빈칸을 완성해 봤고요. C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에 그 말은 건초를 먹는 중이니. Is the horse eating? 그렇죠. 건초는 hay입니다. hay. Is the horse eating hay? 자, 2번은요. 큰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큰 나무는 a big tree. A big tree gives us shade. Shade는 그늘이란 뜻입니다. A big tree gives us shade. 자, 3번. 나는 점심으로 시금치 파스타를 먹었다. I ate. 자, 시금치는 우리 어떻게 쓰죠? spinach입니다. spinach. I ate spinach pasta for lunch. 나는 점심으로 시금치 파스타를 먹었다. 시금치는 spinach가 되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이 허브는 아주 좋은 향이 난다. 자, 우리 허브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HERB인데요. 미국식 영어는 H를 발음하지 않는다. 어떻게 발음한다? Herb라고 발음한다. This herb smells very good. 이 허브는 아주 좋은 향이 난다. 자, 마지막 5번이죠. 식물은 따뜻한 날씨에서 자란다. Plant, 식물입니다. 자라다는 grow이죠. Plants grow in warm weather. 식물은 in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에서 자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데일리 프랙티스까지 마저 열심히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월드 미션 확인하면서 강의 마무리해 볼게요. 자, 설명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 보는 겁니다. 자, 그림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명 볼게요. It is orange. 자, 이것은 오렌지색, 주황색입니다. Rabbits like to eat it. 자, 토끼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요. It is red and sweet. 이것은 빨갛고 달콤하죠. It has many tiny seeds on the outside. 바깥에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 해당하는 단어,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벌써 Day 27까지 왔습니다. Day 27 미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까지 강의를 다 들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완강까지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분히 완강까지 함께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이 보카 노트를 아마 잊었을 것 같은데요. 보카 노트 잘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미 우리가 몇백 개의 단어들을 봤죠? 그러면은 아마 이쯤 되면 데이 1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조금씩 잊혀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한 대로 다시 예전에 배웠던 단어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했어요. 안녕.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센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nature, 자연 관련 단어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the environment, 환경 관련된 단어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해서 오늘 이 환경과 관련된 단어들을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8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에 나오는 단어네요.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environment, environment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일단 이거 강세도 주의하고 또 철자도 주의해 주세요. environment 해서 여기 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M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environment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자연 환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의어로 nature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이 environment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 식물이 사는 생활 환경, 이 어떤 생물을 둘러싼 주변 조건을 말할 때도 environmen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의어는 surroundings가 되겠죠. 주위를 둘러싼 환경. 자, 예문 보면요.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We should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이렇게 왔는데 이 environment라는 단어는 protect라는 동사랑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자연을 보호하다, protect the environment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용사형도 같이 알아두는데요. 환경의라고 할 때는요. environmental입니다. 우리 2강세, 그리고 1강세 이렇게 표시해서요. environmental, environmental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환경의.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첫 음절에 1강세가 옵니다. ecosystem, ecosystem인데요. 자, 여기서 eco라는 이 단어는 이제 환경의 또는 생태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환경의 어떤 체계, 시스템, 생태계를 말해요. 이제 어떤 생물과 또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시스템, 생태계를 ecosystem이라고 한다. 자, 우리 추가 단어로 ec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의 생태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생태학이라고 할 때 ecology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resource. 자, resource 하면 자원 또는 천연자원을 얘기해요. 뭐 물, 나무, 석유, 석탄 이런 자원들을 resource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재원, 수단, 자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We need more resource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면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endangered.

endangered입니다. 우리 danger 하면 위험이잖아요. 근데 endanger 이렇게 말하면 이건 위험에 빠뜨리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거기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형으로 endangered 하면 멸종 위험, 멸종 위기에 처한입니다. 우리 멸종위기 종이라고 할때 지난 시간에 배운 specie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으로 판다 같은 경우에 이 판다의 가죽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사냥으로 또 대나무 숲, 그 서식지의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이 호랑이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이 포획이 되어서 이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우리 남한에서 단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멸종위기종이다.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라고 해서 endangered animals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이거 몰라서는 안 되는 단어이죠. 글로벌 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그리고 워밍 하면 온난화, 따뜻해지는 현상이니까 이건 지구 온난화라는 뜻이 되네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We need to act now to slow global warming. 우리 지구 온난화를 늦추다라고 할때 slow global warming 해도 되고요. 또는 속도를 늦추다, slow down global warming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 참고 표시 보면 climate change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건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climate change는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뭐 강수, 폭염, 해수면 등등, 해수면 상승 등 이제 전반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global warming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속한 게 이제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가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disaster. disaster 하면 재난 또는 재해, 참사를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완전한 실패를 나타낼 때도 disaster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배웠던 단어 flood 하면 홍수, 그리고 drought 하면 가뭄, 그리고 지진이라고 할때 earthquake 이런 단어들을 배웠는데, 자, 이걸 통틀어서 이제 자연재해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threat. 자, threat. 우리 th 발음 주의해서 threat인데요. 이건 위협, 협박을 얘기합니다. 자, 예문 보면 obesity is a threat to our health. 해서 비만은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된다. 자, 무엇무엇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때, threat t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환경 관련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는 우리 지구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Global warming is a threat to the eart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shortage. 자, shortage 하면 부족, 결핍을 얘기합니다. 우리 short가 부족한, 짧은, 그러니까 짧은이란 뜻인데 또 부족한이란 뜻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족한 상태다 해서 부족, 결핍이 되는 거고요. 유의어로 lack,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을 나타냅니다.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shortage의 age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전미사 age는 뭐뭐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요, shortage 하면 부족한 상태, 부족, 결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reakage라고 하게 되면 이건 부서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파손 또는 파손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storage 같은 경우엔 store는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저장된 상태. 그래서 이건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같이 이렇게 알아둘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damage. 자, damage 하면 손상 또는 피해를 말합니다. 유의어로 harm이 있죠.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말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건 동사로도 쓰여요. 손상시키다, 해치다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그 불은 건물을 손상시켰다라고 할 때요. The fire damaged the building 이렇게 동사로 쓸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단어입니다. ruin. ruin 하면 이건 망치다.

망가뜨리다 또는 명사로 쓰여서 파괴, 몰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 보면요. 추운 날씨가 우리 소풍 계획을 망쳐버렸다라고 할 때, Cold weather ruined our picnic plan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편, ruin에다가 s를 붙여서 ruins 하게 되면 이건 폐허 또는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고대 유적을 말할 때도 ruins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요. destroy. destroy 하면 파괴하다,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ruin이 망치다였잖아요. 이것과 유의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군인들이 그 마을의 다리를 파괴했다라고 할 때, the soldiers destroyed the bridge in the village에서 파괴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면요. cause. cause 하면 어떠한 일을 일으키다, 초래하다,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명사로 쓰이기도 해서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건 반대말도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원인 말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 영향이라고 할 때는요. eff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할때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cause and effect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당신은 이번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는가? Do you know the cause of this failure? 무엇무엇의 원인이라고 할때 cause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affect. affect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effect라는 단어랑 구분해야 돼요. effect는 주로 명사로 사용되어서 어떤 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효과, 영향을 나타냅니다. cause and effect 할 때의 그 effect죠. 그런데 affect 같은 경우엔 동사로 쓰인다는 거. 해서 사람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lack of sleep, 수면 부족은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라고 할때 can affect your health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effect랑 affect 구분해 주세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rise. rise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반대말로는 fall 하면 이제 내려가다, 떨어지다가 되겠고요. 자, 예문 보시면 sea levels are continuing to rise.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때는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네요. 한편 이 rise는 또 해나 달이 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반대말은 해나 달이 지다라고 할땐또 set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해가 뜨고 있다라고 해볼까요? The sun is rising. 해가 지고 있다라고 하려면 the sun is setting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rise의 3단 변화형 rise, rose, risen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자, rise는 또 명사로도 쓰이네요. 그래서 상승 또는 급여의 인상, 올리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그때 이제 강세가 달라요. 이거 우리 늘 반복했던 명전 동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일 강세가 앞음절에 가게 된다. overuse. overuse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오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과다 사용, 남용을 얘기합니다. 한편 동사일 때는 이제 뒤듬절에 일 강세가 가게 되죠. 그래서 overuse, overuse 하면 지나치게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이 바다를 헤치고 있다. 자, 이때는 과다 사용 명사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the overuse of plastic is harming the ocean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자,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접두사 over는 너무 과도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그런 단어 앞에 붙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로 over 다음에 플러스 동사 형태로 쓰여서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된대요. 해서 이때 overuse 하면 이건 지나치게 사용하다. overeat 하면 지나치게 먹다, 과식하다. overwork 하면 과로하다. overreact 하면 이건 이제 과잉 반응하다가 되겠네요. 이 단어들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사라진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첫 문제 도전해 볼게요.

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Damage, destroy, ruin. 자, 이제 여기서 한 단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왼쪽에 사라진 단어 뭐였나요? 정답은 바로 destroy. destroy 하면 파괴하다, 없애다 라는 뜻이었죠. 다음 두 번째 세트 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threat, endangered, global warming.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방금 이 단어 뭐였나요? 정답은 threat. threat 하면 위협, 협박이었죠. 다음 우리 세 번째 세트 드릴게요. 이번엔 네 개예요. disaster, overuse, affect, cause. 자,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분홍색 단어 뭐였죠? 정답은 바로 affect. affect 하면 영향을 미치다 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단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1 강세를 두고 greenhouse. greenhouse 하면 이건 온실을 얘기합니다. 이때 green이 식물을 상징하는 말이라서 이제 온실 하면은 추운 겨울철에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공간을 말하죠. 또는 형용사로도 쓰여서요. 온실의라는 뜻도 되는데 해서 greenhouse effect 하면 이건 온실 효과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지구가 마치 온실처럼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요. 그리고 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greenhouse gases 하면 이건 온실가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온실가스는 여러 종류의 가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자주 써요. greenhouse gases, greenhouse effect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fuel. fuel 하면 이건 연료를 얘기합니다. 석유, 석탄 이런 연료, fuel. 그리고 동사로 연료를 공급하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자, 예문 보면 coal is a type of fossil fuel. 석탄은 화석 연료의 한 종류이다 할 때 이 fuel이 화석 연료 할 때 fuel이 연료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이는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add fuel to the fire 하면 이제 불에다가 연료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난데 기름 붓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도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You are adding fuel to the fi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arbon footprint. carbon footprint 라는 단어인데요. carbon 하면 말 그대로 탄소, 그리고 footprint 하면 발자국을 얘기해요.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이제 우리가 지구에 남기는 어떤 발자국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러 사람들은 또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 탄소 발자국은 개인 제품 활동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 자,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toxic. 자, toxic 하면 이건 유독한,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유의어로 poisonous, 이것도 독이 있는 이고요. 유독 화학 물질이라고 할 때 toxic chemicals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지구 환경을 해치는 하나의 원인이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exhaust. 자, exhaust 하면 일단 동사, 명사 둘 다 되는데요. 동사로 쓰일 때는 힘이나 에너지를 다 써버리다, 소진시키다 라는 뜻이 되고요. 또는 사람을 지치게 하다 라는 뜻도 돼요.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자, 예문 보면 나는 하이킹하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라고 할 때요. I exhausted all my energy during the hik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편 명사로 쓰일 때는 배기가스를 나타냅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나타낼 때 car exhau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편 우리 추가 단어로 이렇게 뒤에 ed가 붙은 형태도 있는데요. exhausted 하면 이건 형용사로 완전히 지친 이란 뜻이에요. 우리 지친, 피곤한이라고 할 때 tired 이것보다 이제

1단계 아래의 표현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지친이라고 할 때 I'm exhaus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 단어 긴 I 발음으로 leak. leak 하면 이건 새다, 누출되다. 또는 명사로 누수, 유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액체 같은 것이 유출되는 거. 예문 보면 천장을 통해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Water is leaking through the ceiling.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뭐 가스 유출이다. Gas leak. 이렇게 기체가 새는 것도 말할 수 있네요. 또 이제 뭐 기름 유출이다. 기름이 새는 것. Oil lea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죠. Raw. 우리 raw 하면 이건 날 것에 익히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Uncooked. 그러니까 요리가 되지 않은 이라는 거죠. 날 것의 음식 raw food가 되겠고요. 한편 이건 재료가 가공되지 않은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raw materials 하면 원자재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가공되지 않은 그 재료 있잖아요. 뭐 고무라든지 목재, 뭐 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raw materials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recycle. recycle 하면 재활용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분리수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paper, plastic cans, 종이랑 플라스틱이랑 캔 같은 거 분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재활용하다 하면 recycle이고요. 그리고 추가 단어로 recycl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땐 명사로 재활용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요. reduce. reduce 하면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면 we need to reduce. 우리는 줄여야 한다. 우리 아까 배웠던 our carbon footprint,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라고 할 때 reduce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을 지키는 방법 3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R로 시작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중 하나는 재활용하는 거, recycle이에요. 그리고 어떤 쓰레기나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걸 이제 줄이는 거, reduce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reuse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물건을 사용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recycle, reduce, reuse 이 세 가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3R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 두고 protect. protect 하면 이건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단어이죠. 예문 보면 they are working hard to protect wildlife. 그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환경을 보호하다, protect the environment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고요. 우리 명사형은요, shun을 붙여서요, protection. protection 하면 보호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protect라는 단어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protect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해서 protect A from B 덩어리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campaign. campaign 하면 말 그대로 캠페인, 어떤 운동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죠. 또는 이 단어는 선거 운동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동사로도 쓰여서요. 캠페인을 벌이다 또는 선거 운동을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 캠페인을 벌이다라고 할 때 run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요. run a campaign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캠페인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launch를 써서 launch a campaig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waste. 자, waste 하면 동사로 낭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아끼다라고 할 때는 save가 되겠고 그리고 이건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쓰레기, 폐기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보시면 recycle이라고 적혀있는 건 재활용 수거함이 되겠고 한편 general waste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레기 waste로 표현을 한다. 또는 낭비, 허비라는 뜻도 되어서 뭐 그것은 시간 낭비다. It's a waste of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watch over. watch over 하면 지켜보다, 보살피다 해서 이건 유의어로 keep an eye on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뭔가를 지켜보

어떤 결과를요? cleaner air, 더 깨끗한 공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As normal as possible. As normal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뭐뭐 하게라는 표현이에요. We should save. 우리는 아껴야 한다. As much water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물을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자, 이렇게 as와 as 사이에는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as much as possible, as many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많이가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as soon as possible이 있습니다. 줄여서 ASAP, ASAP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그림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차에다 무엇을 공급하고 있다? 정답은 fuel. fuel 하면 연료 또는 연료를 공급하다였죠.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이 배수관에서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leak. leak 하면 새다, 누출되다. 또는 유출이라는 단어였죠.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어떤 페트병을 사용하고 나서 이걸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모습이네요. 자, 이 단어는요, 정답, recycle. recycle 하면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24페이지 A번에 자, 영어 단어와 뜻을 알맞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뜻 부분부터 읽어보면요. poisonous 하면 독이 있는이죠. or harmful to health 또는 건강에 해로운입니다. 자, 우리 독이 있는이라고 할때 toxic, 우리 toxic이란 단어 연결해 주고요. 자, 다음 B번입니다. a sudden event.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에요. causing great damage or loss 해서 큰 피해나 또는 loss 하면 손실. 어떤 큰 피해나 손실을 유발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을 뭐라 해요? 우리 재난이라는 단어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disaster입니다. 자, 우리 다음 C번에요. a building made of glass.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for growing plants. 식물을 기르기 위한. 자, 이건 온실이 되겠죠? greenhouse 연결해 주고요. 다음 D번입니다. material. 물질. 재료예요. used to produce energy or power. 해서 에너지나 힘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 그건 연료입니다. fuel. 연결해 주시고. 다음 E에 a situation 상황인데요. where there is not enough of something. 무언가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부족이라 보면 되겠죠? shortage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에 환경을 보호하다. 이거 강조했었죠? protect the environment 완성해 주고요. 다음 2번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efficiently 하면 효율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원이란 뜻의 단어 resource 있었죠. use resources efficiently. 다음 3번에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다. face a serious 위협이라고 할 때는 threat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에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다. join an environmental 캠페인이라고 할 때는 campaign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5번에요. 건물에 큰 피해를 입히다. cause major 뭐뭐 to the building. 큰 피해라고 할 때는 damage, damage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C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 골라볼게요. 1번에 we must protect the 뭐뭐. 자,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요. from pollution, 오염으로부터.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는 ecosystem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음 2번에요. It's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예요. To 뭐뭐 paper and plastic. 종이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재활용하다라고 할땐 recycle이죠. recycle. 다음 우리 3번입니다. Be careful about. 자, 뭐뭐에 대해서 주의하래요. Eating 뭐뭐 food in the summer. 여름에 날 음식을 먹는 걸 주의해라. 우리 날 것이라는 단어 raw 해서 raw food로 완성이 되네요. 다음 4번입니다. Do you know that pandas are 뭐뭐 animals? 당신은 판다가 멸종위기 동물이란 걸 알고 있나요? 우리 멸종위기에 처한이라고 할때 endangere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오늘 배운 단어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We should reduce plastic waste.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단어로 문장 만들고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곱근의 성질 생각해 볼게요. 제곱근이 도대체 어떻게 성질을 가지고 계산이 되어질까 고민하는 시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높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 확인하시죠. 오늘의 미션 보셨죠? 오늘의 미션은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처럼 제곱과 제곱근이 만났을 때 어떤 식의 계산이 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루트 A의 전체 제곱을 하면요. A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을 하면 역시나 A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던데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 A가 뭐였어요? 그렇지.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에 양수가 바로 루트 A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A가 돼야죠. 태생이 제곱하면 A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A는요.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에 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A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3의 제곱은요.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3이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은요? 맞아요. 역시나 제곱하면 3이 되는 것 중에 음수니까 제곱하면 3이 나와야 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계산되어지는 첫 번째 성질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유를 모르고 암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꼭 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루트 A를 전체 제곱했을 때는 역시 루트 A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A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루트 A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 음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A였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개념은요. 고등학교까지 계속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별표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한 100개쯤 하고 싶을 그런 정도예요. 자, 내용 볼게요. 루트 A의 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개념과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기는 했는데 위치가 좀 달라요. 제곱이 루트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들어있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저는 루트랑 제곱을 만나지 않게 할래요. 네, 그런 친구들은 예제를 보면서 결과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루트의 3의 제곱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때? 루트 안쪽에 있는 3의 제곱이 9니까 루트 9 이걸 말하고요. 그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니까 우리 3이야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요.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생각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역시나 9죠. 그래요. 똑같이 루트 9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쪽이 음수여도 그 결과는 똑같이 3이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루트 안쪽에 있는 값이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때? 루트 안에 있는 값에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결국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식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절대값을 풀어내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어때? 두 번째 개념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예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입니다. 제곱과 제곱근이 만나는 상황을 우리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제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곱이 루트 바깥쪽에 있는지 루트 안쪽에 있는지 위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의 값들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었죠? 그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7은 제곱해서 7이 되는 것 중에 음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말 그대로 7하고 등장해야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루트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을 생각하래요. 자, 이거 천천히 생각하면 이렇게 됐었죠. 루트 안쪽에서 마이너스 7을 제곱하니까 루트 49가 되고 제곱했을 때 4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를 의미하니까 이 값은 7이야 라고 쓸 수 있었는데 우리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곱이 루트와 만나면서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제곱이 루트의 안쪽에 있으니까 이 결과를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7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7은 당연히 7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식의 계산,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안쪽에 있는 음수,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바꾸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제곱과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 때 이 음수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으니까 절대값 풀려면 마이너스 하나를 붙여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어줄 수 있습니다. 어때? 세 번째 거 조금 어려웠나요? 좀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안에 있는 이 x-1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어야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안쪽에 있는 x-3을 절대값 붙여서 끌어내는 게 우리의 규칙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x-1의 부호와 x-3의 부호가 필요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를 주었겠네.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x에서 1을 빼면 양수죠. 그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대표적인 값 2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에서 1 빼면 양수 나와요. 절대값 안쪽이 양수야? 그럼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도 괜찮아. 그래서 x-1 하고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 x-3은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음수의 값을 가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2 같은 거 한번 넣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 절대값이 사라질 때 x-3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사라지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분

3대 법칙 사용해서 괄호 풀어줍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X가 사라지면서 정답은 E라고 쓰여지게 되겠네요. 어때? 두 번째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한 단계씩 선생님 얘기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한 줄로 이번 수업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이번 시간 합동과 대칭에 관련하여서 기본 문제 복습 해결해 볼 거고요. 또 응용 문제 복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북원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문제도 해결해 봤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북2에 준비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응용 문제 복습의 일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을 보세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어진 것을 살펴보니까 이 둘은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자, 우리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돌린다 또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뒤집어서 이 오른쪽 도형에 포개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 없이 완전히 겹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동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2번은 서로 합동인 도형이 모두 몇 쌍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 하고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아가 그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가를 돌려서 또는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뒤집어서 아하고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쌍. 그리고 나하고 사를 살펴볼게요. 이것도요. 한 도형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다른 도형에 포갰을 때 완전히 겹치면 서로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하고 사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서로 합동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도형들에서 합동을 찾을 수는 없네요. 그러므로 서로 합동인 도형은 가와 아, 나와 사로 여기서는 모두 몇 쌍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답은 두 쌍입니다. 라고 표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좀 쉽게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도형과 여기 요 각각의 꼭지점들 있잖아요. 그 꼭지점들을 이렇게 그 위치가 같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뒤집거나 돌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그려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점들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점들을 이와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의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오른쪽에 그려 나타내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이 표현했고요. 한쪽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다른 도형에 포갰을 때 완전히 겹치면 그것도 역시 서로 합동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 나타내 볼 수 있답니다. 4번 점선을 따라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린 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서로 합동이겠죠? 자, 일단 가를 보세요. 점선을 따라 자릅니다. 그럼 이 잘린 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잘린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렇게 잘랐더라면 서로 합동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점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린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건 아니다. 달을 보세요. 여기는 이 점선대로 잘라주세요. 그럼 잘린 두 도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두 도형은 포갰을 때 완전히 겹치니까 서로 합동입니다.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면 나를 골라 답할 수 있네요. 이어서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래요. 그럼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질문이 나오기를 가, 기역, 가, 미음, 비읍, 시옷의 크기 어딨나요? 여기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미음, 비읍, 시옷의 크기가 몇 도일까라고 묻고 있으니 대응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대응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각, 미음, 비읍, 시옷, 대응각을 찾아보세요. 각,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될까요? 바로 360도에서 90도, 90도, 60도를 빼서 120도. 이와 같이 그 크기를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크기는 120도예요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각, 비음, 미음, 이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각과 대응 각은 어디에 있나요? 각, 리을, 디귿, 니은입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60도라고 할수 있으므로 이걸 통하여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의 크기가 바로 120도입니다라고 나타내 주어도 좋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120도. 여기에 적용된 것은 바로 합동인 도형의 성질로 합동인 도형에서는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살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선대칭 도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이 될수 있는 직선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 여기서 이한 직선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셀수 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대칭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선 가를 보세요. 요거 요렇게 대칭축이라고 할수 있죠. 이 직선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친다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대칭축이 될수 있을까요? 여기서 직선 나는 아니고요. 라도 아니에요. 그럼 달을 한번 보세요. 이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구나. 따라서 여기서 대칭축이 될수 있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직선 무엇과 무엇이다라고 할수 있나요? 직선 가 하고요. 그리고 직선 라입니다라고 할, 직선 다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가와 다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호를 써서 대칭축이 될수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된답니다. 7번 볼게요. 직선 시옷 이응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직선 시옷 이응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 선대칭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점, 디귿의 대응점을 살펴봅시다. 이 직선 시옷 이응을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이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 디귿의 대응점은 점 미음이 되는 것이 맞아요. 또 변 디귿 리을 대응변은 변 미음 리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점 니은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와 점 미음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같을까요? 아니죠.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비읍이고요. 각 대응점에서 이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두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점 니은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 하고요. 점 비읍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이건 잘못 설명이 된 거네요. 잘못 설명된 것의 기호는 디귿으로 나타냅시다. 문항 8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까요? 그럼 선대칭 도형이니까 대응각의 크기 같을 거고요. 대응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자,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변에 대응변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변 디귿 리을의 길이는 변 디귿 비읍의 길이와 같아서 28cm로 나타내고, 그리고 또 여기에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대응각이죠. 그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 여기가 100도라고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삼각형 디귿, 미음, 비읍에서 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고요. 거기서 100도를 빼고 25도를 빼 주었더니, 자, 180에서 100을 빼면 80, 거기서 25를 빼면 55 단위를 붙여서 표현해 주니까 55도가 되는군요. 따라서 네모 안에는 55를 써넣어 답해 줍니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음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점대칭 도형이 있군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이때 선분 디귿 비읍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선분 디귿 비읍의 길이.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 가지 성질 있죠.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따라서 각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 이응 비읍과 선분 이응 디귿은 그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가 5cm가 되겠죠. 구하려는 것은 선분 디귿 비읍의 길이입니다. 5 더하기 5 하면 10. 구하려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10cm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 각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음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럼 선대칭 도형이나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기억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죠? 자, 10번 보세요.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선 가가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대칭축과 선대칭 도형의 일부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고 싶어요. 이 경우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 주는데요. 각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하거든요. 바로 그 성질을 활용하는데, 성질을 활용해서 그리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대칭축 위에 있는 점은 그대로 두고요. 이 점의 대응점을 찾기 위해서 이 점에서 이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겠죠? 또이 점에서 이 대칭축의 수직인

같은 직선을 그어주세요. 또이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칭 축에 수직인 직선을 긋고,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칭 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각 점에 대응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그러면 이게 대응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각 점에서 이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도록 이 점의 대응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그리고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을 하여 나타내 주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완성해 주면 될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지어둘게요. 그럼 이 대칭 축 위에 있는 점과 이 대응점들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형태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대응점을 차례대로 이어가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 완성된 것이 선대칭 도형인지 확인하려면 대응점 이렇게 찾아주고요. 각 대응점에서 이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같은지를 보세요. 모는 세 칸이고 이것도 모는 세 칸이니까 그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는 세 칸, 여기도 모는 세 칸. 아, 그 길이가 서로 같구나. 따라서 이것은 선대칭 도형이다라고 확인까지 해둘 수 있겠네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또,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점대칭 도형은 점 이응이 여기서 대칭의 중심이잖아요.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으로 대응, 변은 그 길이가 같다. 6cm. 대응, 각은 그 크기가 같다. 따라서 여기는 125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점대칭 도형의 성질 그대로를 반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 있고요. 이 도형의 둘레가 68cm일 때,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변 니은 디귿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 cm라고 해볼게요. 변 니은 디귿과 변 비읍 시옷은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네모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변 디귿 리을은 변 시옷 지읒과 그 길이가 같습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5cm예요. 변 기역 지읒은 그 길이가 변 리을 미음과 같습니다. 변 기역 지읒이니까 변 미음 리을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13cm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주어진 건이 도형의 둘레가 주어졌기 때문에 7 더하기 네모 더하기 5 더하기 13, 그 다음에 여기 변 기역 니은과 변 미음 비읍도 대응변으로 길이가 같죠? 여기까지 7cm로 적어둘게요. 그럼 7 더하기 네모 더하기 5 더하기 13에다가 다시 더하자. 7, 네모, 5, 13을 그러니 이렇게 더해서 두 배를 한 것이 68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25 더하기 네모는 68을 2로 나눈 34가 되므로 네모에 들어갈 수가 바로 9임을 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변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이는 9cm로 답할 수 있답니다. 다음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응점을 찾을 건데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점의 대응점을 찾기 위해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자. 또이 점에서도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고 각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도록 대응점. 여기서도 이렇게 대응점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그 대응점들을 차례로 이어서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의 중심과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주어졌을 때 점대칭

싱도형을 완성하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들을 복습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응용 문제 복습 유형 1을 확인해 볼게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 이용하기,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리을, 디귿, 니은은 서로 합동이에요. 각 리을, 니은, 디귿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각, 니은, 리을, 디귿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이 크기는 바로 그 대응각을 찾아주는 거예요. 각, 디귿, 기역, 니은, 그 크기가 같게 되죠. 따라서 25도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고, 그럼 삼각형, 니은, 디귿, 리을에서 나머지 요 한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180도에서 125도를 빼고 25도만큼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0도 이렇게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번도 확인해 볼게요. 이제 연습을 해 봅시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여기 있어요. 삼각형 니은, 기역, 리을이 서로 합동이래요. 각 니은, 미음, 디귿의 크기. 각 니은, 미음, 디귿 여기에 있네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은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각, 기역, 리을, 니은이 42도니까 각, 니은, 디귿, 기역 대응각을 찾아보세요. 그 크기가 같아야죠. 이와 같이 4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90도, 거기서 42도를 뺐기 때문에 이처럼 48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 지금 보면 니은, 기역, 디귿 이것이 48도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기역, 니은, 리을 이것도 역시 대응각이니까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서 48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네요. 그러면 각 미음, 니은, 디귿의 크기는요. 90도에서 48도를 뺐기 때문에 42도가 되고 이제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삼각형 니은, 디귿, 미음에서 세 각의 크기와 180도에서 42도를 빼고 42도를 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더해서 한꺼번에 빼도 되죠? 84도만큼을 뺀다. 따라서 96도가 되겠습니다. 구하려는 각의 크기는 96도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과 여기 있어요. 삼각형 미음 디귿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서로 합동이에요.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 디귿, 리을 하고요. 변, 디귿, 니은은 대응변이라서 그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 길이는 5cm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니까 그러면 이때 이 밑변의 길이를 5cm라 했을 때 요거 우리가 높이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볼까요? 네모 곱하고 2로 나눈 것이 30입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네모는 60이 되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12로 표현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선분 기역, 니은 이 길이는요, 12에서 5를 뺐기 때문에 여기는 이처럼 7cm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이 주어져 있지요. 그리고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 기역, 리을 하고요. 그리고 변, 미음, 니은하고는 길이가 같다. 요 길이는 13cm입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더하면 되는군요. 12와 5와 13을 더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30으로 표현이 되었죠? 따라서 30cm로 문제의 답을 구해 줍시다. 두 번째 유형은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인 것은 무엇일까?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인 도형. 그럼 선대칭 도형인 것을 찾고 그중에 점대칭 도형인 것을 찾는다. 또는 선대칭 도형을 찾고 점대칭 도형을 각각 찾아서 공통인 것을 골라준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은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고, 점대칭 도형은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인 것을 활용하면 돼요. 즉, 대칭 축을 그을 수 있으면 선대칭 도형, 대칭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으면 점대칭 도형이 된답니다. 그럼 선대칭 도형이 될수 있는 건 우리 대칭 축은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그어볼게요. 여기 있죠? 이렇게 대칭 축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점대칭 도형,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럼 이렇게 미음, 그 다음에 이응 찾아볼 수 있고요. 디귿, 비읍, 지읒, 티읕. 이것은 어때요? 이거 점대칭 도형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점대칭 도형이 될수 없잖아요. 따라서 모두 두 개입니다. 개수를 써서 답해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 문항 5번이에요. 선대칭 도형이지만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을 찾아 써보세요. 그럼 일단, 선대칭 도형인 것을, 선대칭 도형인 알파벳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축을 그을 수 있어야겠죠. A, 대칭 축 그을 수 있고요. O, 대칭 축 그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칭 축 하나만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H 대칭 축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대칭 축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대칭 도형을 찾았고요. 이 중에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뭘까? A는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 점대칭 도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O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 있고 H나 X 대칭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O, H, X는 선대칭 도형이면서 동시에 점대칭 도형인 것이고 A는 선대칭 도형이기는 하지만 점대칭 도형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A를 찾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6번입니다. 정사각형 6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도형입니다. 이 중에서 선대칭 도형도 점대칭 도형도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는 이거 딱 보니까 선대칭 도형일까요? 선대칭 도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 가를 보니까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 있어서 가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이라고 표시해 둘게요. 그 다음에 나는요? 선대칭 도형, 대칭 축 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칭의 중심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둘다 아닙니다. 단은 대칭 축도 표시할 수 있고 대칭의 중심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입니다. 라는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 있죠? 점대칭 도형입니다. 많은 선대칭 도형도 점대칭 도형도 아닙니다. 바도 역시 둘다 아니고요. 사는 대칭 축 그을 수 있고 대칭의 중심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 아는 대칭 축 표시할 수 있으니까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선대칭 도형도 아니고 점대칭 도형도 아닌 것을 골라라. 나, 마, 바를 고를 수 있으므로 모두 세 개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번 시간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할게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삼각형 리을, 디귿, 니은이 서로 합동일 때
각 리을, 니은, 티귿의 크기를 구하자.

라고 하면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활용하여서 크기가 같은 두각 이렇게 찾아 나타낸 후이 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으로 답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더 정리해 두었어요. 이번 시간의 학습 끝났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 있었나요? 한번더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원평가 레벨 1 문제풀이 쭉 풀어봤는데 어떤 문제 틀렸어요,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 우리 친구들 파악하고 있나요? 특히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을 합쳤을 때 자 어떤 모양이 될지 그리고 합쳐진 모양을 분리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쌤이 뭐라 그랬어요? 집에 쌓키나무가 있다면 활동을 통해서 이해해보자 라고 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레벨 1보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레벨 2 문제풀이 도전해볼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배를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다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인데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이제 찍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 보세요. 나에서 봤을 때 이쪽 앞쪽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돛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보일 텐데 가 또는 다는 어때요? 지금 납작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게 홀쭉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느 모양? 기역 모양은 아니고 니은이나 디귿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돛 부분이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느 색이 앞에 있어요? 초록색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초록색, 노란색 중에 바로 니은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튜브도 있으니까 튜브가 정면에서 보이는데 디귿은 보이지 않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린이가 공원에 갔는데요. 오른쪽에 건물이 보이고요. 왼쪽에 나무가 보입니다. 세린이가 있는 위치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건물과 나무가 보이는데 건물이 오른쪽에 보인대요. 나무가 왼쪽에 보인대요. 그러면 건물이 오른쪽에 보이려면 이쪽 방향에서 오른쪽. 그럼 나무가 왼쪽이 맞죠. 그래서 세린이가 있는 위치는 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번은 오른쪽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지금 이런 모양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두 개의 모양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보세요. 자, 사각형으로 보일 텐데 원래 있는 이 정육면체 모양이니까 정육면체의 면도 사각형이죠. 그런데 그 면 모서리 중간쯤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서 연결된 듯한 사각형이 보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모양으로 보이겠죠. 오른쪽은 어때요? 모서리 안쪽에 그대로 이렇게 변이 있으니까 자 모서리가 있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양이 맞지가 않아요. 정답은 왼쪽 모양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각 자리별로 알아봤을 때 우리 친구들 앞이 이쪽이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앞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앞이란 말이에요. 가장 앞에 보이는 부분을 위에서 본 모양이 찾아볼게요. 그럼 이 자리부터 해서 1층 1층 1층 1층이니까 그대로 수를 써보면 1층 1층 1층 1층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2층 맨 뒤에는 3층으로 쌓아졌어요. 그럼 모두 더해보면 되겠죠? 하나씩 다 더해도 되겠지만요. 우리 친구들 개수별로 한번 세볼게요. 1층짜리가 4자리니까 4, 여기다 2, 3을 더해주면 9. 따라서 정답은 9개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위에서 본 모양이 1층과 같기 때문에 1층에 몇 개 쌓았는지 2층, 3층, 층별로 알아봐도 됩니다. 자, 5번은 승기는 쌓기나무 몇 개, 1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어진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남는 쌓기나무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층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몇 개로 만들었는지 1층에 쌓

만 쌓기 나무는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리고 2층에 쌓은 쌓기 나무는 이렇게 두 개. 3층에는 한 개. 그래서 모두 9개로 쌓았다. 13개에서 9개를 사용했으니까 남는 쌓기 나무 4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좋아요. 6번은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쓴 것을 보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쌓기 나무가 더 필요한 곳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맨 앞이 이쪽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니은 자리가 여기 니은 자리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뒤가 한 개, 한 개. 자, 여기는 두 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기역 자리 세 개. 그 다음에, 어머, 디귿 자리 보세요. 우리 디귿 자리를 봤더니 여기에는 한 개가 쌓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 개가 쌓아져 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아, 그러니까 쌓기 나무가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디귿이구나. 나머지 기역하고 니은 자리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7번은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앞이 이쪽 방향이다라고 화살표 나와 있죠. 그러면 앞이나 옆은 왼쪽부터 몇 줄이 보이는지, 그 줄의 가장 높은 층이 몇 층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왼쪽 높은 층 3층, 가운데 2층, 오른쪽 2층이니까 그려볼게요. 왼쪽 3층, 가운데 2층, 오른쪽 2층.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 8번은 오른쪽은 쌓기 나무 9개로 쌓은 모양입니다. 쌓기 나무 한 개를 빼냈을 때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대요. 자, 빼낸 쌓기 나무가 될수 있는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그랬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네개 중에 뭘 뺐길래 앞과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바뀌지 않았을까? 일단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쌓기 나무에서는요. 앞에서 봤을 때몇 줄이 보이냐면, 하나, 둘, 셋, 세 줄이 보이고요. 왼쪽부터 높은 층은 3층, 가운데 1층, 오른쪽 2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두 줄이 보이는데, 왼쪽에 2층, 오른쪽 3층으로 보이죠? 그러면, 기역을 빼냈을 때, 보세요. 앞과 옆을 비교해 봅니다. 자, 기역 빼낸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왼쪽, 앞에서 봤을 때 왼쪽 줄은, 여기, 니은 자리 때문에 그대로 3층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아이고, 지금요, 여기에 2층에 한 개를 뺀 거기 때문에 얘가 1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을 뺀다고 하면 가장 높은 층이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앞과 옆에서 봤을 때 여기 3자 쓰여진 자리가 달라지니까 얘도 아니겠죠? 자, 디귿 빼볼게요. 자, 디귿 빼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디귿이 있는 자리는 앞에서 오른쪽 줄이니까 자, 위에 2층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디귿은 옆에서 봤을 때 왼쪽 줄에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2층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보이는 모습이 변함이 없다. 아하. 그럼 디귿을 빼면 되는구나. 맞아요. 자, 만약에 리을을 뺀다면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줄이 1층으로 보이니까 바뀌겠죠, 모양이?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은 디귿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9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쌓은 모양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겉넓이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에요. 지금 여기 뭐쏙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라보는 모양, 위에서 봤을 때와 아래에서 봤을 때, 방향만 바뀔 뿐이지 보이는 면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앞과 뒤, 양 옆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의 면의 개수를 구한 다음 그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면의 수를 구해 보면 일단 위에서 봤을 때는 4개의 면

많이 보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세 개. 옆에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보이죠? 그러니 반대 방향에서도 똑같은 개수가 보이니까 두 배를 해주고요. 따라서 10 곱하기 2니까 20개. 그럼 이제 넓이로 바꿔서 생각해요. 여러분, 한 모서리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였다면 그대로 20세제곱센티미터예요. 하지만 한 모서리 길이가 2cm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한 면의 넓이는 2 곱하기 2, 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겉넓이는 20개의 면이 보이므로 여기에 4를 곱하여 80제곱센티미터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은 8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위, 앞, 옆에서 몇 개가 보이느냐. 그거에 두 배를 해서 여섯 방향에서 보이는 면의 수를 구한 다음 한 면의 넓이를 통하여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는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앞이 여기니까 맨 앞줄에서요. 가장 오른쪽 여기 끝 꼭지점에 별 표시를 하면 이 자리가 위에서 본 모양에서는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 개, 한개 쌓았고 그 뒷줄 어때요? 바로 그 뒤니까 두 개, 두개 쌓았고요. 여기 한 개. 그쵸?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두개 쌓았죠? 그러니까 지금 빈칸이 이렇게 이세 자리가 빈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씩 쌓았으니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11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에서 파란색 쌓기나무 5개를 빼냈을 때 남는 쌓기나무 몇 개인지 구해 보세요. 단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대요. 그럼 일단 몇 개로 쌓았는지 층별로 알아보면 1층에는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로 쌓았고 2층도 똑같이 7개로 쌓았으니 14개로 쌓았는데 거기에서 5개를 빼냈다라고 그랬으니까 5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 남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9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9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2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이 될수 있는 곳에 동그라미 펴왔어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 줄, 여기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꼭지점에다가 별 표시를 하면 자, 첫 번째 가장 앞, 여기가 앞이라고 보고 여기가 앞이라고 봤을 때별 표시한 부분, 기준을 좀 방향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앞줄에는 왼쪽부터 2층, 1층, 1층, 2층, 1층, 1층 맞죠? 오른쪽은 어머, 1층, 2층, 1층이니까 에이, 앞줄부터 끝났네. 달라요. 그리고 뒷줄 확인. 1층, 2층, 3층. 자, 2층, 3층 보이는데 1층이 안 보인다는 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2층, 3층, 1층이니까 방향이 바뀌었다. 따라서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이 될수 있는 건 왼쪽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기역과 니은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에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바라본 건 1층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와 같으니까 여기 각 자리에다가 몇 개를 쌓았는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우리 왼쪽 줄부터 높은 층을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높은 층 3층, 가운데 1층, 오른쪽 1층. 그래서 왼쪽부터 3층, 1층, 1층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가운데 줄두 자리가 모두 1층, 오른쪽 줄도 모두 1층이라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3층, 1층, 아, 3층, 2층, 2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3층, 2층, 2층이라면 왼쪽 줄에 요 기역 자리에는 3개, 그리고 2개, 2개를 쌓았다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기역에는 3개를 쌓고 니은에는 1개를 쌓으니까 더해보면 3 더하기 1, 4. 아, 그래서 4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인데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1층, 2층, 3층에 쌓은 모양을 보세요. 1번. 1층, 2층, 3층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 몇 개인가요? 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그냥 1층에 이렇게 5개를 쌓았고, 2층은

알아봤을 때 지금요, 왼쪽부터 세 줄이 보여요. 그쵸? 그러면 그 위에다가 몇 층인지 한번 써볼게요. 여기 2, 여기 한 개가 쌓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줄은, 앞에서부터 두 번째 줄은 왼쪽부터 한 개씩 쭈루룩 쌓아졌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은 왼쪽부터 한 개, 세 개, 두 개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앞줄을 다시 봤을 때는 왼쪽부터 가운데, 왼쪽 가운데만 쌓아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앞에서부터 첫 번째 줄, 왼쪽 가운데 이렇게 쌓아졌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두 번째 줄은 왼쪽부터 세 자리가 모두 이렇게 쌓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도 세 자리가 모두 쌓아졌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2층에는 이 이상의 수가 쓰여진 바로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쌓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냐? 앞줄에서 앞에서 첫 번째 줄의 왼쪽이니까 여기에 2층으로 쌓아졌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어때요? 맨세 번째 줄의 가운데와 오른쪽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가운데와 오른쪽에 2층으로 쌓아졌어요. 2층에 3개. 그럼 3층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세 번째 줄의 가운데, 앞에서 세 번째 줄의 가운데에만 3층으로 쌓아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층별로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방향이 헷갈리니까 쌤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잡아준 거예요. 앞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왼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훨씬 위치 잡기가 편할 거예요. 그 다음 16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보고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층에 다음과 같이 쌓아져 있어요. 그럼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같아요. 2층, 3층. 2층, 3층이 어때요? 같은 개수, 같은 위치니까. 아, 지금 2층하고 3층에 쌓아진 자리는 바로 이 자리하고 비교하면 이 자리죠. 이두 자리는 모두 3층까지 쌓아졌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1층까지 쌓아졌구나. 그럼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줄부터 높은 층 3층, 1층, 3층일까요? 그려볼게요. 여기 3층, 1층, 3층.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왼쪽부터 3층, 1층, 3층입니다. 그래서 3층, 1층, 3층입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1층에다가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부터 몇 층이 높은 층인지 알아봐서 그려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7번은, 오른쪽 모양의 쌓기나무 한 개를 더 쌓았을 때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아지는 곳에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요, 다섯 개를 이렇게 1층에 쌓았고, 하나를 더 쌉니다. 하나를 더 쌓아서,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 만약에 쌓는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 줄이 2층이 되겠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줄이 2층이 되는 거니까 모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땡. 니은에 만약에 한 개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앞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줄의 2층, 옆에서 봤을 때도 가운데 줄에 2층이니까, 아하, 모양 똑같다. 그래서 니은이 답이겠는데요. 자, 디귿은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2층인데,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2층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보기에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분하여 색칠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보기에 두 개의 모양을 좀 관찰해 봐야 되겠죠. 일단 1층에 쌓인 모양은 다 똑같이 이렇게 꺾여 있는 기역 모양입니다. 근데 2층에 하나의 위치가 다른데요. 여러분, 이런 모양은 되게 되게 헷갈리는 게 이렇게 꺾인 부분 가운데 2층으로 올린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구분을 해요. 그런데요. 자, 여기 위에 올린 것이랑 여기 위에 올린 것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닐까? 돌리면 같은 모양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돌리고 뒤집고 그래도요 같은 모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꺾인 모양 2층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 자체는 3개입니다. 자리마다 다 다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쌤이 이런 조형물 위에서 올라가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꺾인 부분 위에다가 딱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바로 2층에 쌓았는지를 살펴보자. 바라보는 거는 이 꺾여 있는 이 안쪽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오른쪽에 2층으로 쌓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합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 편한 모양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양이 다른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주황색, 초록색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쌤은 그냥 바로 그냥 구분하기 편하게 주황색 요세 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2층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주황색 부분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부분이 초록색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초록색 맞나요? 지금 이렇게 꺾여 있고, 꺾여 있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꺾여 있고, 이쪽에 지금 하나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요, 이 꺾인 방향에서 바라봤다고 했을 때, 왼쪽에 하나가 2층으로 쌓아진 거니까,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쌓은 건 아닌 것 같다. 요게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2층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2층으로 쌓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쌤이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전략 바꿔갖고 또 어떻게 볼까? 그럼 이번에는요, 자, 초록색 부분이 이쪽 앞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초록색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 꺾이고 기역자에다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2층으로 있는 게 맞네요. 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쌤보다 더 예쁘게 한번 색칠해 보세요. 다음과 같이 초록색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뒤에는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주황색. 색깔이 주황색 똑같은 게 없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 색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쌤보다 더 예쁘게 색칠해 줄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 19번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예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쌓기나무 몇 개? 40개로 주어진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일단 몇 개로 쌓았는지를 알아야 40개에서 그 개수로 나눠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쌓기나무. 자, 1층부터 볼게요. 1층에는 하나,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보니까 5개. 2층은 2개. 3층은 1개로 쌓았으므로, 쌓기나무의 개수는 5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몇 개? 8개입니다. 자, 따라서 몇 개가 있어요? 40개가 있죠? 40개로 똑같은 모양을 몇 개까지? 40에서 나누기 8을 하면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개까지 만들 수 있다가 답이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 나머지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로는 채한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버림을 해서 답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20번입니다. 쌓기나무 몇 개, 11개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썼는데 얼룩져서 두 칸의 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쌓은 모양을 옆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 모양을 모두 그리려.

라고 합니다. 자, 프리과정을 쓰고 그려보세요라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주어진 수는 3, 2이에요. 그럼 얘만 더했을 때는 얼마일까? 그렇죠. 바로 7. 근데 11개로 쌓았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워진 부분에, 얼룩진 부분에 4개로 쌓았는데 이 4개를 어떻게 쌓았는지는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어요. 여기 한 개, 세 개, 또는 두 개, 두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 모양을 모두 한번 여기에 따라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풀이과정은 어떻게 쓰느냐? 얼룩진 부분에 몇 개를 쌓았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룩진 부분의 쌓기 나무의 개수의 합은 자, 11개에서 지금 3개, 2개, 2개는 쌓아졌으니까 얘를 빼면 4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얼룩진 부분을 만약에 기억하고 니은이라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래서 얼룩진 부분을 기역, 니은, 이라, 하면 뭐 경우를 여러 가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괄호로 나타내 볼까요? 자, 기역에 한 개, 니은에 세 개, 또는 둘다두 개씩, 그리고 기역에 세 개, 니은에 한 개가 될수 있어요. 일이 될수 있고, 자,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만약에 자, 여기 한 개, 세 개라면 왼쪽부터 했을 때 왼쪽에 두 개, 가운데 세 개, 오른쪽 세 개죠. 근데 여기 순서 바뀌어도 똑같아요. 보이는 모습이. 아, 그렇기 때문에 1, 3, 3, 1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고 1, 3, 3, 1은 옆에서 본 모양이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1, 3으로 나왔을 때는 2, 3, 3으로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2, 3, 3. 이렇게 직접 우리 친구들이 색칠해 주고요. 만약에 기역과 니은 자리에 모두 두 개씩 쌓았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두 개, 두 개, 세 개가 보이겠죠? 그래서 두 개, 두 개, 뭐 2층이라고 할까요? 2층, 2층, 3층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두 가지로 답을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 2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지난 플러스 퀴즈 한입듣닦에 풀이 공개합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인데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서 보면은 여기 왼쪽부터 3층, 2층, 1층으로 보이니까 모두 6개의 면이 보이죠? 그리고 한 면의 넓이는 한 모서리가 3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3, 3은 9제곱센티미터이고 앞에서 본 모양은 곱하여 54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자, 맞은 친구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도 공개하면 짠! 꼼꼼하게 읽고요.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오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레벨 2까지 해서 북1 문제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2에서 다시 한번 3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에서 쌤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12강입니다. 연습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또 저의 계산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또 귀 쫑긋 세우고 메모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또 저만의 또 꿀팁 전수해 드리니까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냥 곱하기와 나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 간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줄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 계산 속도도 달라지고요. 이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하는 속도 자체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렇죠. 속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그리고 뭐 개념 3번은 그냥 특정 유형이다. 이 정도 얘기했고요. 개념 4, 분모의 유리화. 그죠? 이것도 꽤나 중요한 개념이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죠? 자, 1번. 루트 3, 루트 6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연산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네, 곱하기, 그렇죠? 곱셈입니다. 곱셈. 루트 3 곱하기 루트 6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 건데요. 원래 풀이는 이거예요. 아, 제곱근의 곱셈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은 3, 6에 1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근호 안에 제곱인 수가 있나? 라고 봤을 때 얘는 루트 9 곱하기 루트 2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답은 몇 루트이다? 네, 3 루트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건 권장하진 않고요. 제가 또 색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루트 6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2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루트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앞에 누가 있어요? 루트 3이 있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루트 3이 있어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그래서 바로 몇 루트이다? 3루트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문제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연하게 다 쪼개는 게 아니라요. 6 같은 거를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3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다시요. 앞에 3이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6 이라는 수 안에 3이 있죠? 제곱이 만나면 근호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돼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앞에 있는 루트 3, 루트 3 곱한 것을 3으로 바꿔서 3루트 2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번 풀이었고요. 자, 2번도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거 3, 5, 15. 뒤에 있는 것도 3, 5, 15. 그죠? 그럼 얘는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네요. 그러면 15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보기죠. 그죠? 3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정석적으로 풀면 되죠.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5, 7에 35. 근호 밖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2, 3은 6. 이렇게 맞는 얘기. 4번. 자, 우리 루트 18 나누기 루트 2. 자, 원칙대로라면 루트 2분의 루트 18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근호가 분자 분모에 따로 있어도 합친 것과 같으니까 근호 안에 2분의 18이 되고, 얘는 루트 9가 되니까 아이고 힘들어, 얘는 3이 되고,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적인 풀인데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어차피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나눌 거니까 18 나누기 2를 하면 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얘는 루트 9야. 루트 9는 3이야. 요 정도 단계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4번도 맞고요. 답은 5번이겠네요. 그렇죠? 5번. 자, 5번 해볼게요. 자, 뭔가 바로 나누기에 좀 어렵게 생긴 보기 형태다. 그렇죠? 자, 4번에 비하면 5번은 좀 암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 역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5번 적어볼게요. 루트 5분의 16 곱하기, 그죠?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시야가 좋아야 돼요. 자, 단순한 뭐 수들의 나열이 아니라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보여야 돼요.
얘네들끼리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5랑 5가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그리고 루트 16만 남네요. 루트 16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답은 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 5번 보기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전 이거 보자마자 분모의 유리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여기 루트 5, 루트 5를 곱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5분의 2 루트 5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중요한 개념인 건 맞는데, 이게 중요하다고만 하니까, 그냥 분모가 물이 있으면 보자마자 다 분모 유리화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올바른 시작 단계인 거죠. 하지만 분모의 유리화는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다 마무리했을 때 분모가 무리수네?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자. 앞에서도 여러 번 비유했지만 기하학분수로 나타내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마지막에 해줘야 돼요. 지금은 계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계산 시작할 때 괜히 깨끗하게 만들어봤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것은이네요. 자, 의도한 것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빼내던지 집어넣던지 뭐요 이야기인데 지금은 다 빼내네요.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꽤 무거워요. 좀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 그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힌트가 있죠? 객관식인데 이 힌트를 적극 활용해 주셔야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루트 30이네. 근데 밖에 4가 나왔네. 그럼 사실 4는 루트 얼마예요? 아, 루트 16이잖아요, 4는. 루트 16 곱하기 루트 네모네요. 네모 얼마죠? 16 곱하기 2니까 네모입니다. 2. 그죠? 요거 그냥 빨간색으로 네모 안에 쓸게요. 이렇게. 너는 2이다, 2. 그죠? 일단 좀 작아 보이네요. 근데 뭐, 다른 걸 봐야 알겠지만. 자, 여기도, 루트 3이 있네? 그럼 앞에 얼마였어야 돼요? 루트 9. 그렇죠. 루트 9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러면 네모는 얼마예요? 9가 아니죠. 그쵸? 9가 아니고, 여기 근호가 없으니까 그냥 3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느낌 오세요? 좋아요. 자, 여기도, 이거 좀큰 숫자예요. 98은. 근데 뒤에 2가 있잖아요. 얘는, 그럼 2로 나눠주면, 49인 게좀 비교적 잘 나와요. 루트 49는 얼마죠? 7입니다. 7.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일 큰데 그쵸?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2가 있어요. 그럼 근호 안엔 30 아니죠? 30 아니에요. 자, 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네모죠. 그쵸? 그러면 네모는 얼마다? 15죠. 1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15가 제일 크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8. 108. 자, 108은 3 곱하기 얼마냐면 36이에요. 3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루트 36은 얼마다? 6이니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값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3번. 자, 루트 150은 A 루트 6. 루트 5분의 3 루트 2는 B 루트 10. 자, 이것도 힌트 투성이에요. 힌트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150은 바로 막 2로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지 말고 지금 6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를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요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적 관점으로 풀어내면 근호 안에 150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다? 6만 남았다 이거죠. 그렇죠? 6만 남았어요. 그러면 150을 6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루트 얼마예요? 자, 6으로 나눕니다. 6, 22, 6, 5, 30. 뭐 제곱수가 되겠죠.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면 루트 25니까 5다. 그렇죠? 5. A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5 루트 6이네요. 자, 여기서도 좀 실수를 줄이려면 검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 루트 150은 5 루트 6이네 라고 바꾼 뒤에 다시 5를 제곱하고 6이랑 곱해보세요. 25 곱하기 6? 오케이, 150 맞네.
이렇게. 이러면 실수 확률 거의 0%, 그쵸? 이렇게 검산하는 방법도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 얘는 조금 복잡해 보이네. 여기서 분모의 유리화를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분모의 유리화 작업을 해주면 애초에 5분의 3 루트 10이네, 그쵸? 으잉, 끝났네. 그죠? 그러면 B는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그리고 2를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5분의 3. AB는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이거는 보기가 예쁘다. 3번이 3이네. 그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제곱근 표의 일부다. 조심해야겠죠. 아, 제곱근 쉬운 거라고 그랬는데. 하고, 어이! 그쵸? 123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후보가 두개 있어요. 자, 비슷한 거 찾아볼게요. 1.23. 그쵸? 루트 1.23이 대략 1.109가 되고요. 두 번째, 12.3. 여기 있죠? 12.3. 루트 12.3은 3.507이에요. 그쵸? 둘 중에 나야, 얘야, 선택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100을 곱해야 되잖아요, 보통. 100, 만,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 여기, 루트 1.23에다가, 루트 100을 곱한 거, 즉, 10을 곱한 게, 루트 12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109에서, 100을 곱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조심하세요. 한 자리만 올려야죠. 그래서, 11. 09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요. 4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요건 좀 특이한 문제네요. 5번. 보통 우리가 앞에서 풀던 방식으로 풀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는 루트 300?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100이네. 그럼 얘는 몇 루트 3이에요? 아, 너는 10루트 3이네. 그쵸? 그럼 루트 3이 b인 건 맞죠? 그쵸? 그럼 10 곱하기 b인데 땡 약간 이렇게 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잘 학습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방금 방법으로도 해결은 할수 있는데요. 조금 직관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루트 2라는 조각을 a라고 표현하고요. 루트 3이라는 조각을 b로 표현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썼냐면 중학교 1학년 처음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썼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기준, 루트 3이라는 기준으로 주어진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300을 소인수분해 해보는 것이 조금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조각조각 내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쪼개서 이제 우리가 그 수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300을 좀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오랜만에. 300은 사실 아까 3 곱하기 100이니까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데, 일단 천천히 해볼게요. 추억에 잠겨서 2 곱하기 150. 또 2로 가능하죠? 2 곱하기 75. 이제 2는 안 되네. 5가 보이니까 5로 해보죠. 5, 1은 5, 5, 5, 25. 5로 한번더 되니까 5, 3, 15. 그쵸? 그럼 30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쵸? 보통은 300을 소인수분해 저렇게 안 하고요. 방금 3 곱하기 100인 걸 알았기 때문에 100은 10이 두 개죠? 그러니까, 아,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보통 요런 과정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자, 300을 구했어요. 300을 소인수분했어요. 거기에 루트만 살짝 씌우면 됩니다. 루트 씌워볼게요. 루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근호 안에 있는 곱셈, 반대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로 표현돼요. 아, 이거 참 이해 잘 된다. 자,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루트 2가 a래요. 너 a다. 그쵸? 그러면 a 곱하기 a가 되고요. 그리고 루트 3 뭐라고요? 루트 3 b래요. 너 b야. 그럼 곱하기 b가 되고요. 그다음 루트 5는 안 나타냈는데 그쵸? 루트 5는 안 나타냈는데 그냥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5잖아요, 그쵸?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 숫자 먼저 써주고 5 a 제곱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요 1, 2, 3, 4, 5에 다 대입을 해봐서 루트 300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알겠죠? 너무 비효율적이고, 네,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요건 좀 기억이 필요해요. 문제에서 뭔가 루트 2, 루트 3, 이런 어떤 소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뭔가 근호가

초과 씌어진 형태를 미지수로 딱 두고 어떤 수를 표현해라라고 한다면, 아,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다 분해해 보자. 요런, 이게 소인수 분해를 배우는 이유였잖아요. 그죠?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다음 중 부모를 유리화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죠? 부모를 보면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아, 부모가 다, 그쵸. 사라지지 않는 근호가 있죠? 무리수 맞네, 그쵸? 얘를 유리수로 바꿔라, 이겁니다. 그럼 분자 분모의 1번은 루트 2를 곱해 보자. 이거죠? 2분의 3 루트이죠, 그쵸? 여기다 써볼게요. 루트 2분의 3에다가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해 주면 2분의 3 루트 2가 되죠, 그쵸? 둘은 다르네요, 그쵸? 다르다. 틀렸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오랜만에 답이 1번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1번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뚝 떼고 생각합시다. 나머지만 보면 되는데, 분자분모에 루트 5, 루트 5를 곱해주면 5분의 루트 10. 맞죠? 그죠? 가끔 이런 똑같은 보기에 부호를 싹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호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 3번. 자, 이거 이사 갔던 얘기예요. 분자분모에 루트 27 곱해도 되는데, 쓰레기는 버리고 가자. 이런 관점에서 루트 27을 바꿔볼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루트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루트 9, 3, 27. 이렇게 바꾸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포인트는 제곱수의 배수. 4의 배수, 9의 배수, 그 다음에 4, 4, 16의 배수, 25의 배수,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해지면 좋거든요. 아, 여기는 그러면 3루트 3이네. 그쵸?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루트 27분의 4는 3루트 3분의 4니까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주면 3, 3은 9, 9분의 4루트 3. 맞죠? 그쵸? 3번 맞고요. 4번도 곧바로 보면 분자 분모 바로 루트 8 곱하는 거 아니라 그랬고, 그쵸? 루트 8은 2루트 2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애초에 힘 빼지 말고 약분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약분하면 2, 2, 4, 8, 2, 50인데 루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주어진 수는 애초에 루트 4분의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네요. 그쵸? 짜잔. 약분을 통해서 분모를 유리화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분모의 유리화가 뭐야? 라고 하면, 분자분모의 1번을 보기를 예를 들게요. 분모의 유리화가 뭐야? 이걸로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2 곱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분모의 유리화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우면, 그러니까 2단원 좀 나가면 또 다른 분모의 유리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뜻 자체가 분자 분모의 분모에 있는 똑같은 근호를 곱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것도 분모가 무리수인데요.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분모에 있는 걸 똑같이 곱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번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무언가를 곱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약분한 거잖아요. 그죠? 약분을 했는데도 어쨌든 분모가 유리수 됐네. 이것도 분모의 유리화로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맞는 얘기 5번. 일단 마이너스는 떼고 생각합시다. 분자 분모에 루트 7을 곱하면, 그러면 7분의 루트 21이 되겠죠. 그죠? 이 분모의 유리화 과정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어떤 감각이 생기느냐? 분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5번 예로 들게요. 어차피 루트 7을 뭘로 바꿀 거야? 7로 바꿀 거야. 그런 관점에서 그냥 7분의 쓰고 분자만 보는 거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7. 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장하긴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7번. 자, 단순 계산인데 쉽진 않죠. 그렇죠?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분석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루트 11을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을 밖으로 빼내주는 근호 안의 식을 변형하는 과정, 그리고 가운데는 분모의 유리화에 있었고, 이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루트 12 곱하기 루트 3분의 6,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역수 여기까지 해볼게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일단 근호 안에 있는 거 약분되는지 볼게요.
3, 4

42.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4는 얼마죠? 2입니다. 2.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2예요. 2. 그리고 약분을 또 해볼게요. 여기 2, 2는 4, 2, 3은요. 근호 밖에 있는 숫자들 길이도 약분을 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중간 단계. 분모는 2분의. 그렇죠? 그리고 또 약분이 되네. 또 약분이 되죠? 여기 2가 여기도 약분이 되네요. 그럼 남아있는 게 3루트 45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중간 점검 해주고 루트 45는 3 곱하기 자, 9, 5, 45잖아요. 45가. 그러면 루트 9 곱하기 루트 5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9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름의 타협을 보여준 풀이에요.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좀더 느리게 풀 수도 있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죠? 이런 거 다양하게 풀어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뭐 절대적인 빠른 풀이는 없어요. 최선의 풀이를 매번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항상 우리의 이야기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페이스대로 안 흘러가요. 어떻게든 점수를 따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상 최고로 빠른 풀이, 최고의 풀이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풀었다. 다음에는 좀더 요렇게도 풀어봐야지. 이런 식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번이었습니다. 7번.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그림에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오랜만에 도형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삼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요. 그냥 곱하기엔 좀 헤비해요. 두 숫자가 다 무겁습니다. 좀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루트 45는 루트 9 곱하기 루트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루트 5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 28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 루트 7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간단히 나타냈지만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9의 배수와 4의 배수예요. 자, 우리가 제곱인수가 근호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의 제곱은 의미가 없고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에 대한 배수들은 민감하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쨌든, 자, 넓이 나타내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2가 약분이 되고요. 계산해 보면 3 루트 35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검정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바로 루트 15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그렇죠? 그럼 식을 바꿔줘야죠. 등식의 성질. 양변에 루트 15를 나눠주면 x는 루트 15분의 3 루트 35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할게요. 5, 3, 15. 5, 7에 35. 자, 이렇게 쓰면 3분의 7. 또 이걸 약분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3, 3. 그래서 루트 3, 루트 7.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 분모에 유리화를 해줘야겠네요. 분모에 유리화. 루트 3, 루트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또 멋있는 거. 3분의 안 쓰고 바로 약분하는 거. 그쵸? 그럼 x는 루트 얼마죠? 네, 루트 2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 어디 있어요? 네, 4번입니다. 8번의 답은 4번. 괜찮을까요? 자, 별거 아니지만 이 계산 과정 속에서, 그쵸, 다양한 방법이 녹아 있고요. 저도 뭐두 번, 세번 풀면 그때그때 좀 다른 편이에요. 나름 지금은 이제 강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 억제하고 정해진 풀이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풀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끝이 아닙니다.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개념 2였죠. 감각을 키우는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딱 보면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냥 보면 루트 8 보자마자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쭈루룩 있는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구구단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나름의 기준을 추출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4와 9의 배수. 근호 안에 있는 건 제곱인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쵸? 가장 작은 자연수 1 제외하고, 그 다음 작은 자연수인 2와 3의 제곱인 4랑 9는 9구단 안에 있잖아요. 그쵸? 9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인지를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금방금방 튀어나와요.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0: 바꾸는데 다 지금 4의 배수를 가져왔어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4, 2, 8, 4, 5, 20, 4, 7에 28, 4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주면, 아, 2루트이구나, 루트 8은. 얘는 거의 뭐 엄청 자주 나오니까요. 얘는 뭐 알아서 알게 될 거고요. 루트 20, 4, 5, 20, 4, 5,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4, 7에 28, 2루트 7. 그 다음에 4 곱하기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좀만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안에 다 얘네들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9의 배수들이에요. 9, 루트 18은 9, 2, 18이니까 3 루트 2 많이 주고 하다 보면 금방 돼요. 여기도 9, 3에 27, 3 루트 3 이렇게 9, 5, 45, 3 루트 5, 9, 6에 54, 3 루트 6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래 부르다가 실수할까봐 겁나네. 자, 이렇게 3루트 2, 3루트 3, 3루트 5, 3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헷갈릴 때는 검산하면 됩니다. 보세요. 얘를 다시 근호 안에 집어넣을 때 3을 9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96에 54, 95, 45, 93, 27. 그죠? 네, 검산도 공부죠, 공부.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요 정도만 빠르게 되어도 우리가 문제 풀때 확실히 편해져요. 이 부분 뭔가 오늘 외우고 잔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속 궁극적으로 이거를 외워 나간다. 수학을 그만 공부한 날까지. 그죠? 요런 마음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조금 더큰 제곱인 자연수의 배수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3의 제곱까지 봤고요. 3의 제곱 다음이 4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4의 제곱 16입니다. 어우, 좀 무섭죠. 그쵸? 무서운데 또 금방 하면 또 늘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3학년 수학 배울 정도면 우리의 뇌도 조금은 더 강해져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진 것처럼 뇌도 좀 건강해져 있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 5, 25. 그죠? 색깔을 바꿔서 5, 5, 25. 그 다음에 6, 6에 36, 7, 7에 49. 여기 있는 거막다 외워둘 필요 없고 제가 몇 개만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32는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루트 2로 나타낼 수 있고. 48은 1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4루트 3.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석에 이끌리듯이 48 보면 16 곱하기 3이 떠올라요. 점점. 그다음 80은 16 곱하기 5라서요. 네, 루트 80은 4루트 5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25 보겠습니다. 25. 자, 50은 25 곱하기 2니까 5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75는 25 곱하기 3이니까 5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72는 36의 두 배다. 하다 보면 된다 이거죠. 6루트 2 이렇게 되고 이거 은근히 잘 돼요. 36 곱하기 3 많이 나와요. 그래서 6루트 3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거 우리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49 곱하기 2라서 7루트 2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두 번째 기준이고요. 마지막 기준인 세 번째는 은근히 큰 숫자인데 제곱인 자연수가 없는 거. 보세요. 2, 3, 5 곱한 루트 30. 은근히 뭔가 근호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얘는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놓고 여기서 좀더막 소인수분해 하다가 끝나는 경우 있거든요. 아, 넌안 되는구나. 루트 42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2, 3, 7이에요. 마지막 루트 105도 3, 5, 7이니까 이렇게 좀 큰데 제곱수가 없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고요. 이건 외운다라기보다는 예 정도.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자, 우리가 연달아 3강,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두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요 3강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면 앞으로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대상을 설명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4번까지 열심히 풀다가 말았잖아요. 이번 시간에 마저 풀어보고요. 2회 문제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또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자, 함께 열심히 문제 풀 준비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문제 15번부터 다시 이어서 풀어보기 전에 오늘도 질문 하나 던지고 갑니다. 자, 잘 듣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친구들, 예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다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습이 더 중요할까요? 복습이 더 중요할까요? 예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 복습이 더 중요하다! 손! 좋아요. 아직 안 든 친구는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예습이 더 중요할까요? 복습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둘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복습이 더 중요하다. 이유는 복습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웠지, 또 나 이런 거가 좀 헷갈렸어, 다시 한번 더 나의 실력을 다지면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복습이 중요하긴 한데요, 복습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돼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뭘 위주로 봐야 하냐면, 내가 잘 몰랐던 것, 내가 틀렸던 문제 위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보고 있잖아요. 단원 정리평가에서 내가 틀렸던, 내가 잘 몰랐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는요, 꼭 반드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가 시험에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맞힐 수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중요하다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문제, 지난 시간 이어서 15번 문제부터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였죠. 15번 문제는요, 문단 나다라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나부터 보죠. 나는 여기 있잖아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왕 가운데 한 명인 이 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종이 만들어진 이유,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다 보죠. 다는, 자,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종은 높이가 굉장히 넘는 아주 큰 종이래요. 그리고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고요. 그러니까 다는 크기와 모양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라는 어때요? 이 종소리의 특징은 이래요.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해요 라고 하면서 종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정리하면 나는 만들어진 까닭, 다는 크기와 모양, 라는 종소리의 특징, 이렇게 문단 나다라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순서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글의 주제 묻고 있는데요. 자, 순서 구조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우리 글의 구조 배웠습니다. 글의 구조가 뭐예요? 글의 구조. 복습할 때 내가 글의 구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글의 구조를 교과서나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글의 구조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을 글의 구조라고 하고요. 우리 크게 세 가지 글의 구조 배웠습니다. 하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또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 알아봤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어떤 구조가 어울릴지. 고래와 상어입니다. 고래와 상어. A는 이렇고 B는 이런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래 비교와 대조 구조가 어울리겠고요. 종이약 접는 방법이에요. 먼저 종이를 준비한다. 다음은 접는다. 다음은 이렇게 한다. 어때요? 단계에 따라 설명해야 되겠죠? 순서 구조가 어울리겠네요. 우리 고정의 축제에는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특징을 나열합니다. 열거 구조가 어울리겠고요. 4번.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와 대조 구조. 5번.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에는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가 어울리겠네요. 따라서 순서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글의 주제는 선택지 2번 종이약 접는 방법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옆에 중요가 붙어 있잖아요. 단순히 2번을 고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글의 구조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글의 구조의 대표적인 열거, 순서, 비교와 대조 구조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교재를 들춰보며 꼭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습이에요. 자, 다음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이런 축제 소개하고 싶은 국가 유산이 많지만 나는 이걸 설명해야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순서, 이렇게 하면 열거, 이렇게 하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한데 나는 어떤 구조를 선택할까라고 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생각하고 있네요. 1번 보죠. 가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과정인가요? 아니죠.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지 생각하고 있고요. 2번, 가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 이게 맞지요? 2번이 맞습니다. 다음 3번. 가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이다. 어때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은 2번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성덕대왕 신종을 써봐야지.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진 까닭, 크기와 모양, 뭐 등등 종소리의 특징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할 내용이죠. 4번 나는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5번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역시 그 다음이겠죠. 따라서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친구들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역시 또 모두 쓰시오라고 했네요. 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현서.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글쓸 때, 설명하는 글쓸때네 가지 단계 배웠죠. 첫 번째, 계획하기. 다음, 글쓰기. 다음, 공유하기. 다음, 점검하기. 배웠잖아요. 이때 처음 계획하기 글쓰기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내가 왜이 글을 쓰는지,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맞고요. 주, 글의 내용에 적절한 자료를 또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이걸 보고 글을 쓰겠죠.

맞습니다. 정의. 읽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고 있는지 생각하며 써야 해. 써야 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글쓰기 단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 계획하기 단계에서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목적과 읽을 사람을 생각하고요, 또 적절한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현서와 주호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과 관련된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중에서 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해. 한산도 대첩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써볼 거야. 다시 한번 보면, 무엇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쓸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쓸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계획하기가 드러나는 단계는 바로 2번의 계획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계획하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원정리평가 1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썼는지 중요해요. 2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과 내용에 맞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3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과 내용에 맞는 글의 구조를 정했는지. 4번,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다듬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기 단계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나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수정해야 되고요. 나 글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글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죠. 5번 보세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절하게 제시했냐?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제시하는 것은요, 이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에 어울리겠죠. 이 설명하는 글은요, 아무래도 뭐가 중요해요? 나의 의견, 생각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의 구조를 잘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글쓰기에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절하게 제시하냐?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은 2회 문제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2회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글의 구조 묻고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단서가 나왔네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뭐예요? 요약, 열거, 순서 비교와 대조, 제한과 까닥 중에 바로 비교와 대조 구조이죠. 따라서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글을 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첫째 문단.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합니다. 아,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십장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첫째 문단에서는 십장생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무엇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제 이거 알아볼 거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 말이죠. 자, 나 첫째라고 나옵니다.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된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는요, 둘째라고 하네요. 둘째, 십장생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와 물은 이것을, 그리고 산과 돌 달은 이것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빌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 속에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것도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있네요. 자, 2번은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거북과 학은 장수를 상징한다. 상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한다. 3번, 회화물은 건강과 생명을 상징한다. 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여기, 다음 문단을 보면은 무엇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해와 물, 산과 돌, 달,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 불로초, 학과 거북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알맞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십장생은 아름다워서 전통 예술 작품에서 많이 볼수 있다가 맞을까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옛날 사람들처럼 건강과 장수를 빌어봅시다. 뭘 보며? 예술 작품 속에 십장생을 보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과 장수를 빌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 속에서 많이 볼수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4번이 알맞지가 않습니다. 5번,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한다. 첫째 문단에서 설명해주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인데요. 문단 나다라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요. 친구들, 지금 필통을 열어보세요. 자, 필통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형광펜, 색연필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은요, 오늘, 무슨 색깔을 할까요? 오늘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밑줄을 한번 쫙쫙 그어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뭘 그어볼 거냐? 그냥 아무거나 긋는 것이 아니라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문단이 뭐예요? 문단? 문단이라는 건, 글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모인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하고요.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이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죠. 그럼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라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봅니다.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바로 이런 거와 관련된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글은요, 첫째, 둘째, 셋째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이고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라고 하면서 중심 생각을 바로 이 문장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바로 십장생이 무엇인지, 바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십장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중심 문장을 통해 알수 있고요. 다음은 달을 볼까요? 자, 달은요, 둘째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중심 문장을 통해 또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은 상징적 의미. 다음은 라입니다. 라는 셋째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줍니다. 같이 그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라는 바로 십장생과 전통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중심 문장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샥샥샥 밑줄을 그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십장생에 해당하는 것. 다음은 다는 상징적 의미, 라는 십장생과 전통 예술, 이렇게 알맞게 중심 문장을 찾으며 밑줄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볼 때요,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무엇이고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제 그 색연필 형광펜 내려놓고요. 연필을 들어봅니다. 왜냐? 서술형 문제거든요. 자, 문제는 옛날 사람들이 예술 작품 속 십장생을 보면서 기원한 것, 바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원이란 낱말 여기 있습니다. 앞을 보면 즉, 장수, 즉, 그러니까 요즉 다음은 장수를 꾸미는 말.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죠. 이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즉,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대요. 뭐, 십장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 속 십장생을 보며 기원한 것은 건강과 장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건강. 하나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장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과 관련된 장수까지 두개다 적어줘야 정답이겠네요. 건강과 장수. 이렇게 둘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이 설명하는 글을 쓸때 글의 구조에 맞게 써야 하는 까닭, 알맞게 말하는 친구 모두 그러시오라고 했는데요.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중심 내용 잘 드러나게, 또 짜임새 있게. 이게 맞죠? 따라서 현성과 희진 두 사람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를 보면 두 나무 등장하고요. 아, 모두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는요, 두 나무의 생김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는 두 나무의 쓰임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두. 차이, 다릅니다. 이런 말을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무슨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알 수가 있죠. 자, 6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만 보고도 구조 알수 있죠. 1번은요, 대상에 대해서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2번은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와 대조 구조. 3번은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순서 구조, 그리고 4번은 역시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 5번은 1번처럼 대상의 특징을 열거 나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거 구조. 따라서 알맞은 것 비교와 대조 구조인 2번과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 만나보죠. 반면이라는 낱말을 넣어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단에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의 차이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잎은 여기 있잖아요. 소나무부터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대요. 나옵니다. 적어주고요. 반면이라는 낱말 꼭 넣어줍니다. 반면 누구는? 잣나무는. 반면 잣나무는. 잣나무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죠. 잎이 5개씩 한 묶음이래요. 우와, 잣나무는. 잎이 5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두 나무의 잎의 차이점을 반면이라는 말을 넣어 잘 적어주면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문단 가나다 가운데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을 나타낸 문단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부터 볼까요? 가는요, 두 나무 모두라고 했습니다. 둘다 상록 쓰고 침엽 쓰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점 맞네요. 자, 나는 어때요?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다는 어때요?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공통점, 나와 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나타낸 문단은 바로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11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보면 둘째, 셋째가 나오네요. 아, 무슨 구조? 열거 구조겠네. 자, 둘째는 태풍이 올 때, 자연재해 중에 태풍이 올 때,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폭염이 올 때,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태풍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다시 글을 보면 태풍이 올때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래요. 태풍은 강한

0: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래요. 자주 물에 잠기는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드러나 있지만 5번,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높은 산으로 피한다라는 말은 어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뜻하는 낱말은 무엇인지 그래서 찾아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라고 뜻하는 낱말은 바로 이글 속에서 여기 있습니다. 경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해서 여기 말하는 이 경기증이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뜻하는 낱말이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찾았으면 정답으로 경기증. 경기증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요.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봤죠? 자, 아까 우리 친구들이 꺼내들었던 그 형광펜을 다시 꺼내들고요.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볼 겁니다. 뭐? 중심 문장의 말이죠. 자, 둘째 문단은 여기인데요. 자, 셋째라고 합니다. 열거 구조에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한다면 그 말이 들어간 문장이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문단에서도 셋째,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는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대처 방안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셋째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에다가 쭉 밑줄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심 문장이네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으면요, 글의 내용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11번 문제까지 2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이것도 확인해 보자고요. 수강무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죠. 자, 이 질문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을 배워봤는데요.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크게 네 단계였죠. 그런데 이 과정을 점검할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것 배웠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며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배운 내용 떠올리며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헷갈린다면,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배운 내용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회 11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거예요. 오늘은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납니다. 오늘은 2단원 각기등과 각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볼 거예요. 각기등은 어떤 도형인지, 각불은 어떤 도형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 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 평가 1회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 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이 단원 각기둥과 각불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바로 각기둥 알아보기입니다. 각기둥은 어떤 도형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도형이에요. 어때요? 기둥 모양이죠. 그쵸? 자, 각기둥이란 건두 면이 평행하고 그리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해요. 자,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면이 평행해야 되고요. 또 합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이 전부 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각기둥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 다음, 우리 각기둥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각기둥인데요. 밑면의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로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바로 삼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이두 개의 면을 밑면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밑면의 각 변과 만나는 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면들은 옆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모서리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있어요. 이것은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인데요. 자, 이것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다 어떤 모양? 그렇죠.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각기둥에서 면의 수, 꼭지점의 수, 그다음 모서리의 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고요. 또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3을 곱하면 됩니다. 또 꼭지점의 수는요, 그렇죠.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우리 2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각기둥의 전개도도 알아봤죠.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하는 건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펼쳐놓은 그림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요. 자, 실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선이 실선이고요. 점선은요,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점선이에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밑면은 두 개, 옆면은 한 밑면의 변의 수만큼 그려야 합니다. 만약 옆면의 개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제대로 그린 전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그려야 하고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그려줘야 합니다. 자, 전개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자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옆면을 쭉 이어붙여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펼쳐놓으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쉬워요. 다음, 각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죠? 각불은 어떤 도형일까? 바로 여기 보이는 면과 뾰족한 뿔 모양의 도형을 말하는데요. 자,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그런가요? 밑에 놓인 면이 전부 다 다각형이죠.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다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불이 되는 거죠. 각불도 역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불,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육각불이 되는 거죠. 자, 각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밑에 놓인 면,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들, 이 면들을 모두 다 옆면이다라고 부릅니다. 역시 우리 각기둥에서와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 모서리와 모서리끼리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불에는 아주 특별한 꼭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각불의 꼭지점인데요. 이것은 모든 옆면이 만나는 점을, 이한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다라고 부릅니다. 각불에서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각불의 옆면은 모두 다 무슨 모양이다? 그렇죠. 삼각형 모양이다. 우리 각불에서도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을 더해주세요. 꼭지점의 수도 역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 더해주세요. 자,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만큼 곱하면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 모두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 평가 1의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 평가 1의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20문제죠. 1번, 각 기둥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 기둥은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하죠. 자, 일단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평행하고 합동이고 둘러싼 모든 면이 다각형이죠. 바로 각 기둥 맞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평행하고 합동인 두 밑면이 없죠. 그래서 각 기둥이 아니고요. 어때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한 것 같은데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둥 아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면이 있고, 그 다음 둘러싼 모든 면이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아, 우리 각 기둥 맞네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되는데, 원이 있죠? 이건 다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아요. 각 기둥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각 기둥은 이것의 모양에 따라 삼각 기둥, 사각 기둥, 오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각 기둥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밑면의 모양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밑면이 됩니다. 밑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죠. 3번. 각 기둥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각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밑면을 볼까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밑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의 수가 몇 개? 다섯 개예요. 그러면 오각형이죠.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라면 각 기둥의 이름은 오각 기둥이 되는 거죠. 오각 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4번, 각 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도형, 일단 어떤 각 기둥인지 볼까요? 자,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의 모양이 육각형이죠. 그럼 육각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육각 기둥에서 여러 모서리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7cm, 4cm, 3cm.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는 어떤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라고 했어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모서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7cm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에서 6번입니다. 각 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이는 이각 기둥. 보고 나서 우리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각 기둥의 밑면과 옆면의 모양은 각각 어떤 도형인지 쓰시오 라고 했죠. 자, 여기에 있는 이각 기둥에서 밑면과 옆면을 찾아볼게요. 밑면은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거든요. 밑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밑면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밑면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밑면의 모양,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죠. 변의 수가 3개. 그래서 삼각형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옆면 볼게요. 옆면의 모양은 어떤가요? 네, 이거 각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안 봐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면의 모양은 항상 무엇이다?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직사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옆면의 모양 바로 직사각형. 다음 6번. 위 그림의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각 기둥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 무엇인지 이름을 쓰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억 볼게요. 기억은 여기 있는 이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바로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라고 써주면 돼요. 꼭 지점 아니고 꼭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우리가 이것을 모서리라고 부르죠. 모서리. 라고 씁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모서리 중에서도 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모서리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죠. 높이. 다음과 같이 기역꼭지점 니은 모서리 디귿 높이라고 써주면 정답이에요. 다음 7번입니다. 각기 중에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밑면의 수 그리고 옆면의 수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합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 보고 한번 세어볼게요. 일단 이 각기 중에 이름을 먼저 알아봅시다.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은 칠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인 이 각기 중의 이름은 그래요. 바로 칠각 기둥이 됩니다. 칠각 기둥. 여기에서 밑면의 수 그리고 옆면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밑면의 수는요, 모든 각 기둥이 동일합니다. 밑면 몇 개? 두 개예요. 자, 그다음 옆면의 수는 몇 개일까요? 옆면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생각해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여기 7 있잖아요. 밑면의 변의 수랑 똑같아요. 왜냐면 각각 밑면의 변의 수마다 만나는 옆면이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7은 9.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은 9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각 기둥의 면의 수를 구할 때에는요, 이렇게 한 밑면의 변의 수, 이것이 네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만큼을 더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밑면의 수는 항상 두 개니까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얼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렇죠. 바로 각 기둥의 전개도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죠? 위와 같이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자. 그 다음 밑면은 두 개, 그 다음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 그리고 이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만나는 선분의 길이는 서로 같게 해야 한다. 등등등. 여러분 주의할 점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도 볼게요.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될수 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개도 그냥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전개도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건요. 면의 수가 제대로 맞게 그려졌는지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면의 개수가 하나 더 많거나 또는 하나 더 적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이 있는 그런 전개도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가 보니까 밑면 하나, 둘,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오각기둥의 전개도로 알맞은 면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나도 볼게요. 밑면 두개 있고요.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개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다 볼게요. 밑면 하나, 둘, 그다음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역시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잘 맞네요. 다음, 라를 볼게요. 라를 봤더니 밑면 하나, 둘. 그런데 옆면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어떻게? 옆면의 수가 하나 부족하죠? 그럼 벌써 라가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것, 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면의 개수가 선생님 모두 다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눈으로 잘 보고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 기둥의 이름을 쓰래요. 자, 각 기둥의 이름은 항상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밑면의 모양을 봐야겠네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 바로 여기에 두 개가 있죠. 자, 이 면. 다각형. 어떤 다각형인가요? 그렇죠. 변의 수가 6개인 육각형이죠. 그래서 이각 기둥의 이름은 그대로 육각 기둥이 됩니다. 각 기둥의 이름, 그리고 각불의 이름은 둘다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개도를 보고 일단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자, 어때요? 서로

합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죠. 자, 이 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이름은 바로 사각 기둥이에요. 자, 이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3으로 모서리의 수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12예요. 자,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4 곱하기 2입니다. 4, 2, 8이에요. 그래서 12 더하기 8을 했더니 그렇죠. 20개가 된다.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전개도를 접으면 일단 2개 돼요. 그렇죠. 바로 사각 기둥. 어떤 도형인지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12개이고 꼭지점의 수는 8개이므로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쓰시고요.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12 더하기 8, 즉 20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0개라고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입니다. 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각 기둥을 보니까요. 2cm, 4cm,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높이는 3cm예요. 자, 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옆면을 쭉 펼쳐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그려야 하는데요. 먼저 연하게 연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옆면을 모두 이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요.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를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이죠. 6 곱하기 2는 12이니까 결국 이렇게 가로 12cm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주는 거죠. 자, 얼마인가요?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 2cm만큼 더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높이는 3cm예요. 그러면 3칸만큼, 그 다음 12칸만큼, 그 다음 3칸만큼 이렇게 연하게 먼저 그립니다. 자, 밑면을 이제 붙여볼 거예요. 밑면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 이렇게 밑면 2cm, 4cm 길이가 딱 맞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하게 한번 했다면 여러분 이제 진하게 다시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실선으로 잘린 모서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쭉 표현을 해주고 잘린 모서리죠. 그 다음 이어서 표현을 해주고 이번에는요.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 바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잘리지 않은 부분도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잘 표현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더 볼게요. 밑면의 모양이 다음 그림과 같고 높이가 4cm인 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옆면을 쭉 펼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이때 가로의 길이는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자, 그럼 밑면의 둘레 2cm, 3cm, 6cm, 그리고 5cm예요. 모두 더했더니 그렇죠. 바로 16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는 16, 세로는 4cm인 커다란 직사각형을 먼저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 밑면을 위와 아래에 알맞게 붙인 다음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나서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길이가 진짜 맞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각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각각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바로 각 기둥의 전개도. 이 전개도를 접어서 다음과 같이 각 기둥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모서리의 길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은 여기 보이는 이 모서리인데요. 전개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와 만나기 때문에 길이는 4cm가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번에는 여기예요. 자, 여기 이 선분 이만큼이죠. 자, 전개도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만나는 모서리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와 만나죠. 그래서 3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디귿 어디 있을까요? 디귿 이만큼에 해당하는 모서리인데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cm가 되는 거죠. 정답. 기역은 4cm, 니은은 3cm, 그 다음 디귿은 9cm.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이에요. 각부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각부를 찾을 거예요. 각부는 어떤 도형이죠?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도형을 말하죠. 한번 볼게요. 가,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각불 아니고요. 나는요, 옆으로 둘러싼 면이 직사각형이에요. 게다가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각기둥이죠. 나,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에요. 그러니 각불이 맞습니다. 라도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니 각불 맞고요. 마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이 경우는 각기둥이죠. 반은 어때요? 네, 반은 일단 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기둥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각부를 모두 찾아라. 그러면 다랑 라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랑 라 여러분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반은요 밑에 놓인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니까, 아, 이것은 바로 팔각뿔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고요. 라는요, 밑에 놓인 면이 사각형. 그래서, 아, 사각뿔이네,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 16번입니다. 옆면이 다섯 개인 각뿔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옆면이 다섯 개인 각뿔이다? 그럼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옆면이 다섯 개라고 하는 건요,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 다섯 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뿔에서 밑면에 있는 각각의 변은요, 옆면 한 개씩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밑면의 변의 수가 다섯 개다.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이다. 그러면 이 각뿔의 이름은 뭘까? 그렇죠. 바로 오각뿔이 되는 거죠. 오각뿔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각뿔. 정답이에요. 다음 17번입니다. 각부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시오라고 합니다. 밑면의 모양, 도형의 이름,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까지 구해보라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중요한 문제, 밑면의 모양 먼저 볼게요. 변의 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변이 여섯 개. 그럼 밑면의 모양은? 그렇죠. 바로 육각형이 되는 거죠. 육각형. 그러면 밑면이 육각형인 각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육각뿔이 됩니다. 육각뿔. 자, 이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꼭지점의 수를 한번 알아보죠. 꼭지점은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각뿔의 꼭지점. 까지 해서 총 7개가 됩니다. 자, 이제 면의 수도 알아볼게요. 면의 수 찾아보죠. 일단 밑면 1개 있죠. 그 다음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의 수도 몇 개? 그렇죠. 7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서리의 수 알아볼게요.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여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12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수는 12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1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이 각뿔인지 아닌지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도형. 이 도형은

각불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네, 각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닌지도 알아요? 그래요. 우리 각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삼각형인 입체도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면이 다각형도 아니고 옆으로 둘러싼 면도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불의 밑면은 다각형인데 원은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랑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다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19번, 각불의 밑면과 옆면입니다.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각불인지 보니까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옆면은요, 밑면의 길이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4cm이고 다른 모서리의 길이는 7cm인 그런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어느 부분에 어떤 모서리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사각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모양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사각불이 있다. 그러면 일단 모서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밑면의 둘레에 모서리가 4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4cm짜리 모서리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4, 4, 16이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모서리가 있냐면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7cm짜리 모서리가 몇 개? 4개 있단 얘기예요. 7, 4, 28이죠. 자, 16 더하기 28을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4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얼마다? 44cm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개수 놓치지 않고 잘셀수 있을 거예요. 다음 20번입니다. 어느 입체도형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의 대화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다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입체도형 좀 봐.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야. 아,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라고? 아, 그럼 이 도형 어떤 도형이에요? 그렇죠. 바로 각불이에요. 각불. 자, 그런데 어떤 각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모 각불이라고 해볼게요. 면의 수와 모서리의 수를 모두 세어 더했더니 28개야. 자, 그럼 각불의 면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을 더하여 구하고요.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변의 수에 2를 곱하여 구해요. 자, 이것을 모두 세어 더했더니 28개래요. 자, 그렇다면 네모 더하기 1, 거기에 네모 곱하기 1을 더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이네요. 이것이 28이 된다. 그럼 네모 곱하기 3은 28에서 1만큼 뺀 27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9죠. 그래서 우리 구각불이 되는 거고요. 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9 더하기 1이니까 바로 1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2단원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수학 2단원 단원평가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반짝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와, 여러분 벌써 우리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강의의 마지막, 그리고 8단원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죠. 북투 실전책 준비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도 미리 풀어보았나요? 아주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몇 번부터 몇

번? 바로 8번부터 20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8번부터 11번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시를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시를 잘 읽고 우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그래요.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보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읽어보는 거예요. 주고받으며 읽기, 그리고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읽기 등등등.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랑 만나기로 했다.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다. 건널목에서 우리 마주쳤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고개를 까딱 하자 너도 까딱. 팔을 휘휘 흔들자 너도 휘휘. 폴짝폴짝 뛰자 너도 뛴다. 빨간불이 막아도 너랑 나랑 마주보며 너랑 나랑 니은 중.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았나요? 자,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낱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낱말 먼저 알아볼 텐데요. 고개를 까딱 하자라고 합니다. 까딱이라고 하는 건 고개 같은 것들을 아래 위로 한번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도 고개 까딱 한번 해보세요. 까딱, 까딱. 그러면 비슷한 낱말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까딱이랑 비슷한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 그렇죠? 까딱, 끄덕, 비슷한 낱말이죠. 그 다음 휘휘라는 낱말도 있어요. 휘휘,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을 휘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휘휘, 팔을 휘휘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낱말의 뜻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게 좋겠는데요. 이따가 문제에서 만날 거거든요. 8번, 나는 왜 기억처럼 행동했는지 쓰세요. 그러면 기억을 먼저 봐야겠네요. 기억, 너랑 만나기로 했다.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다. 자, 여러분, 일단 달려나갔대요. 너랑 만나기로 했는데 달려나갔어요. 자, 어떤 마음일 때 이렇게 달려나가나요? 그렇죠. 빨리 만나고 싶을 때 달려나가죠. 얼마나 마음이 급했길래 신발끈도 못 묶었을까요? 신발끈 묶어야 하는데 아 몰라, 얼른 신발에다가 발 집어넣고 막 달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러니까 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그렇죠. 바로 친구인 너,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하려고? 빨리 만나려고, 또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나, 너 또는 친구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썼으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또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또는 마음이 급해져서, 이런 식으로 써도 모두 다 정답인 거예요. 9번, 나가 고개를 까딱 하자 너는 어떻게 하였나요?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니까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내가 고개를 까딱 하자 너도 고개를 까딱, 내가 휘휘 팔을 저으니까 너도 팔을 휘휘 젓고. 어때요? 둘이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가 고개를 까딱 하니까 너는 역시 고개를 까딱 했겠죠? 1번 빙긋 웃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빙긋 웃었을 때 너가 한 행동이에요. 소리를 쳤습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알맞지 않아요.
고개를 까딱 했을 때에는 똑같이 까딱 했다고 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손을 휘휘 흔들었을 때 너가 손을 흔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4번, 폴짝폴짝 뛰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 행동이죠. 마지막 5번, 고개를 까딱 하였습니다. 네, 정답 여기 있었네요. 나가 고개를 까딱 하니까 너도 고개를 까딱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니은에 가장 어울리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니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빈칸이었던 부분이었어요. 바로 여기가 니은인데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시를 보면, 시의 내용을 보면 아랫부분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내가 빙긋웃자, 너도 빙긋. 내가 까딱하자, 너도 까딱. 내가 팔을 휘휘 흔드니까, 너도 휘휘. 폴짝폴짝 뛰니까, 너도 뛴다. 어때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몸짓이나 소리 같은 걸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 또는 지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마주 보며 너랑 나랑 무엇 하는 중? 그렇죠. 바로 신호 중이라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10번 볼게요. 니은에 가장 어울리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1번, 신호. 정답 여기 있었네요. 2번, 고민. 너랑 나랑 고민 중? 어색하죠? 또는 경쟁. 너랑 나랑 경쟁 중? 경쟁 중인가요? 경쟁 중이라고 하기에는 이두 친구 빙긋 웃고 손도 팔도 이렇게 휘휘 흔드는 거 보니까 반가운 것 같지 않아요? 경쟁 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너랑 나랑 산책 중은 어때요? 산책 중. 둘이 함께 산책하고 있지 않죠? 둘은 서로 건널목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랑 나랑 달리기 중은 어때요? 너랑 나랑 달리기 중? 자, 빙긋 웃고 고개를 까딱하는 것 달리기 하는 중 아니죠. 바로 신호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정답은 1번 신호가 되고요. 너랑 나랑 신호 중. 이렇게 쓴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11번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시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 뜻이래요.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자, 여기에 벌써 힌트가 있습니다.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와, 여러분, 혹시 찾았나요? 그래요. 바로 휘휘예요. 휘휘.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바로 휘휘인데요. 이 글에서는 무엇을 휘휘 휘저었나요? 무엇을 휘휘 흔들었죠? 바로 팔을 휘휘 흔들었어요. 팔을 휘휘 흔든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팔을 휘휘 흔들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1번까지 해결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시의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1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형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인형극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는요, 인물의 말, 그리고 행동으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인형극에서는 어떨까요? 인형극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단 인물의 말과 행동 살펴보아야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형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인물의 행동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인물이 어떤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 인형극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와 말의 빠르기가 어떠한지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형극에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사자와 생쥐에서 우리 제리가 여우에게 잡혀 있을 때 라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라온님, 라온님. 이렇게 큰 목소리로 아주 빠르게 말을 하고 있다면, 아, 지금 이 제리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굉장히 긴장했구나. 두렵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형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가. 인물이 입은 옷을 살펴봅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데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나,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봅니다.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 당연히 찾아보아야죠.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야 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맞은 것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알맞은 것두 가지는 바로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13번부터 14번은요, 여기 있는 장면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요. 바로 해와 달이 된 온우이 그림자 인형극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온우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는 떡을 팔러 가시고.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어우, 너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엄마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다음 호랑이는 어디로 향했어요? 그래요. 온우이에게로 갑니다. 온우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얘들아, 문좀 열어봐. 엄마 왔어. 그런데 호랑이의 털이 복슬복슬한 이 발을 보고 긴 꼬리를 보고 이 온우이는 도망치게 됩니다. 자, 13번 장면 1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이죠. 장면 1에서 엄마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엄마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인형극에서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행동, 그리고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 그리고 말의 빠르기, 크기 생각해보면 좋다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물, 엄마예요. 엄마가 호랑이를 봤어요. 에그머니나 깜짝 놀랐어요. 발이 뒷걸음질 쳤겠죠? 깜짝 놀랐겠죠?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기대되고 설렜을까요? 놀랍고 무서웠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놀랍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호랑이 본적 있어요? 호랑이, 저기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죠. 우리가 막길 가다가 옆에서 호랑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호랑이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어흥 하고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도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놀랍고 무서웠을 거예요. 14번이에요. 장면 2에서 호랑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호랑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호랑이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볼 거예요. 호랑이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이게 바로 행동이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호랑이의 두꺼운 목소리가 아니라,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라고 엄마의 목소리, 아주 가늘고 예쁜 목소리를 흉내냈겠죠. 호랑이의

0: 속이려는 마음이긴 한데 엄마를 속이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1: 왜일까요?
0: 여기엔 일단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이미 꿀꺽 먹어서 호랑이 뱃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속이려는 마음 알맞지 않고요. 4번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엄마가 왔단다라고 흉내를 내면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마인 척 하면 오누이가 문을 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누이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오누이를 속이려는 마음에 엄마가 왔단다라고 흉내를 내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럼 정답, 호랑이의 마음은 5번, 오누이를 속이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15번부터 20번이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 글입니다. 아우, 이제 이 벼를 잘 베면 되지요? 그래, 올해도 농사가 잘 됐구나. 다치지 않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우가, 예, 옳지, 잘 되게 생겼다. 낯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벼를 베면서 으차라고 합니다. 아우는 으잇, 으라차차 하는데 벼를 잘 뱄나요? 아, 잘못 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낯을 밑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야지 라고 말을 한 거죠. 아우는 아하, 밑동에 대고요. 어디, 앞으로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형과 아우가 함께 벼를 베고 있는데 아우가 벼 베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형이 벼 베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의 좋은 형제라는 인형극이었어요. 15번 문제 볼게요. 글 1에서 아우는 벼를 베기 위해 무엇을 찾았는지 한 글자로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벼를 베기 위해 무엇을 찾았다라고 했나요?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 글자 낱말 쓱 까보면 바로 여기 있네요. 낫을 찾으며, 여러분 낫은 뭐예요? 네, 낫은요, 바로 곡식 같은 것을 벨때 쓰는 농기구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약간 기역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낫이라고 불러요. 낫을 찾으며 옳지 잘 되게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벼를 베기 위해 무엇을 찾았나요? 네. 낫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6번이에요. 형이 기역처럼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기호를 쓰세요. 자, 기호가 어디 있었나? 기역 찾아봅니다. 바로 여기 있었어요. 형이, 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좀더 이해가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낫을 밑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기역처럼 왜 말했을까? 가, 동생이 벼베기를 아주 잘해서? 아주 잘해서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 동생이 벼베기를 하다가 다쳐서. 다쳤으니까, 뭐 하는 거야 했을까요? 아니죠. 다쳤다는 말 없었어요. 다, 동생이 벼베기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죠. 잘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기역처럼 말한 까닭은 바로 다, 동생이 벼베기를 잘하지 못해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니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니은 보면요. 바로 기역 옆에 있었던 괄호였어요. 이렇게 인형극에 있는 어떤 대사가 나올 때에는요. 괄호 안에 인물의 행동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앞 뒤에 있는 말들을 잘 살펴보고 인물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도리도리 했죠. 자, 고개를 저었어요. 어울리는 행동 볼게요. 자, 손뼉을 치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손뼉 치는 건 뭔가 재미있을 때 또는 아,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칠때 손뼉을 치잖아요. 자, 2번 고개를 저으며 그렇죠. 고개를 저으며, 아, 그거 아니야. 동의하지 않을 때, 틀렸다고 생각할 때 고개를 젓죠. 그러니까 2번, 어울리는 행동이 되겠죠. 3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울리지 않죠.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고개를 끄덕일 때에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나요? 그렇죠. 저 사람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동의를 표현할 때, 맞아,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럴 때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알맞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다음 5번. 먼 곳을 쳐다보면서. 자, 먼 곳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울리지 않죠? 5번도 알맞지 않다. 그래서 몇 번이 알맞은 거예요?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 바로 2번이 알맞은 것이 되는 거죠.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잘 어울리는 거죠. 알겠죠? 이번에는요, 글 2.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의정훈 형제의 뒷부분이죠. 자, 형이 고개를 갸우뚱 하며, 여러분, 갸우뚱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갸우뚱? 뭔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둥절해요. 이럴 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죠. 어허, 내가 분명히 볕단들을 옮겨갔는데. 자, 볕단은요, 우리가 벼를 벤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은 단, 우리가 이거 볕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볕단을 지난밤에 분명히 형이 옮겨놨단 말이에요. 갸우뚱하면, 이상하다, 옮겨갔는데? 아우, 역시 똑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거 참, 왜 그대로 있지? 아우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형이, 이상하네. 아우도 뭔가 이상해요. 저 형님, 응?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 없네요. 왜냐면 자신이 벗단을 옮겨놨으니까 분명히 아침에 형이 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벗단이 왜 늘어났지? 깜짝 놀래야 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형님, 별일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형이 당황을 하면서, 나 아무 일 없다. 왜냐면 형도 몰래 벗단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볕단을 갖다 드렸는데, 이상하다. 왜 볕단이 그대로지? 형도 아우도 둘다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도 한번 볼게요. 18번. 글 2에서 형과 아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지난밤에 형은 아우한테 볕단을 옮겨놨고, 아우는 형에게 볕단을 옮겨놨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볕단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1번, 볕단이 그대로 있어서. 정답이죠. 볕단의 양이 내 것이 줄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 것을 형에게 또는 아우에게 줬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까닭인 거죠. 왜 그대로 있지? 2번, 형의 집에만 볕단이 있어서. 아니죠. 형과 아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볕단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집 앞에 볕단이 모두 사라져서 누가 볕단을 훔쳐갔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19번 문제예요. 글 2에서 알수 있는 형과 아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니까 형과 마음에 어떤 마, 형과 아우의 어떤 마음을 알수 있었나요? 자, 여기 있는 이 보기 없이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형이 아우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아우가 형을 아끼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란 거 여러분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읽고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보기를 보는 거예요. 1번, 부러운 마음인가요? 아니죠. 부러운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죠. 2번,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렇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3번, 욕심을 부리는 마음? 아니죠. 욕심을 부렸으면 자신의 볕단을 나누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4번, 놀랍고 무서운 마음? 아니요. 서로 놀라고 무서워하진 않아요. 서로를 아낄 뿐입니다. 5번, 서로를 속이려는 마음? 아니죠. 서로를 속인다? 사실은 몰래 가져다 준 거긴 하지만 이건 서로를 속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니, 알맞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2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되겠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찾을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글 2에 아우에게, 누구에게? 아우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말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서술형 문제에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단,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꼭 적어야 해요. 누구에게? 아우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꼭 들어가도록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우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형에게 식구가 많으니까 벼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벼단에 남겨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 형을 하는 마음이 어때요? 예뻐 또는 멋져. 멋져. 또는 뭐, 정말 멋져.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아우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말을 써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형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말을 쓰면 정답이 될수 없겠죠? 아우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해보세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인형극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꼭 떠올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 다음 까닭도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마지막 미션이 준비되어 있네요. 만점왕 국어를 공부하고 느낀 점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는 거예요. 선생님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소감이 어땠는지 그것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2학년 1학기 만점왕 국어 모두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땠나요? 정말 재미있었나요? 자,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쑥쑥 자라났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글의 두 번째 문단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문단이었죠. 첫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왜 줄여야 하나요?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유가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파괴한대요. 오, 생태계를 파괴하는구나.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이제 나오겠죠? 네모 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 박모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터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자, 지금 인용할 때에 누가 어디에서 인터뷰한 내용인지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인터뷰를 가지고 와서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인터뷰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는구나 뒷받침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친구들 먹이 사슬 알죠? 플랑크톤은요, 이제 물결에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이 플랑크톤을 먹어요. 자, 그런데 그 해양생물을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즉, 생태계가 파괴되면 이것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자,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지금부터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서론 부분에서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면 주장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예고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첫째, 어떻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 줄일 수 있나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면 된대요. 한국방송공사 2022년에 따르면, 자, 지금 인용한 자료이지요.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2022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매립된대요. 땅에 그냥 묻힌대요. 그리고 그냥 버려진대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자, 지구촌이라는 낱말 나왔는데 우리 세계화라는 것을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낱말이죠.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뭐를 사용하래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래요. 즉,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올바르게 하래요. 재활용을 철저히.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실천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지죠.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럼 앞에 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네모, 신문, 자료를 만든 기관, 맞죠? 맞네요. 자, 니은, 생태계, 이거는 그냥 생태계라는 낱말이죠. 아니고요. 자, 그리고 디귿, 한국방송공사, 2022년, 자료를 만든 기관, 맞지요. 자, 그리고 리을은 지구촌입니다. 이건 그냥 낱말이죠. 자,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말 있었죠? 2번,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에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죠. 이 종이컵도 일회용이잖아요. 자,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에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라고 했죠. 3번,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은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죠. 먹이 사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해양생물을 먹잖아요. 5번,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 이런 내용 있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 몇 번? 2번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필요한 요소의 기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우리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서로 적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표 기억나나요? 자, 이런 순서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 적고, 이제 괄호 열고, 자료를 만든 시기, 그리고 쉼표 찍고, 인용한 자료의 명, 쉼표 찍고, 자료가 실린 곳, 이 순서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요소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죠? 라. 그리고 시기를 적어줍니다. 다. 그리고 인용한 자료의 명, 나. 그리고 자료가 실린 곳,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의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둘째,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둘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만들재요. 자,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대요. 자, 미국의 사례를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비드는요,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더 작은 거. 우리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비드는요, 1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비드는요, 우리 생활에 되게 자주 사용됐었어요. 화장품이나 치약에 이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갔었습니다. 헉, 진짜요? 네, 진짜예요. 자, 우리 화장품 떠올려 보면 스크럽 같은 거 있죠? 자, 이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가 화장품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크럽을 할때이 알갱이가 이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에도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갔어요. 우리 치약에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가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비드가 이 치아 표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곳에 마이크로비드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치약 어디에서 사용하죠? 세면대에서 사용하죠. 그럼 우리가 양치하고 퇴 뱉고 이제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비드는요,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서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강을 따라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오염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5년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만든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이크로비드가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뭐예요? 바로 친환경 재료가 되겠죠.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요, 착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옥수수 빨대 같은 것이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자, 일반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죠. 자, 그런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요, 수개월 안에 완전히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만들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읽어볼 건데요.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죠. 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라고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장하는 글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과 관련 있는 어떤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다른 기관이,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이에요.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있죠. 자, 출처, 땡땡. 국립생태원. 그렇다면, 아, 이 그림을 만든
기관이 국립생태원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괄호 열고 2023년이에요. 아, 이 그림을 2023년에 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쉼표 찍고 이제 자료명이죠.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아, 이 그림의 제목이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구나. 이제 알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그림이 실린 곳이 어디지?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에 이 그림이 실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출처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출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입니다. 본론에서 주로 다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본론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론에서는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 본론에서는 두 가지 크게 이야기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 그쵸? 왜 미세 플라스틱이 좋지 않은지 그거 얘기했고요. 또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야기했죠? 첫째, 둘째, 첫째, 둘째. 그렇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맞죠? 자, 2번.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떤 친구들은 이 보기를 보고 굉장히 고민해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방법을 실천하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2번도 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친구들,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한 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얘기한 거죠. 물론 그 방법을 실천하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방법,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 아닙니까? 이 외에도 뭐, 이제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막는다거나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 그런 것도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이 보기는 굉장히 넓은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글을 읽을 때요, 구체성과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헷갈릴 경우에는 나머지 보기를 보고 생각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아니고요. 3번.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까닭을 얘기하진 않았죠. 자, 4번.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까닭. 자, 우리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자라고 실천 방법에 나오긴 했지만 이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5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나왔죠. 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글쓴이의 주장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기호를 쓰시오. 자, 주장의 신뢰성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역,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객관적 자료죠? 신뢰성을 줍니다. 니은은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디귿,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이건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주장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전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글에서 뭐 하자고 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하고 있죠. 제목에서도 나옵니다.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가 전체 주장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죠. 줄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죠. 자, 3번,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환경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니고요. 생활 속의 작은 노력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어렵다? 자, 우리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래서 얘기해 줬잖아요. 아니고요. 5번,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을 확대시켜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자. 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은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글한편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두편 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 주장하는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표현할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학교에서 주장하는 말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을 정리해서 교실 앞에 나와서 이제 주장하는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설득력 있는 주장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장하는 말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을.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말하기는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 그물로 떠올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떠올려 볼수 있겠죠. 첫 번째, 편식 문제. 요즘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어요. 아, 이 편식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편식 문제가 이제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폭력 문제.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또 아니면 인터넷 중독 혹은 교통 안전 문제.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연습해 볼 건데 인터넷 중독 문제를 선택해 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정한 문제를 정하고 발표 목적과 대상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내가 정한 문제부터 적어 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정했죠? 인터넷 중독 문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을 해야지. 자, 이렇게 문제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생성하기 전에 발표 목적과 대상, 내 발표를 들을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발표 목적. 발표 목적에 따라 어떤 말을 할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 따라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자. 이 위험성을 알리면서 인터넷 사용을 할 때에 이게 잘 제한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겠다. 자, 이렇게 발표 목적을 정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발표 내용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에 중독됐을 때 어떤 점이 위험한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주장에 대한 이유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발표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대상, 나는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수준을 내가 아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내가 조사해서 말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주장하는 말하기잖아요. 주장과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장은 뭐라고 하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을 하자. 자,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발표 목적 뭐였죠? 그래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자. 그러면 인터넷에 중독되면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해 볼까? 하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유는요. 주장에 대한 까닭,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내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와 주장에 관련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하죠. 자,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유를 이렇게 들어봐야지. 첫 번째,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해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해보자.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과 이유를 생각해야 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유에 대한 무엇을 제시해야 할까요? 그렇죠.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근거는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관적인 자료잖아요.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자료는 조사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유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지금 이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글에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거 자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일단은 주장과 이유를 생각하는 부분도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실행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자,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근거를 찾는 방법. 자, 인터넷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동영상이나 기사나 통계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선택한 문제가 뭐예요? 인터넷 중독이죠? 자,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중독이라고 낱말을 쳐서 검색해 봅니다. 자, 그럼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혹은 기사 혹은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자료를 친구들이 읽어야 돼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선생님 자료 못 찾겠어요. 이건 안 돼요. 읽고, 이 자료 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는데? 하면 이제 그 자료를 가져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혹은 신문에서 주장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 주제와 관련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책 속에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나 전문가 의견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유가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자,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찾아서 적으세요. 또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찾아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장 이유 근거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장하는 말하기의 짜임도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와 주장. 그리고 본론에는 이유와 근거. 결론은 요약, 정리, 주장, 강조.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고 이제 교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장하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주장을 발표하는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발표 목적 생각해야 되겠죠. 발표 주제도 정해야 되겠죠. 발표 후 소감? 이거는 발표를 하고 나서잖아요. 계획하기 단계는 아니죠. 알맞지 않는 것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발표를 들을 대상도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3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하은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돼? 아니요, 설문조사 결과 근거로 사용하면 좋죠. 진영, 인터넷에서 내가 정한 문제와 관련 있는 동영상이나 기사, 통계 자료를 더 찾아볼 거야. 너무 좋아요. 주원이, 신문에서 주장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기보다는 부모님께 여쭤본 뒤 부모님의 생각을 근거로 사용할 거야? 친구들, 근거는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자, 따라서 부모님의 생각을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진영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입니다. 근거를 들어 이유를 뒷받침하는 글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유가 되겠죠? 네모대학교 박모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자, 이게 뭐예요? 근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한 거는 1번이 되겠죠? 2번, 요즘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생활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주장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죠. 자, 근거를 들어 이유를 뒷받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멋지게 발표를 하면 되고요. 자, 주장하는 글을 발표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말해요. 본론에서는 주장의 이유와 이유를

0: 뒷받침하는 근거를 말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36번. 이유나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유와 근거가 관련 있는가? 관련 있어야죠. 주장과 이유 관련 있는가? 관련 있어야죠. 주장이 이유를 잘 설명하는가? 자, 이유가 주장을 설명해야 되죠. 아니죠. 근거의 출처 믿을 수 있는가?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가? 좋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37번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글을 발표하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말하는 것은 서론이 되겠죠. 주장의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본론에서 많이 했죠. 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 결론 부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8번 문제입니다. 친구의 발표를 듣고 잘한 점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누리, 내가 정리한 이유는 주장을 잘 설명하는 타당한 내용이었어. 괜찮죠? 자, 세범이, 내가 인용한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의 사진은 출처를 믿을 수 있어서 좋았어. 이것도 좋고요. 주영이, 내가 인용한 어린이 동그라미 일보의 표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자료라서 설득력이 있었어.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주관적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여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주영이가 되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장하는 글이나 말하기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 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만들어 볼 겁니다.
1: 지금 신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에이.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약간 저의 느낌입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가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네. 하면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탄산 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있잖아요.
0: That's right.
1: 또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네, 딱 알아냅니다. 아무튼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를 한번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새로
2: I need English.
1: 예,
2: Sorry.
1: 예,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2: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2: No sugar.
1: Jelly.
2: Jelly.
1: Try.
2: Oh, have I tried?
1: Yeah, yeah. Yeah, yeah, yeah.
2: Not yet. Oh. They're sold out everywhere.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Sold out.
2: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2: You have some?
1: 응. No. 이미 in my stomach.
2: Oh, you ate it?
1: I tried.
2: Uh-huh.
1: Yes. 근데 no difference.
2: Oh, no difference.
1: Yes, no sugar, almost the same.
2: Really?
1: Yeah.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응?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Still sweet.
2: Sweet tasting, yeah?
1: Yeah, still sweet.
2: Oh,
1: yeah, you.
2: I want to try it.
1: Yeah,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0: 갑자기.
1: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1: 예. Yes.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0: 어허.
1: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설탕? 없는,
0: 네,
1: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0: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1: 그렇죠.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0: 냉정합니다.
1: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0: G-U-M-Y.
1: Yes.
0: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1: 그래요?
0: 만들자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1: Yes.
0: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1: M이 두 개 들어가는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gummies에서
1: 예.
0: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구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쫄깃쫄깃하고
1: 뭐
0: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 sometimes,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1: gummy.
0: 하게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봤죠.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주로 젤리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1: 맞아요.
0: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gummy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1: 네네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spread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1: 네.
0: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sugar free.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가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근데

0: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1: 그쵸.
0: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죠.
0: 그렇죠, right?
1: 예.
0: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좀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So,
1: 오.
0: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1: 몸에는 사실
0: 그렇기
1: 해롭죠.
0: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렇게
1: 아,
0: 생각하게 되는
1: 그러면
0: 겁니다.
1: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0: 자유로운.
1: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0: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1: 아,
0: 보면 돼요.
1: 그렇군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0: Tax free.
1: Yeah.
0: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1: 그쵸.
0: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1: 예,
0: 비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 free가 되는 거니까.
0: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1: 예.
0: So,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구나.
1: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0: 그렇죠.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예.
0: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미국에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1: 네.
0: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free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free 하면 많다는 얘기야. 라고 해서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1: 아, 정말요?
0: 다녔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쵸,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오케이,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오케이,
1: 오.
0: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0: That's
1: free.
0: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아하.
0: 어떻게 해요?
1: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Fat free
1: Oh.
0: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1: 네.
0: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1: 아.
0: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좀 달달해야
0: 네. 그래서
1: 맛있잖아요.
0: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이럴 수
1: Yes.
0: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1: This is fat-free milk.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본적 있어요?
1: 네.
0: less라고
1: Less.
0: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1: 그쵸.
0: 없는이죠?
1: 네.
0: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1: 예.
0: 중립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1: 그쵸.
0: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1: 응?
0: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 와.
0: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1: 아.
0: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here?
1: Yes, yes,
0: Okay,
1: yes.
0: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직,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Uh-oh.
1: 오, 자, 아직이니까
0: 이게
1: 그러면은
0: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1: 그쵸. 그래서 저는 not yet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0: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예.
0: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오,
0: 어디서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1: sold out.
0: 하고요.
1: 네. Not
0: 그렇습니다.
1: yet.
0: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1: Anya.
0: not이 들어갔으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Not
1: 예.
0: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를 했을 때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not yet, not yet.
1: 예.
0: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I'm
1: 네.
0: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1: 그렇죠.
0: 다 팔려서 아웃된 거예요.
1: 네.
0: Al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1: 오.
0: 팔려서 나갔다.

0: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수 있죠? Sold out.
1: They are에 비동사가
0: 그렇죠.
1: 있는데요.
0: 비동사 있죠. So they
1: 네.
0: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1: Everywhere.
0: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서
1: 아.
0: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1: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0: 맞아요.
1: 거죠.
0: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유행을 확 하잖아요. 그래서 그
1: 맞아요.
0: 순간엔 진짜 구하기 힘들단
1: 살 수가
0: 말이죠.
1: 없어져요.
0: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1: 네.
0: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1: 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1: 네.
0: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1: 그 브랜드별로 있죠,
0: 다
1: 막.
0: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1: Convenience store.
0: 그죠? Convenience
1: Yes.
0: store입니다.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1: 네.
0: 모든 곳에 있었어.
1: Convenience stores are
0: are 해도 되고 그럼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convenience
1: convenience
0: stores
1: stores were everywhere.
0: right. Hey man, it was a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1: 오.
0: 그냥 갔다 쓰면 돼요.
1: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0: Right.
1: went.
0: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1: 예.
0: 이사 다닌 겁니다.
1: 아,
0: Yeah.
1: 여기저기.
0: So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0: Alright.
1: everywhere.
0: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저기라는 것을
1: Yes.
0: 만들어낼 수 있다.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Not yet. We are sold out
0: They
1: every.
0: are.
1: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이건 마유입니다,
1: 그렇죠,
0: 아메리카노.
1: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알수 없었다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no.
0: 오,
1: Yeah.
0: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1: 네.
0: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Okay.
1: Yes.
0: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기 때문에 나쁘지
1: 아,
0: 않은데,
1: 그래요?
0: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0: Which is tell.
1: Tell?
0: 되겠습니다.
1: 말할 수 없다?
0: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1: 네.
0: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1: 아.
0: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때 tell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 이거
0: 실제로.
1: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오히려
1: 예.
0: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더잘
1: 맞아요.
0: 알더라고요.
1: 많이
0: 그래서
1: 외웠었어요.
0: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tell
1: Tell.
0: 되겠습니다. Alright?
1: Yes.
0: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1: 네.
0: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이런
1: 네.
0: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1: 예.
0: I can tell. 알것 같아요. 얼굴에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1: Can
0: 수도
1: tell.
0: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1: 아.
0: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can you tell? 이러면 티 나요? 이런
1: 오.
0: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1: 알아보겠어?
0: Right.
1: 이렇게.
0: 식별이 되냐? 이
1: 네.
0: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

0: 몰랐어요, 계신지.
1: 예.
0: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
1: 아이고, 디스크 왔다. 디스크 왔다. 예. She couldn't turn.
0: 트렌도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1: Move.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죠. Right. So 현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다.
1: Yes.
0: 시제만 잘 가지고 놀 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1: I couldn't open my eyes.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차이를 알다 정도?
1: 네.
0: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1: 네.
0: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바로 나오더라고. 알더라고요.
1: 진짜 미식가예요.
0: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딱 맞아요.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0: 놀라워요.
1: 와 진짜 네.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저는 바랍니다.
0: 바란다.
1: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0: 와,
1: 네.
0: 뭔가 달콤하고 달다.
1: 그렇죠.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 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0: 그렇죠.
1: 스윗.
0: 확실히 스윗. 아는 거는 굉장히
1: 자신이 있죠.
0: 자신이 있더라고요.
1: 거의 내가 마유예요.
0: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1: 뭐다? 그렇죠? 어? 그렇죠.
0: 그렇죠. 예. 전문 강사의 느낌.
1: 그렇죠.
0: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이 스윗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네. 다정하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스윗해, 스윗남 막 이러잖아요.
1: 완전히요.
0: Right, right. 이 스윗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1: 진짜.
0: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 so sweet.
0: 맞아요.
1: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에이. 모든 게 막 다 들어가다 보니까
1: 다 표현이 돼요.
0: That's right. 에이. So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 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1: 그쵸.
0: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 오.
0: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 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아, 저 알죠. Sour.
0: 이거는
1: sour
0: 붙어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에이. 그거에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하나.
1: A 아니에요?
0: 네,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1: sour.
0: 여전히 그렇게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0: Right, right.
1: Sour.
0: 아,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오.
0: Sweet and sour.
1: 아.
0: 이렇게 하면 뭔가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1: 네.
0: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프레임 패턴스 중에 하나예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바란다. 벌어지면 좋겠어.
1: 네.
0: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1: 그렇죠.
0: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 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I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여전히 스윗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1: 예.
0: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1: Spicy.
0: Spicy.

0: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잘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I hope
0: I hope it's
1: it is not
0: no
1: spicy.
0: not too spicy.
1: It is not too spicy.
0: 왜냐면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우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1: 네.
0: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1: Success?
0: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1: 아,
0: 많은
1: 그래요?
0: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1: 아,
0: 명사고요.
1: succeed.
0: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0: Okay, I
1: succeed.
0: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1: 예.
0: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1: You
0: will
1: succeed.
0: 넣지 않고 쓰는 게
1: 아.
0: 더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1: 오.
0: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꼭 써야 되는
1: 굳이?
0: 게 아니에요. Yeah.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you succeed.
1: I hope you succeed.
0: Very, very nice. 또두 문장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 그쵸?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아하,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명사가
1: 네.
0: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1: 오케이.
0: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아, 이건
1: This is fat-free milk.
0: 그죠? fat로부터 free한 거예요.
1: 네.
0: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볼게요.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Drinks.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떡할까요?
1: Did you try?
0: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So,
1: 네.
0: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거미들을?
1: The new sugar-free gummies.
0: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1: 네.
0: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1: Couldn't.
0: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real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1: 네.
0: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수 없었다고.
1: I couldn't open my
0: 그렇죠.
1: eyes.
0: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
1: 그렇죠.
0: 네, 꼭
1: 예.
0: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1: Yes.
0: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1: 식별하다 tell.
0: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어서 그 차이를.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3: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3: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1: Oh. Mm,
4: I want to try one.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0: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1: 오.
0: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이 명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지구계라고 명칭을 부르는데요. 지구는 푸른 행성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땅, 그리고 물, 공기, 그리고 생물들도 살고 있는 여러 각 권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지구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지구를 이루는 쥐권, 수권, 기권, 생물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까?
1: 쥐권, 수권, 기권, 생물권은 각각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0: 정말 그럴까? 강물이 흐르면 주변 지형, 지권은 변할까? 우리가 오늘 배울 지구계라는 그 계는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들은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구계의 각 권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를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행 명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설악산 한번 가보셨나요?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특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울산바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아주 거대한 암석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요. 그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웅장함에 압도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숨겨져 있는 명소, 순천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멀리 남쪽에

순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만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습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추울 때 가면 이런 갈색, 이런 갈대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실제로 가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웅장하고 광활한 곳이거든요. 이렇게 설악산이나 순천만을 여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여행 계획을 참고해서 지구를 이루는 것에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 계획은 설악산을 여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악산을 올라가면서 예쁘게 물든 야생화도 살펴보는 게 계획이고요.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울산바위를 등지고 사진을 또 찍어보는 것. 이런 여행 계획에서 지구를 이루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설악산은 지구를 이루는 그런 땅이죠. 암석이죠. 그래서 설악산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화도 지구를 이루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바람을 맞는다고 했는데 공기도 지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울산바위, 그리고 동해. 동해도 바다잖아요. 물이죠. 지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획 두 번째는요. 순천만을 가는 계획이에요. 순천만은 습지예요, 여러분. 습지에서 그럼 습지도 지구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 쪽배를 타고 늪을 따라 늪도 지구를 이루는 물에 관련된 수권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노를 저어가며 철새 생물입니다. 그리고 갈대 갈대도 생물입니다. 사진 찍는 이런 계획을 살펴봤어요. 정리해보자면 지구를 이루는 요소 중에 땅에 해당하는 건 설악산, 물에 해당하는 건 동해, 습지, 늪 이런 거로 구분할 수 있고요. 공기는 바람, 그리고 야생화는 생물, 그리고 철새, 갈대도 생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를 이루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되었네요. 지구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살짝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구를 이루는 첫 번째 직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구 표면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각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 그리고 그 밑에는 외핵, 그리고 가운데는 내핵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지각은 많은 암석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권을 이루는 요소, 엄청 거대한 바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권이었고요. 다음은 수권입니다. 수권에 해당하는 곳은 바다, 빙하, 지하수, 강호수, 지구에 있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해수랑 담수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해수는 바닷물이고요. 담수는 염분이 거의 없는 강, 호수, 빙하, 지하수, 습지 같은 그런 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이루는 수권에서 해수가 많을까요? 담수가 많을까요? 그렇죠. 해수가 97%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3%는 이 담수가 해당하는데, 담수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담수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또 뭘까요? 그렇죠. 빙하입니다, 여러분. 빙하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얼어 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기 힘들죠. 지하수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수권이었고요. 수권 다음으로는 기권이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층인데요. 사실 이 공기층도요,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이 됩니다. 땅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외에는 외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성층권에 비행기 다닙니다. 여기에 오존층도 있고요. 중간권에서 유성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권에서는 인공위성 아니면 로켓 이런 것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런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권에 대해서 봤으니 다음은 생물. 당연히 생물도 봐야 되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이야기하고요. 수권, 지권, 기권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생물들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숲을 나타낸 것인데요. 나무가 생물이잖아요? 나무가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

0: 농도가 증가하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건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토끼가 풀을 먹는 것도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토끼도 생물이고요, 풀도 생물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권은 기권의 가장 바깥쪽 영향,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 공간이 외권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공간은 지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이 태양빛,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죠. 그리고 지구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권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권까지 보고 나니까 지구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각 권역은 서로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나의 시스템,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권,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구를 이루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계를 이룬다. 예를 들어, 강물은 지형을 변화시키고 화산 활동은 대기에 영향을 주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를 지구계라고 한다.
1: 아, 제가 지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땅, 물, 공기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걸 놓쳤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변화가 생기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네요.
0: 이렇게 지구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텐 정리 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12강이고요. 쌤이랑 같이 Chapter 3 워크북 문제풀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를 아직 안 푸셨다면 문제부터 푸시고 쌤이랑 같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유닛 7에 나와 있는 현재 분사 한번 문제 풀어보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문법이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다시 써보라고 하였네요. 자, A 보시면요. We saw a dancing robot 이라고 했죠. 우리는 춤추는 로봇을 보았다 라고 했어요. 현재 분사 쓰인 것 맞죠? 현재 분사는 이렇게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면서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분사의 형태는 ing인 것도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맞으니까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 써주세요. 이어서 B입니다. 그 울고 있는 남자아이는 이라고 하였으므로 현재 분사 쓰는 것 맞아요. The crying boy became quiet. 그 울고 있는 남자아이는 조용해졌다. C를 보시면 나는 달리고 있는 개를 보았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분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I saw a running do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D인데요. This is a photo of a jump cat. 이것은 사진인데

하는 고양이의 사진이다 이거죠? 뭐뭐 하는 임으로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줘요. A jumping cat이 되겠죠? 이를 보시면요. There is a sleep cat이라고 했는데 자고 있는 고양이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 분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sleep이 아니라 sleep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를 하고 해석에 맞게 문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 I saw birds and they were singing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문장은 노래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가 바로 뒤에 있는 birds를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 saw singing birds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어서 B를 보시면 그들은 TV를 보고 있는 소녀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소녀. 역시 현재 분사를 활용해서 명사를 직접 꾸며줄게요. 그러면 They found a girl watching TV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C를 보시면 그는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고 미소 짓고 있는 친구. 잘 쓰였으므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어서 D인데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했고, playing 현재 분사로 잘 써주었으므로 동그라미. 이를 보시면, Mom hugged a puppy and it was sleeping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자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가 강아지를 직접 꾸며주는 거예요. 따라서 Mom hugged a sleeping puppy 이렇게 써주어야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과거 분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과거 분사 바로 한번 정리해보고 복습해 볼게요. 1번인데 다음 과로원의 동사를 알맞게 변형해서 보기와 같이 다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보기를 보시면 동사 형태를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로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A의 break의 과거분사는 broken이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B에서 write의 과거분사는 뭐예요? written이죠. 혹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C에서 use 나와 있는데 used는 used 이렇게 바뀝니다. 이어서 wash 뒤에 ed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he pulled out the washed clothes가 되겠고요. 이를 보시면 paint의 과거분사 역시 뒤에 ed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painted wall looks very nice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과거분사라는 것은 ed를 붙이거나 혹은 불규칙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앞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점잘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위치의 괄호 안에 과거분사를 추가해서 다시 써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아까는 위치까지 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위치까지 알맞게 넣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A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게를 지나갔는데 어떤 가게냐면 닫힌 가게예요. 닫힌 가게. 자, 이 과거분사가 명사의 앞으로 들어가서 닫힌 가게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We passed by a locked shop. 우리는 닫힌 가게를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B를 보시면 그녀는 드레스 한 벌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드레스가 아니라 장식된 드레스예요. 따라서 she was wearing a decorated dress가 되겠죠? 장식된 드레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그들은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구워진 케이크를 먹은 것이므로 they ate the baked ca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잘 써주셔야겠죠. D를 보시면 he brought a bike. 그는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갔다라는 뜻인데 혹은 가지고 왔다라는 뜻인데 broken이라고

했으므로 고장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e brought a broken bike to the bike shop.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네요. 이어서 2인데요. I saw a sheep. 나는 배한 척을 보았어요. 근데 어떤 배를 봤냐면 손상된 배한 척을 본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넣어줄까요? Sheep 바로 앞에 넣어주세요. I saw a damaged sheep by the lake. 나는 호수 옆에서 손상된, 파손된 배한 척을 보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우리 과거분사가 이렇게 한 단어로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명사의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것도 이따가 문제풀이 할때또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어서 우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활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시면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A부터 보시면 깨진 유리는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냥 유리가 아니라 깨진 유리 이거죠. 과거 분사를 활용해서 broken glass 하면 깨진 유리죠. 위험하다, is dangerous.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그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이죠. 따라서 the student 써주시고 reading a book으로 현재 분사로 이 명사를 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그 학생은 was quiet, 조용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나는 좋아한다, I like 써주시고요. 저 장식된 벽을 뭐뭐 된 이건 과거분사죠. 따라서 that decorated wall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 보시면 넣어라, put 써주시고 그 사용된 연필들을 이라고 했거든요. 사용된 뭐뭐 된이니까 역시 과거분사. The used pencils 해주시면 되겠고 상자 안에 넣는 것이므로 in the box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어서 그 달리고 있는 개가라고 했습니다. 달리고 있는 현재 분사 나와줘야겠네요. The running dog 잡았다 공을 caught a ball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할 수 있겠죠? 현재 분사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지만, 과거 분사는 이미 뭐뭐 된 혹은 수동의 의미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 뭐뭐 당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말로 써보세요. A를 보시면 힌트부터 드릴게요. My hobby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 취미는 무엇이다? 그러면 my hobby is drawing이 되어서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혹은 그림 그리기를 앞으로 주어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는 내 취미이다. 둘다 가능합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we like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이므로 we like watching movies가 되겠네요. 이어서 C를 보시면 이번에는 The Smiling Child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Smiling Child가 무슨 뜻이에요? 미소 짓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죠. 미소 짓고 있는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Wave는 손을 흔들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어서 D입니다. 이번에는 The Running Man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달리고 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달리고 있는 남자가 길을 건넜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이를 보시면, The Barking Dog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짖고 있는 개. 짖고 있는 개가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바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다음 중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현재 분사 쓸 때는 일반적으로 ing를 써서 만들긴 하지만 약간의 변형 형태가 있긴 하거든요. 그쵸? 우리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e 하면 ie로 끝나는 동사예요. ie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 ie를

Y로 바꾸고 ing를 쓰므로 잘 쓰였습니다. 2번 볼게요. sit. 자, 이번에는 자음, 모음, 자음 동사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쓴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따라서 2번은 틀렸네요. 3번 보시면 come 이로 끝나는 동사이므로 이 지우고 ing 써주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study 뒤에 바로 그냥 ing 써주어야 하는데 y 갑자기 없어졌어요. 틀렸네요. 5번 보시면요.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자음을 한번더 쓴다. 따라서 am 한번더 쓰고 ing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1번 골라주셔야겠네요. 자, 이어서 비슷한 문제인데 2번입니다. 다음 중 동사를 과거분사로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각 동사에 맞게 ED를 붙이는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번인데요. 여러분, take의 과거분사는 take'd가 아니라 taken입니다. 얘는 자기 맘대로 바뀌는 불규칙 형태예요. 그래서 따로 기억하셔야겠죠? 2번 보시면 play 뒤에 그냥 ed를 붙여줘야 합니다. 갑자기 i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줍니다. 그래서 n 쓰고 ed 써주는 것 너무 잘했어요. 3번 바로 골라줄게요. 4번 보시면 break의 과거 분사 형태는 broke가 아니라 broken입니다. broken.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5번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중 하나예요. 이런 경우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고 ed 붙여주어야 하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동사 원형 뒤에 ing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동사 원형 뒤에 ing 하면 바로 두 가지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분사를 떠올려 주셔야 해요. 현재 분사가 뭐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되는 해다. 그런데 ing를 보시면 동명사도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동명사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는 ing예요.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은 현재 분사로 쓰였을까요? 동명사로 쓰였을까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꽃들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로 쓰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뭐뭐 하는 것 동명사로 쓰이네 하나만 골라줄게요. 자, 1번 보시면 나는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다.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현재 분사로 쓰였죠. 2번 보시면 그는 요리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므로 동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 4, 5번 모두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한번 보세요. 보세요. 무엇을? 저 달리고 있는 소년들을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현재 분사죠. 4번에서도 그의 웃고 있는 얼굴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뭐 하고 있는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5번에서도 shining dress. 빛나는 드레스라고 해석이 되므로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 꼭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고,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정답 2번으로 고르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어요. 역시 분사의 쓰임에 집중해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웃고 있는 남자 아이가 들어왔다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현재 분사 필요한 자리네요. left가 아니라 laughing으로 바꿔줍시다. 틀렸어요. 2번 보시면요. 떠오르는 태양으로 해석이 되므로 rise가 아니라 rising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3번 보시면 그들은 찾았는데 잃어버린 개를 찾았대요. 그런데 개는 이미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이때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완료의 의미, 과거 분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lost로 바꿔줄게요. 4번 보시면 잠자고 있는 아기니까 너무 쉽죠? slept가 아니라 뭐예요? 자고 있는 sleeping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얘도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보시면 그녀는 반납했습니다. 부서진 장난감을 얘 잘 쓰였죠? 자, broken, 이미 부서진 상태를 나타내므로 완료의 의미, 과거분사를 써준 것 너무 잘했습니다. 5번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5번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문장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They are robots danced with ribbons 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로봇들이래요. 그런데 리본들을 가지고 춤을 추는 로봇이죠. 뭐뭐하는 이니까 danced가 아니라 dancing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그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소녀에 의해서 불린 노래예요. 노래가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린 거니까 수동의 의미. 우리 sing의 과거분사 형태는 song입니다. 그래서 the song. Song by the girl was amazing. 이렇게 바뀌어야 알맞겠죠? 자, 이어서 3번 보시면 The holding man a camera 라고 했는데 남자인데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holding을 여기로 보내서 붙여줍시다. The man holding a camera.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케이크인데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라고 했습니다. 분사구 분리되면 안 되죠. 뒤로 보내줄게요. 5번 보시면 look at the boy. 저 남자 아이를 보세요. 근데 어떤 남자 아이냐면 문 근처에 서 있는 남자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잘 쓰였죠? 5번. 정답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과거분사가 쓰이는 경우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남에 의해서 뭐뭐 된, 뭐뭐 당한 이와 같이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과거분사를 쓴다, 과거분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6번으로 넘어갈게요. 올바르지 않은 문장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장난감인데 상자에서 발견된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분사 잘 쓰였죠? 발견된. 장난감은 내 것이다. 잘 쓰였네요. 2번 보시면 the kids, 아이들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아이들은 신났다. 잘 쓰였습니다. 3번 보시면 여자인데 그 선생님께 이야기 중인 여자죠. 분사구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붙여줍시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 보시면 메시지인데 영어로 쓰인 메시지죠. 쓰인 메시지니까 완료 수동의 의미, 과거분사 잘 쓰였습니다. 5번 보시면 편지인데 그 선생님에 의해서 보내진 편지 역시 잘 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현재 완료와 과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에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동사 원형 뒤에 ing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역시 현재 분사와 누구를 구분하는 문제다. 그렇죠.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미소 짓고 있는 남자아이, 현재 분사죠. 자, 2번.

0: 볼게요. 나는 개한 마리를 보았는데 어떤 개한 마리를 보았냐면 놀고 있는 개한 마리를 보았다. 현재 분사입니다. 3번 보시면 잠자고 있는 고양이이니까 현재 분사. 4번 보시면 울고 있는 아기라고 했으니까 역시 현재 분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번을 보시면 축구하는 것은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동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였으니까 현재 분사와 동명사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재 분사는 1번으로 나타낼게요. 그리고 동명사는 2번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녀는 잘합니다. 노래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입니다. 2번을 보면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므로 동명사가 되겠네요. 3번 보시면 내 취미는 스티커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따라서 동명사. 4번에 그림 그리는 것은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이다 라고 했으므로 역시 동명사. 그런데 5번 보시면요. 춤추고 있는 남자아이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으로 해석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문제 풀면 알겠지만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 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구분해 두세요. 이어서 9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면 해변에서 찍힌 사진은 매우 잘 보인다, 명확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해변에서 찍힌이라고 할때 우리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찍힌이라는 건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써줘야 해요. take의 과거분사는 taken입니다.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과거분사로 바꿔주어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바로 10번 볼까요? She has a lovely 빈칸 voice. 그녀는 사랑스러운 노래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노래하는 목소리이니까 우리 sing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singing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우리말부터 보겠습니다. 닫힌 창문들이 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The 빈칸 windows kept the room warm에서 닫힌 창문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창문이 아니라 닫힌 창문들입니다. 여러분, 창문은 사람에 의해서 닫힌 거잖아요. 따라서 과거 분사를 써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됩니다. close의 과거 분사는 당연히 closed고요. 우리 정답으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은 과거 분사는 완료나 수동의 의미가 있을 때 쓴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다음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12번부터 볼게요. 그녀는 떨어진 연필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장 쓰기가 어렵다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주어, 그리고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녀는 얘가 주어죠. 동사는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he picked up부터 써주시면 되겠고요. 떨어진 연필이니까 the dropped penci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She picked up the dropped pencil 하면 그녀는 떨어진 연필을 주웠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면 되는데요. 주어는 누굴까요? 나는 이 되겠죠. 동사는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 I like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 어떤 소녀를 좋아하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문장으로 써보면 I like the girl drawing a picture.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셨나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분사가 한 단어로, 즉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의 앞에 쓰이지만 분사가 다른 말과 만나서 길어졌을 때, 즉 두 단어 이상이 되었을 때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이 순서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우리 오늘은 다양한 분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풀이해 보는 시간 가지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산업혁명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산업혁명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요. 산업혁명이 전개되며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교환과 함께 살펴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을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력이 증가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의회 정치 발달에 있습니다. 의회 정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여 농민이 도시로 이동하였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클로저 운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쉽게 생각하면 울타리를 쳤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곡물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주들은 함께 사용하는 공동지와 또 일부 농민의 농지에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었어요. 즉, 농업을 상업적으로 확대해 나갔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또 자신의 땅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어요. 즉,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해외 식민지를 이미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해외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은 원료를 공급받고 시장을 확보하는 데 아주 유리하였죠. 그럼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전개 과정 속에서 면직물 공업이 발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면직물 수요가 증가합니다. 면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면으로 만든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영국은 주로 모직물을 생산했어요. 모직물은 양의 털로 만든 건데요. 사실 이 모직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울코트 있잖아요. 이 울코트를 세탁기에 넣고 빠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면티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되고 관리가 쉽죠. 실제 당시 영국 사람들도 이 면직물의 편리함에 푹 빠집니다. 하지만 당시 면직물은 인도산 면직물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산 면직물은 주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직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손으로 만드는 게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럼 기계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실을 뽑는 기계인 당접기와 천을 짜는 기계인 방직기가 발명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동력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증기가 무엇인가요? 물이 끓으면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힘을 이용하여 동력, 움직이는 힘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마치 모터와 비슷합니다. 이후 생산 방식이 변화됩니다.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집에서 손으로 만들던 공업에서 점차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면직물 공업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제작하여 철도를 확대하고 풀터는 증기선을 운항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었던 것이죠. 또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어 통신까지 발달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품 소송이 빨라지고 시장이 확대되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늘어나고 생산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가지고 온 변화를 의미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지주들이 공동지나 일부 농지에 울타리를 쳐가며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나 자신의 땅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갔고 공장 노동자가 되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나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방접기와 방직기 같은 기계가 발명되죠. 그리고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이 이어졌고 결국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생산 방식이 어떻게 변했죠? 네, 맞습니다. 가내수공업 형식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주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서아시아와 유럽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오늘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종교개혁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뒤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제정, 군사국가, 과학혁명, 계몽사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제정,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들어온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제정, 군사, 국가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학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제정군사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군사력과 재정을 함께 쥐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정군사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정군사국가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영국형입니다. 영국형은요, 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형은 영국형과 다르게 의회와 왕이 약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작년에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한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듣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트로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패션이라든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르네상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4세기, 16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한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 맞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가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상에서, 조각상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약간 인간의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서유럽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 예술이 주된 문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냐면, 비잔티움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이때 보여지는 여러 문화 작품들을 보면 그림을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비슷한 형태로 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 유산들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뭐 경제적인 뭐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문화 작품을 그 예술 작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도시의 상인과 군주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특히나 문학,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경 부분을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은 흑사병을 피해서 도시에 살던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시골에 별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여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눈 거를 기록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 데카메론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험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수도사라든지 교회가 되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띄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치를 가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미술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 갔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예술 작품

의 형태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와 교황, 수도사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할파민 세수를 발명하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인쇄물들이 전래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조금 더 종교개혁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기화요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나는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신입니다. 우신 덕분에 이토록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사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다. 14세기부터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 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문화 운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5번은 중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봤던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의 비판, 사회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을 봤을 때, 뭐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네? 되게 세속적이네? 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첫 시작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루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루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남발을 했거든요. 자, 그럼 면벌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들키지 않더라도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죄를 지으면 벌을 사후 세계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황과 교회가 너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면벌부를 통해서 벌을 면제해 줄게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이 면벌부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시기 때 이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엄청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위치인데 독일에 있는 황제와 교황이 합심해서 루터를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거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내전 끝에 이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아우크스부르크의 하이다, 하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황제가 당연히 세니까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뭔가 국가긴 한데 사실상 봤을 때 내부의 여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독립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황제가 외부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후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뱅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특히 좋아했었냐면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중세 때는 돈을 만지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예정설을 들어보니까 내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환영하게 됐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루터와 칼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엠블린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교황한테 아, 나 지금 아내인 캐서린이랑 이혼할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던 게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마침 유럽 대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호응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해서 우리는 이제 교황과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파와는 조금은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보면,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뜻한다. 진짜 벌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트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를 완전히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면벌부에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 면제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루터의 주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교랑 신교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황의 존재입니다. 일단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과 성사, 약간 의례적인 것들을 좀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권위의 원천도 성경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인데, 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교에서는 교회의 존재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교는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 국제전으로 확전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공인받지 못했던 칼뱅파까지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가톨릭, 그다음 루터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교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또 한 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전쟁 이후에 제정군사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년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국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이 병사들, 장군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중앙행정기구를 갖춘 재정군사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약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왕이 국가에서 직접 고용했고 군인을 약간 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대포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별 모양의 요새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비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돈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료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수입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를 되게 인정하고 높게 해주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중상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 국가 안에 있었던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정군사국가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요, 왕권과 의회가 협업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형은 왕권이 좀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의회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영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가 두 번째 아내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자식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의 발전이 엄청 눈부시게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도 무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과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돈이 많은 계층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안 된다. 우리 영국에서는 그게 전통이 아닙니다, 폐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하는 글을 제출합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승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의회를 해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에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게 됐고
왕을 제거하면서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크로멜이 다스리는 공포 정치, 그다음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낫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부활되게 됩니다. 근데 또한번 제임스 2세에 의해서 똑같은 전제 정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그 과정이 피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의 끝에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받게 되면서 의회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고 이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형 재정군사국가,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높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 나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자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과시했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고 왕권도 강했고 하지만 국왕의 독단적인 세금 징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씨앗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을 보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부적 함대를 앞세워서 해상권 장악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격파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가 좀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 프리드리히 2세 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나왔던 베르사유 궁전을 좀 모티브로 따서 나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의 군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짐을 볼수 있었던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스로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이러한 가해 정책과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왕국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정 군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왕권이 의회권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면에 프랑스는 왕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의 재정군사 국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3번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4번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과학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지금 노했다, 화났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의 이런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이 과학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근대 철학도 발전했는데 데카르트 때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진보하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이성과 진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를 진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
저항권

0: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항권은 국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 저항해서 국가를, 정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고요.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 루소는 모든 국민은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절초를 앞둔 무덤가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의 길목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사나운 말벌떼.
1: 이거 물러가세요.
2: 조심하세요.
3: 빨리 천천히 가서 벌떼.
1: 조심하세요.
0: 두꺼운 보호복도 뚫어버리는 장수 말벌의 강력한 독침. 이런 위험에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벌 퇴치에 나섭니다. 폭염 속 말벌과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4: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죽죠.
0: 양봉농가 초토화의 주범인 등검은 말벌 퇴치를 위해 20m가 넘는 나무를 오르는 위험도 감수하는데요.
5: 벌떼같이 덤빈다. 이게 등검만이야 진짜.
0: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반찬 40여 가지를 매일 만드는 이곳.
6: 가짓수도 많고 국 종류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0: 그야말로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7: 정말 전쟁이에요.
5: 매일이요?
7: 네, 매일이요.
0: 40여 가지의 반찬은 기본. 삼계탕이나 갈비탕 같은 요리까지 만들다 보니 쉴 새가 없는데요. 웬만한 나물 반찬들은 1,000원짜리 두 장이면 살 수 있으니 매장은 물론 배달 주문까지 넘쳐 정신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한 반찬 가게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뜨거웠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든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냉동을 품은 불청객 말벌. 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찾아 안동으로 왔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말벌 퇴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창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9: 자, 이거는 등검은 말벌입니다. 등검은 말벌집. 그리고 이거는 장수 말벌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수 말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장수 말벌 요양벌입니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수 말벌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세상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 알바꾼 강상엽입니다. 예약하신 분들 스케줄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8: 자, 우리 또 동료 일론 머스크 닮은 양원모 씨입니다.
11: 머스크 씨, 벌 제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꼭.
8: 이 세상에 말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 둘, 셋.

0: 제2의 말벌 어벤져스 지금 출동합니다. 이른 새벽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것은 안동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상주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조상님 묘에 벌초를 하다 말벌집을 발견한 의뢰인. 다급한 상황에 말벌 사냥꾼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1: 하다가 예초기 먹고 다시부터 던져놓고 도망나왔어. 벌이 뭐 얼마나 뭐 크고 뭐.
2: 아, 이게 어르신이 찍은 영상이에요?
1: 예, 예, 예.
2: 아,
1: 예.
2: 이거 장수말벌 확실하네.
1: 예.
2: 그 봐요.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잖아. 얘들은 천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야 되니까 그 흙을 파내서 조그만한 무덤같이 흙을 다 물어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장수말벌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알 수가 있죠.
0: 공분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작은 흙무더기. 장수말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로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부터 챙기는데요.
2: 땅을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삽이 있어야 되고 돌벽이나 석벽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바로 같은 게 또 필수 필요해요. 그 옆에 또 뭐 풀 같은 게 많이 자랐거나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납도 필요하고. 이거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에요.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해서 여기서 빠뜨리면 여기가 기절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0: 안전을 위한 보호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으면 말벌 사냥 준비 완료입니다.
2: 그 장갑도 재수 없으면 이거 집다가 하다 보면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보조 장갑을 하나 더 끼는 거예요, 안에.
0: 말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호복에 달린 이건 뭘까요?
3: 선풍기.
4: 이거 없으면은 완전 찜질방 같아갖고 견디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0: 폭염 속에서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개발된 최신 장비입니다. 덕분에 올여름 역대급 더위에도 별다른 탈 없이 말벌 사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 어르신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1: 네,
2: 계세요.
1: 부탁드립니다.
2: 저 밑에 계시면 혹시 네. 위험하니까.
1: 네.
0: 의뢰인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걸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들. 장수 말벌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갑니다.
2: 여기 한번 보세요. 흙 내놨는 거 봐라. 지금 이제 8월 말도 안 되는데 흙량 어마어마하죠.
0: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흙무더기. 장수 말벌들이 봉분 안쪽에 흙을 끊임없이 물고 나오는데요. 야,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와, 신기하네.
2: 요 흙 알갱이 있죠. 요 흙 알갱이가 한 마리가 요게 이제 한 입 딱 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그 물을 내는 거예요. 넓힌 만큼 그만큼 집이 안에 커지는 거야.
0: 이제 모든 것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먼저 말벌집 주변을 두드리는 작업자. 장수 말벌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2: 여기는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벌초하다 보면 예초기 돌릴 때 예초기에서 진동이 땅에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벌초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쏘이는 거거든.
0: 그런데 성난 장수 말벌들이 공격하는 곳은 카메라. 유독 카메라에만 몰려듭니다.
5: 검정색이 되면 공격성을 더 유난히 띄는 거예요. 겁나는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래 만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0: 걱정할 것 없다지만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장수 말벌. 제작진도 슬금슬금 뒷걸음을 칩니다. 이때 성난 말벌을 제압하기 위해 말벌 퇴치꾼들이 꺼내든 건 매미채? 아니, 이걸 허공에 대고 휘두른다고 장수 말벌이 정말 잡히는 걸까요?
5: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잡혔는지?
0: 이야, 매미채 효과 좋습니다.
5: 일단은 벌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휘두르면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일부러 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한 5분이면 이거 뚫고 나와요, 이거. 이빨이 강해갖고 이런 거는 문제 없이 다 뚫어요.
0: 곤충 중에 최상위 포식자인 장수 말벌. 그만큼 강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늘처럼 두꺼운 독침은 작업자들의 고무장갑이나 보호복까지 뚫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5: 이것도 고무장갑을 잘못하면 뚫을 수가 있어요, 이게.
0: 두꺼운 공업용 고무장갑도 가차없이 뚫어버리는 독침의 위력. 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5: 이게 침 길이가 깊어갖고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0: 때문에 포획한 장수 말벌은 재빨리 알코올에 넣어 제압합니다.

0: 죽는 건 아니고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여기 한 이따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꺼내면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1: 차근차근 말벌을 잡아들이며 안전을 확보, 벌집 꺼낼 준비를 하는데요.
2: 동분이다 보니까는 일단 때를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땅을 팔게요.
1: 조상님을 모시는 동분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벌집의 입구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2: 크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벌집 있잖아.
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수 말벌집.
0: 이야, 이게 벌집 된 거면 진짜 엄청난 건데.
2: 이게 벌집입니다, 장수 말벌집.
1: 얼추 사람 머리의 두 배 정도 되는 크기. 크기가 꽤 큽니다.
2: 일단 여왕벌을 쳐놓을 거예요, 한번.
0: 여왕벌을 꼭 잡아야 돼요?
2: 네, 여왕벌이 알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왕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아가고 없애야지 안 찾아 그냥 냈더니 또 벌집을 또 질 수가 있어요.
1: 벌과 벌집뿐 아니라 여왕벌까지 포획해야 장수말벌 퇴치가 끝납니다.
2: 벌집을 찾았어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우리가 찾던 여왕벌입니다, 이게. 다른 벌에 비해서 유난히 크고요. 호랑지 부분이 길죠?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1: 여왕벌을 잡고 말벌 집까지 수거하는 것이 1차 퇴치 과정. 이제 남아있는 말벌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포획하는데요. 그리고 공분도 원래대로 정성스럽게 메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대는데도 어디선가 나타나는 장수 말벌.
0: 이게 지금 외부에서 먹이활동 갔다가 오는 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럼 남아서 이게 뒤에서 늦게 오는 놈까지 다 잡아야 돼요, 장수 말벌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2: 없다.
0: 아유, 죽었다.
2: 어? 땀 봐봐. 땀이 막 분들 좀 흐른다. 없다.
1: 장수 말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작업자들에게는 휴식 시간. 수분도 보충하고 잠시 쉬어갑니다.
2: 아, 시원하다.
1: 그렇게 기다리기를 20여 분,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3: 저희는 이제 보호복 안 입어도 돼요?
0: 지금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벌

0: 하지만 검은색 카메라를 또다시 공격해오는 장수말벌.
1: 잡은 거예요?
2: 네, 잡았어요.
0: 전문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요.
2: 제가 이거 채 들고 있는 게 감독님 혹시 쏘러 오면은 제가 날렵하게 가서 잡으려고 채 들고 있는데
3: 더 이상 거의 날아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0: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2시간에 걸친 작업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4: 수고 잘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있는데 뵙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불출을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0: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또 다른 현장, 경남 거창. 집에서 말벌이 나온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상주에서 거창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6: 처음에는 벌이 몇 마리라서 우리는 못 보고 그래서 일부 쉽게 생각했지. 근데 이번에 한 며칠 집 비우고 오니까 뭐 벌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있는 게라.
1: 쏘이진 않으셨어요?
6: 아니 쏘이진 않았어요. 우리는 벌에 쏘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가지고.
1: 아 그래요?
6: 예예. 예.
1: 아 그럼 좀 위험한 거네요.
0: 바깥의 외벽 쪽에서 벌이 출몰한다는 이야기에 그쪽부터 살피는데요.
7: 오케이 들어가네. 여기 봐봐요.
0: 벌의 종류와 출입구부터 확인하는 작업자.
8: 참말벌이란 말벌인데 장수말벌이랑 똑같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0: 참말벌은 우리가 흔히 말벌이라고 말하는 종류인데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좋아해서 건물과 집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말벌 집의 위치를 찾기 위해 벌들의 이동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데요.
9: 소리 나나?
10: 응, 소리 나.
9: 지금 넣어서 벌집 정확한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고.
0: 천장 안에 말벌이 있다는 건 확인 완료. 정확한 벌집.

0: 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 내시경까지 동원됩니다.
1: 거의 난리네, 난리.
2: 보이죠?
0: 무수한 말벌들 사이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벌집.
3: 저게 외막입니다, 외막. 그 참말벌 특성이에요. 항상 저 외막을 트는 게.
0: 먼저 벌집의 입구부터 드나드는 통로까지 완전히 봉쇄합니다.
3: 원래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틀 수 있기 때문에 벌이 들어가는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4: 참말벌 중에서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벌주가 좀 많을 거예요.
5: 어르신,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0: 퇴로까지 모두 막은 후 작전 개시. 먼저 천장에 작은 구멍부터 뚫는데요.
1: 와우,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오, 일단, 저, 잡으세요, 이거 벌.
0: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한 명은 성난 말벌을 잡고 또 다른 이는 말벌을 천장에서 꺼내는 일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1: 벌을 안 꺼내면 천장 안에 있어버리면 나중에 작업 끝나고도 밖에서 못 올 수 있고.
0: 말벌은 포획 즉시 그 자리에서 살충제를 뿌려서 처분합니다.
3: 얘들은 몸체가 좀 장수갈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금방 죽어요.
0: 말벌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니 이제 벌집만 꺼내면 되는데 그 상태로 천장을 막아버립니다.
1: 이 위에서 천장을 마감할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한 크기를 제가 딱 맞아 재단을 해놓은 거예요, 항상.
6: 아, 가이드 같은 거예요?
1: 네, 가이드 같이 삐뚤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0: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벌집 제거뿐 아니라 이후에 마감까지 고려. 재단용 나무판에 딱 맞춰 천장을 뚫는데요. 지붕과 천장 사이에 자리 잡은 벌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어, 벌집 천장 이 정도는 크게 지은 거죠. 벌집 띄우겠으면 벌 많이 나면 조심하세요.
0: 밤마다 들리던 말벌의 날갯짓 소리도 오늘로 끝인데요.
1: 으아. 이거 엄청나게 크죠? 이거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여기서 한 단, 두 단 더 지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세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0: 아우, 좋아. 작업한 지 한 시간 만에 집안을 장악했던 말벌 퇴치 완료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에서 하는 작업. 보호복에 선풍기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미 온몸은 땀에 푹 절었습니다.
3: 지금 땀 별로 안 흘리는 사람인데도 이제 줄줄 흐르는데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 죽죠.
0: 땀 범벅인 작업자들과는 반대로 집주인은 속이 시원한데요.
7: 아, 오늘 아침에는 여가지로 다 하더라고. 아유, 속이 시원. 아예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1: 예.
0: 잠시 휴식 후 천장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일단 오래된 천장은 어떻게 메워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든 메워도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워버리면 탁 들어가버리면 깨끗하잖아요.
0: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깔끔한 마감 방법도 찾아낸 건데요. 뜯어낸 천장은 목재로 보강하고 마감용 자재를 단단히 고정. 힘도 덜 들고 보기도 좋게 마감 완료입니다.
3: 깔끔하게 잘 됐죠?
7: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큰 도움 되었습니다.
3: 예, 어르신, 이제 안심하고 주무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벌은, 원래는 벌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 예, 고맙습니다.
3: 예, 다음에 또 기회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7: 예. 예.
8: 오늘 하루 일은 다 끝난 거예요?
3: 아니요. 지금 포항에 동네 길 바로 옆에 또 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하루 또 출발 해야 됩니다.
8: 여기서 포항까지 멀지 않아요?
3: 아, 한 2시간 반 정도 또 가야 되죠.
1: 하루가 깁니다.
0: 말벌이 출몰하는 8월부터는 의뢰만 하루 3건에서 5건. 이동 거리도 300에서 800km나 되는데요.
3: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역으로 몰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아주 급하거나 또 인명사고가 나거나 해서 위험한데 이런 데는 한 건이라도 가고 있습니다.
0: 내리는 비를 뚫고 찾아간 곳은 포항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을 위협하는 말벌을 잡아달라는 이장님의 의뢰를 받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온 건데요.
2: 수고 많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예.
9: 혹시 원한테 소외진 않으셨어요?
10: 괜찮습니다.
9: 아이고, 다소
10: 소외인데 괜찮습니다.
9: 아이고, 다행이시네요. 위치 좀 확인해 주세요. 아, 예, 예.
0: 말벌이 출몰한다는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9: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는 마시고 멀리서 알려주시면 돼요.
7: 바로 이 전봇대하고 이 위로 포대.
9: 예예.
7: 그 중간쯤 됩니다.
9: 아 그래요?
7: 예.
8: 거기 많이 보여요?
9: 예, 예. 지금 두 마리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봐요. 바로 또 올라오잖아.
10: 장수 말벌입니다 저거.
0: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수풀 속에 자리를 잡은 장수 말벌.
7: 이 길이 여기 서리비 분리수거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0: 분리수거장에 가려면 장수말벌 출몰지를 지나야 하는 상황. 주민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7: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10: 맞아. 길을 못 다닐
7: 정도로. 예, 많이 못 다닐.
0: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장님과 상의 후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데요. 작업복과 도구를 챙기는 사이 뭔가를 만드는 작업자. 어디에 쓸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1: 민가 주변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나오는 공격수들을 제가 일단 포획망으로 먼저 가둬버릴 겁니다.
0: 페트병의 위아래를 잘라 즉석에서 간이 포획망을 만든 작업자.
11: 그런 상태에서 벌이 나오는 입구를 막고 이걸 위에 올려놓으면 벌들이 이쪽으로 다 기어나오겠죠. 처음에 나오는 공격수들은 다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12: 우일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집 입구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통행을 금지하니 오래 하시고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장수 말벌이 있는 곳으로 진입. 재빠르게 포획망으로 벌집의 입구부터 틀어막는데요. 포획망 안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장수 말벌. 가장 위험한 공격조입니다.
7: 최대한 이벌을 많이 잡아야 마을 사람들 피해가 좀 적어요.
5: 근데 지금 여기가 환경이 안 좋은 게 경사지에다가 지금 요 입구가 요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옆에 지금 입구로 또 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0: 일단 가장 사납게 날뛰는 공격조부터 제압하는데요. 공격조가 많을수록 이후 작업도 어려워지니 잡은 것들은 바로 알코올에 넣어 기절시킵니다. 그런데 말벌 집을 가리고 있던 폐장판을 걷어내자 무섭게 튀어나오는 장수 말벌들. 순식간에 말벌떼에 둘러싸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수십 년 경력의 말벌 사냥꾼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매미채를 휘둘러보지만 감당이 안 되는 숫자. 성난 장수 말벌들의 공격이 심해지자 제작진도 급히 빠져나오는데요.
13: 뒤로 더 물러가세요.
14: 넘쳐가라.
13: 아이고, 왜 있었어요?
14: 경사리 한번 봐야 되겠어요.
13: 조심하세요, 형님.
5: 저희 작은 환경이 항상 저희가 처음 생각했는 데는 나왔지 않기 때문에.
0: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들이 많아 벌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장수 말벌에 쏘여가며 수풀을 지지기를 30여 분. 드디어 말벌집을 찾았습니다.
5: 지금 눈에 보이는 건 4단인데 밑에 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한 5단 정도 되겠네요.
14: 세력이 큰 거예요?
5: 아, 예예. 세력이 크죠. 지금 현재 5단이면은 세력이 많이 큰 거죠. 지금 벌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0: 이제 벌집을 가리고 있었던 폐장판만 들춰내면 되는데요.
13: 이야, 멋지네. 와, 대단한 거야.
0: 말벌집을 완벽히 수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자. 꺼내보니 그 크기가 더욱 실감되네요.
5: 여왕벌.
0: 마침 눈에 띈 여왕벌까지 포획 완료.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이걸로 작업 종료입니다.
13: 와, 이 손가락 왜 이렇게 커요?
5: 위에 딱 폐장판이 깔려 있으니까 배하고 물을 완벽하게 막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밭둑이란 말이야. 밭둑이다 보니까 배수도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장수 말벌인 최적의 환경이 된 거죠.
0: 잡아들인 말벌의 숫자도 꽤나 많아 보이는데요. 와,
7: 거의 한 6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 돌발 상황까지 벌어져 더욱 고됐던 이번 작업. 1시간 30여 분 만에 드디어 보호복을 벗습니다.
7: 이거 봐봐. 우와, 난리 났네.
0: 말벌을 사냥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데요.
2: 장수 말벌인데 그래도 좀 얕게 들어왔고 제가 벌을 그렇게 타는 체질이 아니라서

0: 한 번에 세 반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다섯 방 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저도.
1: 그 이마이 크다니까, 이봐봐.
2: 헬기가.
3: 드디어 장수 말벌을 잡았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는데요.
4: 아, 야들은 없어. 독하게 생겼다, 야.
5: 언니야, 저게 다 나와서 어쩔 뻔했노.
6: 식겁하시죠?
1: 예, 네, 진짜 식겁하네요.
3: 마을의 평화를 찾아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떠나는 작업자들. 말벌 퇴치 시즌이면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만 거의 하루의 절반입니다.
7: 산소 쪽은 한 30만 원 정도. 주택은 천정 뚫고 타공하고 전공구 다 받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 30만 원 두건해서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인데 기름값하고 이제 이래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옵니다.
3: 손에 쥐어지는 일당이 넉넉치 않지만 말벌의 위협으로 밤잠 설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8: 그래서 저 등급 말벌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9: 예, 엄청나게 옵니다. 자리도 못 비우고 이거 뭐 매일같이 이거 버텨 쓰고.
6: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요?
9: 이 아들이 한번 오면 한 세 통에서 다섯 통은 거의 뭐 전매를 합니다.
8: 아, 그리고 아까 세간에 그것도 떨어졌다.
3: 꿀벌을 먹이로 삼는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 양봉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치명적인데요. 기후 변화의 여파로 활동 기간이 길어진 데다가 주로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 퇴치도 쉽지 않습니다.
7: 발견을 하더라도 나무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걸 채취할 수 있는 그 말벌 헌터들이 별로 없어요.
3: 벌집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등검은 말벌 한 마리를 생포해야 하는데요.
10: 그놈을 생포해서 날려보낸 다음에 그 집을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산을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7: 어, 왔네. 저 있네. 어? 또 잡아, 잡아.
3: 꿀벌을 노리는 등검은 말벌 발견. 양봉농가의 피해를 막으려면 벌집 제거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벌 생포가 우선인데요. 눈에 잘 띄고 다른 벌과 구별되도록 표식을 한 다음 집까지 날아가게 두는 겁니다. 그걸 따라 벌집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7: 자, 너 집 찾아가, 임마. 날아가. 자, 날아가. 어, 저쪽으로 날아가, 저쪽. 봤지? 어, 저쪽으로 날아가.
8: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제일 근접한 길이 여기니까 이쪽 고를 타고 가서 이쪽을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9: 요, 뭐, 우리 문중사 있겠네. 예. 내가 갈래 하는 데 있겠네. 예, 예. 그 뭐, 가지 자르고, 그, 아. 해도 됩니다.
7: 예, 가지 잘라봐야 끝에 예. 조금 자르니까 예. 나무 훼손하는 거 전혀 없어요. 예, 예.
3: 갑자기 굵어지는 빗방울. 하지만 비가 온다고 수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장비까지 15kg을 지고 산 속으로 들어서는데요.
11: 이래서 등검을 말벌 작업이 단가 중에서 최고 비싼 이유예요. 최소가 50부터 시작이에요.
3: 좌표상으로는 이곳이 등검은 말벌이 향한 곳. 주변 나무들을 보며 탐색을 시작합니다.
6: 방향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10: 예, 예, 여기 방향이 여기 맞아요. 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니까 더 안 보이네.
6: 이거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이렇게 헤매야 돼요?
7: 어, 그럼요. 찾을 때까지 무조건 온 산 다 헤매야 되죠. 뿌려 받았는 건데.
11: 이렇게 흩어져가 내려가면서 찾아봐야 될 건데.
3: 비도 내리는 데다 날이 저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결국 흩어져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7: 여기 내려와야 보여요.
6: 어디요?
7: 여기요. 감독님 저기 보이시죠? 햇빛에 보면은 가지 사이로 동그란 거 보이죠?
3: 30여 분 만에 벌집 발견. 다행히 빨리 찾아냈습니다.
6: 이거 나무가 꽤 높은데요?
7: 아, 한 25m 돼요.
6: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7: 어, 이제 어려워도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벌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3: 등검은 말벌의 공격을 막을 보호복은 기본. 거기에 안전을 위한 로프와 하니스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6: 뭐 보시면은 밧줄을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혹시라도 미끄러지더라도 이 밧줄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게 장비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7: 야!
3: 무거운 보호장구에 제거 장비까지 챙겼으니 나무를 오르는 과정부터가 고난의 연속. 힘들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위로 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벌집이 보이네요.
6: 보이나 벌집?

0: 조리자도 없고 벌칙이 지금 대롱대롱도 달려있네.
1: 등검은 말벌 집과 함께 안전하게 하산 완료입니다.
2: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겠다.
3: 끝난 거예요?
2: 네, 끝났습니다.
1: 등검은 말벌 제거까지 총 4건의 의뢰 완료.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4: 가져왔어?
2: 네.
1: 장수 말벌집의 경우 찾는 이들이 있어서 폐기하지 않고 꼭 챙겨오는데요.
5: 저희 요번은 우리 이제 기름값 하려고 항상 가져오고 있어요.
6: 아, 이건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5: 보통 한 키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6: 오늘 몇 키로 했어요?
5: 2키로하고 3.5키로 정도 나왔어요.
6: 그럼 거의 50만 원등이에요?
5: 예, 예.
1: 가족보다 말벌과 씨름하는 날이 더 많은 요즘.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현장을 누빕니다.
7: 남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그래도 남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 덤으로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희는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매주 금요일마다 긴 줄이 늘어선다는 이곳. 매일 40여 가지의 반찬을 당일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이윤옥입니다. 지금 열심히 포장들을 해가지고 지금 배달 나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가 우리 큰딸이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둥이.
9: 안녕하세요.
8: 우리 시동생이시고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여기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 저희 신랑이에요.
10: 안녕하세요.
8: 저희는 가족들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반찬 가게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재료 준비 담당인 시동생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11: 시나물, 요거는 청경채.
6: 청경채도 나물로 만들어요?
11: 예, 예, 청경채 나물이에요.
12: 그냥 버섯 볶음, 고사리.
1: 부부와 시동생은 매일 새벽 5시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13: 닭 날개, 닭 인분이요.
6: 이건 튀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13: 아니요, 조림이요, 조림.
1: 반찬 가짓수가 많아 빼먹지 않으려면 꼼꼼히 기록하면서 진행하는데요.
12: 별빵은 준비가 다 된 거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모자란 거 이제 준비 중인 거예요.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야채 이런 거 다 나물 같은 거 삶아서 준비해주고 부치는 나물은 우리 막둥이가 하고 볶고 국 끓이고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하는 거고요.
1: 모든 일은 부부와 시동생 그리고 두 딸까지 다섯 식구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12: 이거는 오늘 국 끓일 거고요. 얘는 콩나물 국회. 가짓수도 많고 국 종류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1: 반찬 종류 선정부터 재료 고르는 일까지 총지휘하는 엄마가 제일 바쁜데요.
12: 국이 고추장찌개하고 맑은 콩나물국이거든요.
1: 음식을 만드느라 더욱 분주해진 주방. 어느새 뜨거워진 열기에 들리는 건 칼질하는 소리뿐입니다. 막내딸은 나물 종류를 무치는데요. 시나물부터 무생채, 콩나물까지 판매할 나물 반찬 다섯 종류를 아주 야무지게 만듭니다.
6: 나물 같은 거 무치는 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12: 그냥 엄마가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14: 웬만한 애기 엄마들보다도 잘한다고.
6: 아직 애기 아니에요?
14: 아유 그럼요. 애기죠. 25인데.
1: 주방에서 힘쓰는 일은 주로 아버지가 도와주는데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쓰기 편하도록 기름도 주전자에 미리 담아둡니다.
6: 아, 남편분 아이디어예요?
12: 네. 신랑에게 소소한 거에 손이 안 가게 좀 잘 해줘요.
1: 온 가족이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6년 차. 이제 두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드는 건 기본인데요. 국을 끓이면서 볶음 요리까지 뚝딱. 꼭 눈이 뒤에도 달린 것처럼 딱딱 맞춰서 조리를 합니다.
12: 닭 윗몸하고 갈치조림 얘도 끝났어요.

0: 직접 반찬을 만들면서도 진행사항 체크까지 엄마의 지휘 아래 하나둘씩 반찬이 완성됩니다.
1: 공채 써도 돼. 생일 저거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할 거죠.
0: 여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완성된 나물과 채소 무침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2: 매일 아침 이렇게 전쟁이에요?
1: 네, 정말 전쟁이에요.
2: 매일이요?
1: 네, 매일이요.
2: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1: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큰딸이 시집도 가고 나니까 엄마 반찬박이 어때? 딱 그러는 많이 서툴러서 우리 딸들하고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0: 오전 8시 반이면 큰딸이 출근하는데요.
3: 아빠 나왔어요.
0: 큰딸은 반찬의 포장과 판매, 주문 접수를 맡고 있습니다. 큰딸이 출근하면 본격적인 판매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2: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4: 저 애기를 보내고 나와요.
2: 아, 육아 때문에요?
4: 네, 애기가 셋인데 두 명 유치원 보내야 돼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오느냐고 저는 이 시간에 와요.
0: 가게 오픈까지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이제 볶음 반찬들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궁채나물 볶음은 인기 메뉴.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 재료가 있다는군요.
5: 들깨 파식가루라고 들깨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0: 겉껍질을 벗겨낸 들깨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비법. 찾는 이가 많아 매일 빠지지 않고 만드는 이 집의 효자 메뉴입니다. 볶음 반찬부터 조림까지 하나 둘 반찬이 완성돼가는데요. 반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도시락을 만듭니다. 옛날 스타일의 도시락인데요.
5: 처음에 봐봐, 이런 식으로.
6: 뭐, 아니, 이렇게 묵혀야지. 여기다 김치랑 멸치 넣고 하고.
5: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봐요. 잘못하면 애들한테
4: 혼내. 엄마가 우리 혼내는 것만 하겠어.
0: 이뿐 아니라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까지 만들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깁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간가량 국을 포함해 42가지의 반찬 완성. 막내딸이 반찬을 촬영해 가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7: 저희가 그날그날 고객님들이 당일 반찬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일반 판매도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배달 판매가 주력인데요. 영상을 찍어 오늘의 메뉴도 알리고 당일 조리라는 점도 인증하는 겁니다. 조리와 포장까지 끝나면 예약 주문 들어온 것부터 확인해서 챙기는데요.
7: 저희 이제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해서 해야 돼요.
0: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낮 12시 30분. 동시에 배달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7: 현재 오전에는 거의 40건 다 된 것 같아요.
2: 40건이요? 네. 오후에도 또 들어와요?
7: 네, 계속 들어와요. 퇴근하기 전까지.
8: 식사하세요.
0: 가게 문을 열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는 가족들. 늦은 점심을 챙기는데요.
2: 늘 이렇게 드시나요, 점심은?
5: 아, 있는 거 꺼내서, 예. 네. 어쨌든 시켜도 먹고.
2: 아, 시켜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5: 아니, 남의 밥이 맛있어요.
0: 말이 늦은 점심이지, 꼭두 새벽부터 일하느라 아침도 거릅니다. 그러니 이게 오늘 첫 끼인 셈인데요.
7: 나갔어요.
2: 배 안 고팠어요?
7: 배고팠어요.
2: 배고팠다잖아요.
7: 나도 배고팠어요.
2: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5: 일찍.
9: 지금 몇 년 됐지?
5: 이제 40년 됐어요.
9: 40년 됐나?
2: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제가
2: 19. 19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9: 네.
2: 우리 사모님은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5: 15세요.
2: 15, 19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큰딸은 몇 살에 낳으신 거예요?
5: 16세요.
2: 16이요?
5: 네. 아니.
7: 할 말이 없어.
5: 얘가 아빠 도둑놈.
0: 엄마와 큰딸의 나이 차이는 고작 16년.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데요.
5: 초등학교 때 나 새엄마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새엄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서
3: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면담 좀 해봐야겠다.
4: 친구들 엄마보다 너무 젊어가지고 아빠가 두 번 결혼한 줄 알았어.
0: 딸들이 어느덧 커서 지금은 함께 반찬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8: 늘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 네. 손님이 계속 오니까.
8: 따님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3: 큰일 날 뻔해. 안 했죠? 못 했죠? 이거를.
8: 월급 많이 주셔야 되는데. 네. 월급 많이 받아요?
10: 많이 받아요.
8: 얼마나 많이 받아요?
10: 네.
8: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받아요?
10: 아, 그럼요.
8: 훨씬?
10: 훨씬.
0: 딸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선 부부.
11: 밭에 가요. 야채하고 동화박하고 좀 따오려고요.
8: 박은 어디 들어가는 재료예요?
3: 아, 저 연포탕이요. 낙지 연포탕.
8: 내일 메뉴예요?
3: 네, 내일 말복이라 내일 메뉴에 넣어요.
0: 밭은 가족들이 함께 관리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운 채소는 반찬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치솟는 재료비도 줄이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병행하는 건데요.
8: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12: 아직 덜 컸어요. 좀 더 커야 돼요.
8: 뭐 몇 개월 정도 키우는 거예요?
12: 아니, 몇 개월에 며칠.
8: 아, 며칠 만에 이렇게 커요?
0: 밭과 노각, 가지에 고추, 콩까지 제철 채소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텐데 농사까지 짓는 건데요.
3: 소소한 게 또 재밌더라고요. 또 내가 심어서 이 나오는 걸로 반찬한다 생각할 그 뿌듯한 감, 그것도 좋고요.
0: 오후에는 밭에서 따온 채소와 내일 반찬용 재료 준비로 다시 바빠집니다. 낙지 연포탕의 국물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는 밥. 박은 껍질을 벗겨내고 씨를 긁어내면 됩니다.
1: 낙지하고 박하고 궁합이 좋아요.
0: 낙지 연포탕뿐 아니라 말복을 겨냥한 반찬을 준비 중이라 고기류가 많은 상황. 평소에 배는 일이 많습니다.
2: 갈비탕이요. 네.
0: 그리고 복날에 빠질 수 없는 삼계탕. 100마리의 닭을 일일이 세척하고 손질하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데요.
8: 이거 삼계탕 100개 준비하면 100개 다 나가요?
13: 아, 모자랄 때도 많아요.
14: 삼계탕 준비하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요.
0: 반찬 가게에서 복날은 대목. 삼계탕은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요리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닭에 찹쌀밥도 넉넉히 넣고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내일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1: 퇴근해야 일 끝나요.
8: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14: 그래도 해야죠.
1: 그래도 우리 다섯 식구 먹고 사니까, 우리 식구도 먹고 사니까.
0: 저녁 6시 30분이면 작업 마감.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반찬 가게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3: 바쁘긴 한데 오늘은 또 말복이 있어가지고.
8: 그럼 훨씬 더 바쁜 거예요?
3: 아유, 배로 바쁘죠 오늘은.
0: 한 시간 이상은 푹 끓여야 제맛을 내는 삼계탕부터 삶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든든하게 복다림할 각종 탕 종류를 만드느라 더욱 분주한데요.
2: 알락탕이요.
8: 갈비랑 낙지 들어가요. 고향식이네요.
0: 평소 나물 무침 담당이던 막내 딸도 오늘만큼은 보직이 바뀝니다.
14: 오늘 탕이 많아서 대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썰어야 돼요.
0: 밭에서 따와 썰어둔 밥은 연포탕 국물을 낼 때부터 솥에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1: 이게 이제 동화가 연포탕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아무 간 안 하고 딱 소금으로만 간해요.
3: 저건 기본 육수가 되고 야채랑 낙지는 따로 비조리로 나가요.
0: 손질해 따로 포장해둔 낙지와 채소에 시원한 국물만 부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한 시간 이상 푹 끓여 맛을 낸 삼계탕. 이야, 정말 진국이네요. 갈비와 낙지에 진하게 우린 육수를 넣은 갈락탕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한 볶다림 음식들인데요. 여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는 개별 포장합니다.
1: 여름이라 이 파 성분 때문에 이 육수가 되게
3: 상할 수가 있어요. 실 수가 있어요.
8: 같이 넣으면 빨리 상해요.
3: 네.
0: 탕과 짝꿍인 김치 겉절이와 깍두기까지 준비하면 콩날 보양식 세트 완성.
14: 사전 주문은 60건 좀 넘게 들어왔어요.

0: 날인지라 아침부터 배달 주문이 쏟아지는데요. 자매들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1: 정민아 떼순볶음 품절. 우리 삼계탕도 품절이야.
2: 인기 있는 거로 밴드에 올리면 더워서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살아.
0: 오늘 하루 들어온 배달 주문만 120건.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도 한데요. 이런 날은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배달도 정신없는데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반찬에 가격표까지 새로 붙여야 하는데요. 주말에는 가게 문을 닫아 반찬값을 반값 이하로 대폭 할인하는 겁니다.
1: 주말에 휴무여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남아있는 반찬을 다 가격을 다운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소진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운해서 그냥 판매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0: 당일에 만든 반찬과 요리들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입소문이 나서 할인 시간이 다가오면 줄까지 늘어서는데요.
3: 매주 금요일마다요?
4: 네.
2: 금요일 날은 이때 오고요. 한이 아니까. 네. 평일 날은 또 평일 날 또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0: 가격이 저렴하니 너나 할 거 없이 바구니 가득 반찬들을 채웁니다. 이러니 조금만 늦으면 냉장고가 텅 비어버린다고 하는데요.
1: 이게 마지막 일이야.
0: 마지막 배달을 끝으로 길었던 하루도 마무리됐습니다. 치열했던 오늘의 매출이 궁금해지는군요.
3: 얼마 남았어요?
5: 335만 2천 원이요.
3: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5: 아니, 아직 현금까지 합치면은
0: 오늘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5: 일단 가게 매출이 좋을 때가 그때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족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웃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유런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습니다. 실전편에 저는 최은진이고요. 아, 여러분 오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수령 본격적으로 좀 문제 풀 거거든요. 목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중단원 저수령 대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 그러니까 대단원 1에서도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수령 대비 문항 두 문제 정도만 풀어봤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문제를 풀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문제의 수준이 아주 높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수령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풀이를 눈으로만 풀고 답만 구하면 넘어갔던 객관식과는 좀 다르게 내가 풀이를 하나하나 다 쓰면서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풀이를 좀 다 내가 적어본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단어는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3번 보도록 할까요? 3, 4번까지는 레벨 1 문제라서 지금 풀이가 다 있고요. 그걸 채워나가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A, B를 곱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루트가 들어간 요 식을 계산을 좀 해보란 뜻이겠죠. 그러면 전부 루트가 섞여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333이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묶어서 5 더하기 7 빼기 4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12 빼기 4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래서 8루트 3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밑에 B는요. 마찬가지로 루트 2, 루트 2, 루트 2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로 묶었다고 생각하시고 마치 문자처럼 4, 2, 3 계산해 주시면요. 여기가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돼서 이 뒷부분은 5루트 2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8루트 3과 5루트 2를 곱하기를 해서 계산한 결과고요. 따라서 8, 5, 40 앞에 부분끼리 유리수끼리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근호 계산하시면요. 루트 6이 되겠죠. 정답은 40 루트 6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두 실수의 대서를 비교하시오. 우리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풀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의 난도가 엄청 높아서가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풀이를 다 쓰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문제라고요. 자, 요 수의 대수를 비교하고 싶다면 두 수를 어떻게 해봐라.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두 수를 빼봐라. 이게 기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괄호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거 계산을 좀 하기 위해서 요거 좀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9에 더하기 루트 5가 되니까 이제 정리해보시면요. 2루트 5와 루트 5를 계산해 주시면 3루트 5가 되는 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3루트 5고요.

2와 9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따라서 뒤에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리고 나면 요 3루트 5 빼기 7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부 루트 안으로 공평하게 들여보내요. 그러면 3, 3은 9, 5, 45가 되고요. 이 친구는 루트 49잖아요. 그럼 누가 커요? 루트 49가 당연히 크니까 마이너스 쪽이 달려 있으니까요. 0보다 작아라는 말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죠. 0보다 작다는 건두 수를 빼서 0보다 작다는 건 뒤에 게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많은 문제를 풀고 왔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풀이를 쓰면서 연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은요. A, B를 유리수의 값으로 이제 구해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1.2에 루트 0.3을 계산해 볼까? 루트 안에서 계산을 해보죠, 뭐. 루트 안에서 1.2 곱하기 0.3이니까 숫자끼리 곱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36인데 소수점 밑에 두 자리잖아요. 0.36이죠. 0.36이면 뭐예요? 100분의 36, 10분의 6을 제곱한 거죠. 즉 0.6이 나와요. 밖으로 나올 때. 그죠? 그게 A예요. 10분의 6, 0.6, A. 그 다음은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루트 10분의 7과 루트 14분의 125를 곱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곱하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계산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더라도 약분이 되는 게 지금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 좀 가볼게. 그럼 일단은요, 여기 7, 2, 14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5, 20, 5, 25 됐나요? 약분 되겠죠? 그리고 나면 남는 것만 먼저 추려보시면 분자는 25가 남고요. 분모는 2는 4가 남죠. 물론 계산 안 하고 2의 제곱 쓰셔도 되고요. 너무나도 예쁘게 2분의 5라고 딱 밖으로 나오겠죠. 이 수치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리수 AB에 대하여 AB를 곱하라고 했으니 AB를 곱해주시면 이 친구는 10분의 6이에요. 10분의 6 가져올게요. 그 다음은요, 2분의 5거든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두 수를 곱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3이고요. 이렇게 이제 역시 약분해주면 2가 돼서 2분의 3이야 라고 해서 정답은 2분의 3 하고 5번 정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하는 AB에 대해서 루트 A분의 루트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찬가지로 A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루트 6분의 루트 54라고 한다면 안에서 계산 가능하죠. 루트를 합쳐요. 제곱근기와 합쳐서 6분의 54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6, 9, 54 하니까 루트 9거든요. 따라서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게 A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루트 2분의 27인데요. 이게 나누기잖아요. 요걸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루트를 합쳐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죠? 따라서 루트 2분의 27에, 한 번만 더 쓰자. 곱하기로 바꿨어야 되니까 2분의 27에서 곱하기, 얘가 지금 역수로 뒤집어질 거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면 안으로 들여보내서 역수로 뒤집으셔도 돼요.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안에서 뒤집어도 되죠? 그럼 얘를 뒤집어준다면 2분의 27에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하시면 루트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요. 3하고 지워서 9가 되고요. 2하고 4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36이 돼요. 6으로 나오네요. 그게 바로 B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루트 a분의 b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루트 a분의 b다. 그렇다면 루트 a분의 루트 b. 그러면 루트 3분의 여기는요.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합칠까? 3분의 6. 안에서 루트 2.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루트 2야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이 이제 풀이를 조금 정갈하게 쓰면서 내가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 학교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풀이를 이제 잘 정리해서 예쁘게 쓸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문제가 너무 어렵고 이렇진 않아요. 물론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문제 난도라기보다는 이제 쓰면서 연습한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문제 갈게요. 7번입니다. 요 값이 5루트 3이 되도록 x의 값을 정하라는 문제죠. 이럴 때는 당연히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이제 공평하게 루트 안으로 들여보내서 양변을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루트 4x-1은 루트 요걸 안으로 들여보내서 5, 5, 25의 3이니까 75.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비교하면 4x-1이 결국은 75가 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4x가 76이 되어서 x의 값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4, 1은 4, 36, 4, 9, 36 이렇게 x는 19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 될까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루트 83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831은 여기 없어요. 왜냐면 8.3만 있거든요. 8.4, 8.5. 그러니까 요 수를 적당히 변형을 해주셔야죠. 루트 831은 어떻게 변형해야 하냐? 루트 8.31은 여기서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31을 먼저 쓰시고 곱하기 100을 하면 돼라고 변형하는 게이 문제의 거의 반 이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루트 8.31에다가 루트 100을 곱하게 되니까 곱하기 10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루트 8.31은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제곱근 표에 의해서 루트 8.31이 얼마인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8.3에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2.883이 됩니다. 2.883. 됐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이걸 대입해서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값은 루트 831인 결과적으로는 요 값에다가 2.883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28.83이더라 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연습은 아마 지금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바로 표에서 찍찍 긋고 막 하거나 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항은요, 루트 2와 루트 3을 XY로 각각 지칭해 주었고요. 요두 개를 간단히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요, 루트 98을 간단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루트 98은요, 누가 봐도 49 곱하기 2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2로만 나눠줬어도 49가 보이거든요. 그 루트 안에서 49 곱하기 2가 되어서, 루트 49는 7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 루트 2,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루트 150이에요. 루트 150은 아마도 지금 2 아니면 3으로 간단히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XY로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나 3으로 나눠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5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3, 5, 15, 그죠? 3, 5, 15, 그리고 얘는 2, 5, 10 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이 친구 예쁘게 간단히 해주시면요, 5의 제곱은 밖으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5루트 6이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루트 98에서 루트 150을 빼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예쁘게 좀 써보면 7루트 2에서 결과적으로는 5루트 6을 빼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AX에 BXY 꼴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X가 뭐냐면요, 루트 2거든요. 그러면은 X가 루트 2고 A는 유리수라고 아마 줬을 거예요. 맞죠? 그래야 이게 유일하게 딱 픽스가 되니까
이 B도 유리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XY는 지금 루트 2,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6이 될 거고요. 얘는 루트 2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정리한 이 수가 루트 2 앞에 계수와 루트 6 앞에 계수를 찾아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수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A는 7이라고 결정할 수 있고요.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덧붙일 수 있는 말은 X는 루트 2고, XY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니까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자연스럽게 A 값은 7이 되고 B 값은 루트 6 앞에 계수인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더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2가 되는 거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데 요 마지막에 답을 약간 끼워 넣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10번으로 갑니다. 10번 문항 볼게요. 요것도 이제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ABC를 맞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선은요. 첫 번째로 루트 18분의 125잖아요. 루트 125. 요걸 조금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25라는 거는 5의 거듭제곱인데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5의 세제곱이거든요. 5, 25에 5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분자가 5루트 5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루트 18의 18은요, 9, 2, 18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에 2예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18 같은 경우는요, 3의 제곱에 3이 밖으로 나오면서 3루트 2, 요렇게 되게 됩니다. 됐어요. 그게 바로 요 A루트 2분의 B루트 5의 상황에서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즉, 유리수이기도 하고요. 루트 5, 루트 2 앞에 유일하게 5, 3으로 존재하게 돼서 B루트 5에 A루트 2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A는 3이 되고 B는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요게 C 루트 10이라는 거에서 C를 얻어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요 팁만 갖고 갈게요. 3루트 2분의 5루트 5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C 루트 10이라고 한다는 건 분모에 있는 루트 2가 사라졌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C는 유리수일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도 보고 싶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출제 의도가 유리화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곱근을 간단히 하는 것도 보고 싶었고, 뒷부분에선 유리화하는 것도 보고 싶은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은 문제라서, 1번과 2번에 아마도 공평하게 점수가 배분이 될 거예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요거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분모를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3, 2, 6분의 5 루트 10. 요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그리고 나면 이게, C 루트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10 앞에 있는 이 C는요, 그 앞에 유리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는요, 6분의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BC를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5까지 정리해서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2, 6, 2분의 25네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25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풀이는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 각각의 풀이가 공평하게 좀 배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출제 요소 두 가지거든요. 제곱근 계산하는 거랑 분모 유리화하는 거. 그리고 나서 ABC 각각 구한 거에 뭐 점수 좀 들어올 거고, 곱한 거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해서 점수 배분이 될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대기식비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어갔나요? 네, 좋습니다. 11번으로 가서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은요, 한 변의 길이가 각각 3루트 2와 3루트 5인 두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고 싶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그 더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넓이가 같도록 정사각형을 다시 만들고 싶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첫 번째 파트는요,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2와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5인 요 정사각형 있죠? 그죠? 이 정사각형과 또한 변의 길이가 3루트 5인 요 정사각형, 두 가지 있죠? 요두 가지 정사각형을 가지고 넓이의 합을 구하면 돼요. 오케이? 네.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제곱하시면 되죠.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9이 18. 맞아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3루트 5의 제곱. 9, 5, 45. 그래서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에 일단은 점수가 각각 들어올 거고요. 그 넓이의 합은요. 18 더하기 45가 돼서 일단은 더해서 얼마나 와? 63? 좋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넓이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 점수가 일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거와 넓이가 같은 또 다른 정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이 넓이가 63이래. 됐어요? 그랬을 때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맞죠? 따라서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볼까요? 됐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한다면 식을 굳이 세운다면 x의 제곱이 63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 값이 이때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즉 제곱근의 그 정의를 이용하셔야죠. 제곱해서 63이 되는 수는 0보다 크니까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그 뭐죠? 길이니까 0보다 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63이 될 겁니다. 따라서 루트 63이 되고요. 루트 63은 97의 63이잖아요. 따라서 3 루트 97, 7을 남겨놓고 나오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이제 3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루트 7. 단위가 있다면 단위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위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마무리해주셔도 되기는 하는 문제고요. 뭐 어렵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또 쓰는 거는 또 까다롭게 또 써주셔야 돼서 이게 서술형이라서 여러분이 쓸게 많고 일이 많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연습 좀잘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문항입니다. 요걸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것도 아니죠. 그치만 좀 꼼꼼하게 계산하는 걸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루트 32라는 거는요, 제곱수 16을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요, 등호 붙이시고, 루트 16 곱하기 2, 일단 쓰고 넘어갈까요? 괜찮아요? 2루트 5는 사실상 그냥 한번더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8, 64 곱하기 2 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곱수를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80, 이건 어떨까요? 16이 제곱수인데, 16 곱하기? 그쵸, 5죠, 5.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시면 감각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16 곱하기 2, 16 곱하기 3이 48, 16 곱하기 4는 64, 16 곱하기 5는 8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6 곱하기 6은 96.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2부터 쭉쭉 나누고 있으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런 숫자의 감각이 좀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요, 16 곱하기 5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일일이 다 써가면서 이제 하시면 사실 나중에 조금 실수를 해도 중간 포인트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4가 나오니까 4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2루트 5 하시면 되고.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는 82 나오겠죠? 따라서 8루트 2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은 4의 제곱이니까 4루트 5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정리해 주시면요. 4루트 2와 마이너스 8루트 2 계산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고요. 또 2루트 5와 4루트 5 계산이 가능합니다. 두 개를 정리해 주시면요. 6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끝. 더 이상은 더쓰면 안 되잖아. 루트5랑 루트2는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끝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3번 문항입니다. 자, 이제 13번 문항은요, 비슷하네요. 문제 똑같은데요. 아까랑 거의 똑같고요. 뒤에 루트3과 루트7이 있으면서 a랑 b 유리수를 구해내라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랑 다른 점은 유리화를 분모를 하는 걸 보고 싶다는 출제 요소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좌변하시고요. 좀 정리해 주시면 그게 편하실 것 같고요. 등호

규모의 기준으로 좌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75, 뭐 여유가 되시면 한번더 쓰고 가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좌변이라고 하고 갈게요. 그럼 루트 75는요, 역시 제곱수 찾아주셔야 되죠. 그럼 25 곱하기 3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여기는요, 루트 7분의 14거든요. 그래서 루트 7분의 14는 유리화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면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안 되면 유리화를 직접 하시는데, 14라는 게2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루트 7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계산의 편의상 루트 7과 요거를 약분해 주시면 루트 7의 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7 하나만 남아서 사실상 이 루트 7이 바로 되기는 해요. 요게 이제 바로 된다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루트 7을 이렇게 곱하는 과정을 여기에 한번 쓰고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이것도 5루트 3 바로 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루트 27이면 3루트 3 이제 바로 가도 될까요? 9, 3, 27 익숙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루트 63이잖아요. 그러면 9, 7에 63 하니까 3루트 7 이렇게 바로 가주시면 더 좋겠죠. 이것도 5루트 3 지우고 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점수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간단히 잘 했는지, 점수 배점이 뭐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배점이 크면 하나하나에 점수가 들어올 거고, 배점이 크지 않으면 이제 통으로 이걸 간단히 했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요거는 조금 출제수가 달라요. 얘는 유리화이기 때문에 유리화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점수가 매겨질 수 있고. 어쨌든 요거 정리해 주시면요. 3루트 3, 5루트 3이니까 2루트 3 됐고요. 그리고 루트 7, 루트 7 정리해 주시면 3루트 7이랑 2루트 7 해서 플러스 루트 7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걸 A 루트 3인, 아, 여기 이제 우변인데요. 우변이 A 루트 3 더하기 B 루트 7이니까 이두 식을 비교해 주시면요. A는 결국 유리수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사실은 의미 있긴 하거든요. AB가 유리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AB가 유리수가 아니면 A가 이 루트 3 앞에 있는 수라는 말을 단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B에 루트 7 곱해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이 루트 3 앞에. 그런 거 이제 단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말을 꼭 단서로 잡아주긴 해야 돼요. 그렇다면 1대1로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애라는 말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A 값이 2가 되고요. B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났고 A 더하기 B는 그러므로 더해서 3이야. 라고 명확하게 써주셔야 문제 풀이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중학교이기도 하고 해서 요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막 완벽하게 단점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를 대비한다면, 이유는 명확하게 아셔야죠. 요런 조건이 사실 왜 들어갔는지, 이런 조건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이유 없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이유 없이 넣은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조건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몰라도 이제 문제는 풀 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냥 넘기실 수가 있어요. 그치만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공부할 걸 생각해서 이런 조건까지도 좀 꼼꼼하게 보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4번입니다. 14번 문항은요, 이걸 정리해서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유리수 A 값, 이런 말들도 괜히 들어간 말이 아니죠.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요, 첫 번째입니다. 요거 전개를 해서 간단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주어진 식이라고 하고 정리해 볼게요. 아니면 요 식을 한번더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서 6 더하기 3a 루트 3 이렇게 전개 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식과 요 식은요. a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두 개, 제가 지금 표시한 요두 개는 한 번에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루트 3끼리 묶어서 쓰시면 좋겠죠. 이해됐죠? A가 유리수이므로 요 둘을 묶어서 3a-15의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결과가 유리수가 또 되고 싶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죠. 맞아요. 따라서 3a-15가 0이 되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게 두 번째로 갈수 있어요. 이 식이 유리수이므로라는 말이 붙으면서 따라서 요게 0이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A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5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됐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짜자잔. 맞아요. 왕관 쓰는 날이에요. 학교 시험 만점왕. 여러분이 만점을 받는다면 왕관을 쓰기에 합당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자, 오늘 10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10개의 문제를 만약에 다 풀고 다 맞힌다면 여러분은 왕관을 쓸 자격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서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내용도 혹시 배울 게 있으면 배워보자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밑줄 그은 시원하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원하다.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이키면서 그냥 숟가락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이키면서 한다는 말이 시원하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여자아이가 국물이 뜨거울 텐데 시원하다고요? 라고 이제 놀라워하죠.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이 시원하다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퍽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엉 이런다죠. 자, 시원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목욕탕에 가서도 뜨끈뜨끈한 물속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시원하다 이래요. 도대체 이 시원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갑다 뭐 이런 말이 맞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깔끔하다. 이야! 아주 그냥 시원하게 싹 치웠구나. 뭐, 이렇게. 그죠? 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사글사글하다. 아유, 그 청년 아주 시원스런 청년이야. 이럴 때.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 어우! 와, 정말 시원한 음료수야. 이럴 때. 그죠?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이어 마음이 후련하다. 와, 진짜 경치가 시원하다. 이렇게. 음식이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 아우, 시원해. 여기 한 그릇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자, 어떤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요. 5번에 있어요. 음식이 뜨거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후련하다예요.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시원하다를 사용합니다. 자,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이어 마음이 후련하다. 자, 여기도 후련하다가 나오죠? 무엇이? 마음이 후련해요. 덥고 춥지 않거나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해요. 이것도 시원하다. 서글서글해요.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쭈뼛쭈뼛 하지 않고요. 아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아주 후련하게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는 얘기예요. 아유, 어르신, 어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할게요. 아유, 제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볼때 우리 아유, 그냥 행동이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 자,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뜻. 이게 알맞게 서늘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뭔가 기분이 좋고 그 시원한 물을 막그 마셨을 때그 후련한 감이 또 있잖아요. 자, 이런 뜻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시원한 물을 캬 하고 먹었을 때, 마셨을 때. 아, 진짜 속이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 다그 뜻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런 뜻의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의어란 말을 또 사용하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의어, 예, 이 시원하다는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의어예요. 자, 다의어에 무엇이 있었나? 예를 들면 여기처럼 시원하다. 네, 시원하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이거 그 뜻을 자세히 살피며 읽어보자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요 단원을 처음에 배울 때 요거 오늘 요거 좀 기억하자 하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맞아 하고 기억하나요? 요 시원하다 낱말 앞에 어떤 그림과 낱말이 있었는데 아내 다리 내 다리 아 쥐났어 이거 생각나요? 예그 쥐하고 뭐 다리에 쥐가 있다고 뭐 이거 자, 이 쥐하고 시원하다 우리 기억하자. 기억나죠? 예. 자, 이건 다의어. 쥐는 뭐였어요? 동형이의어. 동형이의어의 그 대표적인 걸 우리 쥐 배웠고요. 다의어의 대표적인 낱말로 시원하다. 예, 배웠었습니다. 자, 시원하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었나? 먹다. 또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눈. 또, 연관성. 뜻의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낱말들. 또뭐 있었나? 저녁. 시로 우리 알아봤었죠? 저녁. 먹는 밥도, 저녁에 먹는 밥도 저녁. 그쵸? 그 해가 질 때, 그때도 저녁. 또 무엇이었어? 머리. 야, 나는, 머리 모양 어때? 할때그 머리. 머리카락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예, 우리 신체 부위 머리. 그 다음에, 너 머리 좋다! 할때그 머리. 예. 다, 지능이란 뜻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 타다. 타다는 아니지. 타다는 동형이의어고요. 길. 길. 여러분, 길.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는 그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내가 그 진로를 생각할 때, 내가 내 인생에서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진로, 뭐 어떤 뜻, 뭐 이런 거. 자. 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거. 그것도 이것도 길이에요.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의어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2번. 차다의 뜻이 같은 문장끼리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물이 차다. 아, 그 차가워. 예,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공을 차다. 발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 밀어 올리는 거. 자, 이런 차다도 있어요. 제기를 차다. 제기를 발로 차요. 그쵸? 그 다음에 바람이, 예, 쌀쌀해요. 차요. 자, 온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차다의 뜻이 같은 문자끼리, 물이 차다. 그 다음에 바람이 차다. 공을 차다. 그 다음에 제기를 차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물이 차다. 이거는 온도가 낮은 거죠. 공을 차다. 이건 발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뜻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럴 때 뜻의 연관성이 없이 전혀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뜻이 달리 사용되는데 우연히 진짜 우연히 형태가 같아. 형태가 같아. 이것은 동형 형태가 같으니까 동형 이의어. 예, 이렇게. 그래서 어떤 책에는요, 이의자 없이 그냥 동형어, 이렇게로도 쓰이긴 해요. 자, 중요한 건 형태는 같은데 뜻은 다른 말이다. 그래서 물이 차다, 공을 차다 해서 이 차다가 동형이의어의 또 대표적인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이 서로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밑줄 그은 낱말. 차다, 배, 먹다, 쓰다, 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잘 보시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한 친구는 요거 뜻이 서로 관련 있는 거 여기에 아마 다 꽂힐 거야. 아? 뜻이 서로 관련 있다고? 자, 이거 뭐예요? 다의어죠? 예. 다의어는 뭐예요? 뜻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이런 뜻으로도 쓰이겠네? 아, 요런 뜻은 어때? 하고 점점 붙어 나가죠. 자, 이렇게 기본 의미가 있고요. 기본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거와 비슷하게 여기에도 쓰이겠네? 여기는 어때? 아, 이런 뜻으로도 쓰일 것 같아. 자, 이렇게 주변으로 확대시켜 나가요. 예. 네. 자, 이런 말을 우린 뭐라고 한다? 다의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떡볶이를 먹었어요. 아우, 맵다, 매워, 매워.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려, 아려.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요리하던 불에, 저기, 장작불에서 막 이렇게 나무가 막 타요. 그러면서 연기가 막내 눈으로 와요. 아우, 매워. 떡볶이 매워. 이러다가 장작불에서 타는 연기가 내 눈으로 와. 아우, 눈 매워, 눈 매워. 이때도 매워 쓰죠. 맵다, 맵다. 자, 맵다가 또 하나의 다의어인데, 원래는 입에 이제 혀가 맵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마치 눈에 연기가 들어갈 때도 눈이 막 쓰라리고 아려. 그럴 때도 아, 눈 매워 또 써요. 예. 이렇게 뜻의 연관성이 있다고요. 기본 뜻이 있는가 하면 그 기본 뜻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변 뜻도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맵다의 뜻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다의어의 특징이죠. 자, 말하자면 이 3번 문제를 다시 보면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이 서로 관련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의어인 것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거 한계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물이 차다, 공을 차다. 뜻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뜻이 하나도 같지 않은데, 그냥 형태만 같을 뿐인데, 이거 뭐예요? 동형이의어죠. 그죠? 자, 배를 타.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배를 먹었어. 이거 뭐예요? 선박 배와 과일 배는 그 뜻의 연관성이,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단지 우연히 형태만 같은데, 그럼 동형이의어죠? 밥을 먹다, 마음을 먹다. 밥을 내 뱃속에 넣어. 아, 마치 말이야. 내가 뭔가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 내가 나이를 나에게 뱃속에 넣으면, 즉, 나이를 내 속에 넣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작이나 그 의미가, 그 상징이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다? 다의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약이 쓰다, 글씨를 쓰다. 아, 썼어. 이건 맛이잖아요. 맛이죠? 맛의 그 느낌이죠? 그런데 글씨를 써요. 연필로 써요. 전혀 둘 사이에 뜻이 관련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우연히 그냥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낱말이에요. 예. 자, 쥐가 도망가네. 다리에 쥐가 났네. 예, 다리에서 쥐가 땡하니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쥐와 여기 쥐는 전혀 다른 낱말이다. 형태만 같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동형이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뜻이 서로 관련 있는 것은 3번 다의어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5번, 네, 4번, 5번 문제에 해당하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뭐다 아시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4번에서 5번 문제 풀때이 표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예,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 자,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눈입니다. 눈. 눈을 깜빡이다.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수 있는 감각기관의 뜻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의 눈은. 자, 어우, 나 눈이 나빠. 이때는 물체를 알아보는 눈의 능력을 여기서는 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눈을 깜빡이다. 이때는 감각기관의 뜻이 있고요. 잘안 보여. 나 눈이 나빠. 할 때는 눈의 능력이란 뜻이 있죠. 자, 이렇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니야.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너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이때 눈은 판단력이 있다. 예, 판단하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눈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 가지 뜻으로. 이럴 때 뭐다? 다의어다. 그래서 동형이의어냐, 다의어냐. 예, 골라라. 그러면 다의어. 우리가 말 속에서요. 말 속에서. 이게 습관이에요. 말 속에서. 자, 뭐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뭐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그 여러 가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의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이렇게. 예. 자, 이게 바로 다의어의 뜻이에요. 자, 5번입니다. 가, 나의 눈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래요. 서기가요. 가와 나의 눈의 뜻은 서로 관련이 있는 단 말이야. 자, 서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의어란 뜻이죠. 눈을 비비다. 네, 눈에 뭐 들어갔나 봐 하고 비벼요. 눈을 비비다의 눈은 가의 눈과 같은 뜻이야. 맞나요? 감각기관. 맞죠? 네, 이것도 맞고요. 자, 나의 눈. 여기 눈. 눈 대신 사물을 판단하는 힘으로 바꿨어도 뜻이 같아. 자, 판단하는 힘? 이건 뭐예요? 판단력이죠. 자, 이건 시력이죠. 이건 시력이고요. 오, 너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야, 너 과일 보는 눈이 있어. 할 때는 요건 뭐예요? 판단력이죠. 판단력. 자, 그래요. 그러면 보람이가 나의 눈 대신 사물을 판단하는 힘으로 바꿔 써도 된다. 요건 아니죠. 얘는 시력이고 얘는 판단력의 뜻으로 지금 쓰인 거죠. 자, 그래서 보람이가 설명을 알맞게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다의어와 관련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다의어라고 했죠.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마다 서로 관련성이 있다. 뜻에 관련성이 있다. 그게 다의어라고 했어요. 어휴, 뭐 하나도 뜻에 관련성이 없네.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단지 형태만 같을 뿐. 그건 동형이의어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림이 뭐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나머지는 동형이의어란 뜻이겠죠? 말 하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 전혀 뜻에 관련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동형이의어. 그다음 마시는 차하고 교통수단의 차. 전혀 뜻에 관련성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형태만 같을 뿐. 그러면 동형이의어. 이게 뭐라고요? 전혀 다른 낱말이다. 예, 전혀 다른 낱말. 먹는 밤, 그 다음에 해가 없는 어두컴컴한 밤. 이것도 역시 전혀 뜻에 관련성이 없죠. 그러면 동형이의어. 뿌, 교통수단 배와 과일 배도 전혀 뜻에 관련성이 없는 그냥, 너 누구야? 이렇게. 예, 너 누구니? 근데 나랑 형태만 같다. 뭐 이런 거죠. 동형이의어. 자, 그럼 남은 건 얘네요. 자, 길쭉한 다리죠. 그 다음에 책상 밑에 있는 길쭉한 다리. 이것도 책상 다리, 이건 사람의 다리. 자, 원래 이 다리는 사람의 다리예요. 어떤 신체 아래에 있으면서 길쭉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비슷하단 말이지. 이거는 사람 밑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쵸? 이거는 어떤 나무나 뭐 플라스틱 이런 이 널빤지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 아래에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뜻의 연관성이 있어요. 자, 오징어 다리 보세요. 오징어 다리. 오징어도, 예,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거 오징어 다리요. 이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예. 아, 이거 몇 개인지 세지 마시고. 이거 뭐예요? 아래에 있죠? 오징어 다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쵸? 이렇게 길쭉한 것들. 뭔가의 아래쪽에 있어. 이거 다리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요. 예. 자, 그리고 사전 찾아보면요. 여러분, 이런 건 다의어잖아요. 이건 다의어. 아이고, 이거 꼭 마처럼 생겼네. 미안한데, 이건 꼭 지우고 가봐야겠어요. 예. 절대로 마로 보일 순 없어. 네. 자, 이건 다의어죠. 예. 자, 예,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다리 한번 찾아보세요. 목격하셔야죠. 그죠? 꼭 찾아보세요. 어떤 물체나 사람 요 아래에 있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뜻에. 그래서, 이건 다의어로 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해놓고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때까지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안경다리, 예, 이런 거 길쭉하잖아요, 그죠? 이런 뜻에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어사전 보면 에이? 이건가 저건가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 국어사전 찾아보면 정말 재밌어요. 나 다이어 배웠는데 다리 해놓고 1, 2, 3, 4 있어. 근데 이건 뭐야? 이렇게. 어깨번호도 있다? 있어요. 보세요. 그래놓고 다리가 또 있어. 요렇게. 어깨번호 2번. 이때 다리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 왜, 저기, 물 위에 떠있는 다리 있죠, 왜? 그 다리. 그것도 다리예요. 그쵸? 그런데 이 다리와 이 다리는 뜻이 전혀 달라. 그죠? 그럴 때 국어사전에서는 야, 이 다리하고 이 다리는 전혀 다른 단 말이야. 그냥 저기 모습만 같을 뿐이야. 형태만 같아. 그럴 때 어깨번호 1, 어깨번호 2 이렇게 찍어준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라는 말이요. 다의어도 있고요. 동형이의어도 이의어도 있어요. 재밌지? 예. 이게 바로 낱말 공부하는 재미예요. 국어사전 꼭 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이제 말부터 나오네요. 고등어잡이 이것에서 바로 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네, 고등어잡이 뽀. 예, 배가 되겠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다에서 금을 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여기에서의 눈은 바로 이거죠, 이거. 자, 우리는 과일 가게도 들렀다. 탐스러운 과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어릴 때는 과일을 직접 따서 먹기도 했단다. 그때를 생각하니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자, 나이를 이렇게 먹을 순 없죠. 나이가 많아졌구나.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여기 요 눈도 함께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과일은 채은이가 고를까? 네, 채은이에게 기회를 줬어요. 자의 선택은 바로 윤기 나는 이것.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또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윤기 나는 배지요. 이것은 뿌앙 배가 아니라 먹는 배고요. 우와, 과일 보는 눈이 있네요. 이때의 눈은 판단력 이런 뜻이 있고요. 시원하고 달아서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두번 합한 만큼 예,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배, 눈, 네, 요런 것들, 그 동형어들을 봤어요. 자, 과일 가게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크게 웃으셨다. 예, 금세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뭐가 불러요?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 여러분, 그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뭔가 먹는 걸 보면 내 배가 불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예요, 이게. 자, 다음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시장 구경을 하면 좋겠다. 예, 네, 조금 오히려 보는 사람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온 가족이 다 손붙잡고 시장을 누벼. 옆에서 지나가다가, 그걸 볼것 같은데. 자, 손을 잡고 함께 구경을 하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일까요? 이건 편지죠, 편지. 네. 우리 보통 이런 걸 편지 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전해요. 자, 시장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나열한 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글, 이건 제안하는 글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 여러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 엄마와 시장 구경을 한 경험을 나타내는 글, 뭐,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 경험 나타내는 건 어디에 써요? 일기글에 쓰죠? 예. 일기글에도 많이 쓰죠. 물론 이 글은 일기글은 아닙니다. 일기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날짜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날씨도 써야 되고, 뭐, 제목도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뭐, 날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험을 나타내는 글일 뿐입니다. 예, 요거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예, 일기글도 참고, 예, 경험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정답을 안쓸 뻔했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5번입니다. 자, 가을을 대신하여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뭐예요? 엄마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 이런 뜻이죠. 가을을 대신하여 써도 뜻이 비슷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이 젊구나. 나이가 많이 어리구나. 나이가 많이 아깝구나. 아이고, 나이가 아깝다. 철없는 행동할 때, 아유, 나이가 아깝다. 막 이러죠.
그 다음에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이를 빨리 먹고 싶구나. 여러분, 나이 빨리 먹고 싶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천천히 먹고 싶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예, 4번. 자, 이렇게. 예. 여러분, 엄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한 글자로 쓰시오. 오징어잡이 어딜까요? 오징어잡이 배에 뿌, 막 이렇게 좀 크겠죠? 오징어를 잡, 에, 오징어래, 고등어잡이 배. 자, 고등어잡이 배에, 예, 여기도 배에서 바로 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이야, 이분 장사 진짜 잘하신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바로 왔대. 진실일까? 옆에 바다가 있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네. 오징어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저의 선택은 바로 먹음직스러운 배. 자, 이 배는 과일 배죠. 그죠? 이 배와 이 배는 벌써 생김새도 완전 달라. 그죠? 자, 전혀 뜻의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연히 형태가 같을 뿐이다. 동형이의어. 예. 아유, 이제 여러분 이쯤 정도 되면 예, 자다가도 배 먹어라 동형이의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줬으면 자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내 배가 부른 느낌이 납니다. 예, 요건 배죠 배 배꼽 배. 네, 이렇게 바지 이렇게. 굳이 바지를 안 그릴 걸 그랬나? 네. 자, 예, 배지요. 자, 그러면, 예,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한 글자로 쓰시오. 한 글자로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굳이 한 글자 아니어도 돼. 예, 이거 아주 친절하네요. 예, 그래서, 기역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한 글자로 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요. 저기 뭡니까? 타다. 타다도 보세요. 지금 요거 생각이 났어. 요 배를 타다. 차를 자동차를 타다. 타다. 이 타다도 한번 볼까요? 타다. 여러분 타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타는 거? 예. 자동차 타다. 뭐 이런 거. 요것도 타다잖아요. 그쵸? 그런데 물건이 불에 타다. 어때요? 자, 여기 이렇게 막 불꽃이 막 올라와. 이럴 때 물건이 또 타죠. 자, 보세요. 불에 물건이 탈 때도 타다. 우리가 교통수단인 자동차나 자전거도 타다. 뜻의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타다는 동형이의어다. 이것도 이때는 동형이의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동형이의어를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거 다의어일까 동형이의어일까 제일 좋은 건 사전 찾아보면 되고요. 사전 찾아보면 타다 1 타다 2 이렇게 어깨번호가 있으면 동형이의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낱말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의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되는 나의 낱말 눈을 살펴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1과 2에서 남자아이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자, 눈 1, 2, 3, 4, 5 이거 뭐예요? 다의어죠. 다의어. 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감각기관. 그 다음에 눈의 능력, 판단하는 힘, 표정이나 태도, 사람들의 눈길, 그리고 중심을 이루는 부분을 우린 전부 다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눈은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의 눈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관련이 있다! 다의어죠. 그래서 뜻풀이를 찾아볼게. 나의 눈의 뜻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야. 이는 일. 네, 일의 뜻을 넓힌 것으로 일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어. 이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을 우리는 다의어라고 해.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 고추가 겨자와 같이 맛이 알알하다. 날씨가 몹시 춥다. 무엇에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할 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대로 걱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걱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의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경제적 불안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특히 50대의 경제적 불안은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불안입니다. 돈 그러면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은퇴가 눈앞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가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은 해봤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모르겠어. 즉, 노후 불안은 미래의 나에 대한 공포인 거죠. 경제 불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에 대한 불안도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내 월급은 이제 피크를 찍었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녀 등록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예 결혼도 한대요. 방도 아직 얻어줘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입원을 하시네. 간병비가 자꾸 들어가고요. 이제 어디 요양시설을 모시려고 슬슬 준비하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분담을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돈과 관련돼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 비교 불안이 또 생깁니다. 이때쯤 되면요. 대부분 그냥 천천히 정년 준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조용히 명함 내밀면서 높은 자리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 번 친구가 또 하나씩 가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닌데 졸업하자마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부터 매달 월급 받으면서 그 요새 그 비싸졌다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을 그 저금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샀대요. 얼마 동안? 무려 30년 동안.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SNS를 켜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찍는 내 또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아,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걸려요.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목은 안 들어보셨어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바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땅을 너무 좋아하고 땅이 많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하루 동안 걸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악마가 제안한 거지.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걸었어요. 내가 걸어서 하루 동안 돌아오면 그 땅이 내 땅 되면 나는 최고지 뭐.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 물도 좋고 땅이 좋은 땅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봤더니 해가 지기 시작을 했네. 다시 뛰기 시작을 했죠. 얼마냐면 그 시간까지 돌아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니까 막 뛰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차지한 땅은 얼마였을까요? 딱 6피트, 한 2미터가 좀 안 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죠. 이 사람한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재산이 얼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많아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의 함정이죠.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는 사람한테 늘 물어보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항상 내 주변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주변엔 나보다 잘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과 경제와 나의 자존감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생각만 하다 보면 돈만 많으면 나의 자존감이 넓어질 것 같죠. 사실은 일정 정도의 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존감이 유지가 되니까. 문제는 필요한 것 플러스 알파를 계속 요구하고 그거에 집착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게 돈과 자존감을 분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둘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부 불화가 있어서 상담을 왔던 남성분인데 이분은 부인이 자기가 버는 돈이 좀 줄어들어서 자기를 싫어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 물론 그 영향도 좀 있지. 이왕이면 많이 벌어다 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사랑을 들주고 무뚝뚝하고 얘기를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기본인데 이 남성분은 나의 자존감이 내가 벌어 들어오는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성공이 그냥 좋은 사람인 걸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두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분이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존경하지 않나요? 돈만 많다고 존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만 많으면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통장 잔액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죠. 물론 통장 잔액이라는 게 넉넉하면 좋아요. 그거 저도 알아. 저도 그래요. 근데 비교 기준은 좀 바꿔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1년 전에 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졌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작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재정 불안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돈이 없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왜냐하면 재정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 그 자체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한 건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은 그냥 감정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자고 말했잖아요.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이런 거는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통제 가능한 게 있죠. 오늘 내가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나 어제 너무 과소비했는가. 그걸 판단하고 저축 습관을 만드는 거. 그건 통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가지고 사는 걸까요? 저도 요새 그게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와 돈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생활인이니까 경제와 떨어뜨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연 얼마를 가져야 행복한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자산의 양보다 기대치와의 간격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이에요. 가졌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100억이라고 칩시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가진 게 1억인데 주변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주 뿌듯하겠죠. 내가 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경제와 관련된 감정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충분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한가? 만약에 그 질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많으면 좋지만 충분한 것 같아 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지금 충분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만 벌고 그만 저금하라는,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야죠.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고 돈이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해야 돼요. 그건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져도 충분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중에 아귀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배 안에 허기가 가시지 않는 지옥이 있대요. 그 지옥에 빠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는 늘 가난하고 나는 늘 배가 고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충분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중도라고 부르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상태. 마지막으로요, 이 재정 불안이 너무 커지면요 관계가 망쳐요. 그 관계를 망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불안해지면요 통제 욕구가 생기죠. 내가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이만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족의 소비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녀의 진료에도 경제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거죠. 너 뭐 공부할 거니? 어이구,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냐? 너 그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돈이 되는데, 아이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멀게 만드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심각한 위축이 될 겁니다. 모임에 나가지도 않게 될 거고요. 친구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뭐 결혼식 부주나 장례식 부주를 안 하려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고립은요, 우울증을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뭐지? 나의 풍성한 머리카락, 나의 아주 풍부한 인격, 나의 하회같이 너그러운 나의 배우자.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차, 특히 자녀가 나한테 막 아부하고 내 말 잘 듣는 건 돈으로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목록이 길어질수록 비교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의 경력과 커리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논문도 쓰고 교수로서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제가 승진도 하고 그런 경력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거를 흔히들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를 내 직업의 대의명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대의명분과 경력은 다 잊어버리고 돈에 대한 걸로만 나의 직업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직업 생활은 한없이 힘들고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집 안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과 중년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아주 유익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것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점점점 쌓여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교재 준비를 하면서 아, 이래서 항공기가 뜨게 되는구나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How do airplanes stay up?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한번 이해나가 보도록 할까요?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자, 이렇게 non-fiction의 글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 비행기가 있는데 그래 비행기가 뜨려면 필요하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 쭉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Airplanes, 비행기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n upward force. upward라는 것은 up, 위쪽으로 맞죠? 위쪽이 되겠죠. world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니까 위로 향하는 게 되겠죠. 위로 향하는 force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행기는 위로 향하는 힘이 필요로 하다.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그런데 이 위로 향하는 힘인데 그게 어떠냐 하면 that is stronger. 강하답니다. 더 강하답니다. 무엇보다 더 강하냐 하면 than gravity. gravity는 바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인데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은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뜨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중력보다 더 큰 위로 향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This force is called lift. 이 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힘은 부릅니다.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lift라는 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동사로서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서는 양력, 뜨는 힘이 되겠죠.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이 lift, 양력이라는 것은 has to do with. 이게 뭐죠? Has to do with.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아니고요. 자, have to do with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 to do. Have to do. 무언가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ith. 무언가와 함께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air pressure. 그렇죠. 공기의 압력이니까 기압이 되겠죠.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Chapter 3. Achieving lift. 자, 그러면 achieving lift. 이제 방금 어떤

0: 내용이 나왔죠. 이 글이 쭉 문단과 문단 사이를 이어나갈 때도 이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양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양력, 뜨는 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챕터 3, 양력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죠. 챕터 3, Achieving Lift. Achieving는 무엇이냐면 달성하다입니다. 달성하다. 그래서 양력을 달성하는 것, 즉 양력을 가지는 것, 양력을 확보하는 것,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Achieve가 달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Air, 공기라는 것은 move, 움직입니다. From, 어디로부터? Places of high air pressure. Pressure이라는 것은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냐면 높은 기압, 높은 기압의 장소로부터 공기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낮은 압력의 장소로 움직인답니다. 아,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 공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Airplane wings are designed. Airplane, 비행기의 wings, 날개. 비행기의 날개들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안이 되었고 디자인이 되었냐면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냐 하면 그 the air pressure 기압이 is lower 더 낮답니다. 어디가 더 낮냐 하면 above the wing 날개 위가 더 낮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제 손이 날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날개의 아랫부분과 위쪽에 공기 압 기압이 있을 건데 위쪽이 더 낮다라는 거죠. 위쪽이 더 낮으니까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개가 쭉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고 위쪽이 기압이 더 낮으니까 이게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자, 이제 이 날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top of the wing, 날개의 위쪽은 is curved.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휘어 있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bottom is flat. 그리고 어떤 날개가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평평하답니다. Flat이라는 것은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이 평평하다라는 것은 이게 this가 되겠죠. 이것은 increases. Increase라는 것은 증가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 날개의 구조 모양이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기압. 날개 아래의 이 기압을 더 높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날개가 위가 곡선이고 아래가 평평한데, 맞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날개 아래의 기압이 더 높으니까 이게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가 pushes up on the wing.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Lift happens. 그래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Lift happens가 되어 있죠. The airplane flies. 그래서 비행기가 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납니다.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그래서 이 비행기의 날개의 the shape, 모양의 is called, 부릅니다. 어떻게 불리냐면 an airfoil. Airfoil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어포일이 날개의 모양입니다.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런 게 에어포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추가로 몇 개를 밑줄을 쳐두었죠.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리는데요. 이 시제를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is, increases, pushes, 그 다음에 flies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를 한번 보는데요. 이 현재, 과거, 미래를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I walk to school 이라고 하면

0: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는 학교에 걸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어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라는 것은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온 거예요. 예를 들는 거예요.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라는 곳으로 다시 지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다니까요. 이미 그 어제를 벗어났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walks to school 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he walk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지금 현실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평소에 학교에 갈때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갈 거고 내일도 걸어갈 그럴 때는 이 walks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he will walk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will을 통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he will walk to school tomorrow. 아직까지 내일이라는 장소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 온 장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방문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오겠죠.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장소. 그래서 will walk라는 이렇게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곳인 거죠. 그게 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제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과거의 그 공간, 미래에 오지 않은 그 공간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습관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될수 있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Water boils at 100 degrees. 그래서 물은 끓는다. 맞죠? boil 하면 끓다. 언제 끓냐? 100도에서 끓는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기압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제 끓였어도 100도에서 끓었을 것이고, 오늘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거고, 내일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he reads books every night. 매일 밤에 그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매일 밤 그는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이야기니까 바로 현재 시제를 대표해서 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습관, 반복적인 일을 바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2 plus 2 equals 4.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2 더하기 2는 4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는 진리가 되겠죠. 불변의 진리.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고, 1년 뒤에도 그러한 것은 바로 진리는 현재 시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are hungry right now. 피디님. 배고프시죠? 우리는 지금 배고프다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배가 고프다. 진짜 현재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공간으로 약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가 있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Upward. Upward.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Achieve. Achieve. He worked hard to achieve his goal. Flat. Flat. The bottom is flat. increase.

0: increase.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air이라는 단어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공기를 중심으로 이 공기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막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airport, aircraft, air freight가 있습니다. 자, airport, port는 항구를 의미하거든요. 배가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고 물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에 있는 거죠. 공기와 관련된 항구인 거예요. 공기와 관련된 항구. 아, 그래서 공기 중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이 설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aircraft. craft는 바로 선박입니다. 아주 거대한 배, 선박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되냐면 항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이니까 항공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ir freight라고 할 때 freight는 화물이 됩니다. 짐이나 화물이 되겠죠. 그런데 짐이나 화물이 우리가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짐이나 화물이라기보다는 air freight라고 했으니까 뭐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화물이 되겠죠. 비행기로 옮기고 나를 수 있는 이런 항공 화물을 air freight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니 원래 있었던 그런 의미가 다 잘 녹아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할 때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었구나를 이해하면서 단어를 학습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지역을 알리는 노력. 다시 한번 더, 지역을 알리는 노력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누구와 함께? 이상윤 선생님이 아니라 윤이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공부해 보자고요. 빠밤! 유니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곳들을 방문해 볼까요? 총 두 가지, 이 두 가지 장소에 방문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핵심되는 키워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부분은 지역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지역을 알리는 노력,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이 가이드 윤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귀를 쫑긋? 지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라는 내용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윤희의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오늘도 재미있게 윤희 투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빠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죠? 난 축구를 잘해. 난 피구를 잘해. 나는 글자를 예쁘게 써. 혹은 뭐 이런 것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자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지역의 자랑거리,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 특출나게, 뭔가 특별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뭔가 재미있는 축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 모두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뭐 국가유산, 우리 지역에 이런 국가유산이 있어,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우리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지역마다 서로 환경, 자연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인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 생산물,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방금 윤희가 설명해 준 것처럼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자연환경, 뭐 우리 지역에는 바닷가가 있어, 혹은 우리 지역에는 산이 많아,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자연환경, 생산물,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 친구들 뭐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좋아요. 그럼 밑에 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 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보자고요. 넷다 모두 지금 그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연환경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해상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는 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독특한 지역, 독특한 지형 등. 지형이 뭐였죠? 이렇게 되었죠? 뭐 땅의 생김새, 이런 게 지형이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역사입니다.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이라고 되어 있죠. 뭐 대표적인 국가유산,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등 이런 역사적인 것들도 지역마다 다르고 그것이 모두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은 뭐냐, 이게 뭐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수군들이 있잖아요. 이 수군, 그러니까 즉 바다에서 싸우는 병사들, 뭐 전라도, 경상도, 혹은 뭐 충청도, 요런 세 가지 도에서 뭐 함께, 이 세 가지 도를 함께 아울러서 지휘하는 곳이다, 그런 본부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은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뭐 통영 삼도 수군 통제영 이 글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유산과 같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 다음으로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되어 있고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문화라고 하면 축제나 혹은 뭐 예술이나 이런 부분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관광지, 전통 문화, 문화 체험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의 독특한 혹은 특색 있는 문화로서 어떻게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 생산물입니다. 통영 멸치 나와 있고요. 뭐 많이 생산되는 생산물, 향토 음식, 공예품, 발달한 산업 등 이런 것들도 무엇이 될수 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 에이, 윤희, 이거 뭐 향토 음식이 뭐야? 라고 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향토 음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시골이나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지역에 뭐 많이 팔던, 많이 뭐 생산하던, 많이 먹던 음식들, 그런 것들이 향토 음식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공예품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뭔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 뭐 집에 뭐 우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뭐 도자기 같은 것들이 공예품도 될수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공예품이 될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뭐 향토 음식의 뜻을 암기하고 공예품의 뜻을 머릿속에 놓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이 될수 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이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지역이 그 자랑거리를 알리고 있는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우리 지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고요. 자랑거리라는 말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 또뭐 유닛2에 왔는데 이렇게 또 수업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우리 친구들 또 집중력이 또 금세 또 바닥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또뭐 다른 말을 한번 하자면 여기 또 통영 멸치 나왔잖아요. 우리 친구들 멸치. 이 멸치가 원래 크기가 커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먹는 그뭐 냉동실에 보관한 멸치는 뭐 거의 뭐 검지 손가락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보다 살짝 뭐 작은 정도? 혹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뭐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의 냉동실에 있는 이 멸치는 건조, 말린 거예요. 그래서 쭈그러든 거예요. 그래서 작아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제 멸치를 바로 잡아서 낚아 올리면은 거의 선생님 뭐 윤희의 손바닥 정도 크기만큼 큽니다. 뭐 과장 조금 보태면은 뭐, 선생님, 여기서 뭐, 손끝에서부터 손목까지 정도 크기가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또, 통영에 가면은, 이 멸치, 유명합니다. 가면 멸치회도 있고요, 멸치찌개도 있고, 멸치구이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아,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또, 통영 친구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역시 또, 윤희가 가이드로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구나, 생각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윤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통영의 멸치, 아주 맛있었고 특이했고 그리고 그 통영 멸치는 그 지역의 무엇이다 자랑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런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요 이 내용 이어가면서. 지역의 자랑거리를 이제 살펴보면 무엇을 알수 있냐? 바로 그 지역만의 특별한 점을 알게 되어 지역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무엇? 멸치. 멸치를 봤을 때 생산물, 통영의 생산물인 멸치를 봤을 때, 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아주 특별한 것이구나. 멸치구이, 멸치회, 멸치찌개를 어디서 먹어보고 했어요? 통영이나 혹은 뭐 부산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고. 특별한 점을 알게 되고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자랑거리, 핵심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뭐 역사가 담긴 축제가 있는데 그 지역만의 고유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는 당진이라는 곳에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있어요. 이런 축제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풍년과 마을 화합을 기원하는 축제인데 아, 심지어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축제를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구경하고 함께 체험을 한다면 어떻게? 아, 그 지역의 특별한 점을 알게 될수 있고요. 그 지역의 특징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고 있나요? 좋아요. 다음으로.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알릴 수 있고,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역의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방문하여 찾아봅니다. 그렇죠? 우리 누리집에 가면, 뭐 예를 들면, 통영의 누리집, 공공기관 누리집을 가면, 그 지역의 축제라든지, 생산물이라든지, 혹은 자연환경 등을 볼수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그런 자랑거리들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죠. 혹은 SNS, 여러 가지 SNS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자랑거리를 자랑합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강의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 뭐 여러 누리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뭐 예를 들면 뭐 고양시 공공기관 누리집에 들어가면 고양시

도시만의 독특한 뭐 생산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안내 자료를 찾아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홍보물이라든지 혹은 뭐 안내책자, 소식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지역을 알리는 노력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지역에 오래 사신 분에게 여쭈어본다. 면담의 방식이다. 요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직접 찾아가거나 답사 나왔죠? 각종 프로그램, 지역 축제, 행사 등을 체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답사다. 1학기 때도 강조했던 내용. 답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좋아하는 선생님, 혹은 사회를 전공한 선생님이라면 이 답사라는 내용만 나오면 일단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거 시험이 돼야 되겠어. 왜냐면은 이 사회를 공부한 사람들은 뭐 초, 중, 고, 대학교 때 특히 답사를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답사를 통해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아무래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답사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 답사 기억해 주시고요. 뭐 여러 지역 축제, 행사 체험하면서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잠깐만 요약해서 정리해 줄게요.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죠? 어떤 지역은 바다가 있고, 어떤 지역은 산이 있고, 뭐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많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고, 지역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뭐 생산하는 생산물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될수 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 우리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에이, 뭐, 별로 뭐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자랑거리를 잘 알려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지역을 더 빛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알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리집, SNS 등에 올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이런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만 할래? 이게 아니라 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방금 윤희가 말했던 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아, 이 좋은 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나만 알순 없는데, 좀 알려야 되겠는데 해서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간단히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알리는 노력,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노력, 생산물을 알리는 노력,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교재 설명하고 있고요. 먼저, 자연환경을 알리는 노력입니다. 일단, 관광상품 개발, 뭐 체험시설 및 둘레길 조성, 지역 축제 개최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멋진 뭐 산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봐도 너무 초등학생인 내가 봐도 이 산은 너무 멋져.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 차원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뭐 지도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산 중간중간에 그 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판매한다든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험시설 및 둘레길 조성. 우리 지역에 멋진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둘러볼 수 있게끔 산책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구경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역 축제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구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걸 보면, 뭐 자연환경을 알리는 거구나. 이해만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노력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역사와 전통 문화를 살린 행사 개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는 거다. 요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유적지 보존 및 견학. 유적지 우리 배웠었죠?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를 보존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체나 혹은 학교에서 견학을 올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 만들기 같은 것들이 무엇이다? 역사 문화를 알리는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예가 있냐?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도로명 같은 것들, 우리 집 주소에 보면 도로명이 있잖아요. 그 도로명을 지을 때 실제로 어떤 역사적 인물,
역사적 인물의 이름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세종대로 누굴 떠올릴 수 있나요? 세종대왕이죠. 그렇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붙인 장소를 통해 그 지역의 자랑거리. 야, 우리 지역은 세종대왕님께서 자랑거리야.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세종대로도 있긴 한데 뭐 이순신로도 있어요. 그리고 뭐 특히 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알겠지만 그 박지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세대 때는 박지성 선수가 거의 축구계의 전설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뭐 손흥민, 뭐 이강인 선수 같은 사람들이 뭐 전설적인 이제 선수겠지만 선생님 때는 박지성 선수가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이게 또 선생님들 또 학창 시절에 새벽에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하면은 꼭 챙겨봤어요. 그 정도로 뭐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딴 지명도 있습니다. 동탄지성로라고 해서 저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부근에 동탄지성로가 있습니다. 지성, 박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인물 혹은 뭐 우리나라를 빛내거나 혹은 뭐 국위선양,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로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개인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우리 이웃 혹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중에는 어떻게 지역의 상윤로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이름 따서 뭐 서하로 이렇게 내 이름을 따서 우리 지역의 도로명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윤희의 제자들이 이름이 이렇게 도로명으로 나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생활 해 주시고요.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노력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무엇? 뭐 생산물을 알리는 노력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만의 생산물이 있다면 박람회, 직거래 장터 혹은 생산물 전시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뭐 상품 개발을 할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리적 표시제라고 있는데 요 이름을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엇이냐? 뭐 청송의 유명한 생산물이 무엇이냐?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청송사과라고 상품 이름을 짓습니다. 해남, 땅끝마을 해남에는 고구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해남 고구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장흥이라는 곳에는 표고버섯이 유명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장흥 표고버섯이라는 이름을 써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 지역의 이름을 농산물에 붙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시 한번 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물이 있다. 그런데 그 생산물이 어떻게 특별한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국가에서 어떻게, 너네는 그냥 사과라고 하지 말고 청송사과라고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한번더 등장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세 가지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지역 누리집 SNS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만들어 알린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스코트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뭐 캐릭터예요. 뭐 사전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산물, 산업 등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인데 그냥 우리 지역의 캐릭터 정도다. 특색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의 마스코트가 참 다양해요. 선생님이 몇 가지 한번 찾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이 안 나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뭐 오산, 경기도 오산시에 가면 까마귀가 이제 대표 마스코트라서 까마귀 캐릭터가 있어요. 마스코트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우리 부산. 부산광역시에 가면 또 무엇이 유명합니까? 자연환경, 바다. 바다 하면 뭐? 갈매기. 그래서 갈매기를 이제 마스코트로 해서 만든 것도

0: 있고요. 뭐 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스코트가 있냐?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는 고양이, 고양 떠잖아요. 그래서 야옹, 이 고양이 마스코트가 또 대표 캐릭터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용인, 경기도 용인시에는 용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 용이 대표 캐릭터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 아마 강의 끝나고 한번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마스코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런 마스코트들이 왜 있냐? 바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이름, 우리 지역의 특징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넣기 위해서 이런 마스코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코트는 왜 별표를 쳤냐? 아마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해놓고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이유를 쓰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주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특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마스코트를 그리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행평가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쳐두었습니다. 써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뭐 관광상품 개발, 뭐 지역 생산물 판매, 뭐 기념품 제작 이런 것들도 지역 사회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될수 있고요. 다음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특히 마스코트는 무엇? 수행평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서 무엇? 문제 풀어 보자고요. 제가 왔습니다. 이 상윤쌤이 문제를 풀어주러 왔는데, 과연 윤희에게 중요한 내용들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문장에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볼게요.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무엇, 생산물, 역사, 문화 등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자연환경, 생산물, 역사, 문화 등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죠. 우리 지역에는 뭐 바닷가가 있어. 우리 지역은 산이 엄청 예쁜 산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자연환경들이 있습니다. 괄호 2번.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아까 잠깐 등장했었는데 지역의 무엇과 관련된 축제입니까? 그렇죠.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예전부터 해왔던 그 역사와 관련된 축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히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할 때,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할 때, 그 장소에 직접 가야만 합니다. 아니죠? 뭐, SNS나 지역의 공공기관 누리집 방문하면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위 표시. 그리고 뭐, 문제풀이 팁으로 종종 말을 해주지만,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만.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괄호 2번.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전문가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그렇죠.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면담을 한다. 요 내용도 윤희가 설명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가위 동그라미로 정답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의 자랑거리. 오늘의 핵심 키워드였죠? 윤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 자랑거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일을 바르게 연결해 보라고 합니다. 아, 이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생산물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 관광상품 개발 둘레길 조성. 이것은 역사와 문화 쪽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자연환경 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로, 직거래 장터 생산물 전시장을 통한 홍보. 생산물이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역사와 문화는 어디로? 유적지 보존 및 견학 프로그램 제공. 조상들의 삶의 흔적,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이 유적지,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 기역, 니은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캐릭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라고 합니다. 지금 캐릭터 나와있죠? 뭔가 돌하르방의 모습의 캐릭터, 그리고 해녀를 귀엽게 표현한 캐릭터가 나와있군요. 제주도 쪽에 캐릭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슨 다른 단어를 썼는데 뭐라고 했더라? 일단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도라르방을 본떠 만든 캐릭터 도리. 아, 이 친구 이름이 도리였군요. 제주 해녀의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 소리. 아, 얘는 소리였나 봅니다.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캐릭터다. 제주 지역의 특별한 특색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캐릭터인데, 지역의 특징을 담은 캐릭터는 그 지역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런 캐릭터를 우리는 바로 마마마자로 시작하는 말 마스코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행평가에 자주 나오는 내용. 우리 친구들, 마스코트는 무엇이다?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다. 그 지역의 특징을 담았기 때문에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부산의 갈매기 마스코트 있으면, 아, 부산은 자연환경, 바닷가가 엄청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고양시, 뭐 고양이 이러면은 고양이만 보면 고양시가 떠오르고, 용을 보면 용인시가 떠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이렇게 마스코트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핵심되는 단어였죠? 지역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지역의 자랑거리를 살펴보면 지역만의 특별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 다음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 생산물, 산업 등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 이게 무엇이다? 바로 마스코트다. 특히 수행평가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도착 만점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니음시오 키역티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방금 봤는데 문제로 내기가 좀 민망합니다. 아무튼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알립니다. 뭐 캐릭터라는 게 핵심 단어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유니와 함께 다양한 내용 공부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역의 자랑거리, 그리고 마스코트.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끝났습니다. 2강 깊이 있게 감상해요.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예, 시도 읽어봤고요. 또 그 시와 관련된 또는 시조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인물들의 그 생각, 예, 여기까지 다 한번 잘 감상을 했어요. 이렇게 감상하는 것이 깊이 있게 감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국어 목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짜잔! 교재는 없는데. 그렇지만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원숭이 꽃신을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 꽃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줄거리를 간추리기예요. 자,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줄거리 간추리려면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순서로, 예, 펼쳐집니다. 예.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발단,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자, 흥부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흥부가 살았는데 형 놀부에게 쫓겨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면서 박씨를 얻은 거야. 그 박씨를 심은 거지. 아, 그렇구나. 점점 재밌어가죠. 그죠? 이게 바로 전개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 이 박씨를 심었잖아. 이 박이 이렇게 자라난 거야. 그 박을 탔더니 거기에서 왕! 금은보화가 나타나고 막 집이 지어지고 해서 이 흥부가 부자가 되었대. 와, 재밌다! 그런데 이 흥부의 소식을 듣고 놀부가 막 와가지고 너 어떻게 부자가 됐냐?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 제비다리를 입으로 똑 부러뜨렸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절정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절정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무지무지 궁금하지?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절정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부는 그 박씨를 가져다가 심었지만, 박에서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놀부를 혼내주고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결말이야. 이 말이야. 아, 그래서 끝났구나. 그렇죠? 예. 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순서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를 간추리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발단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전개 부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절정 부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결말 부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 모아, 모아, 모아서 이어붙이면 그게 바로 줄거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표는 선생님이 계속, 이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계속 보여줄 거야. 예, 이 그림은 계속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맛만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원숭이 꽃신입니다. 원숭이는 입을 벌리고 연달아. 연달아? 저번에 길에서 봤던 시어였는데. 원숭이는 입을 벌리고 연달아 하품을 했어요. 잿을 싫도록 까먹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눈시울이 무거워져요. 졸리니까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숭이 꼴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봄이면 겨울 동안 결이 삭은 만개 열매가 있고 조금 지나면 덩굴 딸기가 익어갑니다. 여름이 되면 머루 달에 으름도 있습니다. 예, 포도 닮은 거죠. 이거 키위 닮은 거. 그죠? 요 으름은 이렇게 탁 까잖아요. 그거 꼭 바나나가 들어있는 것 같아. 예, 우리 토종 예, 먹거리들이에요. 가을이 들면서 잿이 연글면 원숭이의 먹이는 더욱 많아집니다. 자, 원숭이 꼴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은 널리 짐승 세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점이 뭐예요? 원숭이가 살고 있는 이 원숭이 꼴에는 먹을 것이 널리고 널렸다. 한마디로 그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뺏는단 말이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원숭이의 무엇을? 먹이를 그냥 뺏는 게 아니라 홀딱 빼먹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누가 하는 걸까요? 굴 속의 오소리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꼬리를 한참 휘두르고서 침을 꼴딱 삼켰답니다. 자, 그래, 고 먹이를 홀딱 빼서 먹어야지.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저거 있는 거탁 빼서 먹을 거야. 기분 좋겠죠? 예, 그래서, 예, 좋아서 꼬리를 한참 휘두르고서, 뭐, 요런 말도 맞겠네요. 자, 원숭이 나으리, 예, 하면서 이 얼마 후에 이 원숭이를 찾아간 겁니다. 예, 누가? 오소리가. 네. 원숭이 나으리, 단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예, 나으리, 예, 날이죠? 날이 할때그 나으리예요. 예, 표준말은 날이입니다. 그냥 날이. 오소리는 점잖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 난또 누구시라고? 오소리 영감이 아니오. 원숭이는 겉으로는 반겼으나 속으로는 의심이 덜컥 났대요. 촉이 있군. 이놈이 아무래도 내 먹이를 뺏으려고 온 모양이다. 오, 정말 정확하군.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뺏는단 말이다. 이러고 지금 원숭이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원숭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예, 그림은 없지만, 원숭이, 그 다음 이 등장인물이 오소리잖아요? 원숭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모습일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원숭이니까 좀 귀엽게 그려줄까? 막 이러면서. 귀도 좀 이렇게 그려주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얼굴을 그려야 되잖아요? 얼굴은, 원숭이는 아주 쉬워. 개구리를 그려주면 돼. 개구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런 말이야. 예, 개구리. 개구리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어때? 맞지? 이렇게 해서 원숭이.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는 그 원숭이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원숭이의 먹이를 누가 뺏으러 와? 예, 오소리가. 굴 속에 살고 있던 오소리가 뺏으러 와. 오소리는 어떻게 그릴까? 오소리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왜 이걸 해주냐면 상상하면서, 예. 읽어보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이 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씨, 웃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 먹이를 홀딱 뺏는단 말이다. 이러면서, 무서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점박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웃는 거야. 날카로운 이 눈. 이렇게. 다 뺏는단 말이다. 뭐 이렇게. 자,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긴 했어요. 원숭이 나으리,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오소리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알록달록 오색빛이 원숭이의 눈을 놀라게 했어요. 이게 뭐지요? 아, 이건 꽃신이라는 겁니다. 짜자자잔. 제목이 원숭이 꽃신이에요. 꽃신이 나왔습니다. 자, 발에다 끼워 보십시오. 발이 폭신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소리가 원숭이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까닭을 생각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볼까요? 원숭이의 무엇을 빼앗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네, 원숭이의 먹이를 또는 뭐 먹을 것,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먹이를 빼앗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필요 없이 너무 친절하다거나 이유 없이 뭔가를 막 계속 준다거나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원숭이처럼. 그쵸? 예. 네. 계속 볼게요.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말좀 어렵죠? 앞뒤 문맥. 그런데 이 국어 공부할 때는 이 말이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문맥은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은 이 문맥이다 그러면 그냥 연결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결. 예. 연결. 앞뒤 연결을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낱말이 딱 있잖아요. 낱말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낱말만 열심히 쳐다보지 말고, 뚫어져라 보지 말고, 이 낱말이 있는 곳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다 연결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굴 속의 오소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꼬리를 한참 휘두르고서 침을 꼴딱 삼켰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 빼앗는단 말이다. 좋아서. 그죠? 네. 자,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모두 써볼까요? 등장인물은 참 중요하죠.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사건이다. 자, 지금 발단 단계예요. 네, 이야기 구조 중에.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잖아. 예, 발단, 뭐, 전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등장인물, 원숭이.

네, 우리 귀여운 원숭이. 뭐 귀엽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내 생각이다. 그렇죠? 안 귀여울 수도 있어. 그다음에 오소리. 네. 남의 먹이를 빼앗으려는 오소리. 자, 이 글이 전체 이야기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이 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글이 전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돼요? 발단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발단. 그 다음에, 네, 본격적으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나와요. 본격적으로. 자, 이게 바로 전개. 자, 그 다음 뭐였죠? 절정 부분이 있었었죠? 아까 뭐 이렇게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 예, 절정이 바로 요겁니다. 절정. 여러분, 절정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었잖아요. 예, 여기가 결말, 마무리되는 결말. 네. 자, 제일 높이 올라가 있죠? 절정 부분이. 이 절정의 산꼭대기라는 뜻도 있어요. 산꼭대기. 가장 높이 올라가. 이 말이 뭐냐? 제일 재밌어.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왜 재밌느냐? 긴장감이 높아져.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갈등이 두드러져.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절정 부분이 제일 재밌고 그다음 빨리 내놔라. 그다음 이야기를 빨리 알려줘라. 이게 바로 절정이에요. 네. 자, 이야기가 시작됐네.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게 전개야. 좀 재밌어지네. 그다음이 어떻게 됐는데? 궁금해. 이게 절정이고요. 아, 그래서. 끝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구나. 이게 결말입니다. 자, 어쨌든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 이거 발단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예,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이렇게. 야, 응? 너 발전해라. 응? 정말? 이렇게 외우세요. 아이, 참. 어쩔 수 없어요. 유치해도. 이게 기억이 안날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는 그냥 딱 외워지는데, 어떤 친구는 힘들 수 있어. 자, 야, 너! 발전해. 정말? 이렇게.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자, 발단.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어때? 그럴듯하지? 자. 발전 정말. 너 발전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자, 오소리는 꽃신을 원숭이 발에 끼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원숭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이야, 이러고 보니 정말 점잖게 보입니다. 자, 걸어보십시오. 이것은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신으십시오. 오소리의 칭찬과 아양의 원숭이는 우쭐해졌어요. 아이고, 오소리 용감이 신지 않고 왜날 줍니까? 아이고, 나는 발이 본래 야만으로 생겨서, 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야만, 수준이 낮다. 나는 볼품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본래 발이 야만으로 생겨서 이렇게 좋은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이거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 앞으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게 한이 없습니다만은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될지. 원숭이야, 너의 초심을 잃지 마. 너 지금 굉장히 의심했잖아. 갑자기 왜 이래? 불안하죠? 예. 자, 오소리는 속으로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을 억지로 가누었어요. 이거 보세요. 표현 보세요.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 이런 거는 외워. 어딘가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체육 시간 아니지만 체육 해볼까? 그러면, 선생님, 타오르는 이 기쁨의 불길을 어떻게 억누르죠? 막 그러면 너 기쁨, 저 이쁨 받는다. 알았어요? 네.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 원천만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오소리는 연신 꼬리를 휘저으며 콧잔 등 가득히 웃음을 피웠습니다. 이 웃음 뭘까요? 넘어오고 있구나. 이거죠? 원숭이는 오소리로부터 받은 꽃신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 우리도 새 신발 신으면 그렇잖아요. 나무에 오를 때는 오히려 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절, 즉 돌밭을 치달리거나 이 치자가 붙으면요, 우리말에서 재밌는 말이에요. 이 치자라는 글자가 치는요, 아래에서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래로 막 내려가는 건 진짜 못 붙여. 치달아. 아, 그래서 치달리거나 뭐 쳐서 올라가 뭐 치쳐 뭐 아유, 이때는 치받다. 옳지. 오케이. 치받다. 뭐 이런 것들. 이 치자가 들어가면 아래에서 위로. 예,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치달리거나 작은 개울을 건너뛸 때면 발바닥이 아프지 않고 편리했대요. 자, 여기까지가 발단 단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발단 단계를 보셨는데 아주 쉬워요. 앞에 기호가 1번이 있었죠? 자, 2번.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가을이 다가고 찬바람이 가랑잎을 굴릴 무렵에 오소리가 또 찾아왔어요. 원숭이 나으리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준 선물은 뭘까요? 3번 꽃신이 되겠고요.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굴까요? 원숭이는 오소리가 준 꽃신에 끝내 적응하지 못했어. 원숭이는 처음으로 오소리가 준 꽃신을 편하게 느꼈어. 원숭이는 처음에는 아, 처음부터 오소리가 준 꽃신을 편하게 느꼈어. 자, 원숭이는 처음에는 오소리가 준 꽃신이 불편했지만 점차 적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오소리의 칭찬을 듣고 원숭이가 보인 반응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까요? 화냈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의기양양하며 뽐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숨겼을까요? 막 칭찬을 하니까 의기양양해졌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고요. 선물을 받고 고마워하는 원숭이를 보며 오소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기뻤겠죠. 왜? 정말로 꽃신을 주니까 원숭이가 기뻐해서 나도 기쁜 마음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먹이를 빼앗으려는 그 의도, 계획이 척척 들어맞았기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자, 원숭이가 자신의 꾀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기뻤을 것입니다. 자, 오소리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휘저으며 아양을 떨었어요. 아, 오소리 영감님, 참그 꽃이는 잘 신었어. 아이고, 천만에. 사실은 가을도 가고 신도 다 떨어졌을 듯 해서 다시 새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은, 오,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이 꽃신을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꽃신 없이는 살수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굉장히 치밀하죠. 오소리는 또 하나의 신을 내놓았습니다. 원숭이 나으리, 발을 한번 봅시다. 오소리는 헌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겨울철에 신는 푹신한 꽃신을 신고 원숭이는 주워서 철철을 물렀습니다. 오소리 영감, 이건 변변하지 못하지만 내 성인이 받아주시오. 하고 무엇을 주었을까요? 잣, 열송이를 오소리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오소리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안 받았을까요? 나중을 위해서. 원숭이는 새 꽃신을 신고 겨울을 지내니 여간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눈이를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오소리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원숭이야,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굉장히 오소리를 잘 경계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자, 원숭이는 굴 속에서 잣을 까먹으며 오소리를 생각했습니다. 봄이 돌아오자 두 번째 꽃신도 바닥창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헉, 큰일 났는데요. 원숭이는 이제부터 옛날처럼 맨발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 옛날처럼 맨발로 다니면 되지 뭐. 내가 뭐 언제 꽃신만 신고 다녔나? 라고 했는데 보세요. 떨어진 꽃신을 벗어버리고 오랜만에 맨발이 되었는데요. 아얍! 에이. 이거 어떡하죠? 원숭이는 개울을 건너뛰다가 하도 아파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꽃신을 신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걸 노린 거야. 자, 신을 계속 신으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느끼는 거죠. 오소리가 기억처럼 행동한 까닭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잣 열송이를 원숭이가 주었지만 오소리는 받지 않았죠. 오소리는 이미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원숭이가 준 잣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 오소리는 나중에 더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숭이가 준 잣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은서의 말이 맞겠습니다. 은서가 예, 등장인물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신에게 꽃신을 선물한 오소리에 대한 원숭이의 태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오소리의 호의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 자, 오소리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은혜를 갚을 방법을 고민했죠, 실제로. 자, 그렇게.

발단 그 과정 다음에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는 다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기호를 골라 쓰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청못 외우겠으면, 야, 너 발전해라. 응,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젠 꽃신을 신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구나. 원숭이가 아픈 발을 만지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오수리가 와 있었습니다. 무서워. 이 지경 되면 무서운 거지. 뭐, 아우, 이 원숭이가, 신발이 필요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척하니 나타난 거죠. 원숭이 나으리. 히? 웃은 다음에, 왜 그러시오? 이렇게. 아우, 무서워. 아, 왜 이러시오? 아이고. 오설이 영감,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가 못 견디겠으니 그 꽃신 한 켤레만 주시오. 자, 내가 왜 어떤 면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아파서 못 견디는 거죠. 아야!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꽃신 한 켤레만 주시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오소리가 먼저 주었어요. 그렇죠? 신어보시라고. 잘 어울린다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걸려든 거죠. 이제 원숭이는 꽃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원숭이가 애타는 얼굴로 바라보자. 애타는 얼굴이 뭘까? 꽃신 주세요. 이거 아니겠죠? 꽃신 한 켤레만 주세요. 이거죠? 예.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오소리는 전에 없던 이런 태도로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무료로, 공짜로, 대가 없이 꽃신을 주었지만, 이제는 원숭이가 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죠. 그때는, 좀 신어보세요. 선물이에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요구를 받는 입장이니까. 조금 어때도 돼요? 거만해도 되죠. 자, 그래서 오소리는 전에 없던 이런 태도로 말했대요. 하! 줄줄 알았는데? 이거 밀당을 하네. 그죠? 그건 안 됐구만요. 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공짜로 드릴까요? 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안 됐네요.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 잣을 드릴게요. 얼마나 드릴까요? 허랍니다. 여러분, 헐값이란 말 들어봤죠? 예, 싸다는 뜻이에요. 아우, 쌉니다. 잣 다섯 송이. 자, 잘 기억하세요. 다섯 송이 달라 그랬어요. 여기 꽃신을 가져왔습니다. 원숭이는 잣 다섯 송이를 주고 꽃신을 사 신었습니다. 자, 이제 절정 단계로 갑니다. 가장 재밌는 곳이라고 했어요. 왜? 긴장감.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절정 부분은 긴장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원숭이의 꽃신은 탄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오소리를 찾아왔어. 이거 봐, 바뀌었잖아. 오소리 영감 계시오? 그 누구요?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오. 와, 이젠 기다리래. 오소리는 원숭이를 밖에서 한시경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시경이란 말은 지금 잘안 쓰지만, 예. 밥한끼 먹을 정도의 그런 시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먹을 식자예요. 예, 기역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내가 못 견디겠어. 발이 아파서. 이 말이죠. 그래서 나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원숭이가 애타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오소리는 전에 없던 어떤 태도로? 어떤 태도로? 거만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굽신거리는 기쁜 아첨하는 예 뭘까요? 예 가장 자신의 그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야 이제 걸려들었다. 내가 이제 먹이를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표정이겠죠. 자 그래서 2번. 자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잣 다섯 송이를 달라고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소리가요. 원숭이에게요, 달라고 했어요. 자, 그때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원숭이가,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여기 잣좀 가져가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거 선물이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마음을 푹 놓은 거죠. 처음엔 경계를 했는데,

0: 그게 아니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요구를 합니다. 원숭이가 이제 찾아가기까지 하니까 꽃신을 이제 얻으려고. 자,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잣이 비싸서, 더 이상 꽃신이 필요 없어져서, 원숭이에게 아양을 떨고 싶어서, 가엾은 원숭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꽃신을 이용해 원숭이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이제 척척척척,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발단. 그다음 뭐였어요? 전개. 그다음에 절정. 우리 지금 절정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말 부분도 읽어 보겠지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그냥 신발을 주는구나 했는데 점점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의지를 하게 되지요. 꽃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원숭이의 먹이가 하나하나씩 오소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꽃신을 필요로 하는 원숭이를 대하는 오소리의 태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계속해서 꽃신을 공짜로 주었다. 처음처럼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꽃신의 대가로 잣을 요구하고 원숭이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알맞은 것일까요? 바로 대가로. 예, 대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공짜 좋아하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결말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발단 단계에서 전개 쪽으로 넘어가면서 절정을 향해 가다가 결말을 맺는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다? 가장 떨리고 긴장감 있는 부분이 어디다? 바로 절정 부분이다. 산 꼭대기 부분이다. 아, 그럼 이제 원숭이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 구조 중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발단, 땡땡, 절정, 결말. 정답을 수강곡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 예, 거기에 싹 올려놓겠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어딜까요? 맛있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8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 글을 읽고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저랑 이제 해 보시는데요. 어저께 이제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완료

0: 완료시제가 포함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포함된 문장들 5개 제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적용을 한번 재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Paul Samuelson. 그 다음에 컴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네요. 자, 컴마의 기능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어가 나온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어때요? 이것은 동격의 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컴마를 쓴다는 거죠. Nobel Prize W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bel Prize는 노벨상이죠. 노벨상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Paul Samuelson 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니까 주어가 되게 길지만 사실은 A와 똑같은 거예요. 말했습니다. 동사. 뭐라고요? 이거 얘기한 거죠. 끝. 이렇게 해서 세 단어짜리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부분은 요 점이 좀, 요 부분만 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네요. Econom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로 종료되어 있지만 학문의 이름은 단수의 동사로 받는다. 요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시제가 지금 완료 시제예요. Economics는 과학이 아니다. 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현재 시제라고 한다면 has never been 이라고 하면 특정 과거 시점부터 과학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의 경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벨상 수상자께서 경제학은 과학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만큼 경제는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이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는 그만큼 예측이 어려워서 과학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문 안에서 제가 뽑아온 거라 이런 배경 설명을 좀 잠깐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문 분석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저희는 좀, 암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Paul Samuelson, 커마. 그 다음에 뭐였어요? A Nobel Prize Winner.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Said. 뭐라고 말했습니까? That. That 이하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Economics has never been a science.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어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끊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때요? Workers. 주어죠. 그 다음에 얘는 MA 아니에요? 이곳의 작업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suspect는 중등용 단어입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이하는 목적어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문 분석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는데,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죠? 그 강아지가 had lived. 오케이. 자.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new라고 하는 알았던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폴란드 출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로부터 온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석 정확하게 되셨나요? 애니멀 센터에 근무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강아지가 귀가 먹은 거 아니야? 오, deaf는 우리가 공부한 단어가 지금 딱 나왔네요. 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뭘알수 있어요? 이것도 질문에서 뽑은 건데. 강아지들도 한국에서 기른 강아지는 한국말만 알아들어요. 미국에서 기른 강아지는 영어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반응이 없으니까 얘가 귀가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재미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배경 설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봤고요. 여러분들 시제에 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저희 암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they knew that. 그들이 that 이하를 알았었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뭘 알게 됐죠? 자, the dog had lived with a family from Pola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긴 MD의 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됐나요? The workers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어디에? At an animal center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네. 의심했어요. Suspected. 뭘 의심했나요? That the dog was deaf.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시면 3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부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 그 다음에 이거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얘가 일형식 동사니까.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예요? 이것도 MD가 되겠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 the parking lot만 형용사적 수식어인지 부사적 수식어인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걸어갔고 그의 자동차로 걸어갔는데 자, 그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라고 번역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구는 형용사구, 부사구가 둘 다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의미상 이것은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가요, 그러면? 자, 구문 분석은 다 끝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시제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after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얘가 더 과거겠죠? 그래서 your received는 had received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이거 한 거니까. 자, 그래서 had received로 써도 되지만 ironic하게도 역설적으로도 after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 믿고 그냥 단순 과거로 써도 대과거인 줄 사람들이 오해하지 대과거로 오해 그 일반 과거 그러니까 요 뒤쪽에 있는 worked와 같은 시점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after가 있을 때는 자, 단순 과거로 대과거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The prize는 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 우승했나 보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갖다가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의 접속사입니다. smiled. 웃음 지었어요.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방향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테니스 선수인데요. 자, 지문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 준 거죠.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갔다 혼자 자동차로 주차장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대과거를 자, 단순 과거 자, received로 표현한 자, after 이후의 상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After he received the prize and smiled for the cameras.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의 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He walked. 자, 어떻게 해요? 혼자 걸어갔대요. Alone. 어디까지요? To his ca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자동차까지. 근데 그게 어디 있었대요? In the parking lot.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복기를 잘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와 있네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pass는 타동사로 사용되면 통과시키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뭐를요?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다 앞에 있는 로즈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죠, 뭐.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어휘 두 개를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In danger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미 드린 거예요. 어떤 단어의 앞쪽에 en이 붙으면 무조건 타동사가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danger 앞에 in이 붙으면 무엇무엇을 위험에 빠뜨리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런데 그 in danger는 자, 중등용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이렇게 뜻을 적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forbid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자, forbid라고 하는 단어는 금하다, 금지시키다의 단어예요. 요두 단어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바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이르긴 하지만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구문 분석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에 위치 이하가 좀 기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이 법을 통과시켜 왔다. 혹은, 자, 계속해서 통과시켜 왔다라고 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봐도 되고요. 많은 국가들이 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ave passed는 경험적 용법으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경험적 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이 문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바로 limits는 뭐뭐뭐를 제한하다. fishing은 목적어. 자, 낚시를 제한하는 거죠. 어디에서? 자, 바로 이 장소에서의 낚시 혹은 이 장소에서 제한하다. 둘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MAMD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특정한 구역이죠. 에리어니까 구역 지역이죠. 특정 지역에서 낚시를 금지시키는 법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forbid는 금지시키다예요. 자, 뭐를요? 자, 바로 fishing of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cies는 종이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종의 자, 그런 어떻습니까? 낚시를 금지시키는 자,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사실은 길이는 좀 길지만 end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countries have passed laws.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어떤 법이었습니까? Which limit? Fishing이었어요. 어디에서? In certain areas.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어때요? Forbid. 뭐를요? The fishing of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자, 복기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좀 간단하네요. 탐이 끌 거야. 불을.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turn은 돌리다예요. 직역하면. off가, 자, on과 반대죠. on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접촉. on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off는 뭐예요? on의 반대가 이제 off라고 하는데, off는 분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스위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는 거죠.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turn off를 우리가 끄다라고 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스위치를 돌려서 떼낸다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ff는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lights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자, 불을 끌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걸 언제 끌 건지 지금, 그죠? 수식하니까 당연히 또 MT가 되겠죠. 그래서 구문 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바로 leav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끌 거예요, 미래에. 근데 언제예요? 사무실 나갈 때끌 거니까 둘은 같은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썼는데 얘도 그럼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배우셨던 내용 다시 상기해 보세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고 말았는데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살짝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뭘 쓰면 안 된다? Will leaves.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어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아이템이니까 이런 시간의 부사절이 왔을 때는 미래를 표시할 때 현재로 정답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실을 그가 떠날 때 탐은 자, 소등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게요. Tom will turn the lights off.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언제죠? When he leaves the office. 자,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인트 살려서 점검을 잘 해보셨고요.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셔야겠죠? 자, 듣고 돌아오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Paul Samuelson, a Nobel Prize winner, said that economics has never been a science. Until they knew that the dog had lived with a family from Poland, the workers at an animal center suspected that the dog was deaf.

0: Tom will turn the lights off when he leaves the office.
1: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들, 자, 적용 연습, 여러분들 읽기로 해보셨고요. 자, 내일은 이제 쓰기로 다시 한번 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복습들 잘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다시 찾아뵙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구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이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대항력 그리고 우선면제권이에요. 이거 두 가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법정갱신. 계약갱신요구권하고 법정갱신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를 해서 연장하는 개념이고,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81년도에 제정된 오래된 법이긴 한데, 우리 임차인, 즉 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2001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우리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는 것은 민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규율이 되는데, 주택 임대차만큼은 민법보다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임차인이 뭐 우리 어떤 주택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계약을 한번 좀 볼게요. 적용대상 계약.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장상의 용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상의 용도를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 또는 이제 방세 개인데 방을 나는 너무 영세해서 하나만 임차할 거야. 그래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임대차 다 적용하고요.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공히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주택 같은 경우에 한달 살기. 뭐, 한달 살기를, 우리 목적으로 어느 집을 얻어놓고,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으니까 2년 살다 나갈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어야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근린 생활 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점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많이 하죠. 뭐 몇백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을 당연히 해줘야죠.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주택도 우리 임차할 텐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 당연히 보호해줍니다.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사실상 주거,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택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법인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적용인데 이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보통 LH공사라고 하죠. 또는 지방공사, 우리 서울 같으면 SH공사, 경기 같으면 뭐 경기지방공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이 먹고 자고를 못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호를 받느냐?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주택을 기업이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은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이 실제로 거기서 점유하면서 우리 이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얻은, 그러니까 종업원을 위해서 뭐 기숙사나 사택으로 얻어준 기업이 어떤 그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세 가지 법인만 보호를 해주니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우리 그 법인도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사업자 등록 대기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인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권리를, 나의 지위를 제3자, 누구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힘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 쉬운 언어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안 쫓겨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상가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해도 되는, 뭐 이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으면 그 주택이랑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임차인들은 대학력을 갖는 것이 절대 안전합니다. 그럼 대학력을 원래는 등기를 해야만 대학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줄 확률이 많고,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기하려면.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비용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을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각각 만들어낸 거를 대학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대신에 만들어낸 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도화,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택을 점유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전입신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산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이 생긴다.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역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어떤 이제 집주인이 바뀌거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안 쫓겨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항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이미 해당하는 주택에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항 요건을 갖춰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는 게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순위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대항력 없다? 보호 못 해준다? 그러면 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그걸 환가 대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팔린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때 배당을 해줄 때 채권자가 10명이면 다 모이라고 해서 채권액 전부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놓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순위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순위별로.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이 있으면 1번 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2번, 3번 이런 순위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임차인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 일자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누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제 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있는 권리자들은 선순위라 내가 우선 면제권을 주장을 못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권리관계가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권리를 후순위라고 얘기합니다. 후순위. 그래서 이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한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자, 1번에 저당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2번에 우리 확정 일자를 임차인이 받았고, 요때 이제 우선 면제권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3번에 또 저당권이 하나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번 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 혹은 상가가 경매 넘어가면 2번에 있는 요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받든 뭐 대항 요건을 갖췄든 이 주택하고 상가에서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얘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얘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받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순위로 2번 임차인이 받고, 배당받고, 돈이 남으면 3번 저당권 순위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밑으로 내려간다.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받냐? 그거 안내해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 뭐 전입신고할 때 같이 가서 받으면 되고 공증사무소 또는 뭐 등기소, 등기과 뭐 이런 데서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자계약 홈페이지가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에다가 확정일자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무서에서만 날인해주고 다른 데서 받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세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한번 제가 실제로 확정일자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한 화면에 다 넣기 위해서 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면 확정일자 뭐 Z 몇호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이거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가지고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형태로 스탬프를 받아오는 방식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자동 부여하는 방식,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스탬프로 받아오는 방식,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이 세 번째인데, 요게 전자계약을 우리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은 실제로 종이계약서는 없고요, 전자계약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전자계약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 뭐할 필요 없고, 요거는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오는 방법이니까 다소 수고로 올수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요, 여기 좀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세무서. 그래서 부산진 세무서장. 요거는 상가 임대차를 이야기하고요. 상가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가 임대차는 전자계약 체결할 수 없어요. 전자계약은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만 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가서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면 세무서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스탬프 형태로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의 또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만약에 순위 번호로 한 4번 정도에 우리 이제 임차인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임차인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소액 임차인인 거예요. 소액 임차인.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위가 맨 밑에 있는데 소액이다. 그러면 좀 우리 불쌍하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불쌍한 거냐면, 순위별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부분이고, 전 재산 중에 다 날려서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좀 정말 좀 이런 슬픈 어떤 사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정말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호할까 해서 우선 변제 말고 최자를 붙인 우선 변제권을 가장 마지막에 도입하게 돼요.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인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만 인정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1억 6,500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제도, 이거를 소액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광주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 것만 좀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냐? 그 일정액을, 그러니까 우리 서울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5,500만 원이 일정 금액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얘네들이, 즉 선순위 물건 애들이 또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한 금액 5,500, 요 정도까지만 우리 그 우선 배당을 해주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선 배당을 해주냐면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 얘기는 요 임차인이 소액,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배당을 해줄 때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맨 위로 끌어올려서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요 소액 최우선 변제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저당권자들이 좀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팔린 금액에, 그러니까 소위 환가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할애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이런 저당권자들한테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최우선 할애, 반은 요 우선 변제 할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보셨고, 계약갱신 요구권. 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정갱신하고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요, 적극적으로 나한번더 살을게요 라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거를 말해요.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택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보장이 돼요. 2년 동안 내가 쫓겨날 일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려고 보니 너무 이제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나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아, 그러면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나한번더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 기간 안에 행사해야 돼요. 나더 살게요 라고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한 번을 더 연장해 주는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기간 2년을 포함해서 한 번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안 나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가는 최단 기간이 1년인데, 최초 기간, 즉 1년을 포함해서 9번을 행사할 수 있어요. 1년짜리 같으면. 그래서 10년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상가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임차인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예? 그러니까 2기라고 하는 거는 두번뭐 이런 뜻이에요. 월세 같으면 두 달치가 되겠죠. 연체를 한 거예요.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뭐 이런 어떤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세 달치 월세를 밀렸거나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보낼 만한 한 어떤 사유가 되잖아요. 이거를 거절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거절 사유.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권리를 줬다면 임대인한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절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는 실거주라고 해서, 주택 임대인이 안 돼, 내가 보장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주장을 하면, 이거를 임대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내세우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 2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는 4년 보장, 상가는 10년 보장이 되고요.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요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좀더 살을게요, 나더 영업을 할게요라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한테 막강한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주택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을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누가? 임차인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갱신 요구를 해서 더살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뭐 이렇게 짐다 싸놓고 저녁까지 돈 주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가는 그게 안 됩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는데, 주택이 이게 가능하다. 좀 특이한 제도라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법정 갱신, 소위 이제 묵시적 갱신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묵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 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럼 누구도 아무 말도 없고 누구도 아무 말도 없어야 되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세요 아니면 뭐 차임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묵시했다,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가겠다고 안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차임을 좀 깎아달라고 안 했어야 돼. 그런 얘기가 없이 일정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자, 그 일정한 기간이 뭐냐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2개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6월에서 2개월까지 나가세요. 뭐 아니면 차임을 올려주세요. 이런 말이 없었어야 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야 이게 법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했거나 이러면 법정 갱신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조금 다른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주택하고 비교하면 정확히 한 달이 좀 이렇게 당겨진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원래요, 개정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좀 있었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주택이랑 상가가 둘다 6월에서 1개월 전 사이였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이 사실 요게 6개월에서 1개월이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여기가 1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촉박하고, 그 기간이 촉박한데, 소위 말하면 임차인이 한달 전에만 나가겠다고 하면 그 임대인의 입장에는 한달 동안에 집을 내분 저 우리 세를 놔서 그돈 받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개월로 개정을 해준 거예요. 특히 요 2개월이 좀 중요하고요. 자, 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갱신을 차단하는 기간이 원래 법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법 규정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024년도에 판례가 하나가 나왔고요. 이 판례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이런 의미예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만료하는 날그 사이에 예, 자 오늘이 만료라면 한달 전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 예, 그한달 동안에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만 하면 법정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대단히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요,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판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만료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임대인한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면 하루 전에만 해줘도. 그러니까 만료일까지니까 하루 전에만 해도 그 사이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만료일 날 종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갱신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가 우리 임대인은 하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돈을 빼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 임차인한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의미의 판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판례를 대법원에서 이제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호법이지만 보호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우리 이제 경기라는 게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번 주 장사가 잘 됐지만 다음 주에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무슨 뭐 조류독감 때문에 뭐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운영하는 게뭐 닭고기를 뭐 주로 우리 그 재료로 하는 거다. 그럼 조류독감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주까지는 잘 됐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전국을 뭐 이제 강타했고 뭐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주일 사이에도 그런 어떤 경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에는 마땅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기간 만료 1개월부터 만료일 사이에
법정 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요게 우리 아직 본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최신 판례입니다. 자, 차임 증감 청구를 한번 가볼게요. 이 증감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해드린 이유는 한자어잖아요. 증감. 근데 우리가 증액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액도 있습니다. 그럼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증액은. 그래서 증액은 제한을 좀 해요. 증액 제한. 그런데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감액 제한 없다. 왜? 감액은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연 5%만 증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 이율인데, 이건 뭐 이렇게 출제가 잘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의 보증금을 우리 임대인이 월세로 좀 전환해달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뭐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 24%, 뭐 소위 말하면 2부 이자로 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 임대인은. 근데 너무 고율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 낮은 거, 여기는 곱하기 4.5% 중에서 역시 낮은 거. 그러니까 이 낮은 거를 기준한다라는 게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면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주택과 상가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갱신 요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상가는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 상가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누구 단독, 임차인 단독으로 어디에 가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거냐면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그것을 등기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 좀 불쌍하고 이사 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비용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인 제공을 임대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농학 개론. 오늘은 재배 환경 중에서 작물 재배에 있어 많이 필요한 수분, 이전 시간에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토양과 함께 수분이 작물 재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식물 체내에서 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각 토양별로 갖고 있는 수분 장력, 수분 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토양 입자가 토양 수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힘을 수분 장력이라고 나타내,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데 대수치는 pF로 나타내는 수분 장력 부분, 그리고 토양과 수분 항수,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토양 수분이 작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별로 요수량이 달라.

요수량은 물을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해서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작물의 특성상 작물별로 필요로 하는 요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 있어서 요수량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 체내에서 물, 수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식물체의 유지 및 식물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형태의 유지 및 식물체 내에 구성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식물 세포의 온형질의 생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온형질이라는 건 세포와 핵을 나타내는 건데, 식물 세포의 어떤 세포와 핵을 생활 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반대로 물이 없다면, 물이 너무 과소하게 없다면, 즉 건조하다면 생활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 물의 기능은 생물체의 생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두 번째, 다른 성분들과 함께 식물체 구성물질을 형성한다. 그래서 물도 식물체 구성물질의 하나라는 것. 자,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위조된, 집에서 화분 많이 키우시니까, 화분에 물을 많이 주지 않,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잎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팽팽한 팽압 상태를 유지하던 잎이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말라버리는 위조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즉 세포의 팽압 상태를 유지해서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의 물은 외부 온도 변화에 대처해서 식물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 자,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자, 기공을 열어서 식물체 내의 수분을 밖으로 빼냄으로써 열에 대처를 하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기공을 열어서 물을 빼냄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호흡작용을 줄여서 기공을 닫아서 식물을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체온 유지를 할수 있다 하는 게 식물체 내의 물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식물체 내의 양분이나 비료 성분을 옮기는 용매 역할이나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양분을 녹여서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매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식물체 내에 물이 골고루 확산되면서 물질 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또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물에 식물체에 대한 물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식물체 내의 수분의 기능, 물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식물은 살수 없는 거. 그래서 식물체 내의 물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양의 수분 장력. 얘는 토양 입자가 수분을 가지고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을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대수치는 pF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력수라는 것은 자유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중력에 의해서 전부 흘러내려 버리는 물. 그래서 pf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과잉 수분으로 인해서 작물이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비모강 공급, 공국에는 모강 공급과 비모강 공급이 있습니다. 비모강 공급은 모세 세포로서 활동을 못하는 공급을 말하고, 모강 공급은 모세 세포로서 우리 혈관의 모세 혈관 같이 사이사이 주변 주변으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공급이 모강 공급인데, 중력수는 너무 공급이 커서 비모강 공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비모강 공급을 통해서 물을 지하로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상태. 그게 중력수의 의미입니다. 자, 모관수는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 사이에 모강 공급의 모세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이 모관수다. 즉,

모관수가 작물이 이용하는 수분이다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흡습수는 흡착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잡아두는 그런 물의 역할만 하는 것. 그래서 흡착수라고도 하며 작물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착수는,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토양 입자에 응축시킨 수분, 고로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다. 자, 결합수는 말 그대로 토양에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으로 단지 토양 입자 속에 하나의 구성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에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은 모관수다. 자, 시험에 자주 묻는 부분.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하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모관수. 자, 토양의 수분 항수인데요. 자, 토양이 어떠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수분의 기준값입니다. 자, 토양의 일정 수준 조건에서 항상 유지하려는 수분의 기준값으로 작물 생육과 관계 관리의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이다. 무슨 말? 자, 작물 생육을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분 항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수분 항수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관계, 관계는 뭡니까? 농이나 밭에 물을 대는 것. 그래서 물을 대는 관리의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를 토양의 수분 항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분 항수는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유조점, 흡습 개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즉 물이 가장 많은 상태, PF값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분 항수는 PF값이 높을수록 용수가 적어지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 즉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수분을 배출하고 나서 남은 수분으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포장은 농지 하나하나의 단위를 포장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지의 용수량,

즉 최소 용수량이 수분이 포화된 상태에서 중력수를 빼내버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수분 상태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포장 용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장 용수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다. 자, 유효 수분 양은 포장 용수량과 유조점 사이, 유조점은 작물이 말라 죽는 사이의 수분 양.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이고 그 값은 2.5에서 4점인데 4.2가 넘어가면 이조가 영구이조가 돼서 그때는 물을 급수를 하더라도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영구이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분 양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양이 아니고 포장 용수량에서 작물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의 수분 양을 말해요.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은 수분이지만 작물이 최대로 이용 가능한 수분 상태는 포장 용수량이지 유효 수분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조점이라는 것. 작물에게 다시 물을 주더라도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수분량, 많이 말라버린 수분량으로 작물의 뿌리는 수분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작물이 다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수분 함수가 유조점 상태인 pH 4.2 이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만 흡착하여 그 상태로 이루어진 수분으로 흡습 계수라고도 하고요. 작물에 이용될 수 없는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분 함수에서 중요한 건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이세 개는 물이 있는 상태. 유조점과 흡습수는 작물이 이용 못하는 상태인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수분 함수는 0이 되고 작물이 이용하지 못한다. 작물 뿌리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전부 흘러내리기 때문에. 두 번째,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으로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포장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최소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에 식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헷갈려가지고 최대 용수량이라고 용수량이라고 답을 하는데 최소 용수량 같은 말 포장 용수량이다 하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토양 수분이 작물 생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토양은 수분이 너무 과다해도 습해에 피해가 있고 너무 수분이 과소, 수분이 너무 없어도 건조해에 피해가 있다 그랬죠. 자, 수분이 부족할 때 작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 세포에 수분 포텐셜이 감소한다.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수분이 적정해야지 수분 포텐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저하가 되고 두 번째, 식물의 생태를 유지하는 팽팽한 압력.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식물체를 밀어내서 구성하는 팽압이 감소돼서 생장이 저하되고 이조가 일어난다. 이조는 말라 죽는 현상. 두 번째, 수분이 너무 없으면 기공 폐쇄로 증산이 감소되어 강압성이 저하된다. 무슨 말이냐? 수분이

너무 없는데 호흡작용을 너무 활발히 하게 되면 그나마 없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은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기공을 닫게 됩니다. 기공을 닫게 된다는 건 호흡작용이 감소한다는 이야기. 호흡작용이 감소가 되면 증산이 감소된다. 우리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CO2, 물이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합성이 돼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광합성이라고 그랬는데, 기공폐쇄로 증산이 감소되면 물이 부족하게 돼서 광합성이 원활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광합성이 저하되면 식물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기공폐쇄로 인해서 또한 호흡률이 감소해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된다. 거의 같은 표현들이죠. 그리고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의 호르몬 중 생장 억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ABA 호르몬입니다. 엡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교재에는 아부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호르몬이에요. 이런 아부시스산이나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작물의 생장이 억제된다. 그래서 작물에 저런 생장 억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작물의 생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많이 증가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수분 이동이 감소하겠죠. 물이 넉넉해야지 세포 간의 수분 이동이 원활해지는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게 되면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 된다. 수분 이동이, 아까 수분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양분을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면 무기 양분도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적기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식물체 내에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돼서 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수분 부족이 작물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식의 문제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작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처음에 수분은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가소해도 안 되고 적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물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식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식물이 수분이 너무 과다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토양의 통기불량으로 혐기 호흡이 증가해서 습해가 발생합니다. 토양의 통기불량이라는 것은 너무 토양이 과습하면 아까 공국이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수분, 액상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다면 기상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정상적인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혐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혐기 호흡을 함으로써 독성 물질을 배출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혐기 호흡이 증가하게 돼서 이 작물은 습해가 발생해서 심한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에탄올과 젖산 등이 축적되어서 유해 물질을 생성하고 뿌리 세포가 손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당연히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가 없어서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저해되는 것이고, 생장이 정지되고 잎은 황화되어
여러분들

이파리 중에 노랗게 물든 그런 뭐 이파리 보셨죠? 특히 황화되는 잎도 있고 잎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잎이 누렇고 하얗게 말라 죽게 돼서 물은 많이 있지만 작물의 흡수가 불가능해져서 희들게 된다는 이야기는 위조하게 된다. 그리고 심하면 고사까지도 일어나는 게 수분과 다시 작물의 생리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물의 요수량인데, 요수량은 물을 요구하는 양입니다. 작물별로 이 작물의 생육 기간 중, 즉,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수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 작물별로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총 수분량을 작물의 요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수량은 증산량 플러스 증발량 플러스 체내 수분 축적량 플러스 생리 대사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전부 합쳐서 작물의 요수량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산량은 뭐냐? 잎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잎의 호흡작용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증발량은 토양 표면에서 증발하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 축적량은 식물체의 구성 성분으로서 식물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 그다음에 생리 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수분 등을 전부 합한 게 요수량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수량은 작물별로 달라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은 요수량이 적고, 즉, 내건성 작물. 그리고 습한 환경, 즉, 내습성 작물. 습해에 잘 견디는 작물은 요수량이 높고, 이런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작물의 요수량 중에서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을 구분하면 가장 필요한 게, 자, 요수량은 개화결실기에 최대로 많이 요구된다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의 구분을 보면 발화할착기에는 적정한 수분만 필요합니다. 이 발화되거나 작물의 활착기에 습한 환경은 절대 작물에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자, 영양생장기는 개화결실하기 전에 작물의 키가 크는 거, 이때는 요수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자, 개화기, 결실기는 이제 생식생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개화결실기에는 요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매우 민감해요. 토양 수분 스트레스는 토양이 흡착하려고 하는 수분보다 부족하거나 많을 때 토양이 받는 스트레스를 토양 수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가장 민감한 시기가 개화결실기이고 그때 요수량이 최대가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작물 생육 단계 중 요수량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언제냐? 발화활착기, 영양생장기, 개화결실기, 성숙기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화결실기가 가장 많다. 자, 성숙기는 수분 요구가 점차 감소가 된다. 자, 꼭 기억해 두실 거. 개화결실기의 요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런 요수량은 기후나 환경이나 토양에 따라서 어떤 지배가 됩니다. 자, 기온은 기온이 높을수록 요수량이

수량도 크고, 토양은 투수성이 좋을수록, 투수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급 간 간극이 넓어서, 공급이 넓어서 전부 물이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찬물도 흘러내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요수량을 요구하겠죠. 자, 환경은 광 부족 환경이야. 광이 부족하거나 또는 척박한 토양일수록 요수량이 크다 하는 거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토양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 즉 작물의 요수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작물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작물의 개화결실기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화결실기가 토양 수분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다. 그리고 이런 요수량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토양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배치로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하는 작물의 착부 체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이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대항력 그리고 우선면제권이에요. 이거 두 가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법정갱신요구권하고 법정갱신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를 해서 연장하는 개념이고,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81년도에 제정된 오래된 법이긴 한데, 우리 임차인, 즉 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2001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우리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는 것은 민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규율이 되는데, 주택 임대차만큼은 민법보다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임차인이 뭐 우리 어떤 주택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계약을 한번 좀 볼게요. 적용 대상 계약.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장상의 용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상의 용도를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 또는 이제 방세 개인데 방을 나는 너무 영세해서 하나만 임차할 거야. 그래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임대차 다 적용하고요.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공히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주택 같은 경우에 한달 살기. 뭐, 한달 살기를, 우리 목적으로 어느 집을 얻어놓고,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으니까 2년 살다 나갈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어야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근린 생활 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점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많이 하죠. 뭐 몇백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을 당연히 해줘야죠.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주택도 우리 임차할 텐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 당연히 보호해줍니다.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사실상 주거,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택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법인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적용인데 이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보통 LH공사라고 하죠. 또는 지방공사, 우리 서울 같으면 SH공사, 경기 같으면 뭐 경기지방공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이 먹고 자고를 못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호를 받느냐?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주택을 기업이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은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이 실제로 거기서 점유하면서 우리 이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얻은, 그러니까 종업원을 위해서 뭐 기숙사나 사택으로 얻어준 기업이 어떤 그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세 가지 법인만 보호를 해주니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우리 그 법인도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사업자 등록 대기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인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권리를, 나의 지위를 제3자, 누구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힘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 쉬운 언어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안 쫓겨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상가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해도 되는, 뭐 이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으면 그 주택이랑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갖는 것이 절대 안전합니다. 그럼 대항력을 원래는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줄 확률이 많고,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기하려면.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비용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을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각각 만들어낸 거를

대항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대신에 만들어낸 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도화,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택을 점유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전입신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산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역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어떤 집주인이 바뀌거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안 쫓겨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항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이미 해당하는 주택에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항 요건을 갖춰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는 게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순위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대항력 없다? 보호 못 해준다? 그러면 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그걸 환가 대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팔린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때 배당을 해줄 때 채권자가 10명이면 다 모이라고 해서 채권액 전부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놓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순위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순위별로.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이 있으면 1번 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2번, 3번 이런 순위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임차인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 일자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누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제 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있는 권리자들은 선순위라, 내가 우선 면제권을 주장을 못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권리관계가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권리를 후순위라고 얘기합니다. 후순위. 그래서 이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한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자, 1번에 저당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2번에 우리 확정 일자를 임차인이 받았고, 이때 이제 우선 면제권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3번에 또 저당권이 하나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번 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 혹은 상가가 경매 넘어가면 2번에 있는 요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받든 뭐 대항 요건을 갖췄든 이 주택하고 상가에서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얘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얘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받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순위로 2번 임차인이 받고, 배당받고, 돈이 남으면 3번 저당권 순위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밑으로 내려간다.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받냐? 그거 안내해 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 뭐 전입신고할 때 같이 가서 받으면 되고 공증사무소 또는 뭐 등기소, 등기과 뭐 이런 데서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자계약 홈페이지가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에다가 확정일자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무서에서만 날인해주고 다른 데서 받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걸 한번 제가 실제로 확정일자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한 화면에 다 넣기 위해서 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면 확정일자 뭐 Z 몇호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이거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가지고

중국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 가져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형태로 스탬프를 받아오는 방식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번호 한번 매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자동 부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스탬프로 받아오는 방식,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이 세 번째인데, 요게 전자계약을 우리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은 실제로 종이계약서는 없고요, 전자계약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전자계약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 뭐할 필요 없고, 요거는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오는 방법이니까 다소 수고로울 수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요, 여기 좀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세무서. 그래서 부산진 세무서장. 요거는 상가 임대차를 이야기하고요. 상가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가 임대차는 전자계약 체결할 수 없어요. 전자계약은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만 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가서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면 세무서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스탬프 형태로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의 또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만약에 순위번호로 한 4번 정도에 우리 이제 임차인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임차인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소액 임차인인 거예요. 소액 임차인.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위가 맨 밑에 있는데 소액이다. 그러면 좀 우리 불쌍하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불쌍한 거냐면, 순위별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부분이고, 전 재산 중에 다 날려서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좀 정말 좀 이런 슬픈 어떤 사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정말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호할까 해서 우선 변제 말고 최자를 붙인 우선 변제권을 가장 마지막에 도입하게 돼요.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만 인정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1억 6,500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제도, 이거를 소액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광주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 것만 좀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냐? 그 일정액을, 그러니까 우리 서울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5,500만 원이 일정 금액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얘네들이, 즉 선순위 물건 애들이 또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한 금액 5,500, 요 정도까지만 우리 그 우선 배당을 해주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선 배당을 해주냐면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 얘기는 요 임차인이 소액,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배당을 해줄 때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맨 위로 끌어올려서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요 소액 최우선 변제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저당권자들이 좀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팔린 금액에, 그러니까 소위 환가 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할애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요런 저당권자들한테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최우선 할애, 반은 요 우선 변제 할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보셨고, 계약갱신 요구권. 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정갱신하고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요, 적극적으로 나한번더 살을게요 라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거를 말해요.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택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보장이 돼요. 2년 동안 내가 쫓겨날 일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려고 보니 너무 이제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나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아, 그러면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나한번더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 기간 안에 행사해야 돼요. 나더 살게요 라고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한 번을 더 연장해 주는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기간 2년을 포함해서 한 번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안 나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가는 최단 기간이 1년인데 최초 기간, 즉 1년을 포함해서 9번을 행사할 수 있어요. 1년짜리 같으면. 그래서 10년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상가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임차인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예? 그러니까 2기라고 하는 거는 두번뭐 이런 뜻이에요. 월세 같으면 두 달치가 되겠죠. 연체를 한 거예요.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뭐 이런 어떤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세 달치 월세를 밀렸거나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보낼 만한 어떤 사유가 되잖아요. 이거를 거절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거절 사유.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권리를 줬다면 임대인한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절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는 실거주라고 해서 주택 임대인이 안 돼. 내가 보장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주장을 하면 이거를 임대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내세우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 2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는 4년 보장, 상가는 10년 보장이 되고요. 상가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요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좀더 살을게요. 나더 영업을 할게요. 라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한테 막강한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주택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을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누가? 임차인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갱신 요구를 해서 더살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뭐 이렇게 짐다 싸놓고 저녁까지 돈 주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가는 그게 안 됩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는데, 주택이 이게 가능하다. 좀 특이한 제도라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법정 갱신, 소위 이제 묵시적 갱신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묵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 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럼 누구도 아무 말도 없고, 누구도 아무 말도 없어야 되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세요. 아니면, 뭐, 차임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묵시했다.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가겠다고 안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차임을 좀 깎아달라고 안 했어야 돼. 그런 얘기가 없이 일정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자, 그 일정한 기간이 뭐냐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2개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6월에서 2개월까지 나가세요, 뭐 아니면 차임을 올려주세요 이런 말이 없었어야 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야 이게 법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했거나, 이러면 법정 갱신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조금 다른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주택하고 비교하면 정확히 한 달이 좀 이렇게 당겨진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원래요, 개정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좀 있었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주택이랑 상가가 둘다 6월에서 1개월 전 사이였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이 사실 요게 6개월에서 1개월이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여기가 1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촉박하고, 그 기간이 촉박한데, 소위 말하면 임차인이 한달 전에만 나가겠다고 하면, 그 임대인의 입장에는 한달 동안에 집을 우리 세를 놔서 그돈 받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개월로 개정을 해준 거예요. 특히 요 2개월이 좀 중요하고요. 자, 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 갱신을 차단하는 기간이 원래 법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법 규정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024년도에 판례가 하나가 나왔고요. 요 판례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이런 의미예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만료하는 날그 사이에, 예, 자, 오늘이 만료라면 한달 전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 예, 그한달 동안에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만 하면 법정 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대단히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요,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판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만료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임대인한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면 하루 전에만 해줘도, 그러니까 만료일까지니까 하루 전에만 해도 그 사이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만료일 날 종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갱신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임대인은 하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돈을 빼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 임차인한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의미의 판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판례를 대법원에서 이제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호법이지만 보호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우리 이제 경기라는 게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번 주 장사가 잘 됐지만 다음 주에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무슨 뭐 조류독감 때문에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운영하는 게뭐 닭고기를 뭐 주로 우리 그 재료로 하는 거다. 그럼 조류독감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주까지는 잘 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전국을 뭐 이제 강타했고 뭐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주일 사이에도 그런 어떤 경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은 마땅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기간 만료 1개월부터 만료일 사이에 법정 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요게 우리 아직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최신 판례입니다. 자, 차임 증감청구를 한번 가볼게요. 이 증감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해드린 이유는, 한자어잖아요, 증감. 근데 우리가 증액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액도 있습니다. 그럼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증액은. 그래서 증액은 제한을 좀 해요, 증액 제한. 그런데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감액 제한 없다. 왜? 감액은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연

0: 만큼만 증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 이율인데, 이건 뭐 이렇게 출제가 잘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의 보증금을, 우리 임대인이 월세로 좀 전환해달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뭐,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24%, 뭐, 소위 말하면 2부 이자로, 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 임대인은. 근데 너무 고율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 낮은 거, 여기는 곱하기 4.5% 중에서 역시 낮은 거. 그러니까 이 낮은 거를 기준한다라는 게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면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주택과 상가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갱신 요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상가는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 상가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누구 단독, 임차인 단독으로 어디에 가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거냐면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그것을 등기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 좀 불쌍하고 이사 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비용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인 제공을 임대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농학개론. 오늘은 재배 환경 중에서 작물 재배에 있어 많이 필요한 수분, 이전 시간에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토양과 함께 수분이 작물 재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식물체 내에서 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각 토양별로 갖고 있는 수분 장력, 수분 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토양 입자가 토양 수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힘을 수분 장력이라고 나타내,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데 대수치는 pF로 나타내는 수분 장력 부분, 그리고 토양과 수분 항수,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토양 수분이 작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별로 요수량이 달라요. 요수량은 물을 필요로 하는 양. 이라고 해서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작물의 특성상 작물별로 필요로 하는 요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 있어서 요수량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 체내에서 물, 수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식물체의 유지 및 식물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형태의 유지 및 식물체 내에 구성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식물세포의 온형질의 생활상태를 유지한다. 자, 온형질이라는 건 세포와 핵을 나타내는 건데 식물세포의 어떤 세포와 핵을 생활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반대로 물이 없다면 물이 너무 과소하게 없다면 즉 건조하다면 생활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 물의 기능은 생물체의 생활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두 번째, 다른 성분들과 함께 식물체 구성물질을 형성한다. 그래서 물도 식물체 구성물질의 하나라는 거. 자, 세포의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위조된 집에서 화분 많이 키우시니까 화분에 물을 많이 주지 않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잎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팽팽한 팽압 상태를 유지하던 잎이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말라버리는 위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즉 세포의 팽압 상태를 유지해서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의 물은 외부 온도 변화에 대처해서 식물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 자,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자, 기공을 열어서 식물체 내의 수분을 밖으로 빼냄으로써 열에 대처를 하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기공을 열어서 물을 빼냄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호흡작용을 줄여서 기공을 닫아서 식물을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식물체 내의 물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식물체 내의 양분이나 비료 성분을 옮기는 용매 역할이나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양분을 녹여서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매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식물체 내에 물이 골고루 확산되면서 물질 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또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물의 식물체에 대한 물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식물체 내의 수분의 기능 물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식물은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식물체 내의 물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양의 수분 장력 얘는 토양 입자가 수분을 가지고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을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대수치는 pF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중력수, 그리고 모간수, 흡습수, 또 결합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중력수가 pF가 몇이냐, 모간수 pF 수치가 몇이냐, 흡습수 pF 수치가 몇이냐, 결합수가 몇이냐 하는 건 별로

과잉수분으로 인해서 작물이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비모관공급, 공국에는 모관공급과 비모관공급이 있습니다. 비모관공급은 모세세포로서 활동을 못하는 공급을 말하고, 모관공급은 모세세포로서 우리 혈관의 모세혈관같이 사이사이 주변주변으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공급이 모관공급인데, 중력수는 너무 공급이 커서 비모관공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비모관공급을 통해서 물을 지하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상태, 그게 중력수의 의미입니다. 자, 모관수는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 사이에 모관공급의 모세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이 모관수다. 즉

모관수가 작물이 이용하는 수분이다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흡습수는 흡착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잡아두는 그런 물의 역할만 하는 것. 그래서 흡착수라고도 하며 작물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착수는,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토양 입자에 응축시킨 수분, 고로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다. 자, 결합수는 말 그대로 토양에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으로 단지 토양 입자 속에 하나의 구성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에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은 모관수다. 자, 시험에 자주 묻는 부분.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하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모관수. 자, 토양의 수분 항수인데요. 자, 토양이 어떠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수분의 기준값입니다. 자, 토양의 일정 수준 조건에서 항상 유지하려는 수분의 기준값으로 작물 생육과 관계 관리의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이다. 무슨 말? 자, 작물 생육을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분 항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수분 항수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관계, 관계는 뭡니까? 농인 아파트에 물을 대는 것. 그래서 물을 대는 관리의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를 토양의 수분 항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분 항수는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유조점, 흡습 개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즉 물이 가장 많은 상태, PF값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분 항수는 PF값이 높을수록 용수가 적어지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 즉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수분을 배출하고 나서 남은 수분으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포장은 농지 하나하나의 단위를 포장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지의 용수량, 즉 최소 용수량이 수분이 포화된 상태에서 중력수를 빼내버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수분 상태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포장 용수량에 대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장 용수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다. 자, 유효 수분량은 포장 용수량과 유조점 사이, 유조점은 작물이 말라 죽는 사이의 수분량.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이고 그 값은 2.5에서 4점인데 4.2가 넘어가면 이조가 영구이조가 돼서 그때는 물을 급수를 하더라도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영구이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수분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 아니고 포장 용수량에서 작물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의 수분량을 말해요.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은 수분이지만 작물이 최대로 이용 가능한 수분 상태는 포장 용수량이지 유효 수분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조점이라는 것. 작물에게 다시 물을 주더라도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수분량, 많이 말라버린 수분량으로 작물의 뿌리는 수분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작물이 다시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수분량이 수분 항수가 유조점 상태인 pH 4.2 이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흡수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만 흡착하여 그 상태로 이루어진 수분으로 흡습계수라고도 하고요. 작물에 이용될 수 없는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분 항수에서 중요한 건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이 세 개는 물이 있는 상태, 유조점과 흡습수는 작물이 이용 못하는 상태인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수분 항수는 0이 되고 작물이 이용하지 못한다. 작물 뿌리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전부 흘러내리기 때문에 두 번째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으로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포장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최소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에 식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헷갈려가지고 최대 용수량이라고 용수량이라고 답을 하는데 최소 용수량 같은 말 포장 용수량이다 하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토양 수분이 작물 생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토양은 수분이 너무 과다해도 습해에 피해가 있고 너무 수분이 과소, 수분이 너무 없어도 건조해에 피해가 있다 그랬죠. 자, 수분이 부족할 때 작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 세포에 수분 포텐셜이 감소한다.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수분이 적정해야지 수분 포텐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저하가 되고 두 번째, 식물의 형태를, 생태를 유지하는 팽팽한 압력.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식물체를 밀어내서 구성하는 팽압이 감소돼서 생장이 저하되고 이조가 일어난다. 이조는 말라 죽는 현상. 두 번째, 수분이 너무 없으면 기공 폐쇄로 증산이 감소되어 강압성이 저하된다. 무슨 말이냐? 수분이 너무 없는데 호흡작용을 너무 활발히 하게 되면 그나마 없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은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기공을 닫게 됩니다. 기공을 닫게 된다는 건 호흡작용이 감소한다는 이야기,
호흡작용이 감소가 되면 증상이 감소된다. 우리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CO2, 물이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합성이 돼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광합성이라고 그랬는데, 기공폐쇄로 증산이 감소되면 물이 부족하게 돼서 광합성이 온화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광합성이 저하되면 식물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기공폐쇄로 인해서 또한 호흡률이 감소해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된다. 거의 같은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의 호르몬 중 생장 억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ABA 호르몬입니다. 엡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교재에는 아부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호르몬이에요. 이런 아부시스산이나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작물의 생장이 억제된다. 그래서 작물의 저런 생장 억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작물의 생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많이 증가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수분 이동이 감소하겠죠. 물이 넉넉해야지 세포 간의 수분 이동이 원활해지는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게 되면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된다. 수분 이동이, 자, 아까 수분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양분을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면 무기 양분도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적기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식물체 내에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돼서 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 자, 이 부분도 수분 부족이 작물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식의 문제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작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제가 처음에 수분은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되고 적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죠. 자, 물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식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식물이 수분이 너무 과다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토양의 통기불량으로 혐기호흡이 증가해서 습해가 발생합니다. 토양의 통기불량이라는 것은 너무 토양이 과습하면, 아까 공국이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수분, 액상이 뭐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다면 기상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정상적인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혐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혐기 호흡을 함으로써 독성 물질을 배출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혐기 호흡이 증가하게 돼서 이 작물은 습해가 발생해서 심한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번째, 에탄올과 젖산 등이 축적되어서 유해 물질을 생성하고 뿌리 세포가 손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가 없어서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저해되는 것이고, 자, 생장이 정지되고 잎은 황화돼요. 황화, 여러분들 이파리 중에 노랗게 물든 그런 이파리 보셨죠? 특히 황화되는 잎도 있고 잎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잎이 누렇고.

하얗게 말라 죽게 돼서 물은 많이 있지만 작물의 흡수가 불가능해져서 시들게 된다는 이야기는 위조하게 된다. 그리고 심하면 고사까지도 일어나는 게 수분과 다시 작물의 생리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물의 요수량인데, 요수량은 물을 요구하는 양입니다. 작물별로 이 작물의 생육 기간 중, 즉,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수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 작물별로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총 수분량을 작물의 요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수량은 증산량 플러스 증발량 플러스 체내 수분 축적량 플러스 생리 대사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전부 합쳐서 작물의 요수량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산량은 뭐냐? 잎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잎의 호흡작용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증발량은 토양 표면에서 증발하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 축적량은 식물체의 구성 성분으로서 식물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 그다음에 생리 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수분 등을 전부 합한 게 요수량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수량은 작물별로 달라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은 요수량이 적고, 즉, 내건성 작물. 그리고 습한 환경, 즉, 내습성 작물. 습해에 잘 견디는 작물은 요수량이 높고, 이런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작물의 요수량 중에서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을 구분하면 가장 필요한 게, 자, 요수량은 개화결실기에 최대로 많이 요구된다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의 구분을 보면 발화할착기에는 적정한 수분만 필요합니다. 이 발화되거나 작물의 활착기에 습한 환경은 절대 작물에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자, 영양생장기는 개화결실하기 전에 작물의 키가 크는 거, 이때는 요수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자, 개화기, 결실기는 이제 생식생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개화결실기에는 요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매우 민감해요. 토양 수분 스트레스는 토양이 흡착하려고 하는 수분보다 부족하거나 많을 때 토양이 받는 스트레스를 토양 수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가장 민감한 시기가 개화결실기이고 그때 요수량이 최대가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작물 생육 단계 중 요수량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언제냐? 발화일착기, 영양생장기, 개화결실기, 성숙기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화결실기가 가장 많다. 자, 성숙기는 수분 요구가 점차 감소가 된다. 자, 꼭 기억해 두실 거. 개화결실기의 요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런 요수량은 기후나 환경이나 토양에 따라서 어떤 지배가 됩니다. 자, 기온은 기온이 높을수록 요수량도 크고, 토양은 투수성이 좋을수록, 투수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구간 간극이 넓어서 전부 물이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작물도 흘러내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요수량을 요구하겠죠.

자, 환경은 광 부족 환경이야. 광이 부족하거나 또는 척박한 토양일수록 요수량이 크다 하는 거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토양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 즉 작물의 요수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작물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작물의 개화 결실기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화 결실기가 토양 수분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다. 그리고 이런 요수량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토양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배치로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하는 작물의 작부 체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삼각형의 내심을 끝으로 이 삼각형의 성질은 얼추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볼 건데요. 이 사각형의 성질, 우리가 이미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뭐 말은 뭐 정사각형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인 만큼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대각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각형들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관련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관점이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기초가 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알아보러 가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사각형 ABCD를 이제 맨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 ABCD를 기호로 요렇게 네모자 써서 ABCD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과 다르게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변을 대변,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무엇이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즉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수식을 통해 나타내면 AB랑 DC가 평행, AD랑 BC가 평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평행사변형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주보고 있는 대변, 즉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요. 평행사변형이면.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대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대요. 세 번째, 대각선의 입장에서도 우리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대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랑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요. 사실 이 대각선 하나만 쫙 그어주면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왜냐? 우리는 이미 얘네 둘이 평행, 얘네 둘이 평행 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요렇게 엇각, 요렇게 엇각의 크기 같죠. 왜 평행하니까? 따라서 두 삼각형 ASA 합동, 대응변인 ABDC, ADBC 각각 길이 같습니다. 측면 끝.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얻는다면 대응각이죠. 요 각 B랑 각 D.